0: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이 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5도 등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의 남해 앞바다 0.5에서 1m, 안쪽 먼바다는 동해 1.5m, 서해 2m로 일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출근하신 분들 출근길 막히지도 않고 아주 시원하셨죠? 부처님 오신 날이 어제 일요일과 겹쳐서 오늘은 대체 휴일입니다. 일하신다면 여유 있게, 쉬신다면 더 여유 있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휴일 아침에도 중동 뉴스가 크게 들립니다.
1: 네, 한쪽에서는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직 핵심 쟁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지구촌의 다른 나라들은 휴전 기다리느라 다들 황새목이 됐습니다. 결국은 자기네 나라에 유리한 것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0: 네, 오늘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는 유세 차량 마이크 소리가 크게 들릴 겁니다. 선거 운동원들이 여기나 거리에서 각 정당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입고 잘 부탁한다고 뽑아달라고 인사도 할 겁니다. 6월 3일이 지방선거일이니까 이제 아흘에 남았군요.
1: 네, 거리에 현수막도 많이 걸렸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무슨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많은데 이 현수막 저 현수막 살펴보시고 거리에 붙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도 한번 보시고요. 댁에 도착한 묵직한 서류봉투 안에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은 6월 3일이고요. 5월 29일과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사전투표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와, 오늘 낮에 30도 넘는 지역도 많으니까 더위랑도 좀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여 한인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겹밥에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4: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당진시청, 휴원스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올품,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한돈,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에이 다이어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5: 차차차 뻥 뚫린 도로를 달리듯 양팔 머리 위로 쭉쭉 몸을 길게 길게 늘려주세요. 나도 모르게 어깨와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진 않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4: 예.
5: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는 툭 힘 빼고 떨어뜨리시고 미간에 긴장을 풀면서 입꼬리를 한번 쓱 올려볼까요?
4: 아, 입꼬리를요? 쓱.
5: 네. 웃듯이. 네. 스마일 하듯이.
4: 일부러라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길 겁니다.
5: 아, 그래요. 좋은 얘기예요. 진짜.
4: 맞습니다. 네. 예. 대체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또 웃게 만들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오늘도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아무거나 느낌 가는 대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주시면요. 방송 마치기 직전에 추첨을 해서 단 한 분께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5: 와, 오늘 꾸러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멋쟁이 구두 교환권과 고급 냄비 세트, 거기다 쌀과 잡곡, 젓갈 세트에 간장, 액젓, 비타민과 유산균까지 골고루 8가지로 채워놨습니다.
4: 네,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행운 선물. 마지막에 저희가 드리는 전화까지 받아서 보내신 행운 번호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네, 참여 번호는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컵빙수 교환권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네. 자, 3464님, 연휴라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추석도 그래요? 아닌데.
5: 아, 그래요?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4: 오늘만 같아라.
5: 네.
4: 대체 공휴일이라 좀 여유가 있으시죠?
5: 그렇죠. 월요일이라 더더욱.
4: 네. 행운 번호는 83, 저희 와이프 생년입니다. 행운아 와라 해주셨습니다.
5: 야, 운동하시는 풍광이 아주 좋은데요.
4: 그러게요.
5: 한가진데요.
4: 어디 강변 쪽인가?
5: 네, 사람 그림자가 별로 없네요.
4: 네.
5: 와, 좋다.
4: 한켠에는 노란 꽃도 피어 있는 이 산책길을 운동 중이신가 봅니다.
5: 네.
4: 날씨 아유, 지금까지
5: 부럽습니다.
4: 좋죠. 네. 좀 더 이제 되면 오후가 되면 좀 더워질 테니까.
5: 더워요. 이제 땀 나요.
4: 네. 네. 차라리 지금이 딱 좋으시겠네.
5: 자,
4: 이렇게 달콤한 휴식을 취하시는 분도 또 일하시느라 예. 고생이신 분들도 저희가 또 우대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문자 미니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손편지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어머나, 핑크색
4: 네.
5: 편지지에 사연을 쓰셨다. 서울 동작구의 이수민님. 햇살 가득한 휴일 딸이랑 책장 정리를 했다. 청소 중에 딸아이가 무언가를 건네준다. 오빠가 대학 과제로 제출한 엄마에 관한 글인 것 같다고 하면서 22살 아들이 엄마에 관해 쓴 글이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는 SNS 사진 두 번 눌러서 좋아요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데 피 섞인

0: 고통 속에서 처음 봤던 26 우리 엄마. 내 나이 그녀와 같아져 가는데 표현 못한 세월 아득하기만 하다. 하굣길 휴대폰 1번 꾹 눌러 귀에 대고 걷다. 하려 했던 말 하지 못하고 처음 만난 그때로 돌아가는 듯하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들 나이 이제 32살. 지금까지 책장 속에 고이 접혀 있던 아들의 마음을 엄마가 이제야 가슴에 담는다. 고맙다, 아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를 만난 날 너무나 작고 소중해서 가슴이 벅차올라 떨리는 손으로 온 세상을 내 품에 안았구나. 어릴 적부터 속이 깊고 배려심 많았던 아들. 아들이 5살 때였지. 그때 4살인 딸아이가 고집을 피우길래 현관문 밖에서 반성하라 하면서 딸아이를 번쩍 들어 나가라 하니 아들이 동생 다리를 잡으면서
1: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동생 무서워해요. 바깥에 내보내지 마세요.
0: 그리고는 동생 다리를 더더욱 꼭 잡던 아들.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는데도 그랬다. 책장 정리 중에 발견한 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전할 수 있는 여성 시대가 있어 감사하다. 나에게 매일 행복한 아침을 열어주는 여성 시대 양희은 김일중님께 감사드린다. 오늘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우, 우리 첫째 아들이.
0: 어우, 진짜 속이 깊다. 어떻게
2: 그러게요.
0: 이렇게?
2: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여동생 아끼는 마음도
0: 그러게.
2: 그렇고.
0: 반성하게 되죠? 네.
2: 네, 맞아요. 예. 아, 근데 그 22살 때, 진짜
0: 적어놓은
2: 대학과제로.
0: 노트가.
2: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는 SNS 사진 두번 눌러 좋아요로 마음을 전하는데.
0: 맞아.
2: 피 섞인 고통 속에서 처음 봤던 26세 우리 엄마. 내 나이가 그녀와 같아져 가는데 표현 못한 세월 아득하기만 하다.
0: 야, 참.
2: 그러고는 이제 휴대폰 1번
0: 엄마 눌러서?
2: 눌러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하려 했던 말.
0: 그말 말고 딴 말만
2: 네.
0: 하든지 아니면 차마 말 못하고 끊든지 간에
2: 괜히 머쓱해서.
0: 머쓱해서 그렇지 멋쩍어서 그런 거지 뭐
2: 엄마 사랑해요. 이말 하려고 1번 꼭 눌렀는데 근데 엄마가 1번이었네. 휴대폰에.
0: 1번 예 네, 그러네
2: 예. 아유, 이렇게 듬직한 아들 두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0: 이하나님 신생아 재우며 여성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신 때부터 출산 육아를 하는 지금까지도 잠을 못자 많이 힘들지만 아기 얼굴 보며 화이팅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2: 네, 우리 아이에게도 하는 말,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 화이팅!
0: 아유, 지금 힘들어도 뭐 이제 금세 훅 지나고 좀더 크면 방금 사연 속의 그 아들의 마음처럼
2: 맞아요. 나중에 또 효도할 테고요.
0: 네.
2: 지금은 신생아라 잘 때가 제일 이쁘죠.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0: 그럼
2: 하고.
0: 일이 더 많아지죠. 손 닿는데 많은 걸다 치워야 되겠죠.
2: 그리고 내가병이라고. 내가 할래.
0: 아,
2: 내가.
0: 내가. 맞아.
2: 근데 그때가 제일 귀여워요. 예. 아, 좀 지나면은 이제 쉰내 나고 청소년이라고 말도 안 듣고. 예. 효도는 그때 또다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이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아이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0: 네.
2: 어우, 저 다음 사연이
0: 네.
2: 일본에서 왔습니다.
0: 네.
2: 일본 시즈오카에서 야마구치 시즈카상님이 시즈카상께서
0: 네.
2: 네, 보내주셨습니다. 양희애님, 김일중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지난 4월 14일에 방송된 전라북도 군산시의 정나리 씨 사연 속에 등장했던 일본의 시즈카 언니 야마우치 시즈카라고 합니다. 나리 씨의 글을 통해 남편분이신 김재인 씨가 시즈오카 공연에 출연했을 때 제가 통역을 맡았던 인연으로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저희 가족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 두 분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 자격증까지 따셨다는 뜻깊은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이 사연.
0: 네, 생각나죠.
2: 네.
0: 네.
2: 특히 제가 시즈오카에서 나리 씨에게 혹시 IBK 기업은행에 갈 일이 있으면 가는 길에 여성

시대 책자를 부탁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었죠. 나리 씨가 귀국 후에 다음 날부터 두 달 연속 IBK 기업은행에 가서 여성시대 책자를 챙겨두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과어로까지 부탁해주고 있는 내용을 방송으로 듣고는 나리 씨의 지극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성시대에서 제인 씨, 나리 씨 부부집으로 여성시대 책자를 여러 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7월에 군산에 갔을 때 일본으로 가져오기엔 무거울까봐 그리고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읽고 싶어 할까봐 두 분이 국제우편으로 직접 챙겨 보내주셨습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라디오로 들었던 그 따스함이 고스란히 떠올라 무척 행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성시대와 더불어 제인 씨와 나리 씨 부부의 깊은 정성과 세심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만남의 시작은 매년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거리 공연인 나이도게이 월드컵 인 시즈오카였습니다. 2023년 한국 대표로 출연하신 분들이 바로 외발자전거 퍼포머 김재인 씨와 마술사 김승준 씨였습니다. 그 후 군산과 시즈오카를 오가며 재인 씨, 나리 씨 부부 그리고 승준 씨까지 세 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가까워졌고 지금은 제게 둘도 없이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서로 다른 빛나는 모습을 지닌 세 분이신데요. 먼저 제인 씨, 외발자전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실력은 그 자체로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190cm가 넘는 장신으로 높은 외발자전거부터 유아용 자전거까지 경쾌하게 타는 모습은 정말 유쾌했고 그 반전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특히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그 순수한 진심이 전해져 저도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이도게이 축제 기간 동안 전담 통역으로서 공항 마중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제인 씨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롭고 온화한 인품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늘 주변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던 그 속깊은 마음은 지금도 한결같으십니다.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따뜻함을 베풀어주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승준 씨의 무대는 마술의 틀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연극, 무용, 마임, 저글링, 그리고 클라운까지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세계관에 저도 모르게 매료됐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맞춘 재치 있는 애드리브는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마저 웃음으로 바꾸는 여유가 인상 깊었습니다. 관객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힘에서 프로페셔널함을 느꼈고 무엇보다 모두를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다정함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 공연처럼 찰나의 순간들을 정성껏 빚어내는 그 기특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리 씨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기하게도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언어와 나라를 넘어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리 씨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밝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는 비타민 같은 분입니다. 동생이지만 때로는 언니처럼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의젓하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늘 솔직하고 씩씩한 에너지가 무척 보기 좋고 그 미소를 보면 저까지 저절로 웃게 됩니다. 지금은 소소한 행복까지 함께 나누는 아주 각별한 친구가 되었고 제 일상을 한층 더 밝게 채워준 멋진 사람입니다. 이 세 분은 제게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희 가족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들을 한국 가족이라 부를 만큼 이제는 서로 부쩍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누나, 언니, 고모라는 한국 고유의 호칭으로 불러줄 때면 일본어에는 없는 깊은 정이 느껴져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부족한 저를 늘 아껴주시는 마음 넓고 따뜻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바로 이 세 분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저에게 있어 이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0: 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 가족과의 이 특별한 인연을 언제까지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정태원 선생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와,
0: 이렇게 한국어로 저에게 사연을 써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1: 그러니 한국어를 어쩜 이렇게 잘하실까요?
0: 이야,
1: 네.
0: 대단하십니다.
1: 네, 거의 뭐 손볼 게 하나도 없었던 모든 문장이 다 그랬어요.
0: 네.
1: 온라인 게시판으로 이렇게 적어주셨던 사연인데 전에 정나리님이 주신 사연에 시집가님 사진이 있었어요.
0: 네네. 아우,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 참 환하다 얼굴이. 그리고 남편, 네, 남편의 사진도 있고.
0: 그러니까 아유, 한국에서 그 일본의 지역 축제에 가서
1: 초대받아서 간 네. 거죠.
0: 근데 그 현지에서 이제 통역을 맡아주신 거죠. 이렇게 한국어를 네. 잘해 주시니까.
1: 네.
0: 어, 재인 씨가
1: 재인 씨, 근데 김재인 씨. 와.
0: 190이 넘는 키셨군요. 신장이.
1: 뭐 비슷하시겠다 우리 일중 씨랑.
0: 저보다 조금 더 크신가 봐요. 근데 외발 더? 자전거를 야, 이렇게 타시고.
1: 근데 이 조그만 자전거 어머 이 자전거로 뛰어넘는 거야, 사람을.
0: 네, 네. 야, 피에로 분장도 하시고.
1: 네.
0: 와.
1: 야, 이건 아,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
0: 근데 우리 시즈카님의 정말 얼굴이 너무
1: 편안하고 인상이 최고 좋으시죠?
0: 예예. 예.
1: 최고의 인상이다 진짜.
0: 야. 이렇게 또 한국 가족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셨네요.
1: 네. 4256님, 제가 사는 군산 얘기가 나오니 반갑네요. 통역으로 만난 인연이 어느새 가족 같은 사이가 됐네요. 쭉쭉 이어 나가시길 그러셨고.
0: 최현진 님도요. 오, 저도 해외여행 가면 여성시대 책자 들고 가서 교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지네요.
1: 네.
0: 하셨습니다.
1: 너무 좋은 선물이죠.
0: 그러네요.
1: 네.
0: 예. 진짜 이 군산과 일본, 예, 시즈오카를 넘나드는 그 특별한 인연에 그 사이에 여성시대가 살짝 예, 껴있다고 하니까
1: 네.
0: 왠지 좀 뿌듯합니다.
1: 월간 여성시대는 매달 10일에 IBK 기업은행으로 가시면 그냥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0: 예, 무료로 받아오실 수 있어요.
1: 무료죠. 네.
0: 지금 흐르는 곡 김광석의 너에게입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요즘은 연봉 이야기가 정말 자주 들리죠. 어느 전자회사는 연봉이 보통 회사원의 14배가 된다더라. 앞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산업계에 확산할 것 같다. 추가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깊어질 거다. 원청과 협력업체 간 노조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노사 갈등 외에 노노 갈등, 직무와 근무 분야에 따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격차 문제가 커질 것이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배경은 일부 기업 노동자들의 성과급과 수익을 많이 올린 주식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어서다. 일부 전자회사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 전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밝아진다 등등. 와, 관련 소식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은데, 네, 일 많이 한 사람, 일 열심히 한 사람은 당연히 보상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열패감, 후회, 분노 등도 생기기 쉬운데 예전보다 더 그렇다고 서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런 인정과 포용과 여유가 점점 부족해진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들립니다. 다른 쪽에서는 금융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세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과 유용, 도난과 피탈 등의 순으로 금융사고가 많아서 지난 6년간 1조 원을 넘었다고. 엄격한 감시와 함께 내가 땀 흘려 번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그런 자긍심과 철학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내일 다시 열린다고 그러죠. 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 한 달로 환산하면 휴일 빼고 주휴수당 쳐서 215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 돈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기준을 올리라, 이런 소리도 높습니다. 개인이 일을 늘려야 할까요? 더 일하고 싶다 해서 자리는 있는 걸까요? 개인이 종교 공부나 철학 공부를 해서 빈부 격차 때문에 올라오는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개인이 노력만 하면 잘 살 수는 있을까요?

이런저런 오가는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놓을 자리와 우리 발 놓을 자리를 거듭거듭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윗세대 선배님들도 비슷하셨을까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비치보이즈의 노래였습니다. That's why God made the radio.
1: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라디오를 만든 이유야 하는데 오늘도 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0: 네,
1: 바로
0: 네.
1: 그분들의 친구가 라디오겠죠?
0: 아, 그렇군요.
1: 특히 여성시대를 듣고 계신 분들.
0: 네. 네.
1: 그래서 좀 덜 외롭고 좀 덜 쓸쓸하게 뭐 작업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0: 이게 바로
1: 아 누군가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생방송 하고 있네. 어 나도 일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서 사는 얘기를 나누는 거.
0: 그게 라디오의 존재 이유라는 말씀이신가요?
1: 저는 좋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0: 네. 네. 언제나 편하게 옆에 둘 수 있는.
1: 편안하게.
0: 네.
1: 그래요.
0: 자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어 오늘도 대체 공휴일에 일하시는 분들.
1: 망신해.
0: 박태진님.
1: 네.
0: 저 혼자 출근했어요. 나름 잔잔하니 좋네요. 저를 찾을 사람이 없으니까 더 좋아요.
1: 혜진 씨 이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0: 예. 직업상 공사 현장 소장님, 공무님 연락이 잦은데 오늘은 서로 파이팅 하면서 메시지도 여유 있게 보내게 되네요. 여성시대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1: 아하.
0: 그래요. 이렇게 좀 한가한 사무실.
1: 네.
0: 나만의 그 작업실에서.

0: 일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행복이죠.
1: 어머, 박미란님. 오늘 출근길이 한산해서 왜 이렇게 조용하지 했는데 대체 휴일이었군요. 저는 쉬지 않아 휴일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네요. 여성시대가 함께 해줘서 좋아요. 저도 그래요. 휴일이라는 거. 아, 오늘이 빨간 날이야? 뭐 맨날 이래요. 약간 좀 치맥기가 온 노인네처럼. 아니, 그 뻔한 거를.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일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나와서 이제 운전하면서 알아요. 아, 오늘 이렇게 한산한 게.
1: 아, 그렇구나.
0: 아, 대체 휴일이구나.
1: 오늘 길이 왜 이렇게 뻥뻥 뚫리나 했지? 뭐 이러면서. 예.
0: 그 맞아요. 홍경희님, 여기는 경북 구미 시민 편의 시설이다 보니까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휴일 3일째 근무하니 오늘은 아, 피곤함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오늘만 일하면 내일 휴관으로 쉴 수 있어요.
1: 오호, 시민 편의 시설이 또 휴가는 화요일에 하시는구나.
0: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 주말에는 일하고 네. 휴일 4일째 내내 근무하시는 거죠. 토, 일, 월. 그렇죠. 오늘까지.
0: 오늘까지 이어지니까 네. 좀 피곤하실만 하죠.
1: 5965님, 여기는 편의점. 쉬는 날이 없는 이 가게는 퇴근 후에 집에 가면 지쳐서 쓰러질 만큼 힘이 들지만 그래도 주부인지라 빨래, 청소, 밥하기 다 하고 씻으면 밤 12시예요. 그렇게 죽은 듯이 자다가 새벽 4시면 일어나 또 출근 준비를 하죠.
0: 어휴.
1: 오늘도 새벽 5시까지 가게 도착해서 청소했어요.
0: 어휴.
1: 아, 이건 좀 무리다.
0: 그러게요.
1: 적어도 한 7시간은 주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0: 네. 아니, 편의점이 또 관리하는 물품들이 원체 종류가
1: 많으니까.
0: 아,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건강 맞아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1: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기운 내시고 파이팅!
0: 자, 그리고 새싹 문자입니다. 5067님인데요. 저희 부부는 오늘 일하는 아들을 위해 김치랑 마늘종 싸가지고 파주에서 평택 가는 길인데 날씨가 참 좋네요. 아들, 기다려. 엄마 아빠가 간다. 사랑해.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1: 아니, 경기도 파주에서 경기도 평택을 가는 길은
0: 예.
1: 좀 멀어요. 좀
0: 어우, 그러네요.
1: 이게 가는 길이
0: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예, 쭉 예. 내려와야 예. 되는데 네.
1: 날씨는 좋아서 드라이브 하긴 좋으시겠다.
0: 맞습니다.
1: 아, 마늘 좀 볶으셨어요?
0: 아,
1: 네.
0: 거기에
1: 김치하고요.
0: 예, 우리 집표 김치.
1: 아, 최고 최고. 어휴, 반찬 아들이. 싸다 주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게 정말 아드님이 휴일에 일하셔도 힘나시겠어요.
0: 맞습니다.
1: 부럽습니다. 엄마 아빠 다 없어요. 저 고아예요.
0: 이현숙님, 연휴에 저는 아이들 엄마께 맡기고 열심히 일합니다. 늘 많이 도와주시는 엄마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친정엄마한테 좀 맡기고.
1: 제일 네. 안심이죠. 제일 안심이야.
0: 그래요.
1: 누가 있어, 엄마 대신. 그렇지.
0: 안에서 밖에서 열심히 예,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퇴근하시고 엄마랑 같이 또 드세요. 아니, 어머님은 빨리 퇴근하시는 걸 좋아하실까? 육아 퇴근하시는 걸.
1: 육아 퇴근, 육퇴.
0: 자, 다음 사연은 경기도 오산시에서 백경선 님이 주셨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가 딱 예순, 60세가 됐습니다. 내년이면 정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모임 중에 수영장 모임이 있는데요. 매달 5만 원씩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 모임입니다. 4명인데 동갑인 춘심이와 아끼는 동생들 자영이, 정순이랑 합니다. 올해도 2월 말에 후쿠오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행중 전쟁이 났다는 걸 비행기에서 들었습니다. 유가가 올라 비행기 값이 많이 오른 지금을 생각하면 참으로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1: 그러셨네,
0: 듭니다.
1: 그러셨네.
0: 그 모임 중에 동갑인 친구와 작년부터 따로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더 부었습니다. 퇴사 전 둘이서 여행을 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 각자 120만 원을 탔지만 지금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돈만 나눠 가지자니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패러글라이딩을 하자 했습니다.
1: 와, 좋다.
0: 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기에 날짜를 맞춰서 연차를 내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살짝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뜨기 전까지 발을 잘 구를 수 있을까? 하늘에 떠서는 어지럽지 않을까?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인터넷으로 예매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나이 제한이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2년 전 오키나와에 가서

0: 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나이 제한이 60세라고 했던 게 기억나서 혹시나 했는데 다행히 나이 제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OTT에서 BTS의 지민이와 정국이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스위스에 가서 3000m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정국이는 겁이 없어 너무 좋아했지만 지민이는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떠서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지민이의 말 중에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뛰다 보니 뒤에 풍선이 있어 저절로 뜬다고 말한 장면이었습니다. 5월의 어느 수요일,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가 왔던 터라 수요일은 하늘은 맑게 개인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오산을 출발해서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로 물었을 때 오후 1시에서 4시가 가장 좋다는 말에 2시로 예약을 했습니다. 11시경 도착해서 스카이워크에 올라 단양 시내를 보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많지 않고 아주 좋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니 평일에 휴가를 낸 하루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12시경 단양시장 근처에서 쌈밥을 먹고 바로 카페산으로 향했습니다. 색상이 다양한 옷 중에 저는 빨간색을 입고 친구는 청색을 입었습니다. 같이 탈 가이드분의 설명을 듣는데 살짝 긴장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돋움을 하며 뛰다 보니 어느새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같은 하늘 높이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손을 흔들며 행복해했습니다. 친구가 60세 기념여행을 왔다 하니까 가이드분이 60바퀴를 돌려주겠다는 농담도 해주시고 날씨랑 시간대를 잘 골랐다며 여유 있게 10분 탈 거를 25분이나 태워주셨습니다.
1: 와.
0: 하늘에 떠 있는 동안 내가 진짜 이걸 탔구나 싶은 게 꼭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하강할 때 몇 바퀴를 돌려주실 때는 살짝 어지러웠지만 평소 놀이동산을 좋아해서인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착륙할 때는 사뿐히 발을 들고 아주 편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내려서 짐을 정리하고 트럭을 타고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옆에 있는 카페에 가니 많은 사람이 앉아서 저처럼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80대 어머니와 딸 같은 분이 부럽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와 친구는 나이 제한이 없어서 4대가 함께 즐길 수도 있다는데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엄청 타고 싶어 하시는데 딸이 위험부담을 느껴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랑 저는 가방에 매는 패러글라이딩 인형도 하나씩 샀습니다.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살면서 요즘 같은 세상은 하고픈 걸 미루다 보면 아예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동서내와 두바이 여행을 계획 중이었는데 전쟁이 나서 꿈도 못 꾸는 걸 보며 다음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않다면 하고 싶은 건 바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친구와 오산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오산천을 걸으며 다리가 건강할 때 많이 다니자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희은 언니 일중 씨, 저 아주 잘한 거 맞죠? 원하는 것을 향해 거침없이 고! 여러분도 고입니다.
2: 와, 멋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
0: 예, 패러글라이딩 오호. 사진을.
2: 네.
0: 그리고 딱 그
2: 절벽 바로 거기에서 점프를 하셨는데.
0: 네.
2: 와,
0: 저도
2: 멋지고.
0: 우리 식구들과 네. 남해 쪽에서 패러글라이딩 해봤거든요. 네. 사연 주신 분처럼 이렇게 의상도 복장도 딱 착용을 하고 산까지는 이제 용달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물론 전문가분이 뒤에서 이렇게 딱 자리 네, 잡아주시고. 예, 예. 근데 저 언덕까지는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어우 그게 무섭죠.
2: 어허허.
0: 그 순간이 진짜 제일 무서워요.
2: 그래요.
0: 그러다가
2: 그 이제 순간.
0: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촥 이제 내려가면 어느 순간 발이 동동 뜨면서 하늘로 와. 이제 함께 도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쫙 하늘에 올라가서는 이게 속도감이 잘 느껴지진 않고
2: 아 그래요?
0: 진짜 내가 하늘에 떠 있구나 이렇게 촥 천천히 유유자적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남해 풍경도 보면서 내려오다가 네. 네. 마지막에

0: 이게 좀 이렇게 빙글빙글 한번 이렇게 돌게.
1: 아유 어지러워.
0: 예. 그렇게 착륙을 싹 했었는데 아유 이걸 해내셨다니까 뿌듯하시겠어요.
1: 사진 보니까 뭐 백경선님 단양 날씨가 진짜 좋았네요.
0: 이게 날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1: 가신 그날이 아주 최고였어.
0: 뭐 바람 불거나 비 오거나 뭐 이러면
1: 아유, 그럼
0: 못하니까.
1: 망하는 거지 뭐.
0: 네. 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1: 맞아. 저는 그건 말씀이십니다. 해봤어요. 보트 뒤에 있다가 예. 달리면서 왜 보트 위로 슝 떠갖고 바다 위에서.
0: 바다에서 그죠 그죠.
1: 네. 예, 그걸 예. 뭐라 그러더라. 뭐 어쨌든 오색 찬란한 그 파라슈 저 낙하산 같은 거에 네. 매달려서 쭉 타는
0: 속도를
1: 거.
0: 속도를 내면 이렇게 쭉 뜨잖아요.
1: 뜨죠.
0: 예. 네. 근데 이걸 또 장난친다고 속도를 줄이면
1: 오막 가라앉을 바다에 거, 바다에 빠질 것 같죠. 맞아.
0: 예, 예. 그랬었어. 맞아.
1: 아, 일단. 백경선님 표정이 너무 밝으시다. 이 사진에서 그 동안의 비결이 이렇게 버킷 리스트 중에 원하는 걸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사는 거 아닐까 싶어요.
0: 맞습니다.
1: 다리 건강할 때 많이 다니자. 이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0: 그러게요.
1: 다리가 시원찮아 봐요. 패러글라이딩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뛰어.
0: 예, 해야 되는데.
1: 못해요 저는. 다다다다 달릴 수가 없어.
0: 자. 그러기에 저희에게도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셨고
1: 하여튼 돈 드는 거 아니래도 꼭 하실 수 있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많을 거예요.
0: 아이 그럼요, 그럼요.
1: 저는 그 뭐죠 꽃시장 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도 그렇지만 본래 그 양재동에
0: 양재
1: 있는
0: 쪽에.
1: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0: 규모가 네. 엄청나다고 그러던데
1: 엄청나대요. 화분이며 꽃이며 그거 구경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뭐 돈 드나요.
0: 그러니까
1: 차 세워놓고 그냥 돌아다니는 건데 이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요.
0: 아 진짜 한번 적어보자고요.
1: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월화 쉬든지 수목 쉬는 가게들도 꽤 있더라고요 또.
0: 아무래도 주말 휴일엔 또 일하실 테니까.
1: 네, 월화 잘 되는 가게는 어쨌든 주중에 이틀은 월화나 수목이나 뭐 골라서 쉬시든지 하루 골라서 쉬시든지 이틀 연장 쉬시든지 그래요.
0: 이 쉼이 중요하죠. 그래야 또 충전해서.
1: 아이, 그럼요.
0: 또 열심히
1: 쉬엄쉬엄 해야 돼. 놀면 놀면 해야 오래 갑니다.
0: 맞습니다.
1: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놀맨 놀맨 하냐 하겠지만 오래 보면 결국엔 건강 상하지 않게 하자는 얘기죠.
0: 네. 할 수 있을 때 하자. 뭔가 좀 꿈틀거리는데 이거. 네?
1: 뭐 하려고?
0: 그러니까 생각해봐야죠. 광고 나가는 동안 생각해봐야죠.
1: 생각도 안 하면서 뭐가 꿈틀거린다는 게 웃겨. 꿈틀꿈틀해.
0: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꽃시장 구경.
2: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지친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해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메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4: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4: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5: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4: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5: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4: 보헤미안 바기축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4: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5: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4: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5: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이수민님, 야마구치 시즈카님, 러브하우스 꾸러미가 가고요. 백경선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4: 8817님, 아, 여성시대 듣고 있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네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셔서요. 저는 1년 360일 일하는 경찰분들 밥 해드리러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는 경찰분들을 위해 맛나게 음식 준비하렵니다.
5: 아유, 애써주세요. 오늘 메뉴는 뭔가요?
4: 네.
5: 2521님, 자동차 부품 조립회사. 저희도 오늘 출근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뭐 일이 없어서 일주일씩 돌아가며 휴업을 했는데 아, 이제라도 일이 생겨 감사하네요.
4: 그렇죠. 또 일할 수 있는 즐거움,
5: 네,
4: 느끼시는 거죠. 자동차 부품 얘기 나와서 말인데 양재역에 꽃시장도 크고요.
5: 네.
4: 그 옆에 보면 또 중고차 매장.
5: 아, 중고차 매장 갔었어요. 저도 가본 적 있어요.
4: 거기도 커요.
5: 네. 네.
4: 꽃 구경하고 중고차도 한번 쏙 둘.
5: 오, 좋죠.
4: 신기한 차들 많던데 거기. 자, 잠시 후 3, 4부 저희 백인에게 묻습니다. 이 코너에서도 일터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뭉쳐서 저희 즐겁게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8: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비판론을 반박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SNS를 통해 이란과 합의한다면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 합의처럼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 준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 기간 핵 개발 저지를 협상하는 2단계 해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팀에 합의를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막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해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직 경찰이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원고는 2024년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이어가다가 팀장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괴롭히지 마시고 결재나 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 태만, 하극상 등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경찰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신문기사를 모방한 합성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5.18 특별법을 위반해 신문 형태의 조작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의 광주일보 제호를 도용한 가짜 기사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최초의 유포자가 아니며 반응이 궁금해 게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충남 서산 음암면의 4층 규모 자동차 부품 공장 1층에서 불이 나 약 1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이 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5도 등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남해 앞바다 0.5에서 1m, 안쪽 먼바다는 동해 1.5m, 서해 2m로 일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8: MBC 라디오 K.

0: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국내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폭리를 취한 거죠. 정부에게서 저금리로 정책 자금을 빌린 다음 이 돈을 다시 점주들에게 빌려줬는데요. 금리가 최대 연 18%로 높아서 점주들이 큰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상생은커녕 점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 셈이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모습.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7: 오늘 저희 엄마 소원 들어드리려고요.
6: 당당이님은 어머니 소원 들어주시고 일중이는 보내주신 사서함 모시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엄마까지 모두 여성시대의 열렬한 청취자랍니다. 5월 20일 저희 엄마 생신이셨어요. 엄마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게 뭐냐고 여쭤보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성시대에 꼭 사연 보내줘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울산, 엄마는 인천에 계셔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로 축하 인사만 드리니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7년 전 아빠가 저희 삼형제 엄마를 두고 마지막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중환자실 두 눈을 꼭 감고 계신 아빠 얼굴에 얼굴을 부벼가며 말했거든요. 사랑하고 아빠 딸이어서 고마웠다고요. 그날 이후 사랑한다, 고맙단 말은 아끼지 말자 다짐 또 다짐해 놓고 엄마 생일 소원이셨던 여성시대에 사연 보내서 사랑한다 말해주기를 까먹더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사서함에 남깁니다. 사랑하는 박종렬 여사님, 우리 엄마가 저희 엄마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딸.

0: 네, 임성민 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손태진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 요즘에 손태진 씨 노래가 여성시대를 통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기억해줘요.
1: 다시 부르는 옛 노래들.
0: 네.
1: 그죠?
0: 손태진 네. 씨 꼭 기억해줘요. 아, 그리고 우리 임성민 님 어머님께서 소원이 여성시대에 꼭 사연을 보내달라. 네,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1: 네.
0: 네. 이뤄주셨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0: 또 이 음성 편지 열린 사소함이 이렇게 급할 때 빨리 사용하기 딱 좋아요.
1: 딱 좋죠. 네. 사랑하는 박종열 여사님,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셨어요. 전화 한 통으로 바로바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0: 예.
1: 열린 사소함입니다. 음성 남겨주신 임성미님 어머님과 함께 만나게 드시라고 여성시대표 쌀에 간장 액젓까지 묶어서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우리 당당이님들 지금 바로 벽에 걸려있는 종이 달력이나 휴대폰 캘린더 한번 넘겨보세요. 이 사는 게 바빠서 6월에 있는 줄도 몰랐던 각종 기념일에 친구 생일 수험생들 모의고사 보는 날까지 미리미리 체크해보시고 깜짝 이벤트 필요하신 분들 열린 사소함에 음성 편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몇 월 며칠에 소개해달라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타이밍 맞춰서 딱 방송해드릴게요. 열린 사소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자,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청원아이스, 유니베라, 고향가구박람회,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 폐, 동국제약 회라민Q와 함께합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

0: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4: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3: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여성시대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외롭게 혼자 고민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려고 마련한 시간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4: 남들에게 물어보기 민망한 그러나 너무 궁금한 고민이나 질문 여성시대 홈페이지 백인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가고 있어요.
3: 오늘은 특히나 대체 공휴일이라서 모처럼 편안하게 쉬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연휴? 아유 그게 뭐예요. 남들 다 쉰다는데 나는 오늘도 일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정신없이 바쁠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도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여유 있는 도로, 사무실, 여행길에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죠.
4: 네, 맞죠. 맞습니다. 백인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으로도 일, 직업,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종종 오는데 오늘은 음성사서함을 활용해서 직접 본인 목소리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어떤 고민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죠. 당당히 박님, 박미경님 나와주세요.
5: 안녕하세요. 제가 17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직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직장을 뒤로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휴식기를 가지고 있어요. 쉬면서 취업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지만 가끔 상사와 피 튀기면서 싸워야 하는 안정적인 직장인 아니면 수입이 들쑥날쑥 불안정해도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며 집에서 일하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등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첫 번째는 실업급여 다 받고 다시 갈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 두 번째는 초기 단계라 수입이 불투명하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에게 들려주세요.
3: 이야,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17년 차 직장인의 멈춤. 그 직장 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가 봐요. 예, 그리고 또 새로운 갈림길. 근데 여기는 너무 초기 단계라 네. 이게 수입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
4: 그렇죠, 그렇죠.
3: 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는 있으신 것 같고요.
4: 일을 잘하시는 분인가 봐. 회사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한다잖아요.
3: 그러니까 정말 17년 차시니까 이제 베테랑 자리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4: 네.
3: 그 안에서의 사람 관계의 스트레스. 자, 이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인데 스트레스. 가 너무 심하고요. 반대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수입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일입니다. 이거 고민 되시겠다.
4: 고민 되시죠. 일종 씨는 어때요? 왜냐하면 번듯하게 SBS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3: 네.
4: 프리랜서 선언하고 나올 때 착잡하고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3: 너무 많았죠. 주변에서 말리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프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그 각자 방송국에서 대표 아나운서다. 그래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신 분들이 이렇게 프리 시장에 말 그대로 뛰어드는 건데 일중아 넌 아직 아니야. 넌 더 해야 돼. 했는데 그때 모르겠어요. 그냥 좀 그때야말로 청춘이어서 그랬는지. 예. 아니 나
4: 근데
3: 스스로는
4: 그때 네. 누구랑 좀 고민 상담하셨어요?
3: 그러니까 뭐
4: 와신 상담을 누구랑 많이 하셨을까?
3: 뭐 직장 내 선배가 됐던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결국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제 아내였어요.
4: 아내.
3: 예. 아니 그렇게 꿈틀거리고 해보고 싶으면 도전해봐라.
4: 오.
3: 예. 나는 응원한다. 그 아내의 한마디에 가장 많은 좀 용기가 났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야 뭐 그래 지금 뭐 대표 아나운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내가 나

0: 가서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일 인사드릴 수 있게는 됐는데 아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그때 좀 지나쳤다고 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있었어요. 아니,
1: 네.
0: 스스로는.
1: 그런데 일단 월급을 타서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하고 비교를 하면 네네. 프리 선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났나요? 아니면 비슷했나요?
0: 아
1: 주머니 사정도 궁금해요. 이게 사실 관건이잖아요.
0: 예예. 예. 아 월급에 비해서요?
1: 네. 많이 떨어졌나요?
0: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풀이를 합니다.
1: 그래요.
0: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물론 둘이서 다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0: 아 물론 맞벌이요.
1: 맞벌이니까 예. 아내가 그렇게 결단을. 부추겨주고 도움말을 줄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이분 네 이분께는 어쨌든 저 혼자 하여튼 17년 직장 생활하고 미경 씨가
0: 네
1: 그리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 이거 쉽지 않다.
0: 그러게요. 이분이 어쨌든 뭐 저는 그때 쉽게 뭐 프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아내가 맞벌이인 아내가 뭐 있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예, 믿는 구석도 있었기에
1: 그렇죠.
0: 선택을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박미경 님 입장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모릅니다만 단순히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야, 안정적인 월급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불안한 수입이냐.
1: 스트레스냐 불안이냐. 그 둘 중에죠. 아주 지독한 스트레스냐. 아니면은 앞길이 어쨌든 훤히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함이냐.
0: 야.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누님은.
1: 난 절충을 할 것 같아.
0: 절충이요?
1: 이게 어쨌든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실업수당.
0: 아.
1: 네. 어쨌든.
0: 6개월 정도래요.
1: 6개월이에요? 6개월 예. 받을 수 있어요?
0: 네.
1: 나는 돌아가서 3년을 더 스트레스를 겪을 것 같아. 그래서 악착같이 절약하고 돈을 모아서
0: 네네.
1: 뭘 하든지 좀 견딜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지. 견딜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불안도 좀 덜해요. 그래서 3년을 더 하면 20년을 채우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오겠다. 3년을 국리를 해보겠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월급을 받으며 3년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뭔가 딱 마침표를 찍을 때 그때 나온다.
0: 하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죠? 예, 직장 다니면서
1: 그렇지. 그러면서 연구해야지.
0: 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제대로 연구해보고 그렇죠. 준비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1: 근데 피 튀길 정도로 상사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맨날 부딪힐 정도면
0: 그 상사는 언제 회사 그만둔대요?
1: 그러게 그 사람이 그만두면 뭐 괜찮은데 쭉 할 수 있는데.
0: 인생의 선배이자 우리 동료이신 우리 당당이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1: 그렇게 그게 궁금해요. 진짜.
0: 7년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 월급도 따박따박 나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여기 일터로 복귀를 하는 거냐 아니면 불안정해도 자유롭게 나의 콘텐츠를 짜보느냐.
1: 네. 비슷한 고민 해보신 분들이나 지금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경험담 또는 도움말을 주시면 제일 좋겠죠. 문자는 #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 간식으로 잡수시라고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노래 듣고 올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 경험담 알려주세요. 김범룡의 인생길.

0: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당당히 박미경님의 진로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과연 당당이님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소개해드리죠.
0: 자, 안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상사와의 스트레스냐, 아니면 자유롭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일이냐. 2995님,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 있을까요? 남의 돈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도 그나마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월급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으로의 복귀를 조심스레 추천해 주시고요.
1: 그렇죠.
0: 네.
1: 스트레스 값이다 이거죠, 월급이. 박준성 님도 당장은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콘텐츠를 하더라도 너튜브랑 블로그가 날마다 영상 찍고 올리고 해야 반응이 있을까 말까. 훗날 더 치열한 생태계라 스트레스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하시면서 너튜브 취미로 도전해 보시길.
0: 네.
1: 아, 직장생활 딱 하면서 취미로 너튜브 시도해봐라.
0: 네네. 네, 맞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7876님, 사람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신만의 컨텐츠를 살려서 일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1: 6363님, 돈 벌어 병원 갖다 주는 것보단 하고 싶은 거 하셔야죠. 아, 팽팽하네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1: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기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당당이 박미경님이 쏘아올린 고민이에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상사와의 스트레스가 있는 직장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자유롭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일이냐.
1: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의 의견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희님, 수익은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 저도 간호사 하다가 결혼 후 15년 쉬고 50세에 놀이교육지도사 취득하고 방과 후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0: 야, 그러니까 간호사 하시다가 그 놀이교육지도사로
1: 네,
0: 바꾸신 거잖아요.
1: 완전 전환하셨는데 15년 동안 또 쉬셨잖아요.
0: 네.
1: 네, 와 대단하시다.
0: 새로운 걸 완전히 새로운 걸 도전하신
1: 거죠. 완전히 다른 길로. 네.
0: 1071님 비슷한 고민을 했던 처지를 한마디 보탭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저도 같은 직종 20여 년 하고 가지 말라는 직장을 뒤로 하고 쉬다가 다른 일 하는데 사는 게 이런 거지 합니다.
1: 와.
0: 그래, 내 마음이 움직이는.
1: 그래요. 예.
0: 내가 한번 정말 뭔가를 쏟아내고 싶은 그 일을 꼭 해보시. 안 그러면 또 후회가 되니까. 근데 또 그런가 하면.
1: 이재원님, 다시 직장으로 가더라도 전에 일하던 회사로 돌아가지 말고 아예 다른 직장을 알아보세요. 스트레스 없는 직장은 없어도 좀 스트레스 덜 받는 직장은 있어요. 안정적인 다른 직장으로 옮겨보세요.
0: 네.
1: 그러셨네.
0: 그렇죠. 지금 그 직장에서 하던 그 경력을 가지고
1: 네,
0: 다른
1: 네,
0: 곳을
1: 네,
0: 한번
1: 네.
0: 취업해보셔라.
1: 네,
0: 그러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장혜윤님, 경력 단절로 살다가 새로운 직장을 얻은 지 만 4년 지났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느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일 텐데 저라면 다니던 직장에 다시 갈 것 같습니다. 희은 언니 말씀처럼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갑자기 그 생각 들어요.
1: 뭐?
0: 그러니까 직장이 돌아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1: 네.
0: 근데 하고 싶은 지금 콘텐츠가 나만의 뭐 콘텐츠, 나만의 채널을 뭔가 운영하고 싶으신 분이니까
1: 네.
0: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인 스트레스 푸는 법에 대한 채널을 하나.
1: 아, 그것도 좋다.
0: 오늘은 우리 상사님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받았어요. 우리 선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받았는데.
1: 근데 상사가 그걸 봐.
0: 아니, 누군지만 공개 안 하면 되잖아.
1: 아니, 얼굴이 뻔한데.
0: 저 이렇게 풀어볼게요. 우리 직장인분들. 아, 스트레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걸로 풀어볼게. 뭐 이런 채널을 한번 이런 접근도. 예.
1: 그러니까 전 직장 상사도 구독자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미경 씨 그
0: 네.
1: 뭐 유튜브나 이런데. 네.
0: 그러니까.
1: 1297님 전 직장에서 인정받으셨으니 지금 다시 콜이 왔겠죠. 그리고 하시려는 일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셨는지요. 충분한 계획 세우셨는지요.
0: 그렇죠.
1: 이거 중요하죠. 충동적으로 그냥 아유. 그래 난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남의 것도 다 살펴보고 얼마

0: 얼마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 동안 해서 이렇게 지금 성공하기까지 세월이 얼마 들었는가
1: 네.
0: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1: 그러니까 예전에 왜 음식점 창업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 봐도
0: 네네.
1: 바로 사장으로 가지 말고 다른 가게 알바라도 먼저
0: 알바를
1: 해봐라.
0: 해라. 그렇죠. 맞아.
1: 네, 그렇게 일을 배우고 그런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입은 어떻게 오고 빠지고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을 미리 아르바이트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0: 예.
1: 충분한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0: 아주 신중한 분이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알바를 해봐라. 그렇게도 권하세요.
1: 네.
0: 계절도 타는 그런 업종이 있으니까.
1: 맞습니다. 그렇게 신중한 접근도 필요할 것 같고요.
0: 아,
1: 네.
0: 또 이런 분도 계시네. 새로운 일이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 준비가 덜된 듯합니다. 준비를 더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7325님.
1: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아직 그 일을 해보지 않은 단계니까
0: 그렇지.
1: 얼만큼의 수입이 생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0: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 늘 불안하죠. 맞아요.
1: 자, 처음 문자 주신 8208님. 하고 싶은 일, 자영업자 10년 하고 경단으로 취업 준비 중인데 돈에 쪼들리는 게더 미칩니다. 하고 싶은 일 해도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아요. 어차피 스트레스는 어딜 가나 받아요. 월급쟁이로 스트레스 받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공휴일은 쉬잖아요.
0: 아하.
1: 이렇게.
0: 경력 단전으로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이신 8208님의 도움 말씀도 돈에 쪼들리면 뭐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못해요.
1: 그러니까.
0: 굉장히 좀 삭막하고 현실적인 얘기지만 제가 그래서 3년을 더 다녀보는 게 어떠냐. 그런
1: 17년 차니까 20년 차까지
0: 묘하게
1: 한번.
0: 이렇게 협상을 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드린 것도 악착같이 3년을 한번 모아보자.
1: 네.
0: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 맞습니다. 정말 대단히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죠. 5162님, 저도 조심스레 의견을 내봅니다. 저는 자영업도 하고 같은 일로 외부에서도 일을 합니다.
0: 아, 네.
1: 본인 성격이 중요하더라고요. 수동형이면 직장이고요. 능동적이다 하면 자기 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수동형이라 오히려 제 일을 이끌어가는 게더 힘들어요. 외부 일이 더 재밌어요.
0: 아, 우선 나 자신을 잘 아는 게 필요하겠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수동형 뭐 능동형이란 표현해 주셨지만 진짜 내 일을 온전히 내가 혼자서 책임지고 한다?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사실
1: 예.
0: 그렇죠.
1: 난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할일 그냥 딱딱딱 마치고 그거에 대한 딱 급여를 받는 게 제일 행복하고 깔끔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 거고요.
0: 그리고 좀더 부지런하다면 일과 후의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디에 소질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탐색해 보시는 시간도 중요하죠.
1: 맞습니다.
0: 이게 딱 떨어지게 결정 내리긴 정말 어렵습니다.
1: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죠. 충분히 준비하고 움직이셔라.
0: 그렇죠.
1: 네.
0: 맞아.
1: 충분히 준비해봐라. 예. 건강도 월급도 또 챙길 수 있는 방법 찾으면서 차근히 준비를 좀 하시다가 도전해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 아니다. 안 한다. 이 문자도 좀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응원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네.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가 나갑니다. 8634님이 신청해 주신 곡, 동방신기의 풍선 함께 듣죠.

0: 네,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오셨습니다. 그 어렸을 때 학교에 희망 직업, 장래 희망.
1: 네.
0: 예, 이런 거 적어서 냈었잖아요.
1: 네.
0: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희은 누님 때는 인기 많았던 직업 뭐였어요?
1: 장래 선생님? 희망.
0: 선생님.
1: 선생님.
0: 그치.
1: 선생님 또는 뭐 의사.
0: 의사.
1: 네. 교사. 거. 교사가 제일 그래도 많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
0: 네네.
1: 일중시 때는 어땠어요?
0: 저도 초등학교 이제 80년대 뭐 이제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그때도 공무원.
1: 공무원.
0: 그죠? 네. 아니 뭐 과학 이건 뭐 초등학생 때는 뭐 다 대통령 하겠다고 그랬다가
1: 그렇죠.
0: 이제 뭐 과학자 하겠다가 뭐 했다가 진짜 선생님이 가장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달라지죠. 요즘에는 초등학생 선호 직업 1위가
1: 네.
0: 유튜버. 아니면 인플루언서.
1: 와, 그렇구나.
0: 라고 들었습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운동선수나 요리사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나이가 좀 더 드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선 여전히 교사도 인기가 많답니다.
1: 네.
0: 그럼
1: 네.
0: 선생님들한테 좀 잘해.
1: 그러게. 자.
0: 선생님 좀 잘 좀 모셔.
1: 당당이님들이 보내주신 추천 또는 비추천 직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네. 9909님. 선생님 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유유. 이봐.
1: 그렇구나.
0: 우리 옛날 선생님처럼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물론 보람된 순간들이 많지만요. 그 보람을 깎아먹게 하는 순간들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1: 와.
0: 예전처럼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하나 받기도 엄청 불편한 시절입니다. 좋은 시절 오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곧 올 거야. 곧 올 것 같아. 예.
1: 그렇구나.
0: 예. 우리 저 사회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다 공감을 좀 이제 해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래.
1: 그렇죠.
0: 우리가 네. 선생님들께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해주시니까 바뀌겠죠.
1: 6642님 직장 생활 32년 후 개인 택시 5년 차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민간 외교관이란 자부심으로 친절과 배려로 재미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로 강추합니다.
0: 야, 그러니까 이게 또 딱 맞으시는 거예요.
1: 아, 맞는 거야.
0: 네, 개인 택시 하면서 이렇게 운전
1: 사람들하고 또 네. 간단한 인생에 대한 얘기나 뭐 하여튼 의논도 할 수 있고 세상을 알기 참 좋은 직업이죠.
0: 그러니까 운전 참 힘든데 그래도 그냥 따뜻한 한마디 어서 오세요.
1: 네,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는 이렇게 내가 민간 외교관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진짜 요새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냥
1: 그렇죠.
0: 친절한 말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빛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여행 다닌다는 기분으로.
1: 아, 이 기분 떨어지죠. 좋죠. 여행 맞아요. 다니는 기분.
0: 네. 4702님 정년 퇴직 후에 1톤 용달 차량하는 기사입니다. 운전 좋아하고요. 장거리 여행 좋아하시는 분 적극 추천합니다. 경기도에서 짐 싣고 여수나 진도, 신안 등까지 가서 짐 내리고 여행하다 올라올 때 짐 싣고 오면 꽉 먹고 알먹고 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아니, 빈 차로 돌아오면 정말 그건 못 참죠.
0: 예.
1: 자, 실어다 주고 다시 싣고 올라오고 최고죠.
0: 네.
1: 이렇게 일이 착착 맞아들면 뭐
0: 운전 좋아하고
1: 네.
0: 주변 풍경 보면서 야 이게 뭐 여행이다 생각하시면서 일도 한다면 정말 최고죠.
1: 휘발유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꼭 먹고 알 먹어야 됩니다.
0: 네. 네.
1: 8208님 저는 올해 61세로 골프장 캐디하고 있습니다.
0: 우와.
1: 몸 건강하고 창업 자금 없다면 캐디 강추합니다. 월 수입 500 이상도 가능하죠. 뭐 좀 악착 같은 사람들은 성수기에 900도 벌어요. 그렇군요.
0: 이런 말씀 주시니까 그래 캐디를. 근데 이게 정말 네, 고된 몸이, 일일 수 있거든요.
1: 그렇지.
0: 예.
1: 몸이 엄청 튼튼하고 건강해야 가능하고 또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잘 견딜 정도로
0: 네.
1: 그죠? 변죽이 좋아야 돼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그 직업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뿌듯해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그래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르지 수입만 보고 도전 그러지 마시고.
0: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 자신의 성향도 굉장히 그렇죠.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1: 돈이 많으면 그 값도 있어요.
0: 네.
1: 네.
0: 5471님, 저는 결혼 후에 쭉 육아에만 전념하다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된 제 나이 44세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13년째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어요. 해가 가면서 점점 더 아이들이 예뻐지고 매일매일 아이들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으니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학부모님들도 늘 믿어주시고 감사해 주시고요. 월급도 꽤 괜찮은 편이랍니다. 저는 제 일이 정말 좋고 자랑스러워요.
1: 와, 44세, 44세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셨군요. 와, 이건 참 대단하시죠.
0: 네. 대단한 도전이시고요.
1: 이게 체력도 굉장히 필요하실 거예요. 어린이집 어린이 돌보는 일 자체가. 네.
0: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원체 좋아하는 성향이다.
1: 그러니까 아이들로부터 또 기운을 얻을 수 있지. 예.
0: 네. 이러면 도전해 줄 수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0: 7471님,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 분양하는 수족관을 운영 중이에요. 손님들이 쉬어 보이는지 자꾸 수족관을 차리고 6개월에서 1년 운영하고 사라져요. 정말 수족관은 절대 하지 마세요. 돈방석이 아니라 빚방석이에요.
1: 아, 그러시구나.
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쉬어 보여서 차리는 것 중에 1위가 카페, 커피숍.
1: 아이고, 그렇죠. 네, 맞아.
0: 이런 창업도 정말 많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만큼 또 쉽지 않은 게 그쪽이라고도 하고.
1: 맞습니다. 777 하나님, 요즘 세상엔 딱 좋은 직업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문제죠. 그러셨네.
0: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내 안에 있다.
1: 그렇지.
0: 결국 정답은 내 안에 있다. 저도 실은 풀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 저 대신 막 고민. 그때 왜 지선 누님도 나오셔가지고 김지선 네. 누님도 야 밖에 나가면 정글이야 일중아. 막 그런 말씀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뭐 자신도 있었다고 그랬지만 제 성격도 잘 알았어요. 제가 고민이 안만 많아도 머리 누우면 좀 자는 편이었거든요.
1: 아 얼마나 좋아요.
0: 그래서 아휴, 야 나가서 뭐 안 되더라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약간 이런 좀 무대포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너무 부러워 그런 성향.
0: 그러니까 이런 나만

0: 인간의 성향도 잘 들여다보시는 좋지.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나 같으면 고민하고 돌다리 두들기다 두들기다 돌다리 부수고 안 가요. 난 그런 타입이거든.
0: 그러니까 또 그런 성향이 있으실 수 있고.
1: 자,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하세요.
0: 자, 광고 후엔 행운번호 추첨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 강호 온라인.
7: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0: 백조싱크.
1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0: 유동 골뱅이.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0: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
7: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7: 자, 행운 번호 추첨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의 자리 뽑을게요.
6: 네네.
7: 자, 10의 자리는 3입니다. 3.
6: 자, 그럼 제가 1의 자리 뽑았습니다. 8. 38번.
7: 아우, 38번.
6: 둘 다 초록을 집었는데. 그러네요. 그죠? 자, 38번 주신 네. 분.
7: 오, 전국의 굴착기 사장님들 오늘도 파이팅! 행운 번호 38 보내주신 분 전화드리겠습니다.
6: 전화 갑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6: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네, 여성시대입니다.
9: 네,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행운 번호 몇 번 주셨죠?
9: 38이요.
7: 38! 와! 축하드립니다!
9: 우후! 아, 감사합니다.
7: 예! 아,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9: 네.

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사는 신승원입니다.
1: 네. 신승원님.
2: 네.
3: 우리
2: 이 굴삭기 작업 지금 하고 계세요?
0: 네, 오늘 월요일 날 일 나왔습니다.
1: 어, 그러시구나.
2: 어디서 하세요?
0: 강원도 인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인제에서 작업 지금 작업 중이세요?
0: 네, 잠깐 쉬었습니다.
2: 아, 잘하셨어요. 38회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아, 굴착기 뒤에 끝벌이 두 자리입니다.
2: 아, 아 그러시구나.
1: 야, 나와 함께 아유, 일하는 우리 네. 굴착기의 끝번호.
2: 네.
0: 네.
1: 아, 동료.
2: 네, 동료. 네. 38번 끝자리를 가진 굴착기. 네.
1: 그러니까. 혹시 뭐 애칭도 있나요? 굴착기 부르는?
0: 아, 저희요?
1: 예.
0: 아, 그냥 아는 분들하고 서로 바가지라 그럽니다.
2: 바가지? 아 그렇죠. 앞에 달린 게. 아, 네, 그렇죠. 네. 바가지.
1: 아, 귀엽네요. 네. 아니, 이 굴착기 기사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아, 30년 조금 넘었어요.
2: 베테랑이시구나.
1: 아, 베테랑, 진짜 베테랑이시다.
2: 베테랑. 네.
1: 이야.
2: 자,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시겠습니까?
0: 저희 집사람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2: 네.
1: 네.
2: 자, 굴삭기 기사 이 직업 남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추 추천 아, 안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만 짧게 하세요. 네.
0: 추천하겠습니다.
1: 그렇죠. 어, 30년을 멋있다. 또 해오셨으니까 남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그 일. 앞으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 얼마까지 더 하실 예정이십니까?
0: 앞으로 10년이요?
1: 10년
2: 와,
1: 더.
2: 멋지다.
1: 예, 10년 더 달려가시길. 우리 바가지와 함께. 예, 앞으로도 여성시대와 네. 쭉 함께해 주세요.
2: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아마 9시 5분에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4: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새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한다. 털갈이도 그중 하나다. 조류학자 필리프 디부아의 말입니다. 오리도 그중 하나로 봄이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요. 이 기간엔 육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일시적으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위험한 일도 생기지만 결코 털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겪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한껏 몸을 낮춘 채 기다리죠.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새들도 아는 걸까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6: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7: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8: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0: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비판론을 반박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SNS를 통해 이란과 합의한다면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합의처럼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 준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 기간 핵개발 저지를 협상하는 2단계 해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팀에 합의를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막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근무 시간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해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직 경찰이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24년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이어가다가 팀장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괴롭히지 마시고 결재나 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 태만, 하극상 등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경찰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충남 서산 음암면의 4층 규모 자동차 부품 공장 1층에서 불이 나 약 1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등 6명은 대피했지만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 한 명은 공장 2층에 바닥이 무너지면서 추락했고 다른 한 명은 소방 헬기 소화수에 맞아 눈 부위를 다쳤습니다. 임세현 국세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라며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SNS를 통해 한정판 슈퍼카나 고가 차량 수십여 대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시정되지 않았다며 취득, 운행, 비용 처리 내역을 분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유용 행태가 적발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추징세액이 더 컸다며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고가의 시계와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달 초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법원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사업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서 씨 모두 청탁은 없었고 시계 구매 대행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유튜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이 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

0: 30도, 부산 25도 등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6.1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은 느긋한 마음이 드는 월요일입니다. 대체 경우일을 맞아서 짧은 연휴를 즐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휴일 풍경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길이다. 또는 점심으로 닭갈비 먹으러 갑니다. 뭐 이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또 평소에 라디오 문화센터에 궁금했던 점이나 저한테 묻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모두 환영입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제가 외로울 때마다 자주 듣던 노래였는데요. 박혜경의 안녕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2: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예, 라디오 문화센터입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일상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사연 많이 보내주셨네요. 6873님은요. 저희는 어제 우럭 잡아온 걸로 가까운 이웃들과 우럭 매운탕 끓여서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드시고 싶으시죠? 자연산 우럭입니다 하셨습니다. 어제 낚시 다녀오셨나 봐요. 이웃들과 함께 끓여서 먹으려고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행복한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물론 먹고 싶죠. 제목까지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산 우럭.

침이 넘어가네요. 네, 1614님이요. 딸이 공부하느라 힘들어해서 힘내라고 샤브샤브 먹으러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응원해 주세요. 여기는 울산인데 날씨도 덥네요. 아나운서님 시험 잘 보는 법 조언 좀 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제가 궁금한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게 어쨌든 제가 응원은 먼저 해드릴게요. 시험 잘 보세요. 아마 열심히 공부하셨을 테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샤브샤브도 사주시고 하시겠죠. 열심히 하셨던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화이팅. 근데 참 진짜 더워요 요즘에. 예, 벌써 여름인가 싶기도 하고 울산인데 날씨도 덥다고 하셨으니까 더운 날씨에도 어쨌든 따님과 함께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니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험 잘 보는 법은요. 글쎄요. 공부 열심히 하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모를 때 혹시 뭐 찍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번호를 찍는 거라든지 한 가지 번호를 찍는 거라든지 저는 찍을 때 그런 거는 사실은 많이 찍어보진 않았는데 찍을 때는 저는 한 가지 번호로 찍습니다. 근데 어차피 확률은 똑같은 거예요. 뭘 찍든. 그런데 한 가지 번호로 찍는 게 뭔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숫자로 찍으십시오. 그러면 더 맞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마음만은 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요. 1722님이요. 남편 생일을 맞아서 친정엄마와 남편과 평창 오대산 농원으로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갑니다. 아, 세 분 연속으로 다 이제 맛있는 거를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시네요. 아, 오대산 농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산채 비빔밥. 저는 셋 중에서는 산채 비빔밥이 제일 당기는데요. 지금까지는. 맛있게 드세요. 원혜숙님이요. 우리 집에는 경사 났어요. 딸이 쌍둥이 어머. 딸이 쌍둥이 나왔어요. 저 할머니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원혜숙님. 아 쌍둥이가 요즘에는 또 쌍둥이가 일란성 이란성 이 비율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도 궁금한데 따님께서 쌍둥이를 나오셔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예, 원혜숙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손주 사랑이 이제 앞으로 쭉 펼쳐질 텐데 정말 저희도 어머님 보면 행복이 입에서 떠나질 않거든요. 앞으로 행복할 일 많이 남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0031님 점심으로 추어탕 먹으러 갑니다. 아, 추어탕. 신청곡 김연자님의 아모르파티 들려주세요. 꼭이요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방금까지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휴일 풍경부터 듣고 싶은 노래 무엇이든 좋고요. 라디오 문화센터에 궁금한 것들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 하고 싶은 말들 모두 모두 환영입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0031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예,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듣고 왔습니다. 아모르 파티, 이게 뜻이 이제 니체가 한 말인데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이래요. 단순히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운명을 좀 긍정하고 사랑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내 운명을 사랑하게 되면 조금 더 주체적으로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267님이요. 다른 분들 식사 얘기에 저도 샘이 나서 보내봅니다. 저는 영광굴비 구워서 구첩반성으로 구순 넘으신 어머님과 식사 중입니다. 드시고 싶지요? 물론 먹고 싶습니다. 야, 굴비 구워서. 그쵸. 여기 지금 아모르 파티 노래 보면 가슴이 가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아, 저도 지금 어떤 점심을 먹을지 메뉴 좀 고민해보다가 가슴이 가는 대로 메뉴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메뉴 보내주시면 그중에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6506님이요. 저는 이틀 연속 푹 쉬고 커피 한 잔 사들고 사무실 출근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이런저런 서류 작업하고 있네요. 출근하신 분들 화이팅 하고 외쳐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맞아요. 오늘 사무실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일하시면서 저희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체 휴일에 출근하셔가지고 일하시는 것만큼 일이 참 잘 풀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서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저도 일하고 있잖아요. 9681님이요. 저는 어금니가 아파 치과 갑니다. 응원해주세요. 무서워요 하셨습니다. 일단 응원해드리고요. 아, 좀 덜 아프시길 바라고. 어금니가 근데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치과 갈 때 아래쪽 어금니가 아프면 그래도 덜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벌리면 되니까. 근데 위쪽 어금니가 아프면 고개까지 위로 쳐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아픈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손민수님이요. 오늘 울산의 대왕암 공원 캠핑장 카라반에서 하루 잡니다. 친척들하고 놀러가니 좋네요. 대왕암 공원 저도 가봤는데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공원이 조금 앞으로 나가면 바다가 있고 그 대왕암 그 돌이 있잖아요. 아, 그 돌 있는 바다가 쫙 펼쳐지고 또 안쪽으로 방향만 돌리면 공원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잔디밭이. 와, 그곳이 생각나네요. 거기 캠핑장에 카라반이 있군요. 예, 친척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와,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해변도 바라보고 공원에 누워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632님. 하우스에서 깻잎 따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남편이 시원한 냉면 사준다네요. 기분 짱입니다. 아, 이러고 계시군요. 예, 오늘 참 더운 날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남편분이 냉면 시원한

하게 사준다고 하시니까 자, 기분 짱이라고 벌써 하셨는데 드시고 더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미님은요, 김밥 사서 호수공원 왔는데 너무 더워서 카페에서 음료수 마시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김밥은 다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김밥을 싸서 호수공원에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안 드시고 카페에서 음료수 마시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김밥도 다 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챙겨볼게요. 아무튼 더위 조심하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방금까지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휴일 풍경, 듣고 싶은 노래, 뭐 하고 싶은 말, 궁금하신 질문들 모두 환영입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저번에 했듯이 중간중간에 청취자분들을 위한 깜짝 과학 퀴즈 준비했거든요. 한 시간 동안 쭉 함께 해주시면서 퀴즈도 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까요? 8462님의 신청곡입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0: 목포 신원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0: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0: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드려볼게요. 993334님이요. 서울인데 따릉이 빌려서 남편 아들과 한강 따라 달렸어요. 자전거 하이킹 끝나고 보리굴비 먹으러 갈 거예요. 시원한 한강변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와, 한강 따릉이 타고 달리는 거 진짜 좋죠. 저도 자주 하는 일인데 저는 홍제천 쪽 주로 달리거든요. 따릉이 타고. 자전거 하이킹이 이렇게 땀이 살짝 나고 바람이 불 때는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달리고 나서 보리굴비까지 먹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부럽기까지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095님이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 좀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축하를 드릴까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4090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4090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생일 행복한 생일 보내세요. 6259님이요. 팔색조 탐조하러 간단한 주먹밥 싸서 나왔는데 더워서 입맛은 없고 시원한 커피 마시고 싶네요. 탐조 끝나고 시원한 막국수 먹을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팔색조를 이렇게 보러 지금 뭐 숲으로 들어가신 거겠죠? 탐조한다고 하셨으니까 아 이쪽 용어인가 보네요. 팔색조가 제가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예쁘네요. 아, 요 새를 보러 가신 거예요? 이야, 그럼 요 팔색조는 숲에 들어가면 그냥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어디 서식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신 거겠죠? 꼭 탐조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끝나면 시원한 막국수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다들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그런 거겠죠. 곧 먹을 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입맛이 자꾸 군침이 돌면서 뭔가 점심 맛있는 거 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색조가 여름철새라고 하는데 팔색조 탐조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쯤에서 여러분들, 라디오 문화센터는 저희가 가끔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오늘도 지식과 교양을 충전해드리기 위해서 깜짝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과학 퀴즈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이었지만 지금은 행성의 지위를 잃은 천체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과학시간에 주문처럼 외웠던 문장이 있는데 수금지화 목토천해, 바로 이 다음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와 영어 이름이 같은 이 천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정답은 세 글자에 요거는 한글로 보내주셔야 돼요. 세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정답자 중에 10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크라잉넛이 부릅니다. 첫 번째 글자가 같네요. 명동콜링.

예, 명동콜링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한 깜짝 과학 퀴즈 보내드렸는데 정답 그리고 오답도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오답자들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7524님이요. 정답 토왕성. 문화센터 애청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9043님이요. 명황성. 아, 명황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은데 이거는 오답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할 게스트를 안 모셔가지고 혼자서 사실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답 적어 보내주시면 그것도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얘기가 풍성해지잖아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명왕성이죠. 여러분들의 정답 그러면 살펴볼까요? 9696님 명왕성 수금지화 우리 초딩 아들이 외우고 있는요. 엄마 빨리 보내래요.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군요. 예, 요즘에도 초등학교에서 수금지화 목토 천해까지 외우고 명은 안 외울 것 같은데 명왕성을 아드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과학에 관심이 좀 있는 아드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축하드립니다. 명왕성 정답입니다. 6600님이요. 명왕성. 며칠 전 문화센터에서 들어서 알아요. 그렇죠. 저희가 복습 문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따가도 복습 퀴즈이니까 잘 기억해내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00님 정답이고요. 2785님 명왕성입니다. 외소행성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행성의 주위를 이루면서 카이퍼 벨트라는 외소 행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쪽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외소 행성 중에 하나로 그냥 분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여전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게 뭐 아쉬울 일이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3394님은 명왕성 없어져서 아쉬워요.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없어진 건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긴 있고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거죠. 사실 근데 박탈당했다라는 말도 지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그 행성을 소속을 행성에서 명왕성을 외소행성 카이퍼벨트의 소속으로 소속을 바꾼 것뿐이지 명왕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나는 잘 모르는 저 지구인들이 나를 그렇게 분류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명왕성 입장에서는 만약에 명왕성이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천체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뭐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잘 깨닫고 더 행복할 수도 있는 일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저번에 우주먼지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 소개된 오답자 그리고 정답자 분들 모두에게 1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627님께서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주말 농장 왔어요. 5평 되는 밭에 상추, 고추, 오이, 호박 심었어요. 상추 따다가 이웃들하고 나눠 먹으려고요. 나눠주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힘을 들여가지고 노력으로 무언가를 수확하시는 분들이 꼭 나누시더라고요. 참 그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땀, 시간 등을 쏟아서 얻어낸 그 결과물들을 나누시는 거 보면 아 역시 일하는 데에는 어떤 따뜻함 그런 것이 녹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3627님도 나눌 생각부터 하고 계시군요. 나눠주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셨는데 많이 나누시고 함께 맛있는 상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가족들을 위한 깜짝 퀴즈 첫 번째 거를 보내드렸고 정답은 명왕성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문제 바로 내드려볼게요. 이곳은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로 꼽히는 꿈의 여행지입니다. 해발 2,400m 산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어서 산 아래에서는 그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비로운 특징 때문에 잃어버린 도시 혹은 공중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은 봉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대 잉카 문명의 고대 요새 도시이자 남미 여행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페루의 대표적인 유적지. 이곳은 어디일까요? 문제입니다. 이게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이번에는 정답자분들 중 5분 뽑아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치킨 쿠폰이에요.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깜짝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답도 괜찮습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아, 이것도 힌트가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에이핑크의 미스터 치우.

예,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 듣고 왔습니다. 아, 정답과 오답 많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미스터 추가 선택한 픽한 마추 픽추입니다. 마추 픽추가 정답이었는데요. 아, 농담 안 할게요 이제. 먼저 오답부터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분은 선물 줘야 될 것 같아요. 3026님 에, 도전 하 무슨 피추인디. 피추인디. 하, 무슨 피추인디. 아,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충청도 억양이잖아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서 피추인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하, 그거 무슨 피추인디. 무슨 피추지. 5427님은요. 마추 피카츄라고 보내주셨어요. 0503님은 남편이 피카츄 라이츄라고. 아, 추가 두 번 들어가네요. 피카츄 라이츄. 가장 많은 오답이 피카츄였습니다. 피카츄는 아마도 지금 제 딸이 9살이거든요. 제 딸 또래의 자녀분들을 가진 분들은 피카츄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피카츄 금방 떠올랐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7991님 정답입니다. 피카츄 친구 마추픽추. 마추픽추가 피카츄 친구인가요? 0825님 마추픽추 마쳐불었쥬. 맞았쥬. 감사하쥬. 4487님이요. 정답 마추픽추 맞추고 싶치우. 제발 맞추셨치우. 네, 8546님이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유명하죠. 마추픽추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소개된 정답자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오답자분들 다섯 분 또 뽑아서 오답자분들 다섯 분 혼합 곡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추픽추는요. 제가 봉사활동 때문에 이 방송 입사한 후에 바로 그러니까 1년차 때죠. 봉사활동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저는 마추픽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돌들을 결맞춤으로 딱 잘라가지고 빈틈없이 벽을 쌓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옛날에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완벽하게 결이 딱 맞게 자를 수 있는 기술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을 곱씹다가 한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왜 그 예전에는 환경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학교만 나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생각을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지혜도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에도 그때 나름대로의 지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는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적인 안 해요.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또 과학 퀴즈 세 번째 문제를 드려야겠죠. 여러분들께 선물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물 퀴즈입니다. 이번엔 이 동물은 흔히 다른 동물의 먹이를 가로채는 비열한 약탈자로 오해받곤 하지만 사실은 사냥 성공률이 사자보다 훨씬 높은 뛰어난 사냥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뼈를 통째로 씹어서 삼킬 만큼 강력한 턱을 가졌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킹에서는 악당 역할을 맡아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무엇보다 이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울음소리가 마치 사람이 간사하게 웃는 소리 같다는 점인데요. 결정적인 힌트로 이 동물의 실제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동물은 울음소리라고 하는데 이 동물은 좀 웃음소리 같이 들리죠. 정답은 네 글자예요. 주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정답자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거고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께 또 깜짝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도 듣고 오죠. 김태우의 힌트 들어있습니다. 하이하이. 하이.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5: 라디오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주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동물, 조금 오해를 받고 있는 동물이죠. 정답과 오답 많이 도착했는데요. 정답은 바로 하이에나였습니다. 정답자 1248-5894-9701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오답자분들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텐데 오랑우탄 보내주신 5508님, 하이승훈 보내주신 7732님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혼합 곡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주현 박사와 함께 하이에나의 오해를 풀어본 시간이었는데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뭐 큰 오류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거를 정답으로 퀴즈로 풀어봤습니다. 자, 마칠 시간인데요. 작년 12월에 시작된 라디오 문화센터 여러분과 함께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저희는 프로그램 재정비를 위해서 잠시 재충전의 시간 갖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는요. 매일 오전 11시 5분에 정치인싸가 방송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6월 4일 목요일부터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라디오 문화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6월 4일 목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문화센터로 뵙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고요. 6월 4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7: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0: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결 소식이 전해질 거라는 기대가 높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4: 종전협상 막바지에 접어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협이 다시 열리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해준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전쟁이 끝나면 한두 달 사이 전 세계 정유시설이 원유를 확보할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이란 핵 관련 의제에선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무기 제조가 가능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폐기할지 또 우라늄 농축이 언제부터 얼마나 중단될지 등은 추후 협상으로 넘어갈 거란 관측입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60일간 연장되는 휴전 기간 핵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어디까지 승인할지 조율이 남아있고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 대이란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 편이니 협상 대표들에게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 지시했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비판론을 반박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SNS를 통해 이란과 합의한다면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합의처럼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 준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 기간 핵개발 저지를 협상하는 2단계 해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들은 핵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도 계속 통제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 언론들이 전한 양해각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물질 비축분을 포기한다거나 핵시설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란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놓고도 거듭 통제권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행 선박 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선박의 항로와 통행 시간, 허가증 발급 등은 계속 이란이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통행료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타스님 통신은 양해각서 체결의 막판 쟁점으로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를 거론했습니다. 동결 해제 절차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없다는 협상 관련 소식통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방안이 담겼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초안이 이란 측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중단을 선언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이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어제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음암면의 한 4층짜리 자동차 부품 공장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부에 있던 공장 직원 등 6명은 대피했지만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명은 공장 2층 바닥이 무너지며 1층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 명은 소방헬기의 소화수에 맞아 눈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약 1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0: 어제 저녁 6시쯤 인천 서구 대곡동에 있는 한 가구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접한 정미소와 농기계 창고 등으로도 불이 옮겨붙어 10곳이 전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처에 있던 60대 남성이 119 신고를 한 뒤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끄다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민석입니다.
1: 시민단체가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경기 평택을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평택시민재단은 대부업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차명으로 고리 사채업을 하면서 이를 은폐하려 한 김 후보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구청장 후보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후원자를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후원자와 후원금 관리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전 동작구청장 후보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차명으로 건네거나 차명임을 알고도 후원금 처리를 도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라며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SNS를 통해 한정판 슈퍼카나 고가 차량 수십여 대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시정되지 않았다며 취득, 운행, 비용 처리 내역을 분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를 지정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한 네이처스팜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가를 정해 할인 판매, 사은품 증정 등을 금지했습니다. 거래 약국들의 비정상 판매 약국 제보를 촉구했고 제보는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최소 75개 약국이 경고, 공급 중단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 도약 과정의 성공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NS를 통해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며 저성장, 저물가에 익숙했던 한국 경제가 새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벌이다 사살된 20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백악관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CNN 등에 따르면 하루 전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사살된 총격범은 메릴랜드주 출신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습니다. 베스트는 지난해 여름에 백악관 출입 지점에서 내부 진입 방법을 문의해 비밀 경호국 관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6월에는 백악관 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정신병원 입원 조치를 받은 데 이어 7월에는 백악관 외곽 제한 구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체포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이 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5도 등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남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4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2: MBC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

0: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크리스마스가 있고 송년회가 많아서 겨울엔 12월이 제일 들뜨면서 정신없는 달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이 12월이랑 비슷하구나. 송년회의 연속인 것처럼 월 초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챙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마지막 공휴일에 한숨 돌리며 몸과 마음을 쉰다. 진짜 좀 비슷하죠? 대체 공휴일이지만 크리스마스처럼 오늘도 공교롭게 25일. 부처님 덕분에 살짝 여유롭게 5월을 정리해본다. 지금 그러고들 계실까요?

2,000원의 진또배기로 힘차게 그리고 여유롭게 5월의 마지막 공휴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 시작했고요. 여기는 상암 MBC 1층 가든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아니 오늘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더 많이 와주신 것 같고, 그래도 나들이 겸 이제 나오시다가 그냥 들리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이것 때문에 왔다고요? 이야, 아니 오늘 그 가든을 또 이제 공휴일에 하면

사실 그래도 쉬는 날인데 더 쉬셔야지. 여기에서 시간 보내고 있는 거 괜찮나요? 뭐 별일 없으시죠? 아니 2345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가든 방문한 손트라 부부의 청자입니다. 직장인이라 평일은 어려운데 연휴 마지막 날 가든 스튜디오 오픈 소식에 너무 기뻐서 잠도 설치고 달려왔다고. 생생한 손트라 현장에서 신나게 즐겨볼게요. 우리 남편 황효인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유 정중앙에 딱 이렇게 계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 부부가 함께 응원 와주시면 정말 너무 큰 힘이 돼요. 저도 왜 그러면 약간 눈치 볼 게 없잖아요. 막 그 한 번씩 이제 퇴근길에 인사 이렇게 드리는데 남편분들이 저기 뒤에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냥 인사할 때까지. 근데 한 번씩 남편분이 와서 이제 아유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악수 이렇게 청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힘이 돼요. 우리 4369님께서 휴일이라 다른 때와 다르게 가든은 엄청 북적이겠죠. 날씨도 좋고 좋은 분들과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할 수는 없지만 라디오 통해 손트라 틀고 기호강 할게요 라면서 정말 많이 와주셨고 사실 6월 7월 이제 그쯤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가든 스튜디오를 오픈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채질을 하면서 듣고 계시는데 이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여기 뭐 외부에다가 뭐 선풍기 달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많답니다. 뭐 우리 2249님께서 미장원에서 재정비 마치고 가든 놀러 왔다고요? 미장원 누구세요? 아 정말요? 어머 머리가 예쁘게 되셨나 보네. 근데 왜 이렇게 숨어 계세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준비 마쳤으니 오늘 한번 제대로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빨간 날이라 해서 10분 일찍 손트라 아주 여유롭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쉬는 분, 노는 분, 일하는 분, 걷는 분, 뛰는 분, 누워있는 분 다 수다와 노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현장 써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가든 스튜디오 창문 열었을 때도 이제 또 손트라 유튜브로 보시면 현장감도 더 느낄 수 있거든요. 들어와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도 그리고 또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응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금호타이어,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D 캡박시브, 환인제약, 한국노총, 주식회사 유유제약, 삼성증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코리아, 성원에드피아, 휴원스글로벌, 도드람한돈, 현대상화재보험, 열혈강호온라인, 유니베라,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백조싱크, 정식품,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주식회사 두드림에센시,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골뱅이, 고향가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8: I love you.
7: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8: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7: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8: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9: 유유제약.
10: 편안한 연휴의 끝날 상암동 가든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지금부터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문자로 이야기 나눌게요. 뭐 주말에 있었던 일,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연휴라 모처럼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이야기, 휴일에도 혹시 뭐 일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모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MBC 상암동 가든 스튜디오에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의 이야기를 좀 풀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꼭 현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우리 3072님께서 주말에 한강공원 다녀왔는데 정말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돗자리 깔고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수건 돌리기 하며 야유회 즐기는 젊은이들, 양화대교 밑에서 버스킹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손트라도 야외 공개방송하면 상당히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이었으면 혹시 저희 부모님도 만나셨을까요? 아니 토요일인가? 제가 아침에 이제 스케줄 때문에 나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말에 우리 이모도 광주에서 뭐 놀러 오시고 삼촌하고 이렇게 해서 한 7, 8명이서 가족끼리 아침부터 한강공원 가서 미리 자리를 잡아야지 뭔가 좋은 명당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말에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하는데 만나셨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손트라 야외 공개방송 너무 좋죠. 지금 뭐 열심히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조금 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가지고 꼭 오도록 할게요. 0898님께서 여기는 울산 웅촌입니다. 93 아버님께서 혼자 계셔서 가족들이 당번을 정해 번갈아 시댁에 오고 있어요. 오늘은 막내 아들 차례라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아버님과 같이 잡채밥 만들어 맛있게 점심도 먹고 지금은 손트라 들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번갈아서 이렇게 온다면 정말 지루하지 않겠네요. 심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버님께서.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3223님께서 주말 휴무 이용해서 광주 야구 직관하고 서울 집에 복귀하는 중입니다. 차가 밀린다고 해서 그런지 하루만 보고 가는 아쉬움인 건지 더더욱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손트라 들으면서 신나게 가는 중. 신랑 안전운전하고 조만간 또 옵시다 했는데, 이렇게 한번 제대로 놀면 또 놀고 싶죠. 근데 그 다음 날을 좀 기원하면서 조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바로 보내드릴게요. 월요일이지만 휴일이라 느긋하게 느끼고 즐기는 수다. 휴일이지만 일하는 월요일이라 힘차고 바쁜 이야기, 지금 스치는 생각, 느낌, 기분,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 다 보내주시면 재밌게 손트라 가족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이게 때로는 너무 혼자만의 그 생활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신선함 없이 계속 반복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되게 내 삶이 약간 무료해지고 약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이런 사연들 통해서 아, 이렇게 사람들은 또 살아가고 있구나. 약간 그걸 들으면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힘을 얻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3360님께서 집안 대청소를 끝내고 커피 한잔하며 쉬려는데 딸이 김밥을 싸서 공원 산책을 가잖아요? 근데 김밥 그냥 사 먹으면 안 되겠니? 엄마 김밥이 가장 맛있다고 꼭 싸야 된다는데 쌀까요 말까요? 이쁜 딸의 부탁이라 고민되네요. 성리 오늘 이밤 신청합니다. 이럴 때 엄마가 싸야 될까요? 아니면 안 싸요? 요새 밖에서 파는 김밥도 너무 맛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왕 뭐 산책 가고 이제 공원 나갈 거면 뭐 야식도 좋고 요새 뭐 한강 가면 그 라면도 정말 맛있다는데 그냥 어머님 좀 쉬게 하시지 우리 따님이. 아 근데 또 이제 이쁜 딸의 부탁이라 고민되네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미 싸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오늘 이밤 성리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또 성리 씨가 곧또 손트라에 온다는 예정이다. 네, 서둘러도 스케줄을 잡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유환향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아주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우승을 하고 손트라와 함께 할 텐데 그때 또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리의 오늘 이밤 띄워드릴게요.

성니의 오늘 이 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5195님도 신청해 주셨는데 공휴일이라 10살 아들과 같이 일하러 왔어요. 아들 아빠 일 열심히 하지 했는데 근데 또 이제 공휴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더더욱 또 힘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휴일에 일하는 게 더 왠지 더 힘들고 더 무거워요, 마음이. 예, 저는 뭐 휴일이든 아니든 뭐 요새 되게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손트라도 있지만 뭐 그 외에도 요새 뭐 방송도 많이 또 방영이 되고 있고 몸이 한 10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자 한 군데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하라고. 그 외에도 또 이제 6월에 네, 제 콘서트도 이제 슬슬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예, 6월 19일, 20일, 21일 예, 마에스트로 마치 이제 연말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의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음악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고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인데 아, 그것 때문에도 요새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 4112님께서 태진 씨 감사합니다. 딸이 어제 결혼하여 태진 씨가 주신 보정 속옷 입고 신혼여행 잘 갔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정 속옷을 사서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손트라 상품으로 이게 드린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좀 무섭네요. 딸이 어제 결혼하여 태진 씨가 주신 보정 속옷 입고 신혼여행 갔다.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따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2230님께서 고향 친구 6명이 환갑여행을 2박 3일로 다녀왔어요. 여자친구 한 명이 손트라 하길래 문자 보내봅니다. 친구들아 즐겁게 재미있게 놀았다. 참고로 손트라 외친 손샤인 친구 이름은 명숙이입니다. 정성훈 드림. 그 명숙이 여기 왔어요? 여기 안 왔죠? 아니 어디서 이렇게 또 우리 홍보 요정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을까. 우리 정성훈님께는 제가 또 타월 세트 드릴 테니까 나중에 명숙 씨한테 좀 자랑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5724님께서 휴일 마지막 날 신랑이랑 신안섬 끝자락 자은도에 왔어요.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바람에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 발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음 땅콩이 유명하잖아요. 고소한 땅콩의 휴일이니까 낮 캔맥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시댁이랑 친정 부모님 위해 땅콩 한 봉지씩 사니 마음도 뿌듯합니다. 야, 이렇게 또 자은도가 또 어디예요? 신안섬 끝자락에 있는? 야, 이런 데도 찾아가시고 요새는 약간 좀 그런 곳 찾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만의 여행지 이러면서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은도 이제 바글바글 하겠네요. 이제 손테라 듣고 이제 다 가셔서 그런지. 우리 4988님께서 안녕하세요. 일하면서 가끔 듣기만 하다가 연휴 마지막 날 오늘은 정말 여유롭게 잘 듣고 있어요. 어젠 김치 한 통 담고 오늘은 오이지도 담고 선풍기 꺼내놓고 이만하면 여름 준비 완벽하죠.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선풍기도 꺼내놓고 이제 에어컨도 슬슬 틀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름 준비하려면 우리 타월 세트까지 받으면 또 이제 여름 준비 제대로 한 게 아닌가.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5240님께서 손녀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토요일에 처음으로 출근 안 하는 남편이랑 파주 사는 딸 집에 갔다 왔어요. 보고 왔는데도 돌아서니 또 보고 싶네요. 오늘은 밭에 와서 참깨 심고 있답니다. 많이 덥네요. 이게 또 손녀 보는 게,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예뻐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또 이모가 올랐잖아요. 그 이제 조카. 찾아왔는데 늘 TV 보면서 막 삼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응원하다가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되게 눈치를 봐요. 이게 되게 막 인사 잘 안 하고 그 전에 응원 막 해줬다가 신기해하기도 하고 TV 보던 삼촌이다. 그래서 괜히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되게

그냥 몰라요. 그냥 손녀 보면 그 조카 보면 그냥 마냥 기분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6246님께서 부모님이랑 일본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손트라 팬이라 한번 보내봅니다. 비가 와서 약간 슬펐는데 고래상어 볼 생각이 신나네요.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신청합니다. 오키나와 그 추라우미 수족관 엄청 유명하다는데 그 저도 전에 그 고래상어 한번 봤는데 이게 와 이게 자연의 신비가 이렇게 크구나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특히 눈앞을 이렇게 딱 지나갈 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마치 이 노래처럼요. 우리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듣고 우리 2부에서도 계속 수다 떨어요.

0: 곳이야.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기 상암동 1층 가든 스튜디오에서 연휴의 끝날 대체휴일이지만 손트라 생방송으로 함께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합니다. 네, 들리시죠? 이분들의 목소리, 이분들의 환호가 거기까지 전달이 되길. 지금 이 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바로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인데요. 오늘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또 송골송골 땀이 맺힐 때마다 닦을 수 있는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0515님께서 팔순 되신 친정엄마, 5남매 어르신들의 후손들까지 다 모여 2박 3일 첫 가족 모임 했네요. 굽은 허리로 행복해하시며 춤추시는 부모님과 이모님, 외삼촌 네 분들 보니 즐거우면서도 눈물이 나네요. 자녀, 손자, 손녀 30여 명이 모여 효도할 수 있게 리드해준 사촌오빠 남희대 고맙습니다 라고. 아니 잠깐만, 30명이 이렇게 가족 모임하면 30명 넘게 모여요? 요새 이렇게 다복한 그런 가족이 있나요? 이렇게 모임을 하는? 쉽지 않은데 정말 너무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2박 3일, 잠깐만, 30명이 2박 3일 하면 예산이 엄청나겠다. 엄청날 것 같아요. 9184님께서 오늘 딸이 출근해서 어린이집 쉬는 날이라 손자 보고 있어요. 6살 손자가 갑자기 밥 먹다 묻네요. 할머니는 결혼 언제 할 거예요? 저는 웃음기 빼고 심각하게 로운이는 할머니 언제 결혼했으면 좋겠어? 물었더니 31살 이러네요. 손자를 돌보다 보면 제 마음이 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제가 삼촌 몇 살처럼 보여 그랬는데 다 20대 중반으로 봐주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7245님께서 늘 듣는 손트라입니다만 오늘은 예천 3강 주막에서 흑응풍물패 공연이 1시 30분에 있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가신 거예요? 공연 보러 가신 거예요? 지금? 네.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풍물 공연 보시면 되겠네요. 1시 반이면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 기분을 타서 풍악을 좀 올려볼까 하는데 5240님께서 손트라에서 축하받고 싶어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나이 70에 첫 손녀를 봤답니다. 일하면서 틈만 나면 매일 손녀 동영상을 봅니다. 장민호 노래 풍악을 울려라 들려주세요 했는데 정말 우리 5월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풍악 올릴 일들 많길 바라면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장민호의 풍악을 올려라.

풍악을 울려라 장민호의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를 또 신청하신 분이 또 있었어요. 1320님께서 어제 결혼식장 다녀왔는데 요즘 MZ들 결혼식은 예측 불가해요. 입장할 때 트로트 음악으로 입장했는데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였어요. 바로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였습니다. 오늘 가든이 축제 분위기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분 지금 자리하고 계신가요? 아 그래요. 아니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뭐 그 신랑이 나왔나요? 신부가 나오진 않았겠죠? 예. 네. 누가 나왔었나요? 같이 나왔어요. 요새 진짜 결혼식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만의 특색으로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본 틀보다는. 예, 그래서 뭐 저 그 아는 형 결혼했을 때 그 문재원 피아니스트 형 결혼했을 때 그 형이 모든 음악을 본인이 다 녹음을 다 해서 예, 다 그거 맞춰서 막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참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5127님께서 상주시 모동 포도 특화 지역 덕공리 포도 과수원에서 캠벨 포도 줄기 유인 작업 중입니다. 어렵다 어려워.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포도 과수원에서 손틀어 재미나게 신나게 들으면서 열일 중입니다. 요즘 농촌은 연휴 휴일이 없어 농부님들 바빠요. 그런데 맞아요. 농부에게는 뭐 휴일이든 휴일이 아니든 주말이든 주중이든 늘 함께 일과 함께 하죠. 그만큼 또 이제 부지런해야지 가능한 거고요. 타월 세트 꼭 받으시고요. 사실 저도 오늘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가든 스튜디오인데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뭐 노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방금 우리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이 노래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밤이라는 노래거든요. 네, 일하면서 듣는 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광고 전에 들으셨던 곡 오늘 같은 밤 저 손태진의 라이브였습니다. 좀 괜찮았나요? 우리 5246님께서 라이브 들으려고 러닝머신 3분 더 뛰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손트라 계속 끝까지 듣겠다 하면서 또 러닝머신 오르시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기 시작하면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오늘 같은 밤은 아니어도 진짜 이 낮을 여러분들이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냥 감사한 마음에 또 라이브를 이제 깜짝 라이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진짜 진짜 방금 준비한 거예요. 아시죠? 자, 우리 7822님께서 엄마랑 예산시장 가서 마늘종 장아찌 하려고 4단을 사왔는데 보기보다 양이 많아요. 손틀어 들으면 만들고 있는데 설탕 과다 투척 주의 DJ님 목소리가 진짜 달다 달아. 감사합니다. 우리 5326님께서 태진님 1시에 외출하기로 한 아들이 아직도 일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깨울지 방법 알려주세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줄까요? 사실 말씀드리면 깨우는 방법 우리 가든한테 가든에 물어볼까요? 어떻게 깨우는 게 좋아요? 지금 싸다고요? 아니야. 안 됩니다. 폭력은 안 되고 분무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왜 깨워요? 뭐 본인이 1시에 나가기로 했으면 본인 나가야지.

0: 그 계속 그안 좋은 버릇 생겨가지고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 어떨까요? 야, 지금 2시야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거. 야, 지금 벌써 지금 8시인데 빨리 일어나야지 나가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보니까 막 7시 반막 이러고. 아, 그게 엄청 큰 배신감이긴 한데 뭐 다른 방법 혹시 있나요? 없어요? 크게 노래를 틀으라고요? 뭐정안 되면 손틀어를 틀어놓으세요 옆에다가. 예. 그래 뭐 뭐든 크게 틀어놓고 아니면 그 후라이팬으로 막 이제 꽹과리 치듯이 뭐 이렇게 때리셔도 되고 뭐 뭐든 좋습니다. 1790님께서 66 요양보호사입니다. 5월은 휴일이 많아 근무일수 20일을 못 채워 오늘 대체 공휴일이지만 어르신 돌보러 가는 길이에요 하면서. 아이고 지금 또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많고 또일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노래로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로 오늘 마음 힐링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2928님도 대체 공휴일이라 시장에 손님 없어서 앞집에서 찐만두 사서 커피 한잔 할까 하는 중입니다. 아, 너무 좋죠. 예, 그럴 때좀 여유 가지시고 이제 손님 있을 때는 또 바쁘실 테니. 예, 오늘 갑자기 저도 찐만두가 땡기긴 하네요. 맛있겠어요. 여러분 뭐 점심은 드셨나요? 아직 못 먹. 아이고, 끝나고 맛있는 거꼭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우리 계속해서 3, 4부에서도 달릴 텐데요. 뉴스 듣고 1시 5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손님 모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뉴스 들으면서 한번 기지개 켜고 목좀 돌리고 허리 펴시고 우리 1시 5분에 다시 만날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3: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 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경제 도약과정의 성공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NS를 통해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며 저성장, 저물가에 익숙했던 한국 경제가 새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출마 불가피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발언은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학수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며 정치적 득세를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한다며 선거용 인민재판이자 죽창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핵폐수 등을 언급하며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딱 6월 3일까지며 이후 이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환석 원내대표도 주취폭력, 칸쿤 출장 등이 겹친 서울시장 후보, 까르띠에 시계, 보좌관 갑질 부산시장 후보, 대부업 브라더스 평택을 재선거 후보 등 민주당 후보의 추악한 의혹을 덮기 위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구청장 후보 공천대거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후원자를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후원자와 후원금 관리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전 동작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후원금을 차명으로 건네거나 차명임을 알고도 후원금 처리를 도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근무 시간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해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직 경찰이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24년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이어가다가 팀장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괴롭히지 마시고 결재나 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충남 서산 음암면의 4층 규모 자동차 부품 공장 1층에서 불이 나 약 1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등 6명은 대피했지만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 한 명은 공장 2층 바닥이 무너지며 추락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소방 헬기 소화수에 맞아 눈 부위를 다쳤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이 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5도 등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남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죠.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이 흥을 좀 끌어올려 볼까요? 여기는 서울 상암동 MBC 가든 스튜디오고요. 연휴의 마지막 날 손태라 가족들과 이렇게 또 옹기종기 모여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3, 4부에는 음색 요정 박혜경 씨가 손태라에 놀러 왔어요. 박혜경 씨에게 궁금한 것들이나 하고 싶은 말 보내주셔도 좋고 문자 주제는 오늘 또 나의 전원일기로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그냥 나의 가장 따뜻했던 그런 순간들 그냥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연을 곁에 두고 살고 계시는 분들 뭐 시골의 일상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뭐 시골살이 자랑이나 뭐 농사 꿀팁까지도 다 좋습니다. 나는 이런 로망이 있어서 귀농, 귀촌했다 이런 경험담도 환영하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배경음악만 바꿔도 눈앞의 장면들이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우리가 사랑했던 목소리, 여전히 두근거리는 목소리, 가수 박혜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여기 지금 가든 스튜디오이기도 하고 지금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네, 밖에 현장에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서 밖에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하는 라디오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특별히 또 오시니까 또 오늘 가든 스튜디오로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 또
1: 이제 반갑습니다.
0: 오신 분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1: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와, 저기 막 제 이름도 써주시고 너무
0: 네, 또 이렇게 반겨주십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네요.
0: 네, 아니, 네. 여기 분들이 워낙 따뜻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아니 지금 첫 곡 나오자마자 한정은님께서 꺄악 이 곡 제 애창곡이에요. 신미라님도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하는데 방금 흐른 곡이 고백이었죠.
1: 네네 고백. 저 솔로 데뷔곡.
0: 네 솔로 데뷔. 네. 하, 근데 정말 어떻게 이런 목소리 아니, 이런 가사 그리고 또 멜로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함을 처음부터 추구를 하셨나요?
1: 아 저는 그냥 그땐 기억이 안 나요.
0: 네.
1: 그때 어떻게 노래했는지.
0: 아.
1: 그냥 했어요. 진짜 그냥.
0: 아,
1: 그냥?
0: 그, 네.
1: 밖에서?
0: 네.
1: 노래 불러야 해.
0: 네.
1: 자 음악 간다.
0: 네.
1: 노래 불렀어요 그냥.
0: 그냥 불렀던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거는 이건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이.
1: 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되는 게
0: 네.
1: 어떨 때는 모르고 할 때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아...
1: 지금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0: 너무 많아지죠.
1: 네. 그래서 옛날에는 노래를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투명하게 불렀다.
0: 네.
1: 내가 들어도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생각이 많아.
0: 아...
1: 네.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0: 맞아요. 그게 뭐 물론 뭐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1: 없죠. 네. 근데 확실히 옛날 게 순수한 것 같아요.
0: 아... 그냥 정말 순수한 내가 그 이 가사를 뭐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서 그냥 툭 내뱉는 그게
1: 오,
0: 가장
1: 네네.
0: 전달이 잘 될 수도 있죠.
1: 뭐 노래를 여기는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0: 네.
1: 이렇게 불러야지 하는 그런 계산이 없이
0: 네.
1: 그냥 너무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한 아이가
0: 네.
1: 좋은 노래를 받아서
0: 네.
1: 녹음실에 들어가서 너무 순진하게 부른 거예요.
0: 아.
1: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0: 아 그러면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도 어떻게 지내는지 좀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이유가 아니 또 아주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혜경의 신곡 발매 꿈은 녹지 않아. 야 이게 얼마 만인가요?
1: 앨범 그러니까 싱글을 낸 지는 몇 년 만인데요.
0: 네네.
1: 저도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방송 활동을 한 건 거의 라디오는 특히
0: 진짜 오랜만에
1: 네.
0: 나오신 거군요.
1: 네.
0: 아 근데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그 데뷔 때는 정말 생각이 없이 그냥 투명하게 그냥 불렀다면 이 꿈은 녹지 않아 이 노래도 좀 어땠나요?
1: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간에 과도기 때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
0: 네.
1: 이 노래 할 때는 더군다나 내가 또 성대를 두 번이나 수술하고
0: 네.
1: 노래도 할 수 없었다는 걸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노래할 때 긴장을 해요.
0: 네.
1: 근데 그 엔지니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녹음할 때 옛날에 박혜경을 쏙 빼고
0: 네.
1: 노래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0: 쏙 빼고
1: 여기는 어떻게 불러야지? 이런 뭐 그런 무거움을 다 빼고
0: 네.
1: 그냥 불렀으면 좋겠다 얘기하더라고요.
0: 아...
1: 그냥
0: 이번에 또 특별히 또 작사 작곡을 직접 하셨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가
0: 네.
1: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다 내려놓고 불렀어요. 그래서
0: 네.
1: 처음에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건 약간 락이니까
0: 네.
1: 폭발적으로 불러야 될까 네.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노래가 락이라고 해서 모든 게 폭발적일 필요는 없다.
0: 네.
1: 특히 우리가 말하는 클라이막스 C 파트, 사비
0: 네, 네.
1: 거기를 꼭 터트릴 필요는 없다.
0: 아.
1: 그냥 다 내려놓고 말하듯이 그냥 편하게 불렀으면
0: 와.
1: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0: 그거를 오히려 엔지니어님께서 또 이렇게 딱 캐치해 주시고
1: 왜냐하면 제가 그 약간의 공포증 라이브에
0: 네.
1: 대한 그러니까 녹음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걸 알고 그걸 풀어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0: 아.
1: 왜냐하면 옛날에 박혜경의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녹음하려고 임하는
0: 네,
1: 그런 모습을 느꼈겠죠.
0: 네,
1: 네 그 뭐 옛날에 지금도 꾀꼬리 하면
0: 네.
1: 저도 자꾸 긴장을 해요.
0: 네.
1: 옛날에 그 꾀꼬리는 아닌데 이제 목소리가 조금 더 변했는데
0: 네.

0: 그런 거를 캐치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네. 혜경님 그런 거 버리시고 그냥 불렀으면 좋겠다 편하게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1: 아니 제목 자체가 되게 뭔가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꿈은 녹지 않아. 아, 혹시 본인에게 또 이제 나의 녹지 않은 어떤 꿈 뭐가 있을까요?
0: 그 이 노래를 네. 가지고 유통사에 갔어요. 네. 유통사 대표가 어머 꿈은 녹지 않아 그래서 옛날에 그 귀엽고 발랄한 박혜경님의 그런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그런 건가 네. 막 기대했다가 노래를 듣고는 뭐 노래가 약간 모던 락이지만 얼터네티브 네. 감성이 좀 있어요. 네, 네. 포티스 팝이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음악을 한번 꼭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1: 해보고 싶어서. 네,
0: 제가 그런 스타일로 더더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네. 락으로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사실은 그 가사도 아이스크림 먹다가 생각나서 네. 네. 아이스크림은 녹아도 내가 가수 로 끝까지 인생을 소명을 다하는 걸 잊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1: 되게 감성적이네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나가지고 아니 근데 그 꿈은 녹지 않아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 스타일을 그 꿈을 드디어 이루셨네요. 근데
0: 네 맞아요
1: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아요.
1: 아니 우리 2515님께서 아니 박혜경님은 타임머신 타고 오셨나봐요. 고백을 부르던 그 시절과 어쩜 이리 똑같으신가요? 라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0: 저는 그때보다 더 난 것 같아 지금.
1: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아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네. 지금보다 몸무게가 18kg에서 10kg 정도가 마이너스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이 항상 네. 말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소 살이 찐 모습이 편안해 보이고 네.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도 좀 얼굴에 보이고.
1: 아니 전혀 그 진짜 저는 바로 옆에서 보지만 그 피부에서 뭐 광이 계속 나고 있어가지고.
0: 감사합니다. 네, 아니 팬들이 생길 만한 멘트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진짜, 정말 그러시고. 아니 우리 857 하나님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0: 박혜경 가수님 16년 전쯤 가로수길 카페에서 본 적 있어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 계셨는데 예쁘셔서 예뻐요 하고 인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에이. 오늘 손트라에 나오신다니 너무 반가워요.
1: 그러니까요. 아유,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보고 정말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얼마 전에 예능 프로 그 물어보살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또 화제를 일으켰는데 그 나오셔서 연애 상담을 하셨어요?
0: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1: 아니 근데 이제 연애와 결혼 뭐 둘 다 하고 싶으신 건지.
0: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네. 그 노래 있잖아요.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1: 필수.
0: 사실 연애도 필수가 아닌 나이긴 해요.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 밖에 계신 분들 지금 연세 계신 분들은 저하고 동감하죠. 연애가 귀찮을 때도 있죠, 솔직히.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귀찮을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여자들은 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죠. 귀찮아요. 주말에 만나면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을 때도 있죠.
1: 네. 아 근데 뭐 챙기려고 만나는 것보단 나도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0: 근데 왜 그렇게 본능적으로 챙겨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떨 때는 혼자 네.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네. 제 반려견이 있는데 네. 사랑이에요. 걔를 딱 끌어안고 사랑이를 끌어안고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1: 아니 그러면
0: 그냥 뭐 말아야지 이러고.
1: 아니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박혜경이라면 연애 아니면 결혼 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연애가 맞네요. 확실히 연혼도 들리긴 했는데 결애도 들렸고. 근데 거의 만장일치로 연애인가 봐요.
0: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뭐할로 해.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 이래. 그럼 내가 물어봐요. 지들은 다 하고 지들은 다 했잖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겪고 애기들도 다 있고 있으면서 맨날 징글징글하다 그러면서 이게 자랑인 건지 그리고 능력 있으면 도대체 그 능력이 뭔지 능력이 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그 능력을 떠나서 아니 근데 지금 막 연애 아니 결혼 귀찮아 하시지만 엄청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0: 원래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0: 애 있는 돌싱남 만나고 싶다. 60대도 가능.
1: 이거는 네. 그거는 좀 확실한 거예요.
0: 어떤 게?
1: 약간 싱글이 불편한 나이가 됐죠.
0: 아하.
1: 네, 지금 제가 50대인데 네. 지금 싱글만 고집하면 너무 철없는 거 아니에요?
0: 뭐 그거는 뭐 본인이 그냥
1: 본인의 취향인가?
0: 그럼
1: 저는 약간 좀 네. 결혼을 한번 한 사람이 나을 것 같아. 그래야 공동체를 이루는 게 뭐가 좋고 뭐가 불편했던 것도 알고 있고 또 생명을 인태 그러니까 생명을 가족을 만들어서 그 소중함을 알고 티격태격도 해보고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느껴요. 왜냐면 저는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이제 모르죠. 네.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그렇지만 행복하고 이런 거 몰라요. 아무리 책을 읽고 TV를 봐도 네. 영화를 봐도. 근데 남자가 그런 거를 겪은 사람이 저는 더 표현력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는 네. 분이 훨씬 더 배울 게 많고 또
1: 네, 네.
0: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기도 하고.
1: 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내 나이를 생각하면 60까지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0: 네, 네, 네.
1: 불과 그래봤자 7, 8살
0: 그렇죠.
1: 차이예요. 근데 요즘은 관리 잘하실 분도 많잖아요.
0: 정말 많죠.
1: 근데 저도 지금 아까 얘기하셨지만 관리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냥 나름 귀엽잖아요.
0: 네, 네.
1: 그리고 남자도 관리만 잘했으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한 거죠.
0: 그럼 약간 약간 좀 착한 남자한테 끌리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나쁜 남자에게 좀 끌리는 스타일이죠?
1: 착한 남자도 싫고 나쁜 남자도 싫어요.
0: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약간 좀 본인의 이상형, 혹시 약간 잘생긴 남자가 더 낫다? 아니면 착한 남자가 더 낫다? 우리 가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잘생긴 남자. 그렇구나. 다 똑같네요. 아,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잘생기고 착하면 베스트고 그냥 서로 좋으면 다 좋고 그런 것 같아요.
1: 착하다는 게 이렇게 네. 선이 있는데 저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침 함부로 안 뱉고 네. 담배 함부로 안 던지고 네. 남을 힘들게 안 하는 이런 네. 도덕적인 선량함만 있으면 나머지는 조금 저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카리스마.
1: 네. 저를 좀 유도하는
0: 한번 이제 또 어떤 이상형이 또 맞는지 차차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 우리 박혜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다독여주는 신곡. 이거 라이브 아니고 저희가 노래 보내드리려고 네 신곡인데 꿈은 녹지 않아 궁금하시죠? 같이 들어볼게요.

0: 아우, 아이스크림 먹다가 나온 노래. 작사 작곡 박혜경의 꿈은 녹지 않아. 아, 노래 들으니까 약간 좀 그 레트로함도 있으면서 그 밴드 맛,
1: 네,
0: 아, 밴드만의 그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어떤 분은 이 노래 듣고 이제 네. 푸른 숲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0: 들어요. 약간 그런 하시더라고요. 느낌. 약간 산책 갈 때 이제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 있잖아요. 주변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거 딱 듣고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걷게 되는 그런 튠과 그런 소리와 그리고 또 너무 아니 뭐 아무 생각 없이 불렀다라고 하기엔 노래가 어렵네요.
1: 네.
0: 부르기에도 되게 어려운 노래 같은데.
1: 근데 아마 밖에 계신 분들도 네. 한 번쯤 내 노래에서 노래방에서 혹시 불러보셨죠? 한 번쯤 저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데 어려워요, 제 노래.
0: 어려워요.
1: 노래하기 어려워요.
0: 쉬운 것 같지만 쉽게 들리지만 어려워요. 네. 막상 부르면.
1: 쉬운 걸 해야 되는데.
0: 아 뭐 근데 그걸 다 해내시니까. 아니 2249님께서 꿈은 녹지 않아 너무 와닿는 가사가 좋네요. 리듬 타기 좋은 곡이라 계속 흔들흔들. 네, 그리고 8225님께서
1: 꿈은 녹지 않아 모던 락 분위기 베리 굿이네요. 세월과 함께 여러 감정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녹지 않는 꿈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요.
0: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 8176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1: 나 복숭아 너무 좋아하는데.
0: 네. 읽어주세요.
1: 여기는 복숭아로 유명한 경북 영덕인데요.
0: 영덕에서?
1: 경북 영덕이 영덕의 복숭아로 유명하구나. 동네 분들 일손 빌려서 복숭아 봉지 씌우기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이장님께서 박혜경 씨 찐팬이시라 봉지 씌우면서 입가에 네. 한바구음을 찍고 있네요.
0: 저희 4부에서도 계속 얘기 나눌게요.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상암 MBC 가든스.

0: 야, 아 그리고 제 옆에는 고백, 주문을 걸어,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레인, 빨간 운동화, 동화, 안녕, 레몬트리. 아, 이 명곡들이 다 이분의 노래입니다. 박혜경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 정말 그 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게 뭔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이름 옆에 이제 가수뿐만이 아니고 플로리스트에다가 또 화가에다가 지금은 또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다 시작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셨어요?
1: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네요. 네, 아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네요.
0: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1: 지금 저는 원래가 시골 태생이에요.
0: 네.
1: 물도 안 나오는 데서 살았어요. 샘이라고 이제 샘.
0: 네.
1: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네. 내 다리 내놔 샘에서 막 귀신 나오 그런 샘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리고 연탄이 없어갖고 네. 우리는 나무 해가지고 나무로 밥 해먹고 네. 까만 솥단지 네. 시골 태생이에요. 그래서 시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완전 시골 말고 반시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네. 서울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네네. 용인에서 텃밭 가꾸면서 살고 있어요.
0: 반시골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거기 워낙 또 이제 요새 제가 또 느끼는 게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말 텃밭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1: 네네. 그 용인이 저쪽은 되게 여러분들이 아는 번화한 용인이고요. 네. 제가 사는 지역은 다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밭 논과 밭에 둘러싸여 있어요.
0: 또 시야가 가리는 게 없을 정도로 없어요. 이제 탁 트여 있군요.
1: 탁 트여 있어요. 야. 네, 그래서 우리 집 바로 뒤에 큰 텃밭이 있는데 네. 뭐 거기에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고추, 야. 피망, 애호박, 가지, 바질, 당근 네. 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0: 야, 그 정도면 그냥 그걸 혼자 어떻게 다 하신... 길래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그걸 할 줄 알아야지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1: 제 시골 태생인데 그걸 왜 몰라요?
0: 그래도 그거를
1: 다 잘 하면 다 잘 자라요.
0: 그래요?
1: 땅이 다 키워줘요.
0: 땅이 다 키워.
1: 땅만 잘 관리하면 돼. 땅.
0: 되게 뭔가 명언 같은 게 아예 땅이 다 키워준다.
1: 그럼요. 땅만 산성화 안 시키고 네. 알칼리화만 시켜주면 네. 지가 알아서 다 키워요. 땅이. 그게 땅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0: 근데 이제 뭔가 그 내 마음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이제 식물도 키우면서.
1: 밭 안매 보셨죠?
0: 네.
1: 수련이 저절로 돼요.
0: 저절로 돼요.
1: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저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을 갖고 있잖아요.
0: 네.
1: 특히 가수들이나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을 많이 가져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책을 읽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밭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0: 근데 저도 이런 질문은 처음이긴 한데 밭 안매 보셨냐고 얘기하면 근데 이제 뭐 방송이나 여기저기서 잠깐 이렇게 할 때 물론 몸은 힘들지만 되게 약간 그 뿌듯함은 있더라고요.
1: 네. 몸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0: 그래요?
1: 그런데 5시에 일어나요 전.
0: 5시에 일어나시죠?
1: 네.
0: 몇 시에 주무세요?
1: 11시? 근데 5시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0: 어떤 걸?
1: 물도 아무것도 그냥 잠옷바람으로 밭으로 나가요. 얘네들이 잘 컸나 이거 보는 네. 즐거움이 있어요.
0: 그리고 또 아침 공기가 또 거기는 또 다르죠?
1: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랑이가 네. 거기 시골에 있다가 네. 서울에 가면 안 걸어요. 그냥 주저앉아요. 보도블럭에.
0: 네.
1: 공기가 안 좋으니까.
0: 그 정도로 그 강한 그 반려견인
1: 네.
0: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분위기, 그 상황과 그 환경 자체가 이제 사람을 만든다고 그냥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1: 네, 그 밤에 왜 늦게 들어갈 때 있잖아요. 네. 늦게 들어가서 차 문을 딱 닫고 잘 있었나? 그리고 딱 집 한 바퀴를 둘러보면 네. 하늘의 별이
0: 또 별도 잘 보이겠다.
1: 엄청 떠 있어요.
0: 와, 그리고 그 진짜 뭐라 그럴까? 그 밤하늘을 아무리 찾아서 이제 그 별을 보고 싶어도 서울에서는 보기 요새 힘들더라고요.
1: 그리고 제가 가사가 안 나왔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0: 네.
1: 근데 그 거기로 이사 가서 감성이 풍부해져서 가사도 쓰고 그런다니까요.
0: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4827님도 보내 주셨어요.
1: 네. 와 박혜경님 저랑 같은 환경의 시골이네요. 저는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와서 그 전까지 호롱불 켜고 살았대요.
0: 와.
1: 여름에는 샘에 김치통 넣어 먹고 우리 그랬어요.
0: 아,
1: 우리
0: 아니.

0: 샘플은 아니지만 네. 네 맞아요. 냉장고 없어서.
1: 아이 시골살이 얘기 나오면 아마 우리 손트라 가족들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전원 일기. 문 열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지천에 널린 게 웰빙 푸드고요. 뭐 캠핑 뭐 힘들게 왜 가죠? 그냥 바베큐장이 마당에 있는데 교통 체증, 주차난 이런 건 또 남의 얘기고 슬리퍼 신고 동네 산책만 해도 힐링이 완료. 솔직한 시골 일상, 좋은 점, 불편한 점 뭐든 다 보내주시고요. 도시에 살고 계신 이런 분들도 나도 이런 로망이 있다. 귀농, 귀촌의 로망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뭐 드릴까요?
0: 아우, 네.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땀나잖아요.
1: 땀나죠.
0: 땀 닦아야죠.
1: 아, 닦아야 되는데.
0: 그래서 타올 세트. 야. 타올 세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연 네.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드릴게요.
1: 네, 그렇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 받는 동안 드디어 또 이제 이분의 라이브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명곡들 중에서 이 노래를 듣다니 박혜경 씨가 도시를 떠나면서 왠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박혜경의 안녕 라이브로 드릴게요. 여러분 박수요.
0: 안녕.

안녕 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 DJ님도 안녕 크게 해주세요. 갈게요.

0: 박혜경의 안녕. 야,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 역시 또 이 락커 본능적어, 이게 본능인데 이제 이렇게 가든 스튜디오를 넓게 쓰신 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1: 저 유리를 뚫고 나갈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러니까요. 마이크 줄이 짧아서.
0: 아, 다행히. 그러니까 아마 여기 부수고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역시 또 이렇게 노래로 함께 하니까 갑자기 또 기분, 아니, 표정들이 다 좋아지셨어요. 나 이거 막 노래방에서 좀 불러봤다 하신 분 있어요?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아, 그냥 인사하시다. 안녕! 안녕! 그렇습니다. 아니, 이 노래는 또 많은 분들의 애창곡이기도 한데, 또 젊은 친구들에게는 최근에 또 이 노래를
1: 조이.
0: 레드벨벳의 조이 씨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1: 그래서 제 노래 아닌 줄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0: 네.
1: 얼마 전에 버스킹 했는데 이거 조이 노래인데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0: 네.
1: 엄마하고 딸이 오셨는데
0: 네.
1: 엄마가 박혜경 노래야 이렇게 딸이 조이 노래인 줄 알았지 이렇게. 네.
0: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리메이크가 뭐 반가우면서도 약간 좀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내 노래인데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후배들이 불러주면 어떤가요? 너무 좋죠.
1: 너무 예뻐요.
0: 네.
1: 조이 아시죠?
0: 네네.
1: 너무 예쁘잖아요.
0: 네.
1: 그냥 예쁜 걸로 다 했어 그 친구는.
0: 아.
1: 저 그 안녕 리메이크 한다 그랬을 때 뭐야 진짜?
0: 네.
1: 조이가?
0: 네.
1: 근데 노래도 너무 잘하고.
0: 네.
1: 빨간 운동화 최근에 아이유 씨가 불렀거든요.
0: 네네 맞아요.
1: 아이유가 한대?
0: 네.
1: 나한테 연락이 와서 정말로?
0: 네.
1: 진짜야? 내가 무슨 꿈을 꿨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백은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뭐
0: 네.
1: 장범준 씨도 하시고 추도 하시고 경서도 하고 그다음에 르세라핌의 채원 씨가 하셨는데
0: 네.
1: 어떻게 잘 불러요.
0: 아유 뭐 아니 근데 곡이 좋으니까 뭐.
1: 근데 저는 노래를 조금 힘들게 불렀거든요 이 노래를.
0: 네.
1: 뭐 예를 들면 뭐 말하고 싶은데 사랑 안 되고 아무 말 못하는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말해 하는 사랑 안 되고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 이렇게 부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와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지.
0: 네.
1: 저희 안녕도 저는 막 외로운 날들이야 이젠 안녕 이렇게 불렀는데 네. 조이는 외로운 날들이야 이젠
0: 일단 표정부터가 많이 달라지네요. 표정부터.
1: 너무 잘 이뻐.
0: 그러니까요. 아예 근데 그만큼 진짜 좋은 노래들은 계속 불리우게 되고 또 이제 후배 가수들도 그 노래를 듣고 이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1: 한 곡 더 누가 불렀으면 좋겠다.
0: 그러면 그 다음은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차례인 것 같은데.
1: 아, 이런 노래 한번 불러봐요. 의외로.
0: 의외로. 뭐 그런
1: 너에게
0: 거는
1: 주고 싶은 세 가지 어울릴 것 같아.
0: 네, 저는 그래도 콘서트에서는 좀 저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니까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해봐야
1: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라고 한번
0: 네.
1: 들어봐요.
0: 네네.
1: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이런 노래가
0: 네.
1: 있어요.
0: 근데 제가 그걸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1: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불렀는데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다니 기분이 좋네요.
1: 여기 봐. 오 좋다 이거다 이거야 찾았네 인생곡.
0: 인생곡을 드디어 찾았군요.
1: 아니 왜요
0: 제가.
1: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목소리가 굵고 그래서 그냥 딱 떠올랐는데 제가 불렀다는 말 이렇게 되게 귀엽게 불렀거든요.
0: 네.
1: 사랑스럽게. 근데 약간 그 옛날에 그 락앤롤 가수 누구죠?
0: 엘비스 프레슬리.
1: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너에게 주신 세 가지 부르면
0: 이제 엘비스까지 나오고 다 오늘 다 했네요. 예, 네, 기분 좋네요. 자 우리 오늘 또 손트랙 가족들의 전원일기 이야기 펼쳐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사연들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1954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저도 복숭아 농사 짓습니다.
0: 네.
1: 아까 영덕은 봉지 씌우신다고요? 여기 충북 음성은 접과합니다. 기온차 때문이네요.
0: 야.
1: 음성 햇살에 복숭아 많이 잡수세요.
0: 음성 할아버지 농부 올리
1: 여러분 햇살의 복숭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그러니까요.
1: 저도 햇살의 복숭아 먹을게요.
0: 영덕 복숭아가 또

0: 맛있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괜히 한번 먹어보고 싶고, 영덕하면 맨날 대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충북 음성 그리고 또 영덕까지 올해 복숭아 많이 드시길. 우리 2109님께서는요, 친구가 먼저 귀농하고 얼마나 좋다고 하던지 저희 부부도 작년에 귀농했어요. 오늘은 주말 내내 아내와 허수아비 만든 걸 논에 설치하고 왔어요. 체육과 동기생인 저희 부부의 허수아비 씩씩해 보이죠? 아마 올해 저희 밭에는 참새들이 무서워서 못 올 것 같아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대.
1: 와, 무서워. 내가 참새라면 못 가.
0: 아니 무슨 태권도복 같은 거를 입혀놓고 양쪽에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뭐야. 있고 심지어 이거 무슨 메달이에요? 이게
1: 노란 띠야, 노란 띠.
0: 그 체육대회에서 받은 그 노란 띠예요?
1: 그 가발 참새가 그러니까. 난 내가 참새는 다 무서워서 안 가.
0: 진짜 무서워서 못 올 것 같아요.
1: 이야.
0: 우리 2353님께서는요?
2: 작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시골 땅을 물려받았어요. 네. 주말마다 오빠가 상추, 치커리 등 심어서 형제들끼리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뜯어먹는데 너무 잘 자라서 요새 매끼니를 상추쌈, 상추 비빔밥으로 먹고 있어요. 이러다가 토끼 될 것 같아요.
0: 아 근데 진짜 그 맨날 자라고 있으니까 뭐든 다 해먹을 것 같아요. 계속.
1: 그냥 네. 아침에 가면 저절로 자라있다니까요. 네. 저는 오늘도 따서 바질 따가지고 오늘 밤에 네. 가서 바질로 뭐 만들어 놓을 거예요.
0: 아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리고 옛날 시골 분들 이제 그런 걱정하세요. 전원생활하면 잔디뭐 풀 나온 거 뽑아야지 막 힘들 거라고 하는데 네네. 요즘 당근에 올리잖아요. 네. 동네 분들이 다 와서 아르바이트로 풀도 다 뽑아주고 잔디도 다 깎아주고 다 해주세요. 거미줄도 다 해결해 주시고.
0: 요새 그런 뭐 이런저런 알바 뭐 이게 구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1: 너무 그래도. 깡촌은 좀 힘들지만 네네. 한 시간 반 이 정도는 행복이에요. 너무 좋아.
0: 아니 그러게요. 그냥 이렇게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 저도 놀라고 있는데 5407님 저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작은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 아내랑 같이 자급자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내는 텃밭에서 채소 가꾸고 저는 바닷가에서 낚시해서 생선으로 배 채우고 살고 싶어요.
1: 진짜 이런 걸 꿈꾸시는구나.
0: 이거 이 남편분 지금 낚시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밖에 웅성웅성 거리는 게 어떤 부분 때문이에요? 낚시. 거의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바닷가에서 살겠다라는 얘기인데 아내분도 아니 지금 같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분 지금 5407님 한번 이거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아내분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마 아닐 것 같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노래 신청이 가장 많았어요. 우리 0356님께서
2: 레몬트리 박혜경님 반가워요. 20대 시절 혜경님 노래 많이 불렀어요. 요즘 우리 딸은 레몬트리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예전에 좋아했던 가수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더라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박혜경님의 예쁜 노래들 레몬트리 신청해요 하셨어요.
0: 우리 1320님도 박혜경님 아직도 상큼함이 느껴져요. 요정 같은 노래 레몬트리 정말 좋아요. 그 밖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신 레몬트리 참 오랜만에 함께 들어볼까요? 하르겠죠 빰빰빰.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한계를 넘어 그린비아.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세금.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3: 키 성장에 나이클타임.
4: 키가 크고 싶다면
5: 키 성장에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0: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9: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0: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9: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1: 유동 골뱅이.
12: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3: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가수 박혜경 씨와 함께 했는데요. 너무 즐겨 반겨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4: 전 사심으로 이걸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혜경님, 혜경님이 예쁜 후배를 바라보듯이 저는 그렇게 혜경님을 바라봐요. 처음에 혜경님 보고 어머나 인형이 노래도 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13: 어머, 사심. 우리 13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14: 너무 감사합니다.
13: 맞습니다. 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인형이 아니고 사람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런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우리 손태라 가족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14: 손태라 가족 여러분, 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내일도 하루하루 예쁘게 우리 그냥 묵묵히 잘 살아가요.
13: 아, 그리고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즐거우셨나요?
15: 네.
13: 날씨 너무 덥지 않았어요? 더워요. 네, 꼭 식사하시고 또 유튜브로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16: GG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7: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9: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방안이 담겼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초안이 이란 측 승인에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중단을 선언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출마 불가피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발언은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학수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며 정치적 득세를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한다며 선거용 인민재판이자 죽창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핵 폐수 등을 언급하며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딱 6월 3일까지며 이후 이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주취폭력, 칸쿤 출장 등이 겹친 서울시장 후보, 까르띠에 시계, 보좌관 갑질 부산시장 후보, 대부어 브라더스, 평택을 재선거 후보 등 민주당 후보의 추악한 의혹을 덮기 위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측이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은 민주당과 김상욱 후보 측의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진보당은 김 후보가 조사 중단 이후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이야기했는데 발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두고 역선택을 언급한 근거가 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캠프에 맡길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진상조사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경제 도약 과정의 성공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NS를 통해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며 저성장 저물가에 익숙했던 한국 경제가 새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해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지 경찰이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24년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이어가다가 팀장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이 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5도 등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의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여러분의 랑디 임사랑입니다. 오늘 즐거운 오후 2시 1, 2부에서는 2026 프레완도 국제해주르 박람회 축하쇼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로퀸 홍진영, 파로보이스 박지현 씨까지 두 가수의 멋진 무대 실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시죠.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백년화편.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백년화편.
2: 30년 전통
3: 백년화편.
2: 떡 선물세트는
3: 백년화편.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허어,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8: 열혈 강호 온라인.
9: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8: 열혈 강호 온라인.
9: 열혈 강호 온라인.
1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2: 네, 2026 프레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개막 기념 MBC 축하 공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사랑입니다.
13: 허연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 와, 이렇게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니 네.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13: 그렇습니다. 해양도시 완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니.
12: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푸른 바다의 생명력과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곳 완도 해조류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13: 네, 그렇습니다. 이 해조류가요, 여러분, 바다가 준 가장 건강한 보물이라고 합니다.
12: 그렇죠.
13: 그래서 우리 해조류의 가치와 또 이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가 오늘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하하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2: 네, 이 해조류가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평소에 김, 미역, 다시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13: 네.
12: 이것들이 맛과 건강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과 기후위기 대응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걸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또 새롭게 알아가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과 귀가 즐겁고 또 환상적인 완도 밤바다와 함께해서 더 꽉 채워지는 무대, 첫 순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로트 퀸 홍진영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4: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뒤에까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완도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완도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첫 순서니만큼 또 짧게나마 또 여러분들이랑 즐겁게 시간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저기 뒤에 분들까지, 저기 뒤에 분들도 잘 보이실까요? 제가 바로 이어서 우리 어떻게 해조류 박람회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릴 건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 이 부분만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엄지 엄지척 척 가볼게요.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바로 이어서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줘보실까요? 자 자 자 자 척 할게요. 준비하시고

합니다. 한 곡 더 띄워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고 한 곡은 더 하고 가야죠. 괜찮으시면 박수 함성 한번 좀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식사들은 다들 하고 오셨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그죠, 여러분? 오늘 밤에 다 같이 행복 한번 보내시라고 바로 이어서 오늘 밤에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손머리 번쩍 들어주시고 쫙쫙쫙 아쉬운 분들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쫙쫙.

무슨 콜이요? 엥? 엥?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곡만 더 하고 갈게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제가 막 앵콜 곡으로 신나게 신나는 곡 따르릉 듣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르릉으로 제가 마무리 해드릴 건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고 바로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게요. 자, 이 부분 네가 먼저 만나서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어이! 갈게요. 네가 먼저 만나서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 마! 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공연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홍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비 입으세요. 우산 있으시면 우산 쓰시고요. 비는 오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자 연습할 기억나시죠? 가보겠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89.1
4: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일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자, 2026 프레 완도 국제 해조를 박람회 개막 축하 쇼 MB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잘 즐기고 계세요? 네, 오늘 이 완도 밤바다와 함께하니까 더욱 멋지고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완도가 또 해조류의 메카, 앞으로 해양 도시의 출발점이 될 것인데,
1: 그렇죠.
2: 이곳에서 또 계속해서 무대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 소개해 주시죠.
1: 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트로트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가수 여러분, 박지현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박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쪽도 잘 보이세요? 잘 보여요? 와, 저기 지붕 있는 데까지 잘 보이세요? 소리도 잘 들리고? 이 큰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막식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서울에서 완도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아요. 제가 목포에 살 때도 완도를 자주 왔었거든요. 자주 왔었는데 또 해조류 박람회라고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미역 거래처가 여기 있어가지고 너무 자주 왔었는데 좀 근데 지금도 약간 비가 조금씩 오려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미역을 그 건 미역을 싣고 가다가 그때도 비가 잠깐 와가지고 그 급하게 그 천막을 좀 사가지고 했던 그런 아찔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비가 조금씩 오려고 하네요. 여러분 우산 챙겨 오셨습니까? 예. 네. 외투 있으면 외투로 이렇게 좀 가리고 보셔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아, 완도까지 와서 여러분이랑 또 이렇게 신나게 놀고 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노래 열심히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좋습니다. 다음 노래 제 노래 녹아버려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 이쪽은 또 바다네. 바다네. 어쩐지 바람이 좀 분다고 했더니, 아, 역시 여러분 바닷가에 살아야 돼요. 그쵸? 낭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기분도 다들 좋으신 것 같고. 저도 아, 오랜만에 바닷가 앞에 오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뒤쪽에서 진짜 잘 보이시는 거 맞죠? 예, 네, 조만하게 보여요? 저는 굉장히 조만하게 보이네. 여러분, 아, 잘생겼어요? 아, 네. 아, 잘생겼죠, 뭐.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네, 완도 또 해조류 박람회. 어, 무사히 아주 좋게 잘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해조류 박람회 하면은 또 이렇게 찾아주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여러분도 항상 힘내시고요. 오늘 정말 좋은 추억 안고 가십시오. 네. 다음 불러드릴 노래는 제가 이번에 드라마 OST로 김지혜 선배님의 얄미운 사람을 리메이크 했었거든요. 바로 그 노래 준비하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이렇게 같이 따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완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맨날 미역만 가지러 오다가 이렇게 노래 부르러 오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엔돌핀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전국 방방 곳곳을 이렇게 응원을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날씨가 춥진 않으시죠 여러분? 요즘에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네. 자, 다음 노래는 여러분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노래, 여러분께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노래, 제 노래 우리는 된다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캠핑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힘 좀 나십니까?
1: 네.
0: 힘 좀 나세요?
1: 네.
0: 다행입니다. 네. 뭐라고요? 아, 예. 저는 힘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응원 받으면 힘이 항상 납니다. 아, 원래는 이제 방금까지가 마지막 곡이었는데 앵콜을 하고 가야겠죠? 네. 마지막 앵콜 곡을 제가 아주 신나게 준비해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신나게 즐기고 갈 준비 되셨습니까?
1: 네.
0: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니까 신나게 따라 불러주세요. 아셨죠? 좋습니다. 마지막 트로트 메들리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신나게 노세요. 박수.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 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3시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모레 상장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상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일 종목 주가 변동률의 2배를 따르는 고위험 상품은 특정 종목의 집중 투자에 손익이 증폭된다며 일반 펀드 같은 분산 투자 효과가 없어 개별 기업 실적이나 경기 변화에 크게 반응해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하루에 최대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표 5명은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5.18 특별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을 지난 20일

0: 일 고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의 스타벅스 불매운동 비판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일배당임을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광주 시민에게 탱크는 국가폭력의 기억이고 책상의 탁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던 독재정권의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은 민주주의의 상처를 건드린 역사 모독 논란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민주화운동 모독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개딸로 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과거 후원자와 후원금 관리를 맡았던 인물을 소환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 과거 지방선거 때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차명으로 건네거나 차명임을 알고도 후원금 처리를 도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300mm 이상, 남부지방 많은 곳 200mm 이상, 중부지방도 최대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이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자비로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정작 자신에게는 매정할 때가 많은데요. 자비는 자기 자비까지 모두 껴안는 태도입니다. 실패했거나 힘든 순간에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 온화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보세요. 그러자면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는 사람만이 자기 자비를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생활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김수희의 정열의 꽃 3부 첫 곡으로 듣고 왔고요. 전남에서 가장 큰 양귀비 명소 다녀왔습니다. 영산포가 완전 붉게 물들었더라고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주말에 나주까지 자전거 타고 달렸는데요. 지금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듯하지만 그래도 눈요기는 제대로 했습니다라고 0298님께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러면 여기 목포에서 출발하신 건가요? 어디서 출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나주까지 자전거 타고 간다. 야, 그 자체가 와, 박수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엄두도 안 낼 겁니다. 근데 가서 눈요기 제대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이제 또 자전거 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0298번이 그 다음날 몸살 안 났나요? 뭐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몸살은 안 난 것 같아요. 자, 톡 쏘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월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3부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전라남도 도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남도 마련돼 있고요. 4부에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시간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환인제약,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국노총,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샤브올데이, 한국 MSD 캣박시브, 빅토스, 본컴퍼니, 정식품, 환인제약, 탄탄방수,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

0: 터널 사이언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네, 우리 전라남도의 주요 도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자, 바로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정부 부처가 이번 주 중으로 기획예산처에 2027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전라남도의 내년 국고 확보 활동 등이 좀 궁금한데요.
1: 네, 중앙부처는 통상 5월 말 기획처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0: 네.
1: 전라남도는 그래서 지금을 2027년 국고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보완해왔고요. 지난주에는 보고회를 통해서 중앙부처 예산 요구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추가 반영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남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기반 확충,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 관광 그리고 SOC 인프라 확대와 같은 이런 사업들은 단순한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도 바로 직결이 됩니다. 전남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논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강해서 6월부터 진행될 기획예산처의 심의 과정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나서겠습니다.
0: 네, 전남의 미래가 달린 일들을 위한 예산 확보 활동이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정신 훼손 마케팅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규탄 성명을 냈죠?
1: 예, 저도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업의 마케팅 실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큰 문제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5월 00의 희생을 기리고 있던 시점에 군부 독재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0: 네.
1: 그래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논란이 된 단태 데이, 탱크 데이, 네. 나수데이 이런 표현은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연상시키며

0: 책상에 탁이란 문구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당시 군부 정권의 은폐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요. 결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역사적 사건과 국민적 상처가 상업적 홍보 소재로 소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영록 지사는 독일이 홀로코스트의 미화와 옹호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했듯이 우리 역시 역사 왜곡과 폄훼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1: 네. 뭐 고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표현들, 이런 의도적인 마케팅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철저히 수사해서 제대로 좀 처벌하는 계기로 좀 삼고 제대로 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다시금 이런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사라질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은 전국 제1의 수산도죠. 어업인들은 해상에서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보험이 있다고요?
0: 네. 어업은 작업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고 한 번의 재해가 생계와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래서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하도록 수산정책보험에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책보험은 크게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재해보험, 어선원재해보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어업인 안전보험은 가입 연령을 87세에서 90세까지 확대해서 고령 어업인도 폭넓게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재해보험은 10톤 미만 어선에만 지원하던 보험료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서 침몰이나 파손과 같은 해상사고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어선원 재해보험은 소규모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췄는데요. 예를 들어 3톤 미만의 어선은 기존 20%에서 12%로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보험 가입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서 보험료의 납입 기한도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장체계는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서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 네, 이번에 가입 연령도 대폭 늘어난 만큼 많은 어업인들이 이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해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도 전남에서 전국 쌀 요리 경연대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 대회에 담긴 의미와 기대 효과가 뭔지 궁금합니다.
0: 네,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쌀 산업과 관련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쌀의 영양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전국 쌀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째를 맞아 쌀이나 가루쌀을 30% 이상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이 됩니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가 있는데요. 7월 9일까지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10일 서류 심사를 통해서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발하고 이어서 21일 순천제일대학교에서 본선이 열립니다. 심사는 대중성이나 조리의 용이성, 영양성과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 광주와 순천, 완도, 경기 파주 등 전국 각지의 참가자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대회 수준이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쌀을 활용한 간편식이나 디저트, 건강식 메뉴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요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경연대회에서 발굴한 우수한 레시피는 영상과 홍보 콘텐츠로 제작해서 식품업체와 온라인 채널 등에 적극 확산하겠습니다.
1: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쌀 요리들이 나오고 또 쌀 소비 확대로도 이어져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함정을 유지 보수하는 서남권의 함정 MRO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요?
0: 네, 전라남도가 방위산업청의 방산

0: 혁신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미래 조선 방산산업의 핵심 분야인 함정 유지보수 정비, 즉 MRO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겁니다. 세계 함정 MRO 시장은 2030년까지 650억 달러 규모로 아주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전남이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업은 앞으로 5년간 총 사업비 490억 원을 들여서 부산, 울산, 경남과 함께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함정 MRO 협력사 지원센터 건립과 공동활용 장비 구축, 스마트 MRO 기술 개발과 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형 협력사들이 활용할 정비 장비와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 경쟁력을 높이고 정비 지원 로봇 개발이나 특수소재 국산화와 같은 첨단 기술 확보에도 나섭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함정 MRO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조선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서 우리 전남이 대한민국 서남권 해양 방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봄철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 산불 발생이 가장 적었는데요. 어떤 대응들 때문에 이런 성과로 이어졌습니까?
0: 네, 올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불을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전국에서 350건이 발생했는데요. 전남은 23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약 3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예방부터 감시, 초동 대응까지 전남형 산불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한 결과입니다. 전남도는 우선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용용 부산물 수거와 파쇄 지원을 확대해서 불법 소각의 요인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화목 보일러와 태양광 시설 점검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특히 22개 시군에서 1,040여 명의 전남 산불 감시원이 활동하며 317건의 불법 소각 행위를 신고해서 산불 위험을 사전에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드론 47대를 활용한 취약지역 감시와 주말 공휴일 특별 기동 단속을 병행해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광양의 중형 산불과 곡성, 고흥의 야간 산불 당시에는 산불 현장 도 지원 관제를 통해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예방부터 감시, 초동 대응까지 산불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2: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한번 만나볼까요? 5477님, 어제가 석가 탄신일이었습니다. 전남의 절은 다 이쁜 것 같아요. 해남 대흥사,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영광 불갑사, 구례 화엄사까지. 저는 절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하연 씨 노래 신청합니다. 배 띄워라! 우리 사찰의 아름다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꼭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더라도 이 고즈넉한 사찰 또 주변 자연 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많이들 놀러도 가시고 하는데 아 5477번님 다 한 군데 한 군데 잘 다니신 것 같아요. 지역과 그 사찰 이름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꿰고 계시네요. 5477번님 어제 아마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씀하신 사찰 중에 한 곳. 자,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아연 씨 노래 청해 주셨는데 배 띄워라 함께 듣고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

김신엽과 함께합니다. 89.1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0: 기적에 올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남들 눈치 볼 것 없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3420님 모두들 고유가 지원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저는 주말에 가족들과 민물장으로 몸보신 제대로 했습니다. 8월까지니까 빨리 쓰세요 하시면서 송대관에 딱 좋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해가지고 가족들과 고유가 지원금으로 민물장으로 몸보신 제대로 하셨네요. 아유, 좋습니다. 고유가 때문에 우리 서민분들이 좀 이래저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지원금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고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또 소상공인들도 조금이나마 웃음꽃을 좀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8월 말까지 안 쓰면 8월 31일까지 안 쓰면 자동 소멸되거든요. 서둘러서 빨리빨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8513님 자두가 벌써 나왔어요. 가격은 좀 나가지만 손주 맛 보여주려고 샀어요. 새콤달콤해서인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애들 잘 먹는 것만 봐도 그렇게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오승근의 즐거운 인생 청해 주셨습니다. 아 참 이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내 자식에게는 다 못해줬지만 우리 손주들만큼은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딸을 낳고 보니까 양가 부모님이 와, 이 손녀에게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예, 약간 서운할 정도로. 하지만 그게 다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두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그 손주의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흐뭇하게 바라보는 8513님의 모습도 상상해봤는데 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손주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함께 할까요? 송대관의 딱 좋아 오승근의 즐거운 인생

오승근의 즐거운 인생, 앞서 들은 노래는 송대건의 딱 좋아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봅니다. 7253님,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산책 나왔어요. 땀 쫙 흘리면서 파워워킹 하려고요. 내일은 아파트 계단 오르려고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이용하게. 다들 아시죠? 내 무릎은 소중하니까요. 이명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정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계단 운동 종종 하는데 무조건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 무릎에 이 내려갈 때 하중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계단 운동을 추천하긴 하는데 올라갈 때만 하고 내려갈 때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그래서 그 등산은 좀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등산을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등산은 올라갈 때도 무릎 관절을 써야 되지만 내려갈 때 더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데 이거는 등산 뭐 케이블카가 있는 곳은 정상 가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없는 곳들은 또 순전히 내 다리로 직접 걸어서 내려와야 되니까 네, 참고하시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핑계대지 마시고 계단이 있는 그리고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은 계단 운동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7253번님 파이팅! 6479번님 핸드폰 한 손에 들고 있는데 잃어버린 줄 알고 한참을 찾았네요. 최근에는 안경 머리 위에 올려두고 계속 찾았어요. 이 새벽에 핸드폰이 어딨나 정해 주셨는데요. 아, 이럴 때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있어요. 네. 저도 뭐 리모컨 들고 있으면서 리모컨 어딨냐고 막 찾았어요. 아내가 아니 손에 들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좀 멋쩍은 웃음을 지었던 경험이 있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흉이 아닙니다. 6479번님 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명웅의 노래 그리고 핸드폰이 어딨나 이 새벽의 노래 듣고 오시죠.

0: 자기야, 자기야, 내 핸드폰 못 봤어?
1: 핸드폰 자기 손에 있잖아. 에휴, 정신 좀 차려라.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캐빡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캐빡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빡시부로 예방합니다.
0: 캐빡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문화의 한계를 넘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4: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골뱅이. 네, 즐거운 오후 2시 월요일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6689번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한봄 가수의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싶어요. 요즘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딱 사랑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오, 사랑이 필요한 분이시군요. 네,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한테 소개해달라고 하시고 또 본인도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랑 찾아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사랑하기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한봄에 사랑하기 좋은 날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0: 합니다.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5.18 모욕으로 정용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장관, 안규백 국방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위는 6.3 전국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과도한 정용진 회장 몰아세우기 압박은 공무원 정치 중립과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한다며 선거용 인민재판이자 죽창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핵 폐수 등을 언급하며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딱 6월 3일까지며 이후 이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주취폭력, 칸쿤 출장 등이 겹친 서울시장 후보, 까르띠에 시계, 보좌관 갑질 부산시장 후보, 대부업 브라더스 평택을 재선거 후보 등 민주당 후보의 추악한 의혹을 덮기 위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공장 도입을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공장 자동화와 로봇 부품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인공지능이 공장 전체를 통합 제어하는 공장 SDF 추진 담당 보직을 신설해 아틀라스 투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습니다. 또 로보틱스 부품 구매

0: 7회 신설에서 아틀라스 양산을 앞두고 부품 구매와 원가 경쟁력 확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에 역대 최대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본선 최종 명단에 포함된 26명 선수 전원에게 1인당 5천만 원의 기본 수당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부터 전국으로 확대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300mm 이상, 남부지방 많은 곳은 200mm 이상, 중부지방도 최대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이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대,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2: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우리가 성악은 잘 몰라도 네.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다 알죠.
2: 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계신 분이니까요.
1: 그렇죠. 네. 조수미 씨가 올해로 데뷔 4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2: 이야.
1: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40년간 유지를 해오신 거죠.
2: 같은 분야 일을 40년 동안 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네. 그 탑클래스에서 명성을 계속 지키신 거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죠? 타고난 재능도 있을 것이고 노력은 당연한 거고. 그죠?
1: 그쵸.
2: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1: 여쭤봤더니 네. 그 원동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꼽으셨대요. 친정진.
2: 친정진?
1: 친절함, 네? 정직함, 진실함. 나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다.
2: 우와.
1: 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래요.
2: 그러면 정선호 씨나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지키며 사는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친절함. 정선호 씨는 남에게 굉장히 친절한 편이에요, 여러분. 저한테만 그렇죠? 못되고 울어요.
1: 맞아요.
2: 네. 그리고 정직함. 정선호 씨 거짓말하는 생각 못해봤고. 진실함.
1: 나 거짓말 잘해요. 저기 엄마한테.
2: 아, 창고 사장한테? 네.
1: 녹음 다시 떠야 된다고 늦게 들어간 날이 얼마나.
2: 아, 그렇구나.
1: 엄마 미안. 아니, 방송국 그 기계는 왜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니?
2: M1 기계 탓을 하셨구나.
1: 엄마 미안.
2: 끝으로 진실함. 이 진실함은요,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1: 진실함이 진짜 좀 무게감이 있어, 확실히.
2: 이런 거 어때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아니다.
1: 아.
2: 저는 이게 안 돼요.
1: 나도 안 되네.
2: 안 되네. 언행일치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1: 어려워요. 예. 예. 말이 먼저 앞서가요.
2: 그렇죠.
1: 예. 그리고 행동이 겨우 따라가다가 또 포기하고.
2: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를 하면 안 했습니다, 저는.
1: 잘했어요.

0: 예, 저도 안 했기 때문에.
1: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또 너무 안 하잖아. 그 예. 집은 공부를 애들이 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내 생각보다 너무 안 하잖아.
0: 아, 그러면 또 하게
1: 그럼 또 하게 된다요?
0: 아, 야, 아빠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진짜 이러면서
1: 그렇죠.
0: 해야 되나?
1: 예. 아. 친정진. 아, 예. 이거 세 가지를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조수미 씨 정말 존경합니다.
0: 야, 다클러스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1: 그러게. 노력과 재능만으로 안 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1: 이승환 님의 노래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물어본다.

0: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5월 25일 월요일이자 대체 휴일입니다. 첫 곡으로 이승환의 물어본다 듣고 오셨고요.
1: 나중에 지라시를 정말 오래도록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네. 조수미 씨가 받았던 이 질문을 받고 싶네요.
0: 그러게요. 진짜.
1: 이 질문조차도 대답도 그렇지만 질문조차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죠.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이 받는 질문이니까.
1: 그러니까. 자, 오늘 이분 또 뭔가 이뤄냈다고 했을 때 이분을 빼놓을 순 없어요.
0: 저 진짜
1: 굉장한 분이죠.
0: 어젯밤부터 좀 설렜어요. 이 거장을 만나 뵙게 돼서.
1: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전설을 만나서 이 전설의 라이브를 바로 앞에서 직관한다고.
0: 그러니까요.
1: 이 정도로도 나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가수 한영애 씨 오늘 영광스럽게 만나 뵙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끝내주셔서.
1: 좀 비슷했어 지금.
0: 지금은 한영애 시대 3, 4부에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라시 웃음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편지 안 쓰면 더 손해.
9: 정말 수고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편지 쓰실 배짱이씨?
10: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댓.
9: 월 12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편지.
10: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편지방에 올려주세요.
9: 저희가
11: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8: 지라시 웃음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기가 막히네 얘. 오야.
13: 제목,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4: 엥?
13: 광주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4: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저는요, 지천명의 나이가 다 돼서 사랑하는 동갑내기 그녀를 만났습니다.
13: 와우.

0: 나의 찾아온 사랑. 그것도 첫사랑이에요.
1: 축하드립니다.
0: 그래서 다 좋은데.
1: 네네.
0: 아, 정말 다 좋은데. 뭐, 예. 단 하나. 힘이 든 점이 있다면 그녀에게 기가 빨립니다. 저는 그녀의 텐션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웬일. 이 단무지 너무너무너무 맛있다 진짜. 어머 단무지는 역시 샛노란 것보다 이런 아이보리 컬러가 순한 게 맛있어. 어머 아닥 아닥 아닥 씹을 때 식감 너무 좋다. 우리 나이에 강한 거 먹으면 위산이 막 울렁울렁울렁 역류하잖아. 정희씨 어? 정희씨 내 말 듣고 있어?
0: 듣고 있어.
1: 혼자 살아서 뭘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다 팍팍팍팍 먹으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깨작깨작깨작 먹잖아. 그럼 복이 팍팍팍 달아난다고. 우리 큰이모가 꼭 그렇게 얘기를 밥 먹기 전에 해주거든. 아 우리 큰이모는 미국 살때 오셨어. 미국 알아? 아메리카 알겠지. 내가 괜한 질문했다. 근데 나는 미국 한 번도 못 가봤다. 너무너무너무 멀다며.
0: 그렇겠지.
1: 내가 얘기했나? 우리 큰이모는 정말 정말 정말 검소한 분이야. 험블 험블. 근데 우리 큰이모는 남한테 생일 선물도 받지 말라고 하는 분이야. 이건 좀 오바 아닌가? 남들이 돈 쓰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거야. 어? 정희 씨 자? 졸려? 빈혈 있어? 아파?
0: 아니야. 재밌어. 얘기해.
1: 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생일에 뭐 선물 같은 거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이야?
0: 아니지. 그래도 내가 뭐라도 좀 이렇게.
1: 전 그렇다면 음악 분수대에 나 좀 데려다 줄래?
0: 어?
1: 노래에 맞춰서 분수가 춤추는 거 보면 내 기분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아.
0: 정말 그걸로 되겠어? 제 여자친구가 이런 사람이에요. 보석이다 뭐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별빛에 낭만만 있으면 되는 사람.
1: 아하.
0: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생일에 목포에 있다는 음악 분수대에 갔던 겁니다.
1: 어머 대박. 여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멋있다. 정희 씨.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세상 어떻게 막 레이저처럼 분수가 나오는 거 봐. 지금 찍어. 빨리. 정희 씨 일로 셀카 찍자. 셀카. 찍어. 좋아. 무한 반복.
0: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니까 고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분수쇼에서 갑자기 아기상어 노래가 나오니까 여자친구가 분수대 가까이로 팔을 휘저으며 뛰어갔어요.
1: 아기상어다! 아기상어!
0: 그러면서 그 앞에서 레이저 불빛에 맞춰 춤을 추며 노래를 막 따라 불렀습니다.
1: 뚜루루 뚜루
0: 뚜루루 뚜루
1: 뚜루루 뚜루 받았어.
0: 자기야, 그 남들이 보니
1: 엄마 상아 뚜루루 뚜루.
0: 저기
1: 예쁜 뚜루루 뚜루. 너무 좋아.
0: 자기야,
1: 상어가 좋아.
0: 그만하고 이제
1: 여러분 뚜루루 뚜루.
0: 그만하고
1: 에브리바디 뚜루루 뚜루.
0: 이제 저기 사람들 그녀를 사랑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하지만 노래만 따라 부르면 안 될까? 춤은 좀 사람들이 보니까.
1: 왜?
0: 아니 이렇게.
1: 뭐 그래? 내가 창피한 거야?
0: 아니 창피하다기보다는 그 자기가 너무 그러면 내가 온몸이 이렇게 막 힘들어진다.
1: 뭐야? 몸이 힘들다. 늑대.
0: 어디가 늑대야 지금?
1: 몰라. 막 사랑하고 싶어져.
0: 무슨? 이해가 돼요 천식 씨는? 그녀가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이게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완전 여자 김경호처럼 머리를 막 흔들며 놀더니 분수대 음악이 끝나자 그저서야 모든 동작을 멈췄어요.
1: 너무 재밌다. Interesting. life is wonderful. 정희 씨 덕분에 내 생후 최고의 생일이 됐어. 진짜 너무 고마워. 감동.
0: 다행이네요. 자기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제발. 그러나 그날은 약과였어요. 그녀의 저세상 텐션을 보게 된 건 4월 4일이었습니다. 벚꽃길로 유명한 보성 대원사를 가게 됐는데 화순을 지날 무렵 각설이 무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1: 대박. 웬일이야. 각설이님들 반가워요. 헬로우 각설이.
0: 자기는 그런 공연도 막 좋아해?
1: 그럼.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데. 어릴 적에 할머니 따라서 많이 다녔거든. 우리 할머니가 그런 공연을 되게 좋아하셔. 나 진짜 유년 시절 너무너무 추억이 된다. 어떻게 정희씨. 우리 각설이 타령 보고 가자. 가자. 공연 보자.
0: 그래서 한우 수없이 그 공연을 보게 됐는데 각설이는 예전과 달리 밴드로 구성이 되지만 노래만큼은 같더라고요.
1: 어머 시작한다. 어떻게
2: 헐 시고 들어간다. 저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1: 어떻게 나한테 와. 어떻게
0: 그랬습니다.

0: 공연하던 각설이가 갑자기 관객 속으로 오기 시작했고 상황극이 시작됐어요.
1: 어떡하지? 아, 뭐지? 어?
2: 네, 각시가 여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1: 어머!
2: 언능 손 안 드냐, 아이?
1: 여기 있잖아요, 여기!
2: 아, 뭐 하는 거야? 손 내려!
1: 아이, 나 여기. 자기야, 우리 같이 나가자.
0: 자기 하지 마.
1: 재밌잖아, 어? 여기요! 아따, 각시 여기 있어요!
2: 아따, 여기 있었구만, 아이.
1: 여기 있잖아!
0: 근데 시방 그 옆에 남자 누구요? 애인이요?
1: 어, 자기야 미안해. 자기가 집에 안 들어와서 새 남자 생겼어.
0: 아따, 버려.
1: 못 버려.
0: 왜?
1: 자기보다 잘생겼잖아.
0: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1: 아, 너무 힘드셨겠다.
0: 이게 혹시 꿈일까요? 하고 제 팔을 꼬집어봤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맙소사.
1: 내 남친 잘생겼죠? 그죠.
2: 아따, 인정. 어, 나가 놔준다. 축복의 여신아 먹어라.
1: 어머, 여신아. 정희 씨 우리 여타. 우리 여탔어요!
0: 좌중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선물로 엿 두 개를 받았습니다. 각설이께서는 각설이 인생 26년 만에 내 마음에 딱 맞게 받아쳐준 사람은 이 각시가 처음이라며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네, 저는 고개를 차마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롱스커트에 염색 한번 하지 않고 누가 봐도 참하게 보이는 그녀.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 그래서 내가 싫어.
0: 아니야, 그럴 리가. 좋아.
1: 그치, 좋지. 됐어, 그러면. 고! 발발! 고!
0: 사랑하는 그녀 참 좋은데요. 혹시 나이가 들면 텐션이 멈춰질까요? 한때 텐션 좋았던 분들 대답 좀 해주실래요? 이 텐션 몇 살쯤 끝날까요?
1: 아하. 너무 힘들다.
0: 고생했어요, 정선희 씨.
1: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세 편을 소개한 듯한 이 기빨림은 무엇?
0: 저는 점점 아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문천식 씨는 좀 그래요.
0: 네, 좀 가슴 샤이해지고.
1: 샤이.
0: 네.
1: 저는 원래 30대 때 엄청 이처럼 살았는데 그게 사회화 시켜서 정말 모든 총량을 그때 다 쓴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근데 무대 올라가면 또 시키면 우리는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형 이를 만나면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텐션이 약해지는 거는 거의 돌아가실 무렵. 이런 분들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줌바 같은 거 추다가 가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 에너지는 타고나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내 옆에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녀가 있다는 거를 그냥 아, 내 대신 참 세상 활기차게 살아주는구나. 그렇게 뭔가 관객의 마음으로 같이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0: 그렇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그죠?
1: 그럼요.
0: 내 여인의 흥을 잘 견디길 바라겠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들려드립니다. 최재명의 남자이니까.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목포 신안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형님, 저 제사상에 과일 좀 올릴까요?
0: 어, 과일 깎는 방법 알지?
1: 아, 네, 대충 해.
0: 이게 뭐야? 아니, 수박을 용 모양으로 깎아놨네.
1: 예쁘죠? 저 잘하죠? 옛날에 나이트에서 일했어요.
0: 네. 그래.
1: 과일 더 있어요?
0: 대단하다. 와, 동서. 진짜 히트였죠.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사람의 독특한 이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
2: 맞아요.
0: 그때 소개된 사연이었어요. 막내 동서가 제사상에 과일을 막 요상하게 깎아가지고 물어보니까
2: 네.
0: 나이트에서 잠깐 일했었어요.
2: 그렇죠.
0: 주방 쪽에서 왜 과일 꼭 토끼 귀모양
2: 맞아요. 예쁘게서 나오잖아. 나비처럼 나오기도 하고
0: 맞아 맞아. 당근 가지고 욕 만들잖아.
2: 이 사연 말고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들 많았습니다. 20대 때 스님 생활하다가 힘들어서 그만하시다는 분들 계셨고요.
0: 그렇죠. 네. 그만 4개월 하셨다 그랬나?
2: 네 맞아요. 기회를 받으셨는데 파기하셨다고 네네. 그랬습니다. 네네.
0: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 또 차력했었다는 분도 있었고 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장님이 헌혈을 100회 이상 하셔서 상장까지 받으셨다는 감동적인 사연도 있었죠.
2: 오늘도 같은 주제로 지난번에 소개 못한 귀한 문자들 같이 좀 볼까요?
0: 네, 문자 소개되시면 디저트 세트 그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씨뚜리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2: 예, 자, 그러면 노래는
0: 김연자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아모르 파티.
2: Yeah.

0: 자, 대단한 이력, 독특한 이력 보겠습니다. 익명으로 김정희님. 아, 저는 교도관입니다. 출장 갔다가 한 중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주방장이 나오더니 저보고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선배님이시군요 하고 퇴직하고 요리 배우셨냐 물어보니까 거기 수용자로 있었어요.
1: 아, 기술을 배우셨구나 거기서.
0: 예, 예, 예. 그래서 저를 알아보신 거였습니다. 아. 예 하면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1: 아, 근데 이거 좀 훈훈하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본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걸 엿본 거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나 그거 되게 감동인데.
0: 저 기억 안 나세요? 하면서 저한테 나오신 거예요.
1: 아, 저보다 거야. 선배님이신가 봐요.
0: 아니요, 아니요, 왜.
1: 예?
0: 3428.
1: 참 예를 들어도 받아칠 수 없는 예를.
0: 자, 다음 사연 볼까요? 네.
1: 웃긴 한데. 김미선님. 저희 시어머니는 욕쟁이 할머니 저리 가라 욕을 찰지게 잘하시는데요.
0: 예, 예.
1: 젊은 시절 직업은 스튜어디스였대요.
0: 우와.
1: 욕하기 대회 나가서 상도 받으셨는데 전직 2년 3개월 승무원 출신이란 말에 뿜었습니다.
0: 우와.
1: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보다.
0: 오, 그러시구나.
1: 그렇죠. 그 승무원이시니까
0: 아마 50대 후반 정도 되신 시어머니 것 같은데 그죠?
1: 얼마나 예의 바르고 네 고객님
0: 싹싹하고
1: 네 알겠습니다.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계속 이거를 하신 거야. 나중에 이게 울화가 안에
0: 쌓였구나.
1: 욕덩어리로 다 꿀꺽꿀꺽꿀꺽.
0: 그 대회를 나가셨대. 대회를 이런
1: 뭐야 집박이세요?
0: 든 발음 엄청 하셨겠네요.
1: 맞아요. 진짜 와 대박.
0: 독특한 이력이.

0: 네.
1: 2109님. 저희 회사 옹재훈 팀장님은 속옷 모델 출신인데 그때 조각 몸매는 어디 가고 지금은 배가 거의 만삭이에요. 초콜릿 복근에 삼각 팬티 입은 본인 사진을 지갑에 부적처럼 갖고 다닙니다.
0: 아하. 아,
1: 제 주변에도 살 빠졌을 때 리즈 시절 때 사진 갖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뭐 지갑에다 넣는 건 아니고 꼭 휴대폰에서 즐겨찾기. 사진 즐겨찾게 해놓고 꼭 보여줘.
0: 그럴 수 있어요.
1: 별표해놓고.
0: 저도 한때 왕자 만들었을 때 사진
1: 맞아,
0: 어디 찾으면 있긴 있는데. 네. 아, 옹재훈 팀장님. 예.
1: 약간 액션 배우 같이 막 사진 찍은 거 있었잖아요.
0: 우리 옹 팀장님도 왕자 했었구나.
1: 맞아. 네. 그거는 사실 영원히 기록하고 싶은 나의 트로피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봐줘요. 지금 네. 임산부가 되셨다면서요. 이 배가. 이게 얼마나 네. 그 복근이 그리우시겠어요, 옹 팀장님이.
0: 자, 2675님.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과거에 프랑스에서 5년간 수도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1: 와.
0: 신부 수업에도 잠깐 엑스트라로 나왔어요.
1: 아, 세상에.
0: 그러나 지금 즐겁게 자영업을 하면서 현생을 배우는 중입니다.
1: 아니, 프랑스에서 5년간 수도원 생활. 5년간 우와. 수도원 생활도 이력이 독특한데 프랑스에서 하셨대.
0: 와. 와. 배우 김인건 씨랑 그 당시 영화 신부 수업 찍었을 때 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 어떤 분이신지 바로 여기 서 계신 안경낀 분이신가요?
0: 그런가 보다. 야, 프랑스에서 5년간.
1: 지금은 이제 신부님이 아니고
0: 그렇죠.
1: 예, 자영업자로 네. 사시는 거죠.
0: 그럴 수
1: 결혼도
0: 있죠.
1: 하셨겠다. 신부님은 결혼 안 하시니까.
0: 네, 맞아요. 신부님들은 술, 담배를 다 하시고.
1: 혹시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0: 아, 그런가 보다.
1: 약간 그런 로맨틱한 이유인가?
0: 우와.
1: 자, 우리 6281님. 저희 아내 진짜 소심하고 말없는 대문자 아이거든요. 근데 결혼 전에 전국 노래자랑 대상 수상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오잉?
1: 녹화된 사람 보고 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0: 우와.
2: 자기야, 나 사실은 나 노래자랑 대에서 대상 받았는데.
0: 자기가 노래를 했다고?
2: 볼래?
0: 있어 그게?
2: 전국 노래자랑.
0: 대상 받았어? 우와.
2: 틀어줄게.
0: 근데 막 자기가 소찬인데 거의?
2: 나는 무대에선 좀 달라져.
0: 아, 그래?
2: 창피하다.
0: 독특한 이력. 와, 대상.
1: 두 명이랑 같이 사는 느낌이겠다.
0: 와, 그러니까.
1: 가끔 무대에 올려드리세요. 진짜 우리 또 배우 중에서도 이런 분 많고 가수에도 이런 분
0: 있어요. 네. 네. 9251님 독특한 이력 볼게요. 우리 남편은요. 턱수염 덥수룩하고 100kg 넘는 거구라서 다들 운동선수 출신 아니냐고 하는데 20대 때 정통 클래식을 전공한 피아니스트예요.
1: 와.
0: 사람들이 남편의 전공을 하면 깜짝 놀래요. 호리호리했던 피아니스트가 어째서 지금은 거의 뭐 UFC 선수의 모습이 됐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와.
1: 아니 뭐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는 거지. 뭐
0: 그쵸.
1: 몸이 날씬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성악이라면 좀 믿겠다. 피아노보다.
0: 외모랑 그쵸? 그 전공이 다르신 분들 가끔 왠지. 있죠. 그죠?
1: 있죠. 있죠. 예. 그 안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막 말랑말랑한 그런 감성이 있으시구나. 1681님. 아, 저희 팀 막내는 보기엔 여리여리한데요. 6년차 해녀 출신이에요.
0: 예?
1: 예. SNS에 수영하는 영상 올렸는데 이야 확실히 내공이 다릅니다.
0: 와, 6년 동안 해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1: 와, 굉장한 6년이면은 거의 네. 중견 해녀예요.
0: 이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서 막 6분, 7분씩 물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1: 잠수하고 예. 그리고 나와서 이제 숨 트는 그
0: 맞아요. 바람 불고 네. 와 대단하다.
1: SNS에는 그 내공을 보여주시는구나.
0: 이야.
2: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잠수만 하면 번거로워.
0: 물에만 가면
1: 완전 매력.
0: 예.
1: 자, 노래 한 곡 듣고 한 분하고 또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0: 좋아요.
1: 자, 해녀 출신 막내를 저희가 오마주하며 레드벨벳의 음파 준비했습니다.

0: 봐봐.
1: 네, 독특한 이력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통신원 연결을 해볼게요.
2: 네.
1: 아, 익명 요청하셔서 그냥 김정희님이라고 할까요?
2: 네.
1: 저는 50대 중반 우아하게 보테니컬 아트.
2: 뭐예요?
1: 식물 세밀화라고 써주셨네요.
2: 아, 식물을 세밀하게 그리는.
1: 보테니컬 아트 전문 화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 멋있다.
1: 20대 때는 프로야구, 프로농구, 치어리더였어요.
2: 우와! 치어리더!
1: 진짜로?
2: 참말로?
1: 매일 소통팀에서 막 예쁜 춤추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2: 근육의 씀씀이가 정반대잖아요. 다르잖아요.
1: 진짜,
2: 그리고 정서도 다르고.
1: 전혀 다른 직업을 어떻게 갖게
2: 다른 되지? 에너지잖아.
1: 이야, 신기하네.
2: 그리고 심지어 그냥 막 유화 러프하게 추상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보테니컬 아트면 식물 세밀화니까 막 엄청 꼼꼼하게 그리는.
1: 사진 같은 그림인가?
2: 우리가 딱 생각하기엔 되게 여리여리한 분일 것 같아요.
1: 한번 연결해볼까요?
2: 치어리더 통신원.
3: 안녕하세요. 부천에 나와 있는 치어리더 통신원 박모양입니다. 저는 지금 부천에서 보테니컬 아트 전문 화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치어리더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때는 하루 종일 관절 돌리면서 춤추다가 요즘은 가만히 앉아서 그림만 그리니까 너무 좋긴 한데 가끔 몸이 근질거리긴 해요. 그래서 요즘 라인 댄스라도 배울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치어리더 통신원 박모양이었습니다.
2: 아, 네. 박모양으로 하셨구나. 저희는 김정희님으로 해드렸거든요.
1: 박모양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우와, 저희가 지금 문천식 씨가 말씀하신 동안 보테니컬 아트를 찾아봤어요.
3: 네.
2: 아니, 이렇게 섬세한 정물을 그리신다면
1: 진짜 예쁘다.
2: 왠지 왜 떼약볕에도 양산 쓰고 다닐 것 같은 왜
1: 네.
2: 그런 포즈가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3: 네,
2: 치어리더
3: 감사합니다.
2: 치어리더 에너지는 와 이건 남다른 거잖아요.
1: 진짜 어떻게 직업을 정반대를 선택하셨네요.
2: 어떻게 화실을 네.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3: 아 그때는 제가 과거 20대에서 한 30대 정도까지 했고요.
1: 네.
3: 지금은 제가 5학년 선반이라 아주 옛날이죠. 제가 또 오래 살았네요.
2: 아이고 그래도 네. 그래도 세상에 네. 몸이 기억하고 있는 리듬이나 이 흥이 있는데
1: 네.
2: 아까 살짝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다른 댄스라도 네. 내가 배워야지 이 에너지를 좀 어떻게 해결하나?
1: 그러니까
2: 그 좀 약간 둠칫둠칫 있죠?
3: 이제 에너지가 없어요. 다 고갈됐어요.
2: 아. 그래도 음악 딱 들리고 그러면 네. 몸이 기억하지 않아요?
3: 저는 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춤을 보시는 분은 그냥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2: 진짜 그럴리가.
1: 그래요. 아닌데
2: 치어리더를 오래 하셨다면.
1: 네.
2: 근데 치어리더 시절에
3: 네.
2: 그 통신원만의 나름 필살기 같은 게 있었어요?
1: 뭘까요? 뭐 긴 머리
3: 필살기.
1: 아니면 뭐 댄스?
2: 에너지?
3: 긴 머리에 나름 동화 페이스에
1: 동화 페이스.
3: 네, 그냥 한미모.
1: 한미모야.
2: 인기 많으셨겠다. 네.
1: 그러니까.
2: 혹시 남편분이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3: 아니 정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 아 진짜.
2: 혹시 네. 아세요? 예전에 치어리더 생활을 했던 거를?
3: 얼핏 알아요. 얼핏.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서.
2: 아하. 납득을 해요? 당신 그랬을 것 같아. 어울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당신이? 이래요.
3: 당신이?
2: 아 진짜.
1: 진짜?
2: 아니 어떤 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방구야?
3: 제가 좀 약간 다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게 요즘이랑 좀 다르게 정해진 안무가 좀 있었고
2: 네네.
3: 좀 약간 딱딱하게 힘차게 하는 거라서 정말 연습을 좀 오래 하면 가능했는데 요즘 나오는 그런 댄스는 좀 안 되겠더라고요.
2: 그렇죠. 요즘 치어리더들 춤하고 좀 차이가 있죠. 예전에는 훨씬 단체
3: 네,
2: 무에
3: 맞아요.
2: 가까웠으니까 제조에 가까웠죠.
3: 단체 율동.
1: 그렇죠.
2: 맞아 맞아.
3: 네.
2: 와 그래도 진짜 독특한 이력이다.
3: 워낙에 몸치였는데 요거를 하게 돼서 제 안무 선생님도 저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셨거든요.
2: 아 진짜 그 정도예요?
3: 정말 저는 노력형입니다.
2: 아니 노력형이 네. 훨씬 더 빛이 네. 나요.
1: 그러니까요.
2: 그럼요, 네. 그럼요. 야 오늘 진짜 저희가 되게 놀라운 이력을 같이 공유하게 된 것 같아요.
1: 진짜 독특하시네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1: 전국 방송인데 한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소중한 분들 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3: 저 지금 화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 네.
3: 이게 워낙에 세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서 오랫동안 이제 지켜주시는 저희 화실 플로리스 화실 회원님들 그리고 저희 그 조금 난감한 성격도 다 받아주는 제 대편이죠 남편. 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항상 저를 예쁜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는 최정수 여사님께
2: 와,
3: 네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2: 진짜 사이 좋으시구나. 시모님이랑.
3: 네. 아 맞다. 네. 사실 요 프로도 제 남편이 네.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재밌다고.
2: 어머 센스쟁이 남편.
3: 네. 원래는 제가 사실 다른 방송 듣고 있었거든요.
2: 그러셨구나.
3: 네. 네. 근데 갈아탔습니다.
1: 아유, 어머. 고맙습니다.
2: 탑승을 네. 축하합니다.
3: 네. 네. 네. 그래서 갈아타서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는데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2: 갈아타신 김에 또 하나 더 해주셔야죠. 우리 식구인데 이제 네. 세상 사는 퀴즈 네. 준비해주셨죠.
3: 네네. 네. 네,
1: 퀴즈 예. 부탁드립니다.
3: 제가 치어리더 했을 당시에 많이 나왔던 응원곡은 무엇일까요? 1번 윤수일의 아파트, 2번 이정현의 와, 3번 김수희의 난행열차.
2: 세 곡 다 요즘까지도 사랑받는
1: 그러니까요. 문자번호 네,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3: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7: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사이언스.
8: 허어,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유쾌.

0: 빵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강호 온라인.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치어리더 통신원이 활동했을 때 많이 나왔던 응원가.
9: 정답은
8: 1번 윤수일의 아파트였습니다.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9: 카라의 프리티 걸.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우후.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0: 그러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 개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하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우주 방산,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첨단 제조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로 전라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사업비 1,620억 원 규모의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레이저 관련 기업 50여 개 회사가 고출력 레이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기업 직접화와 기술 협력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과 순천의 마을 기업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우수 모두의 마을 기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해남 햇살 영농조합법인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 성과를 인정받아 최대 7천만 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되며 순천 고들빼기 영농조합은 모두의 마을기업으로 최대 1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2026년 행정안전부 지정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 기업이 16곳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완도군수 선거법정토론회가 내일 오후 5시 10분부터 60분 동안 목포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목포 MBC 신사옥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우홍섭 후보와 무소속 김신 후보가 공약 토론과 주도권 토론 등을 이어가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목포 MBC는 27일 신안군수 선거, 28일 한평군수 선거 법정 토론회도 잇따라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장영군이 사자산 문

0: 워낙 치유 숲에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합니다. 장흥군은 사업비 24억여 원을 투입해 장흥통합의료병원과 통합의학박람회장 인근 2.9km 구간에 폭 1.8m 이상으로 휠체어가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장의 길과 황토 맨발길을 만들어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6.6도, 습도는 63%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자비로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정작 자신에게는 매정할 때가 많은데요. 자비는 자기 자비까지 모두 껴안는 태도입니다. 실패했거나 힘든 순간에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 온화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보세요. 그러자면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는 사람만이 자기 자비를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3, 4부는 데뷔 50주년을 맞아 신곡과 함께 돌아오신 네. 정말 한국의 대표적 디바
1: 그렇죠.
2: 그리고 소리의 마녀라고 불리는 한영애 씨를 모시고 함께합니다.
1: 지금은 한영애 시대. 오늘요 와우. 뮤직 페스티벌이 부럽지 않은 한영애 밴드의 고품격 라이브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2: 진짜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1: 그럼요.
2: 잠시 광고 듣고 함께할게요.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오,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1: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월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1: 지금은 한영의 시대.
0: 네, 삶의 깊이가 담긴 목소리로 세대를 넘어 많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1: 노래는 레전드 디바 가수 한영애.
0: 오늘은 한영애 밴드 라이브로 3부분을 열어볼까요? 누구 없어입니다.

0: 아, 나 숨을 못 쉬었다.
1: 아, 명불허전입니다.
0: 예. 네, 정선님 오시원 시계. 지금은 라디오 시대. 네. 지금은 한영의 시대. 한영의 밴드 라이브 누구 없소로 출발해봤습니다. 어서
1: 네,
0: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한영애님.
0: 예. 네, 우리 함께해 주신 밴드 여러분의 아, 연주와
1: 라이브.
0: 네, 그리고 이 한영애님이 함께하신 이 공간이 네.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1: 진짜.
0: 와, 꿈꾼 네. 것 같아요.
1: 영광입니다.
0: 진짜.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금은 라디오 시대 네. 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자주 오고 싶었는데
0: 네, 진짜
2: 이제 뵙습니다.
0: 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백수라고 그러셨어요?
1: 아니 이제야 뵙습니다.
0: 아 이제야 뵙습니다. 제가 네. 잘못 들어가지고 백수,
2: 죄송합니다.
0: 이제 발음이, 백수입니다 그래가지고
1: 그러니까 발음이. 50주년이신데요.
0: 아니 지금 50주년 기념을 발매하러 네. 나오셔서 이제 백수입니다.
1: 무슨 말이에요 정선희 씨? 네.
0: 죄송해요 제가. 네. 이제 귀에도 노화가 오네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첫 출연이신데 반세기 동안 네. 음악 인생을 걸어줬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0: 와 반세기 믿어지지 않는다 네. 진짜.
2: 줄였어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끄럽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자랑스럽다.
1: 그럼요.
0: 아니 네. 8살 때 데뷔하신 거죠? 네, 반세기.
1: 그쵸.
0: 지금 저희가 한영애 씨 실제로 뵙잖아요. 너무 정말 너무 힙하세요. 패션, 뭐 스타일, 메이크업, 네. 그리고 정말 그 몸매 라인 너무 힙하세요.
1: 진짜.
2: 근데 이제 중간에 딴짓도 좀 하고 그래서 네. 50주년 하기에는 좀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노래로서 네. 데뷔한 때를 세작하면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렇죠.
2: 몰랐어요 저도.
0: 그 50년이 네. 사실 몸에 이렇게 오롯이 각인된 건 아니고 세월을 잊고 사신 편이잖아요. 시간 가는 거 네. 별로 네. 개의치 않고 그죠.
2: 네. 제 나이를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0: 그게 좋아요. 그게 몸이 있습니까?
1: 그리고 또 요즘은 누구보다 또 왕성하게 바쁘게 지내신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또 바빠진 스케줄 힘들진 않으세요?
2: 힘들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0: 요즘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2: 활기차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만나는 거.
0: 사람 만나는 거.
2: 그다음에 공연을 앞두고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그
2: 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체크해보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즐겁습니다.
0: 사실 사람이 호기심이 계속 있다는 건 네.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어떤 존재를 마주하든 그 호기심이 사라진다는 건 네. 사실 굉장히 꿈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2: 저 같은 경우 너무 많아요.
0: 호기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왠지.
1: 그래서 소녀 같으신가 봐요. 그죠? 그것도 요즘 체력 관리를 위해서 산에도 자주 다니신다고.
2: 산에는 뭐 네. 그냥 취미 정도죠. 그래도 자주 다니고 어제도 북악산 쪽 라인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김신조 루트 있잖아요.
0: 아, 그 루트로. 네.
2: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4시간 돌다 왔죠.
1: 우와, 대단하십니다.
0: 근데 사실 한영애 씨가 상징하는 부분이 에너지거든요.
1: 그렇죠.
0: 소울. 소울과 에너지로만 보면은 그냥 한쪽 발로 이렇게 깽깽이로도 산을 넘으실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공이.
1: 그렇죠.
0: 예, 정말 날다람쥐 같이. 근데 취미 생활도 좀 다양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2: 뭐 특별한 취미는 없고요. 그저 뭐 새끼 식사 잘 하고
0: 새끼를 드시는데 그 몸매가 가능하다고요?
2: 그때
0: 언니 거짓말하지 마시고 빨리 뱉어요 언니 네. 뭐예요 공유해요 빨리
2: 새끼 저는 진짜요? 거의 먹어요
1: 그러시구나
0: 양이 적으시죠
2: 양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저는 이렇게 규격화된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생활의 패턴이나 이런 게 네. 없어요.
0: 보통 루틴을 지켜야 그러니까. 건강하고 좀 영하게 산다고 하시는데
2: 그렇군요. 루틴이라는 거는 이제 제목만 있고 저한테 그때 그때 몸이 원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1: 네.
2: 그 룰에 맞추는 거죠.
0: 술은 좀 드세요?
2: 술은 못합니다.
1: 와인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목소리시거든요.
2: 1년에 몇 번 억지로 몇 잔 네. 마십니다.
0: 몸이 되게 청순하시구나. 전체적으로 이게 오장육부가 청순하시죠.
1: 말씀만 소녀 같은 게 아니셨어요.

0: 네. 아니 네. 근데 정말 그 기운과 카리스마가 워낙
1: 왠지 있으니까. 이미지가. 아.
0: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뮤지션이
2: 노래할 때만큼은 공간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맞아요.
2: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뭐 제 모습 중에 몇 개 이렇게. 네.
0: 아니 누구 없어 거지. 아까 부르시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누구 없어가 메가리가 없으면
1: 아유 안 되죠.
0: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게 감아주시니까 난 몇 번 뛰어나갈 뻔했어. 나 여기 있다고.
2: 나오시지.
0: 아유 그러니.
1: 저도 대답할 뻔했어요.
2: 네, 그죠. 네. 오, 정말 좋아요. 네. 노래할 때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 네. 모든 분들이 네 그래요.
1: 진짜.
2: 거기 누구 없어 그러면 여기 막 이렇게 그럼요. 소리 지르세요.
0: 현대 사회에서 내 존재를 부르짖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불러주면 나갑니다.
1: 그렇습니다.
0: 어,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1: 근데 우리 한용희 씨가 저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네. 데뷔 50주년 기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스노우레인.
0: 스노우레인.
2: 네.
0: 어떤 의미가
2: 스노우레인 하면 무슨
0: 겨울비
2: 스노우레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1: 눈비? 눈비? 뭐라고 해야 되나요?
2: 네.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0: 뭐 스노우레인 좀 약간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말은 아니에요.
1: 그쵸?
2: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듣고 아, 참 컬트하다.
1: 아, 그죠? 컬트하다.
2: 더 한 발 더 나가면 힙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0: 형태를 가늠하지 못하겠어요.
2: 네. 그리고 어딜 또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눈이 되지 못하는 눈, 비? 아. 비가 되지 못하는 눈? 뭐 이렇게 아리송한 네.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0: 애매하네.
2: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0: 오, 이런 모호함이
2: 추상적인 것이. 네.
1: 얼마 전에 지라시 나오셨던 부활의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을 하신 노래인데
0: 네. 언급을 네. 그때 해주셨어요.
1: 하셨어요.
0: 네, 그 메이드 과정을 좀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2: 10년이 됐다 그래요. 그 어느 분장실에서 이제 태원 씨가 오셔가지고 네. 그때 첫 만남이에요. 만났는데. 뭐 선배님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꼭 만들고 싶다라는 오. 약속을 하고 갔어요.
1: 예, 예.
2: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약속이라고 생각 안 했고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김태원 씨도 많은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고 그랬겠죠. 10년 만에 지켜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저는 중간중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거를 자기는 그 숙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숙제를 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어머. 거예요. 어머나,
0: 시적이다. 그 말조차 시적이다.
2: 네, 네. 그 사람이 원래 시적이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0: 맞아요. 눈동자를 보길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선글라스 때문에 그 안에 소년의 눈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 서사가 있는 바로 그 신곡 네. 스노우 레인을 또 영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오늘 이 한영의 밴드와 함께 라이브로 들려주실 거죠?
2: 네.
0: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영의 씨의 신곡입니다. 스노우 레인.
1: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0: 오. 네, 한영희 씨의 스노우레인 50주년 특별 신곡 듣고 오셨는데요.
1: 이게 왜 눈물이 나지?
0: 저는
2: 눈물나요?
1: 이상한데?
0: 그죠?
1: 눈물이 나는데.
0: 가사가 그렇게. 너무너무 예술이네요. 선생님 오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미리 들어봤는데 기다림을 겪고 그리움을 앓고 이게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2: 네. 네. 좀, 네. 좀 살아보면
0: 그죠.
1: 그 한영애 씨가 노래를 하실 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수는 모든 가수의 노래는 그 가수를 필요로 하는데 한영애 씨의 노래는 유독 한영애 씨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표방할 수 없는 그 에너지와 그 라인, 그 모든 손동작 하나가 다 곡이에요.
0: 맞아요.
1: 그냥 한영애 씨의 노래는 누가 리메이크하기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냥 정말 이 노래는 한영애 씨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요.
0: 그래서 감히 리메이크를 못 하잖아요, 한영애 씨는.
1: 눈을 감는 저 행위까지 어떻게 한 그쵸. 음으로 표현이 되지? 어떻게 저러지?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들으면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2: 정선희 씨 말씀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요?
1: 근데 진짜로 너무
2: 시인 같아요.
1: 너무
2: 그러니까 눈을 감는 표현까지도 음으로 처리된다라는 말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2: 대단하십니다.
1: 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0: 정선희 잘 울었어요. 한영애 씨가
1: 잘 울었어요.
0: 왜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많이 울어주길 바란다라고 우리 아티스트 한영애 씨가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꺼낸 거예요.
2: 그거는 사실 웃자고 한 이야기였는데.
0: 아 진짜? 근데 정선희 씨 감동 받았고 잘 울었어 누나.
2: 눈물을 강요하는 이야기처럼 됐어요.
1: 아니 진짜
2: 미안합니다.
0: 아니 전혀
1: 강요 당한다고 나올 눈물은 아닌 것 같고 예.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서사들을 막 건드려주는 게 있어요.
2: 아 그렇습니까?
1: 노래에는
2: 그거는 이제 예. 애초에 김태원 씨가 가사를 잘 썼고요.
1: 근데 김태원 씨가 너무 한영애 씨를 그냥 계속 뮤즈로 그리고 쓰셨네.
0: 그러니까요.
1: 아니 이 오빠 작정했네.
0: 그죠.
2: 저는 이제 멜로디만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보니까 노랫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더블로 감사했죠.
0: 아 그러니까요.
1: 어때요, 한영애 씨는 이 스노우레인 딱 들으시고 이 가사까지 다. 딱 들으시고 첫 느낌.
2: 첫 느낌은 네. 거기에 눈길이 갔어요. 마지막에 모든 기억이 늘 고맙다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곡가 인터뷰를 보니까 기뻤던 일도 나빴던 일도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추억으로 도움이 되고 네.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느끼기가 네.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1: 그 아마 한영애 씨의 지금의 가치관과 만나는 구절이었기 때문에 네. 더 와닿고 저장이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2: 재밌어요. 그분이 우리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도 총 다 합해서 다섯 번 만났는데
1: 아, 별로 많이 안 만나.
0: 그러니까요. 자주 만나뵌 줄 알았어요. 두 분께서.
1: 나 소울메이트인 줄 알았지.
2: 첫날 뭐 만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0: 한영애를 지금 어둥이 똑같지 않습니다. 한영애를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단어 내지는 어떤 얘기를 네. 하다가 나 근본적으로는 고독이지라는 단어가 있지? 라고 고독. 했어요. 근데 그게 뭐 1차원적으로 뭐 슬프다가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필터링 된 고독 뭐 거기서 둘이 뭐가 짠통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 간단. 이 얘기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0: 단어 하나.
1: 네. 광고 듣고 와서 네. 지금은 한영애 시대 이어갈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몰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우와!
2: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 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예, 한영애 씨와 함께 데뷔 50주년 기념으로 지금은 한영애 시대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1: 네. 네. 아, 사실 한영애 씨의 모든 그 행보가 정말 뭐랄까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한땀한땀 한땀 새겨지는 느낌. 사람들의 뇌리에 감정에. 그래서 그냥 정말 아티스트 그 자체 아니에요?
0: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 어릴 때도 좀 남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0: 어떠세요? 네. 노래 잘하는 어린이였나요?
2: 그랬다고 해요. 아. 엄마 말씀에 네. 의하면 예. 어디서 노래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2년 때 뭐 4살 말을 일찍 배웠대요. 3살 이럴 때 네. 동네 분들 모이면 이제 앞에 나가서 그냥 노래를 했대요. 뭐 아빠하고나 하고를 제일 많이 불렀고
1: 왠지 아빠하고나 하고도 소울풀하게 불렀어요. 지금의 네. 한영애 씨로 미뤘을 땐 네. 4살의 느낌보다는 왠지 아빠 이랬을 것 같아요.
0: 남다르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죠?
2: 저는 변성기가 있었어요.
1: 변성기가요?
2: 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전화 갔던 친구를 길에서 만났는데 네. 그 친구가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깨꼬리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변성기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생각했더니 합창반에서 소프라노 파트였었는데 네. 그다음에 메조 뭐 이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제 고음에서 저음으로 계속 네네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0: 대한민국은 다 좋아하죠.
1: 깨꼬리를 못 들어서 네. 그런가?
2: 선택이 없잖아요.
1: 야, 그렇긴 한데.
2: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 아니, 근데 지금 이 소리를 저는 너무 누리셔도 될 것 같은 게 더 이상 모사가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한영애 씨는 히든싱어가 시즌 8까지 나왔죠.
0: 네네네.
1: 한영애 씨 초대가 안 되는 이유가 모사를 못해요.
0: 그럼요. 따라할 수 있는 네.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1: 그러니까.
2: 그런 이야기에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1: 그죠?
2: 목소리 똑같은 사람이 무슨 세 4명밖에 없어서 네. 할 수가 없다.
1: 후보자요.
0: 한 6명은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안영애 씨 그 신촌에 목소리 이상한 애가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있는 거 맞아요?
1: 예전에
2: 네 맞습니다.

0: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한영애 씨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1: 깜짝 놀라죠.
0: 무림으로 치면은 듣도 보도 못한 그 무림의 어떤 네. 고수가 나타난 그쵸. 거예요.
1: 한국의 어떤 스타일 맞죠?
2: 모르겠습니다. 저는.
0: 근데 한영애 씨의 그 공연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정말 한편의 어떤 극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더만요. 한영애 씨가 연극 전공을 하셨어요.
2: 네.
0: 왜? 아. 네.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실 뻔했는데 가요계에는 큰 손실을 입을 뻔했죠.
2: 제가 그러니까 해바라기 때 통기타 그룹 4인조 혼성 그룹을 1, 2년 하고 예? 그다음에 금방 연극계로 들어갔어요.
0: 아,
2: 그래서 한 극단 생활을 한 횟수로 7, 8년 하고
0: 오래 하셨네요.
2: 그다음에는 이제 동인들 소집이 될 때 가서 또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재데뷔를 하는 것이 85년도죠. 그 솔로 데뷔를 10년 만에 했죠. 네.
0: 그러셨군요. 연극 무대에 7, 8년이면은 네. 정말 꽤 오래 공연을 하신 거예요.
2: 뭐 너무 하여튼 좋았습니다.
0: 네, 그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셨어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라는 영화에.
1: 어떤 역할이었어요?
0: 잠깐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때 사진 지금 저희가 띄워져서 보고 있는데 아니 이때 너무 어리시다 또. 진짜.
2: 역할도 기억이 안 나고요. 감독님한테 죄송한데 거기는 네. 그 연극보다도 훨씬 더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1: 아, 네,
2: 그래서 잠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저는 이제 못 보죠. 가슴 떠져서 아직도 못 봤어요. 근데 감독님 죄송합니다.
0: 네. 아니 근데
2: 작품이
0: 저는
2: 망쳐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0: 전혀요.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잖아요.
2: 네.
0: 그 등장과 함께 그냥 눈길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아 나중에라도 밴드분과 함께 약간 극 형태의 공연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2: 재밌죠.
0: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실제로 한영애 씨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 중에 그런 게 있대요. 노래는 연극 대사처럼, 연극 대사는 노래처럼.
0: 맞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2: 스승님께서 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린 나이 때 청년 때는 늘 화두처럼 품고 다녔어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그거를 해결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확실히 항상 그 노래 포문을 열 때 어떤 배우가 나와서 독백하는 느낌으로 주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듯
1: 그쵸.
0: 전달되는 음유시인이죠. 정말. 자 우리 그리고 또 한영애 씨가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 장르를 다 섭렵하고 계세요.
1: 맞아요. 뭐 포크 음악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음악을 하셨는데 트로트, 블루스, 레게 음악 정말 다양한 음악을 하셨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중에서도 좀 아, 나는 이 음악에 좀 집중적으로 내가 너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장르가 있을까요?
2: 저는 아무래도 블루스죠.
1: 블루스. 맞아요. 한영애 씨는 블루스죠.
2: 그냥 그 네. 음악을 들을 때 뭐지? 그냥 난데? 뭐 이렇게 했던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사실 장르라는 것이 억지를 좀 부리자면 또 다른 옷들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억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 아니요.
0: 그래서 얘기인 것 같아요.
2: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뭐 어떠한 스타일로 편곡을 하면 이제 평론가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장르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0: 요즘 BTS 노래 즐겨 들으시나요?
1: 진짜 다양하게 섭렵하시는데 요즘 BTS로 어떤 노래 또 좋아하십니까?
2: 요새는 뭐 수임이 히트라고 해서 네. 듣고 있습니다.
0: 좋아요.
2: 네. 네.
0: 그 혹시 최애 있으십니까? BTS.
2: 아직 깊게는 모르고요.
0: 네.
2: 그저 글로벌로 히트한 곡들을 기억하고 있죠.
1: 아, BTS 노래 혹은 대부분.
0: 함께 좀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지금 후배 가수들 있으시다면
2: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0: 용기 있는 후배 가수들 예 다가오세요.
1: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GD 노래 부르신다면서요.
0: 어? 아 진짜요?
2: 그거 비밀 아닌가요?
0: 비밀이에요?
1: 저희는 그런 거 기사가 떴기 때문에
0: 기사가 떴답니다.
2: 예. 정말요?
0: 예, 예,
2: 예.
0: 예.
2: 아, 아주 강력한 그 밖에서의 신청곡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케이팝 한번 해보는 거 좋지 않겠느냐.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Why not?
0: 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2: 준비했습니다.
0: 야. 와, 아, 난 제 개인적으로 지디 노래 뭐 다 알아서 고르시겠지만 나중에 삐딱하게 한번 한영애 씨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아, 그래.

0: 그러니까요.
1: 네, 삐딱하게 한번 듣고 싶어요. 너무 좋아. 좋죠. 정말 GD 노래 중에 노래방 가면 한국인들이 회식에서 GD 노래 중에 가장 애창곡으로 많이 꼽았던 노래가 삐딱하게거든요.
0: 왜냐 한국 사람 다 바르게 살거든요. 그래서 좀
1: 다 바르게 살지
0: 않았는데.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본인 얘기하지 마세요.
0: 아 그래, 아, 미안합니다. 예. 근데 종종 어린 후배들이 한영애 선생님 이러면 아우 선생님 말고 남으로 불러줘라고 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 진짜요? 네.
3: 그거는 이제 무대 위에서의 이야기였었는데요. 무대 위에서 하다가 뭐 선생님 거기 아니고 뭐 이러면 막 마음이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밖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에는 다 친구 같은데 안 되겠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친구처럼 불러야겠다. 그래서 모두가 뭐 나무님이라고 부릅니다.
0: 아 진짜요? 진짜? 나무님.
1: 네. 정말 네. 꽃과 나무 중에 선택하라면 전 나무 같아요. 나무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호주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고목을 한번
0: 큰 나무?
1: 나무를 안았어요. 아름드리 네. 나무를. 근데 그 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아서 진짜 광광 울었거든요.
3: 정말 말해요 나무가.
1: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진짜 그 나무에 정령이 있는 것처럼 한용애 씨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0: 나무 와우. 느낌.
1: 네. 나무 나무님이에요.
0: 그렇죠.
3: 저도 나무만 보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1: 그래서 제주도에서 좀 오래 사셨잖아요. 거기 제주도는 바다도 유명하지만 숲도 되게 이쁜 그렇죠. 데가 네. 많잖아요.
3: 자주 가죠.
1: 왠지 거기서 자주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한용애 씨가.
3: 숲속에서 막 길도 잃어버리고 그래요.
1: 길 치세요 혹시?
3: 거기는 네. 아니요.
1: 그렇진 않아요.
3: 지금 갑자기 빨리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 뭐 관광지고 그렇죠, 안내가 맞아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기 나무가 자꾸 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때가 뭐 초겨울에 6시쯤 되는데 저 어수룩까지
0: 어두워지는데
3: 조금만 더 가볼까 봐볼까 하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0: 아이고.
3: 그런 적도 있어요.
0: 아, 진짜요?
1: 언니 그럴 땐 공진단 드셔야 돼요. 허해져서 그래요. 나무가 그렇게 멀리서 얘기는 안 걸어요. 언니 공진단 드셔야 돼요.
0: 너무 예쁜 숲이 많으니까. 한영애 씨가 라이브를 한 곡 더 해주시기로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명곡이죠. 조율 준비해 주셨는데.
1: 어떻게?
0: 이 노래는 우리 한영애 씨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인지 한번 좋아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 조율이라는 곡을 어떤 분이 보여주셨는데 예. 저는 그 곡보다 더 이렇게 질량을 크게 부피를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고쳐도 되는가 했더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가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길게 쓰고 있었던 때인데 네. 그 편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1: 정말 한영애 씨 노래 중에 제가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0: 그렇죠.
3: 아이들에게 네. 보내는 나무의 노래.
1: 아, 뭐야, 너무 멋있어요. 오. 자, 우리 네. 한영애 씨의 라이브 조율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후.

들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그 옛날 하늘빛의 에름에 조율 한번 해주.

0: 아유. 아유. 야. 야, 진짜 행복하네요, 오늘. 그죠?
1: 그렇죠. 그렇죠. 아니, 진짜 너무나 필요한. 야. 예, 이 조율은 진짜 요즘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진짜.
0: 가수가 너무나. 부른 노래가 아니라 나무가 부르는 노래라. 그죠?
1: 어, 그죠? 나무가 인간을 위해서 정말 하늘에 간청하는 느낌?
0: 그렇죠.
1: 진짜. 아, 오늘 좀 힐링 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위로 받는 느낌.
0: 근데 이렇게 대단한 한영애 씨도요. 너 원 없이 노래해봤니?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아직 답을 못 하시겠다고 했대요. 이건 어떤 말씀이세요?
2: 원 없이는 못 해본 것 같아요.
0: 진짜요?
2: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대가 아직도 고프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1: 맞아요. 네. 소리는 원 없이 지르셨어요.
0: 감동도 원 없이 주셨고. 네,
1: 그러나? 네. 그러나 사실 무대가 계속 고프다는 그 아티스트의 표현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그쵸. 싶어요. 그렇죠. 아티스트에게는 그 무대가 살아있는 자신을 존재 증명할 수 있는
2: 네,
1: 정말 예, 유일무이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2: 멋있어요. 오늘 종소연 씨 계속 멋있는 말씀만 하세요.
1: 아, 진짜요?
0: 네. 진짜 팬심이 드러나는 거죠.
1: 아니 근데 네. 좋은 노래를 듣잖아.
0: 네.
1: 그럼 말이 막 살아나. 진짜 그래서 문화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노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가나다라 마바사를 자기가 정렬을 시킨다니까요. 이 문화적 자극을 주신다고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게 음악이 갖는 강점이죠.
1: 맞아요.
2: 네.
1: 당신은 나의 디바. 아, 그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고 김현식 씨가
0: 네네네.
1: 한영애 씨에 대해서 너무 멋진 말을 해주셨죠.
0: 이런 말씀하셨대요. 네. 가만히 있다가도 무대에 올라가면 광기가 나오는 가수라고 하셨대요.
2: 그런데 네. 많은 가수들이 그렇지 않나요?
1: 근데 왠지 그 한영애 씨는

0: 정말 광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가수분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좀 유일무이한. 왜냐하면 그 광기가 네.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우린 다 알잖아요. 그냥 목적과 방향이 없는 광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 마력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 마력이 있어.
1: 지금 앉아서 말씀하실 때랑 무대 나와 노래하실 때랑 사뭇 달라요.
0: 여러분 저희는 네. 보잖아요. 눈빛이 달라져.
2: 근데 그 광기도 여기 장소에 따라서 얼만큼 써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0: 그러니까
2: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뭐 열린 무대라면 뭐 와, 하늘님이요 어떻게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광기를 그러고 보니까 조절을 하는 거네요.
1: 조금 다르죠.
0: 그래서 그게 네. 사실 진짜 광자와 그 예술에서 발휘되는 광자가 다른 이유가 여기서 정말 최대치가 뭔지를 딱 알맞게 적정선에서 표현해 준다는 건 그게 아마 재능이고 스킬이 아닐까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0: 무대 위에서 한영애 씨와 평상시 한영애 씨의 가장 큰 간극을 본인이 설명한다면 어떤 걸까요? 대표적인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2: 저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Another Life라고 생각을 해요.
0: 완전.
2: 네. 여기에 제가 또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이 있고 네. 여기에는 또 다른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제 속에 있던 어떠했던 것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르게 느껴지기를 바라요.
0: 바로 그 간극이 아티스트를 살게 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완전히 무대와 하나가 돼서 내려와서도 그 무대의 삶을 산다면 난 너무 슬플 것 같아. 네, 진짜.
2: 힘들겠죠.
0: 그쵸? 밸런스를 못 맞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그 소녀의 느낌으로 사시는 비결이 아닐까요?
1: 그렇죠.
0: 저희는 똑같거든요. 내려가나 올라가나.
1: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는. 늘 엉망입니다.
0: 시간 벌써 네. 이렇게 됐어.
1: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안타깝지만 마무리해야 되네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캐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8: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9: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강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나르는 시선배에서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1: 저 돌뿌리 앞에를 지나가면서 에이야디야 자 서울강으로
0: 북한 남포 지역에서 한양으로 가는 시선배에는 또 얼마나 반가운 물건이 실려 있었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네, 지금은 한영애 시대 가수 한영애 씨와 함께 50주년 기념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네.
4: 아, 콘서트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콘서트.
3: 아, 그렇죠. 네. 다음 달부터 하신다고요?
5: 네, 6월 13, 14일 날 네. 서울 공연으로 시작을 해서 네. 뭐 몇 군데 지방 공연들
4: 성남, 대전, 부산
3: 네, 네. 등등해서.
4: 어, 네. 근데 바쁘시겠다. 50주년 투어니까 얼마나 더 많이 준비를 하셨을까요?
5: 준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음악이라는 것의 면모는 뭐지? 뭐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 네. 왠지 그 콘서트 질감이 막 너무 기대가 되는데.
3: 그죠, 좀 깊이 있는 공연일 것 같아요.
4: 네, 맞아요. 네.
3: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래요?
5: 라디오 방송은 역시 좋으네요. 좋죠.
4: 너무 좋죠. 네.
5: 그리고 저도 고향에 온 것 같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두 분 네. 너무너무 제 노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 네, 아, 정말.
4: 이 노래를 안 네. 들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 노래는 가다가도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3: 그렇죠. 오늘 지라 씨의 또 선생님 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진짜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영애 밴드 네. 여러분도 진짜 너무나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5: 밴드 소개를 안 했네요 제가.
4: 우리 밴드 소개 그러면 예 마무리 차원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5: 베이스. 기타 치시는 분 김정욱 씨입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예.
5: 기타의 김수유 씨.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그다음에 남궁숙 씨가 그다음에 소개 좀 해주시죠.
6: 네네 부탁드릴게요.
7: 네 저는 세컨 키보드의 남궁숙이고요. 네. 퍼스트 키보드의 조은화 양입니다.
6: 네 반갑습니다.
5: 드럼에
6: 드럼에
7: 드럼에 신석철 오빠입니다.
6: 와, 네. 석철이 오빠 반가워요.
3: 반갑습니다.
6: 아니 오빠만 너무 방에 따로 계셔가지고
3: 그럼 예. 공연 투어도 이 팀과 함께 하시게 되나요?
5: 네 같이 하고요. 이번에 그 스노우 레인 녹음도 네. 우리 팀이 같이 녹음했어요.
6: 아 그러시구나. 네. 와 아, 이번 공연 여러분 이 음악을 그대로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 아마 네. 시간 되시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3: 그렇습니다.
6: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3: 나무님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5: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6: 나무님 너무 사랑해요.
3: 네, 한영애 씨 보내드리면서 네. 저희도 인사할까요?
6: 네, 고맙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6: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3: 고맙습니다.
8: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9: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0: MBC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0: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GTX A 삼성역 철근 누락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울시가 발생 초기부터 국토철도공단에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통보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보강검토 경과와 세부 시공계획을 6회에 걸쳐서 철도공단에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철근 누락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자문회의에서 세부 보강 계획을 확정하고자 철도공단의 관련 자료를 공유했고 29일에는 국토부에도 보강 방안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노조가 내일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데 동행노조는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 2명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듭니다. 국가보훈부는 내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고 앙드레 다차리, 자크 그리졸레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거행하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유해를 안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봉환식에서는 보훈부 오경준 기조실장이 두 용사의 유해를 영접하며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와 국방무관, 유가족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몰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남고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학생은 어젯밤 8시 40분쯤 경기 양평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남양주시 지하철 8호선 다산역 앞 교차로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다른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300mm 이상, 남부지방 많은 곳 200mm 이상, 중부지방도 최대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이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가 예상됩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생활정보

0: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인 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선거 D-9일 스타벅스 마케팅 사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판에 등장했습니다. 대구에 이어 대전,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가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서영주, 윤희석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 중인 광역단체장 후보가 있습니다.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1, 2위 후보 간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든 부산 북갑. 예측불허, 시계 제로인 이 지역의 판세 분석.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 강호 온라인.
5: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5: 열혈강호 온라인.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9: 기대세요.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안전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0: 동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반려견을 6시간 이상 혼자 두지 못하게 합니다. 개에겐 무리 생활을 하던 본능이 남아있어 혼자 오래 있으면 불안감을 느껴서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선 개와 함께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자는 걸 넘어 상대방의 마음까지 돌보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시사인입니다.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3: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5: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3: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자, 오늘 뉴스 알아볼까요?
4: 네.
3: 일단 예, 국민의힘이 스타벅스 논란을 오히려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4: 이건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언급하면서 예.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 예.
4: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국민들께서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는 자유시민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자
3: 예.
4: 이렇게 언급하면서 스타벅스 논란을 선거 중심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의 이 이벤트 내용 중에서 이제 5.18 폄훼 논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죠.
3: 예.
4: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좀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3: 네.
4: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장동욱 대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언을 하나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불매운동은 6월 3일까지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여권 인사들이나 혹은 스타벅스의 분개한 여론이 선거가 지나고 나면 네. 다시 또 평소처럼 스타벅스를 마시는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한 셈인데요. 이 밖에도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도 연이어서 스타벅스에 관련한 인증에 나서서 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늘 SNS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인증샷을 올리면서
3: 예.
4: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내 돈 내고 편하게 사서 막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 이렇게 적었고요.
3: 예.
4: 또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짜 텀블러 사진으로 문매를
3: 예.
4: 받았습니다.
3: 예.
4: 이게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드럼통 모양의 텀블러 제품이 들어간 이미지를 예. 올렸는데 이게 사실 공식 홍보 이미지가 아니고요. AI 합성물입니다.
3: 아, 그래요?
4: 예. 이게 예. 좀 극우 커뮤니티에서 특히나 그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밈을 활용한 일종의 합성물을 제작했는데 이걸 이제 스타벅스 언급을 하면서 가지고
3: 예.
4: 온 셈이죠. 그러면서 한 시인이 쓴 예. 것이라는 일종의 글도 공유를 했는데요.
3: 예.
4: 이 글에는 5.18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버젓이 담겨 있습니다.
3: 예.
4: 이 5.18에 탱크가 동원된 적이 있냐 이런 말이 담겨 있었거든요.
3: 예.
4: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 자체는 현재 박 의원 SNS에서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3: 예. 자, 윤희석 대변인 오랜만에 모셨으니까요.
6: 네.
3: 선거에 스타벅스를 지금 끌어안는 듯한 모양새를 왜 도대체 취하는 건가요, 지금?
5: 그 전에 네. 왜 정부에서
3: 네.
5: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느냐 여기 또 짚어봐야죠.
3: 네.
5: 일단 두 가지로
3: 네.
5: 이 스타벅스 사태는 나눠야 된다고
3: 네.
5: 봐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5.18 관련한 부적절이란 표현은 좀 약하죠.
3: 예, 네. 예.
5: 정말 잘못된
3: 예.
5: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3: 예.
5: 정말 잘못된 마케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비난을 하고 싶고
3: 예.
5: 분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뭐 불매운동을 한다
3: 예.
5: 하는 거는 소비자 주권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3: 예.
5: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3: 예.
5: 정부가 나서서 불매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지
3: 예.
5: 국민의힘이 5.18 마케팅을 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 예.
5: 그런 거 아닙니까? 5.18
3: 아.
5: 마케팅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그걸 옹호하겠어요?
3: 예.
5: 반대합니다.
3: 예.
5: 그런데 전 국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정부의 뭐 장관들 나서서 이거
3: 예.
5: 불매운동하고

0: 뭔가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 움직임, 그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 5.18 관련한 것까지 예.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정부 여당이 먼저 시작한 측면이 다분하다 이렇게 예.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1: 예, 자 최영진 소장. 네. 예.
2: 뭐 장동윤 대표가 예. 늘 민주당의 도움이라고 할 만큼 예. 저 솔직히 스타벅스 논란은 껴놨던 예. 겁니다. 결국엔 이념 논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스타벅스 5.18 데이에 대한 어떤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신빠진 이 마케팅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상 이게 기준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책무라고 예. 생각해요. 예. 정부가 그냥 뭐 민간에서 벌어진 여행이니까 민간에서 다 해결해라. 예. 그거는 정부가 완전 무능하거나 예. 아니, 무책임한 거죠. 예를 들어서 5.18 광주 민주항쟁 운동은 예. 헌법조문에 담으려고 했던 우리의 기본적인 예.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표현해줘야 하는 이유만으로 훼손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예.
2: 모든 사회에는 선이 있잖아요. 예. 선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1: 예.
2: 뭔가의 기준을 세워서 처벌을 해야 그 선을 안 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망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고인에 대해서 뭘 하지 않아요.
1: 예.
2: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잘 죽었다는 얘기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기본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1: 예.
2: 고인에 대한 부분도 이 호불호가 있어도 하지 않는데
1: 예.
2: 5.18의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당한 분들과 유족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섞인 그 마케팅을 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용인할 수 있을까요?
0: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한다고.
2: 그런 측면에서 아니 분리가 한다 하더라도 네. 정부는 사실상 반 5.18 정신에 대한 혐오와 선동을 방지할 책무가 있고
1: 네.
2: 두 번째는 민주질서를 바로 세워야 될 책무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정부의 그 역할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저는 그 논박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네. 스타벅스 편을 들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가서 인증샷 찍고 말한 대로 뭐 합성물인 탱크 첨부를 올리고 네. 그런 건 옳지 않다는 거죠.
1: 예, 이 어떤 스타벅스 편을 드는 얘기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0: 소비자 주권에 예. 대해서 소비자 정부가 주권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 반대하는 거지. 예. 스타벅스를 왜
1: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건 이 어떤 의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네. 보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정부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1: 아니, 정부 얘기 떠나서. 근데 아니, 제가
0: 그 얘기 먼저 해야죠. 그 얘기를 먼저 해야지. 왜 대통령이 나와서 분명도 하냐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영주 대변인 말씀을 옮기면
0: 네.
1: 그 행위 자체가 잘못했다는 판단이 있고
0: 네.
1: 그걸 비판한 거예요 정부가. 근데 그 비판이 옳았냐 아니냐는 제가 다
0: 비판까지는 예. 좋아요. 예. 다 할 수 있죠.
1: 불매.
0: 예. 거기부터입니다.
1: 예. 그러니까 그 불매가 옳았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예. 거는 그 불매에 대한 어떤 찬반이 아니고 이 야당이요. 대표가 나서서 막 이 어떤 이 논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는데 스타벅스 컵 들고 막 이러면 아 저 스타벅스의 마케팅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거는 예.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 예. 전달 방식에 대한 어떤 고려는 더 있어야 한다고
1: 예.
0: 봅니다.
1: 예.
0: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그 얘기가 아마 장 대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
1: 혹시나
0: 회사,
1: 사람들
0: 그 회사를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정말 제가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1: 왜냐하면
0: 예, 예.
1: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옹호해온 여러 가지가 지금 이상한 것도 옹호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분이 저 신세계의 어떤 그 조롱 마케팅도 옹호하지 않을까 할 때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행위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0: 그거는 장 대표 아니에요? 개인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네. 여기서 말을 더 하면 안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예.
0: 민주당에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1: 예.
0: 저는 항상 선후 관계를 잘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먼저 이것을 정치에 이용한다라는 느낌을 준 것은
1: 예.
0: 어쨌든 대통령, 정부, 민주당이에요. 여기에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1: 예.
0: 저는 이 사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어요.
1: 저기 대변인 혹시 뭐 추가로?
2: 저는 네. 사실상 뭐 이게 뭐 5.18 정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부정하냐라고 묻고 싶어요.
1: 네.
2: 그러면은 이런 5.18의 정신에 대해서 조롱하고 혐오하는 듯한 마케팅을 한 스타벅스를 먼저 사실상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어떤 그 책임을 다하라고 한 다음에
1: 네.
2: 사실 정부가 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거는
1: 네.
2: 좀 국민적인
1: 네.
2: 어떤 뭐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던지면 나이스한 거예요. 그런데
1: 네.
2: 그러지 않고 인증을 해요. 마치 일베들이랑 같이 동조해서 예전에 윤호기인 국민의힘 정도 됐는데 이제는 윤호기인 플러스 일베 국민의힘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지지층 결집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스타벅스

0: 정부나 뭐 말하자면 그 인민 재판이라는 그런 정부의 각세우는 이념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어차피 그냥 지지층 결집해서 대구라도 건지자. 네. 뭐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선거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사이다. 어차피 중도층이 네. 투표를 해줘야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1: 예, 양쪽 입장은 다 들어본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세계 그룹 자체는 사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2: 네,
1: 예.
2: 내일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네.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예. 어제 이제 신세계 그룹이 밝혔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면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2: 내일 발표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를 할 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19일에 서면상의 사과문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는 이제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정진 회장이 직접 언급을 하거나 모습을 보인 적은 없기 때문에 내일 특히나 주목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 이 대통령이 사이트 폐쇄 검토한다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2: 네, 그건 네. 이제 X에 올렸던 네. 글에서 비롯되는데요. 이제 5월 23일이 토요일이었고 5월 24일이 이제 일요일인데 예. 23일에 먼저 한 차례 그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이벤트를 열었던 예. 이제 과거 기록을 담은 게시물이 하나 있었고 그거를 이제 옮겨오면서 관련됐던 스타벅스의 논란을 조금 더 한 번 더 언급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했던 게 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을 갈등을 예. 조장하는 데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예. 주장과 이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한 모습을 이 보이겠다라는 형태의 예. 게시물을 한 채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주말 동안 연이틀 이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예. 있습니다.
1: 이건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서영주 소장, 네. 이 일단 사과하면 풀립니까?
0: 사과가 사태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네. 중요하겠죠.
1: 네.
0: 지난번 1차 사과는 부사장이 와서 대신 네. 뭐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진상 파악,
1: 네.
0: 어떤 경위에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힌다고 했어요. 네. 그게 담겨져 있는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냥 사과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적절한 책임지는
1: 예.
0: 자세가 있어야 되죠.
1: 예.
0: 뭐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어느 정도 손을 뗀다든지
1: 예.
0: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 사과가 그냥 또 지금 현재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1: 예.
0: 미국 본사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 좀 면회 방지하기 위한 또 면피용 사과가 아닌가.
1: 예.
0: 좀 내용을 지켜보고 싶어요.
1: 예. 윤희석 대변인. 사과하면 풀립니까? 사태가 어떻습니까?
3: 이제 소비자가 판단을 네.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널리 알려진 네. 브랜드를 가진 회사에서 이런 마케팅이 나왔다.
1: 네.
3: 브랜드 가치가 뭐 손상됐다. 이거는 뭐 기업 차원의 살리기지만
1: 네.
3: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그런 음료에 담긴 그 마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네. 이거는 오래 가겠죠. 엄청나게 네.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1: 네.
3: 그러니까 사과했다고 해서 기업의 어떤 손해가 뭐 금방 회복된다거나 그럴 일은
1: 예.
3: 만무할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국민적 감정인데
1: 예.
3: 앞으로 신세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1: 예.
3: 사과 한 번으로 저는 예.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1: 예. 네. 그 연달아서 대통령의 일베 폐쇄 검토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3: 대통령께서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예. 이해합니다. 그런 혐오 표현이 버젓이 올라오는 것에
1: 예.
3: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폐쇄를 하면요.
1: 예.
3: 그걸 이용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1: 예.
3: 또 만들겠죠.
1: 예.
3: 일베 2가 나올 겁니다.
1: 예.
3: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예.
0: 사실상 일간 베스트 폐지 부분들은 이제 그 선을 너무 과도하게 넘었다는
1: 예.
0: 판단하에 그 좀 본보기용으로
1: 예.
0: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다른 또 사이트를 만들어서
1: 예.
0: 할 수 있겠죠.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1: 예.
0: 있지만 자시하지 않겠다.
1: 예.
0: 조롱하고 혐오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평화를
1: 예.
0: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냥 민간의 영역에
1: 예.
0: 놔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들을 세워가는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는 잘한 일이다.
1: 예.
0: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선풀운동 했잖아요.
1: 예.
0: 뭐 댓글도 그렇고 나중에 그 베스트 일간 베스트라는 이제 커뮤니티에 뭔가 사실과 아닌 거를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가지고
1: 예.
0: 혐오하고 조롱하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을 노리는 문화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정부가 순화 차원에서 뭐 좀 잘 결정하신 부분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1: 예, 이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제가 이건 진짜.

0: 쫓아오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폐쇄하면 여기 생기고 무슨 풍선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운영자나 말이에요. 오늘 잘못된 정보를 실어나는 사람들한테 금전적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 같은 거는 안 되나요? 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이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느냐 여부가 예.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서버를 해외에 옮겨서 예. 뭔가 하면 추적하는 것도 어렵고 특정하기도 예. 어렵고 또 실효적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뭐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적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0: 문제입니다. 근데 예. 이게 분명히 이들이 무슨 신념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되니까 할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떤 예. 금전적 대가를 분명히 칠 수 있는 끝까지 추적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좀 깊이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예.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그 재산 사기 등을 취할 때는 가짜뉴스 처벌을 예. 하는 걸로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돼서 그 아마 처벌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조롱이라든지 혐오에 대한 명예훼손은 개인이 뭐 법률적 대응을 하면 돈을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예. 않은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찾아서 정부가 다 법적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저도 좀 이런 사회 건강한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시도라는 예. 차원에서는 저는 찬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0: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했군요 선거에.
3: 네
0: 예.
3: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전면에 예. 나섰습니다. 오늘 충북 옥천군에 있는 모친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에 방문을 했는데요. 예. 충청권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 때가 이제 2017년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특별사면이 이제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22년에 대구로 가서 대구 사저에 머물며 사실상 공개적인 활동을 예. 크게 하진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보수 결집을 도모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특히나 직접 후보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지원을 했어요.
0: 그렇군요.
3: 뭐, 예,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사무실 방문 일정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지원 등도 이어졌고요. 현재 23일에 이미 한 차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면서 선거를 지원한 예. 적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대구 안에서는 뭐 나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전국적인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예. 좀 지방선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추후에 이제 뭐 부산이나 울산 예. 그리고 경남을 비롯해서 강원도 지역 까지 좀 찾을 것으로 알려지고
0: 그래요.
3: 있습니다.
0: 예.
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 국민의힘 선거 지원을 다니는 박 전 대통령이 충청권 이내에 충청권 외에 영남권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하면서 당 차원에서도 이 일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자, 윤희석 대변인 지금 네. 잠깐 시간 얼마 조금 남았으니까요. 아직. 네.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네.
1: 적어도 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예. 또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 가능성이 높아요.
0: 예.
1: 박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그 당시에 탄핵 과정에 대해서 재평가적 움직임이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는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박 대통령을 부르는 후보자들이 생긴 거고요.
0: 예.
1: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현실 정치는 떠났지만
0: 예.
1: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복권이 된다.
0: 예.
1: 그런 효과까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타이밍이나 시점도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등판에?
1: 뭐 타이밍이나 시점이라는 예. 게 선거 직전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아, 예.
1: 지금 보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0: 아니, 제 얘기는 왜 선거 예. 초반에 전면 등판하고 지금 하는 건 상황이 좀 바뀌었다면 이런 판단도 있는 겁니다.
1: 그런 것보다는 아니에요. 선거 막판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0: 아, 그래요? 예. 서영 대표님.
2: 예. 윤석열 기재효과예요.
0: 예.
2: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수계의 탄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박근혜 예. 국정농단 탄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0: 잠깐 쉬었다고 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송지 대변인, 네. 아까 말씀하시는 거. 예.
5: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지금 선거에 참전을 했는데 예.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예. 대구 이어서 충청도, 뭐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갔네요. 예. 전국을 동의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도움이 안 될 거냐 물어봤을 때는 예. 보수 진영에는 도움이 되겠죠. 예. 하지만 중도 확산에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탄핵당한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줬던 예. 그런 역사적인 그 말하자면 본인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는 예. 분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선거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네. 탄핵당한 대통령 예. 그리고 탄핵의 강을 이미 건넜다고 선언한 대통령을 다시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예. 저는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그 또 다른 탄핵에 최신 탄핵당한 대통령이죠. 거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세울 사람이 탄핵당한 대통령밖에 없냐. 예. 라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꺼낸 거 보니까 윤석열 이분이 감옥이 아니고 밖에 있었으면 이분 네. 손잡고 돌아다녔겠다 네.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4: 예, 윤희석 대변인 네. 중도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6: 그렇게 보실 수도 네.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박 대통령 나서시기 전과 후가 네. 결국 다르다.
4: 아, 그래요?
6: 저희 당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정치적 복권까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4: 혹시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설지 예상하셨습니까?
6: 거기까지는 예상 안 했어요. 저도. 네. 근데 저희 당 보세요. 지금 돌겠다는 지역이 네. 저희 당 현역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럼 누굴 찾겠어요. 네. 그래도 박 전 대통령 찾을 수밖에 없는
4: 상황. 제가 아까 드린 질문 중에 왜 그 질문을 드렸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뭐 이렇게 좀 은근하게 뭐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예상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 돌아서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요?
6: 거기까지 뭐,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자꾸 제가 반복하는데 네. 본인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돌리고 싶은 욕망이 네. 분명히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예, 성인재 예. 변호 혹시?
5: 예. 예, 하여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한 대통령이다. 예. 사실 뭐 선거에 본인들은 예. 스스로 뭐 희망이론을 돌릴 수 있죠. 야, 이 선거 여왕이 돌아왔어. 예. 근데 선거 여왕은 탄핵 전에 선거의 여왕이었지. 예. 탄핵 이후에는요, 사실 조용히 그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도층에서 좋은 평가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저는 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4: 김동희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도움이 됩니까?
7: 그런데 이제 예. 투표율만 따져봤을 때는 사실 고령층 투표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예. 일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결집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탄핵 당시에도 이제 연령층에 따라서 이 탄핵에 대한 그 어떤 입장들은 조금씩은 특히나 이제 TK 지역에서 예. 갈렸기 때문이죠. 근데 이 등판이라는 게 사실 TK 선거가 과거의 TK 선거였으면 과연 나왔을까? 예. 예, 이 부분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장 선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0: 비판이 가능하니 사실 충청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최대한 당겨와야 된다면 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일단 절박함 때문에 이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전국 격전 중에 평택을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0: 지금 현재 네. 이 김영남 후보의 그 대부업 차명 운영 의혹이 예. 막판 변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오늘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서민의 고혈을 빠는 고리 대부업에 손을 대고 그 사실을 숨기려 차명으로 운영했다니 예. 경악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도 공직자에 대한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다른 정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 일종의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더불어민주당에게 이 감찰을 해라라는 요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외부에서 들려 오는 그리고 외부에서 조금 그 뭐랄까 개입하는 요소다라는 네. 일종의 불쾌감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부업 차명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을 듣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김 후보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네. 이제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나 배당이 받은 것은 한 푼도 없고 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 동생이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대부업체도 함께 떠안게 됐을 뿐 예. 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금전적 이득은 얻지 않았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김영남 네. 후보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네. 이번 선거에서는 평택을 해서 크게 뭐 무리하지 않고 신승할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대응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인데요. 네. 이게 불법이라고 확정된 게 아니에요. 네. 의혹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경영에 차명으로 네. 해서 참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영남 후보 얘기했듯이 경영에 관여한 적 없다. 네. 두 번째는 배당 수익 없었다. 예. 그 계좌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거 없었다고 하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김영남 후보가 아니라고 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의혹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다만 사실관계로 우리가 인지될 예. 수 있는 건 대부업과 관련된 거는 맞구나.
1: 예.
2: 그러면은 정치인이고 공직에 출마하는 분이 대부업을 했다는 것은 임의상은 좋지 않으니 이 부분은 나름대로 사과라든지 예.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1: 예.
2: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관계없어요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아주 상세하게 증빙을 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1: 예.
2: 이게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평택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오 김영남 후보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네. 이게 그냥 의혹이었구나 네. 정도까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
1: 말씀하셨지만 대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상당히
2: 인식
1: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희숙 대변인. 예.
3: 이 이슈가 튀어나온 거는 김용남 후보 본인의 입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녹취에서 뭐라고 예. 그랬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거고 이익을 몇 억씩 받는 거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1: 예.
3: 그럼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걸 설명을 해야죠. 정말로 동생 회사를 떠안는 과정에서 나는 아무런 관여도 안 했고 떠안는 과정밖에 없었다고 하면 예. 이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1: 예.
3: 본인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1: 예.
3: 나는 받은 게 없고 얘기를 하는데 받았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게 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말을 본인이 했고
1: 예.
3: 다른 보도를 보니 그 대부업체의 운영자로 돼 있는 사람은 김영남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돼 있다 이런 것도
1: 예.
3: 있으니
1: 예.
3: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죠.
1: 예.
3: 그런 거 아닙니까?
1: 예, 어떻습니까, 이거?
2: 일단 뭐 이
1: 의혹이 부분, 속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2: 이게 이제 대부업을 했다는 것은 예. 사실이니까 아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관련돼 있다는 예. 거, 관련돼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 표명을 하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1: 예.
2: 하지만 이게 사실 평택을 해서 출마해서 평택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의 그 상징으로서.
1: 예.
2: 말하자면은 스카웃이 된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일로써 보답하겠다라고
1: 예.
2: 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1: 예.
2: 잘못하다 꼬일 수가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명확한 증빙서로 한두 개만 가지고
1: 예.
2: 뭐 사전투표 전에 좀
1: 예.
2: 털어내면 좋겠다.
1: 윤희석 대변인 보기엔 이 어떤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3: 엄청나게 미치죠. 예. 미치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조국 대표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자 김용남 후보가 저희 당에 계속 있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겠느냐. 그냥 그것만 생각.

0: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마지막. 일단 예. 뭐 사실상 보면은 네. 이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고심고심 끝에 전략한 후보입니다.
1: 예. 예.
2: 그만큼 또 나름대로 검증을 거쳤다고 한 지도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의혹 수준에서 이 김용남 후보를 완주를 못한다
1: 네.
2: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이거 털어내고 나면 사실 선거라는 게요 하루 이틀 바뀌어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남 후보가 이거를 잘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1: 예, 자 전북 김관영 후보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3: 네.
1: 오늘 왜냐하면 이분이 잠시 후에 저희 연결하거든요.
3: 네.
1: 또 다른 분도 그 상대 후보도 연결하고요.
3: 네.
1: 수요일 날.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남기면서 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정읍에서 현장 중앙 선대위 회의가 예. 오늘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향해서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면서 예.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예.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이제 20일에 전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출마 전에 교감이 있었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1: 네.
3: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대통령께 말씀드린 적은 있다.
1: 네.
3: 이런 답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어쨌든 청와대 측과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고 네. 교감을 통해서 이 후보가 나왔다라는 답으로 좀 읽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적으로 청와대에 확인해봤다라고 하면서 네. 반박을 한 겁니다. 청와대에 확인해보니 펄쩍 뛰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김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반발하면서요.
1: 예.
3: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김 후보를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완성했다. 본질은 당대표의 사천이 아니라 현금 살포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서영주 소장님.
4: 네.
1: 지금 판세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거 뭐 수치 언급하지 마시고요. 주관적 말씀을 좀 해주시죠.
2: 뭐 네. 사실상 보면은 이제 그 현재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당 지도부가 전북 그것도 이제 무소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전력 손실이죠.
1: 예.
2: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바로 직전에 민주당 소속 현역 도지사였습니다.
1: 예.
2: 그런 상황에서 지금 후보로 나왔는데 누가 되더라도 진보 진영에서 되지만 이거는 이제 공천의 잡음 속에서
1: 예.
2: 이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1: 예.
2: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돼버리면 예. 정청래 지도부 특히 정청래 대표가 한 공천 자체가 예. 이건 잘못됐다는
1: 예.
2: 거가
1: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2: 크게 있기
1: 예.
2: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신경 쓰느라고 전북에 이제 올인을 하는데
1: 예.
2: 저는 무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1: 누가요?
2: 지도부에서요.
1: 아, 예.
2: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통령과의 사정교감서를 퍼뜨리면서
1: 예.
2: 일단은 전북으로 끌어들인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야만 구도가 명확하게
1: 예.
2: 본인이 나온 이유가 정청래 대표의 공천에 잘못된 공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다.
1: 예.
2: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건데 여기에 들어가면 전선이 명확해져 버립니다.
1: 예.
2: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이든지 이런 전선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와 무소속 후보와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1: 네.
2: 이윤태 후보는 네. 보이지가 않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냥 무대응으로 뭐 떠드십시오.
1: 네.
2: 우리 민주당 후보를 그냥 지원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보냈었으면 훨씬 더 전략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1: 네.
2: 하는데 김관영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참 도박 같은 거예요.
1: 네.
2: 사실 대도
1: 네.
2: 나중에 지도부와 사실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갈 것이고 당에 복귀하기도
1: 네.
2: 조금 머쓱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1: 예.
2: 저는 이 부분이 좀 전북이 어떻게 괜히 핫해졌어요.
1: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변인.
5: 대통령과 결을 달리하는 여당 대표가 선출이 되니까
1: 네.
5: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1: 네.
5: 그 비주류 여당 대표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1: 네.
5: 결국 김관영 지사 제명 당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1: 예.
5: 그 과정이 그렇게 급박하고 거칠 이유는
1: 네.
5: 너무 거칠게 네. 했잖아요.
1: 네.
5: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 아닙니까?
1: 네.
5: 그만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김관영 지사를 빨리 어떻게 당에서 좀 축출하고
1: 예.
5: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하고 싶다는 욕망을 그냥 극대화한 거 아니겠어요?
1: 예.
5: 이 지점을 김관영 지사는 잘 이용을 한 거죠.
1: 예.
5: 나중에 당선된 다음에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예. 또 재선이 되고 나서 당 지도부 어떻게 하겠냐는
1: 예.
5: 걱정을 하셨는데
1: 예.
5: 그때는 정청래 지도부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김관영 지사가 되면요?
5: 그렇죠. 네. 정청래 대표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될 네. 거고, 글쎄요. 지금 청와대와의 교감설이 이제 터졌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 무소속의 출마의 그 사유, 네. 동기자.

0: 자체의 명분이 처음에는 저도 조금 왜 출발을 하지?
1: 네.
0: 그 현금 살포 부분이 작은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표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북에 있는 유권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김관영만?
1: 네.
0: 처음에 저는 김관영 지사가 그 대리비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눠줬을 때그 CCTV에 찍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일주일 만에 제명해버려요. 아, 단호하게 하는구나.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현금이나 금전과 관련돼서는 가차없이 간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줄 알았는데 김관영 그 당시 지사만 가차없이 날리고 그뒤로부터는 뭐 다른 뭐 호남의 일부, 그다음에 뭐 서울의 일부 뭐 이런 분들에게 현금 살포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 입장에서 뭐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북 지역에서의 우리 진보 진영일 거예요, 유권자들이.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1: 교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교감서는
1: 주장, 예,
0: 사실상
1: 주장이죠.
0: 그냥 던진 것 같아요.
1: 예. 그냥,
0: 왜 그러냐면 이렇게 던져놔야 사실 좀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게 명청대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관영 후보는. 그러니까
1: 전략적으로,
0: 전략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이 대표 사이에 뭔가 이제 향후에 어떤 이 갈등설이 있다. 요게 평택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으로 던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물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물고 들어가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복잡해졌고 사실 김관영 후보의
1: 김관영 후보의 전략에 말렸다 이렇게 보시면
0: 말렸다고 저는
1: 예,
0: 평가해집니다.
1: 말렸다 어떻게 보십니까?
2: 말렸다. 그러니까 잘 이용한 거예요, 김건희 지사는. 그 틈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아는 분이 아니겠어요,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 전선을 만들어지게 한게 아니고 있는 전선을 덮어서 오다가 터진 거죠. 이 전선이 더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 어떤 전선인지는 잘 아실 거고요.
1: 김동현 기자는 누가 유리합니까 지금 주관적으로 평가하시길래?
3: 아, 네. 전북 지역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1: 어려워요.
3: 주자다 보면은
1: 아,
3: 특히 무소속 나왔을 때는 이또 지역에서 네트워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1: 그래요.
3: 경향도 있어서 아, 이건
1: 알겠습니다.
3: 정말 모르겠습니다.
1: 뭐더 묻지 않겠습니다. 예, 울산 넘어가 보시죠.
3: 네, 울산에서 지금 단일화 시계가 멈췄습니다. 어제 이제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서 진행되던 여론조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측에서는 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요. 국민의힘 지지층 역선택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보당은 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왜냐하면 이게 뭐그 사전에 보완을 요청했어야지 이렇게 조사가 하루 지난
1: 그래요?
3: 뒤에 일방적으로 파행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1: 판이
3: 상황입니다.
1: 깨질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런 아닙니까?
3: 시간이 없고.
0: 시간이 없어서요. 판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는 있는데 사실 단일화를 해야만 울산에서는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어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뭐 이게 조금 뭐 하루 이틀 간에 오해를 풀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좀 처음에 시작할 때그 김상훈 의원 쪽에서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대요. 뭔가 이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게 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단을 요청한 건데 그걸 중단을 요청을 이쪽에 하지 않고 진보당 후보 쪽에 먼저 얘기해서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중지해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거기에서 좀 미스가 있었다.
1: 그래서 위험한 정도입니까?
0: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입장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2: 단일화 입장 뭐 열어놓은 건 오래됐고요. 위험하죠.
1: 아,
2: 지금 선거 얼마 남겨놨는데 중간에 관두자금 진보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요.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단일화 관련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명우 전 시장이 계속 출마해서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단일화를 완성시키는 쪽에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사실 두 분한테 지금 드린 질문은 안 드려도 왜냐하면 한쪽엔 위험하길 바라고 한쪽에서는 위험하지 않길 바라고.
2: 그런 건 아닌데
1: 아니에요?
2: 지금 이런 정도의 파행은 본 적이 없잖아요.
1: 그래요?
2: 여론조사 돌아가
1: 될 수도 있습니까? 보시기에 윤 대변인 보시기에
2: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좀 높아
1: 그래요?
2: 보이는데요.
1: 이건 며칠 안에 별판 납니까?
0: 뭐 하루 이틀이면 될수 있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제가 김상욱 후보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주 중차대한 결정이 있는 경선이기 때문에 매우 뭐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엄중하게 다루려고 네.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늦추면은 나중에 단일화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빠른 시일에 수습해야 된다.
1: 자, 북값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북값에서도 예. 지금 단일화가 특히나 네. 논란인데요. 박민식 후보가 예. 예, 오늘 여론조사 표본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예.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단일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특히나 정치공학적인 셈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북구 주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면서 예. 이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예. 21일에서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도 예. 좀 화제인데요. 예. 502명을 대상으로 했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예. 진행했는데 35%가 민주당 하정 후보를, 19%가 예. 박민식 후보, 36%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서 예.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2: 뭐 여론조사 결과는 그대로 네. 받아들여야죠. 통계치고 네. 추정치예요. 네.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박민식 후보가 마치 네. 뭐 여론조사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신 건 네. 무감이고 네. 그 정도로 여론조사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세력이 한동훈 후보가 에게 있다면 네. 그 자체로 당선이에요. 네. 무슨 네.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1: 단일화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2: 이건 뭐 물건 나왔다고 해요. 박민식 후보가 네. 안 하시겠다고 하시니 네. 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 아, 네.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0: 단일화는 이제 끝났다고 네. 봐야죠. 삭발하면서. 네. 그걸로 이제 강한 의지를 표출했기 네. 때문에 이게 14명의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강한 압박을 했잖아요. 네. 박민식 후보한테. 네. 그리고 나서 삭발로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단일화는 끝났다.
1: 판세 어떻습니까? 하정 후보나. 판세는 이제 보셨지만요.
0: 이건 그대로 가고 네. 박민식 후보는 완주가 이제 네. 뭐 이제 상수가 됐으니까. 네. 사실 이제 혼전 양상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정우 후보한테 조금 조언을 하면 예. 북값은 하정우다라는 예.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북값은 전재수를 이어 하정우가 아니라 예. 북값은 하정우다.
1: 하정우다.
0: 이게 띄워져야만 예. 사실 정체돼 있던 지지율이 착오할 수 있다.
1: 예. 예. 정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군요.
0: 아니, 일단은 예. 계속 뭐 수치 자체가 예. 치고 나가지 못하고 디폴트 값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3: 네, 조금 전 예. 이제 설명드렸던 여론조사는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가시면 자세하게 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지금 북값 얘기 잠깐만 더 해보면요. 예. 북값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예. 이제 예측의 범위, 전망의 범위로 넘어가요.
2: 한동훈 후보가 예. 굉장히 큰 일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예. 뭐 이길 것 같다 이렇게는 예. 제가 얘기는 못 예. 하고 굉장히 뭐. 저 전망이 밝다. 근데 아까 하정 후보가 북감 얘기해야 된다고 예. 하시고 선거 전면 나서야 된다고 당연히 하셨는데 예. 공보물 보시면 자기 얼굴이 없어요. 예. 전재수 전 의원 얼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건 도대체 무슨 전략인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보면 한동훈 후보한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예. 가능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1: 세영 기자.
0: 하정 후보는 예.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예. 호흡을 잘할 수 있고 예. 북값을 발전시킨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자원 활용해야 돼요. 예. 물론 전재수 후보가 북값을 엄청 잘해놨지만 그거는 잘해놓은 것이고 전재수를 뛰어넘는 하정 후보가 되겠다. 예.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네거티브도 좀 하고 예. 선거를 선거답게 좀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순박한 것 같다.
2: 네거티브요?
0: 제가 참으면은 그렇게 조언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인, 서영주, 윤희석 세 분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모든 인쇄 가능한
12: 성원 에드피아.
11: 온라인 주문 간편한
12: 성원 에드피아.
1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6: I love you.
1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6: I love

0: 유유,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2: 유유 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캐박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캐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7: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9: 3부와 4부에는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방송인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 말년에는 식물 분류학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식물학적 소견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개량종은 조사하지 마세요. 꼴불견인데다가 사람들 유행에 따라 꾸며진 것이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 예컨대 꽃뿌리 같은 것이 화려해졌다면 그건 화려함 아래 다른 중요한 부분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무심히 버려지는 것, 우리 세상에도 적용되는 말 같아 씁쓸합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0: 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미국과 이란이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관련 의제는 추후 논의하는 내용의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이 전합니다.
2: 종전협상 막바지에 접어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협이 다시 열리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전쟁이 끝나면 한두 달 사이 전 세계 정유시설이 원유를 확보할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이란 핵 관련 의제에선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무기 제조가 가능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폐기할지 또 우라늄 농축이 언제부터 얼마나 중단될지 등은 추후 협상으로 넘어갈 거란 관측입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60일간 연장되는 휴전 기간 핵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에 대해 호르무즈 개방 뒤 진지하게 협상할 거라며 향후 성과가 없을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화 의제 상당 부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정치와 의사결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화가 언제든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단계에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 평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2.87% 상승한 65,158.1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65,000선을 넘어선 것은 종가는 물론 장중 기준으로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이 이번 주가 상승의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직접 국민을 상대로 사과합니다. 논란 발생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하고도 불매운동과 고발 등 파문이 확산되자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과 탱크를 연상시키는 문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으로 공분을 산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정용진 회장이 즉각 대표를 해임하고 서면 사과했지만 비판은 도리어 거세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강하게 질타했고 시민과 공직사회 전반으로 불매운동이 확산했습니다. 정 회장의 과거 행정 논란에 더해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사이렌 머그를 출시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결국 정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내일 오전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과문에는 모든 책임이 정 회장 본인에게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무 당사자들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를 최대한 자세히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방위 불매운동에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된 상황에서 정 회장의 이번 직접 사과가 돌아선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1: 5.18 모욕으로 정용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장관과 안규백 국방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위는 6.3 전국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과도한 정용진 회장 몰아세우기 압박은 공무원 정치 중립과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오늘 광주 남부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표 5명은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5.18 특별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을 지난 20일에 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한다며 스타벅스 논란은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자 죽창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불매운동은 딱 6월 3일까지며 이후에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 모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전 투표일인 이번 주 금요일 국민들께서는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는 자유시민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의 스타벅스 불매운동 비판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일배당임을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광주 시민에게 탱크는 국가폭력의 기억이고 책상의 탁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던 독재정권의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은 민주주의의 상처를 건드린 역사 모독 논란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민주화운동 모독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개딸로 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울시가 발생 초기부터 국토철도공단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통보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보강 검토 결과와 세부 시공 계획을 6회에 걸쳐 철도공단에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철근 누락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자문회의에서 세부 보강 계획을 확정하고자 철도공단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고 29일에는 국토부에도 보강 방안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노조가 내일 법원에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데 동행노조는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서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부터 전국으로 확대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 마칩니다. MBC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8: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9: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 중인 광역단체장 후보가 있습니다.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면서 부산 북갑에 출마한 후보들 간의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에서 출마한 경험이 있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4부에 만나보겠습니다.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자, 따라해보세요.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2: 회계관리.
13: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2: 4만원 생산관리.
13: 사업 성공
15: 함께해요.
1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3: 이카운트
12: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9: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인 전북이 격전지로 떠올랐는데요. 뉴스아키에선 접전을 펼치는 두 후보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만나보고요. 수요일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도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7: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9: 자, 민주당 텃밭에서요. 무소속 뛰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외부에서는 집안 싸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무소속 출마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17: 제가 뭐 대립이 지급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9: 예.
17: 제명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당밖에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남은 거죠.
9: 예.
17: 그런데 이제 도민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전북에 많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산업의 문들이 열렸는데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요구가 굉장히 컸고 도민들이 저를 다시 불러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9: 예.
17: 전북의 변화가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9: 예.
17: 그래서 특히 제명이 돼버리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이 경선이 사실상 본선처럼 여겨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9: 그렇습니다. 예.
17: 그런데 경선하는 과정에서 저를 사실 무리하게 제명을 해버렸다 보니까 전북 도민들께서 저를 직접 평가할 기회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9: 예.
17: 그래서 이 도민들께서 도민은

0: 도지사는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직접 뽑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 요구가 커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수요일에는 제가 상대 후보 보실 텐데요. 이원태 네. 후보요. 지금 오늘은 제가 김 후보 모셨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자, 재명 과정이 굉장히 어떤 억울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현금을 네. 건네는 영상 나왔고요. 돈을 건넨 건 네. 자체는 팩트 아닙니까? 어디가 제일 문제입니까? 예.
0: 네. 이 영상은 말이 없습니다.
1: 예.
0: 제가 이 돈 지급하는 영상 나온 거 맞고요.
1: 예.
0: 그러나 돈을 지급한 경위 또 바로 곧바로 회수를 했거든요. 대부분을.
1: 예.
0: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할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 예.
0: 저는 이 사건이 제가 제명된 날이 4월 1일인데
1: 예.
0: 이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이 작년 11월 30일 날의 일입니다.
1: 예.
0: 무려 4달 뒤에 갑자기 CCTV가 등장을 했는데 저는 당시에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제가 일부 대리비를 지급하고 대부분 회수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해프닝으로 잠깐 있었다 끝난 일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터져가지고 윤리감찰한다고 하길래 저는 사실 떳떳했기 때문에
1: 예.
0: 아이 대리비 사실 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대부분 다 회수했다.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저를 CCTV 영상만 보고 그냥 제명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1: 예,
0: 당의 입장은 예.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당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당의 어떤 네.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서 그랬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어떻습니까?
0: 근데 아무리 단호한
1: 예.
0: 거 좋아요.
1: 예.
0: 선거에 영향을 악영향 미치기 위한 방지 위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1: 예.
0: 뭐 정승래 대표도 고육지책이었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1: 예. 예.
0: 그러나 아무리 그러더라도 저도 180만 독인의 투표를 통해서 82%를 얻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1: 예.
0: 그런데 저를 사형선고에 해당되는 제명을 하려면 그 경선 직전에 제명을 하려면 적어도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그리고 이 전후관계를 들어보면 저는 이건 도저히 제명할 사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1: 예.
0: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도 제 해명을 다 들어봤다라면
1: 예.
0: 최고위원들도 마음이 약해져서 절대 제명 못했을 겁니다.
1: 예.
0: 네. 사실관계를 예. 다 파악을 했더라면.
1: 예.
0: 예.
1: 예. 뭐 민주당에서는 당선 무용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0: CCTV만 보면 그 얘기할 수 있겠죠.
1: 예.
0: 그러나 대부분이 회수됐고 또
1: 예.
0: 대리기사비를 거리에 따라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을 줬는데
1: 예.
0: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상식에 그게 반하냐.
1: 예.
0: 사회 상규에 반하냐
1: 예.
0: 이런 것들은 충분히 따져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절대 1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예. 자 예. 현장에서 선거운동 하시면서요. 체감하는 전북 민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 이제 제 제명 사건이 있고 나서
1: 예.
0: 사실 저도 제 제명 과정이 일부 저도 불만이 있었지만 어지간하면 저도 참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제 제명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이원택 의원에 대한 식사비 대납 사건이 있었어요.
1: 예.
0: 그런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그전에도 이원택 후보를 밀어주려고 하는 편파적인 의도가 있구나라고
1: 예.
0: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예.
0: 이원택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이 감찰 과정 또
1: 예.
0: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1: 예.
0: 제가 생각한 거죠.
1: 예.
0: 그리고 그 윤리감찰단의 감찰 발표가 경선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1: 예.
0: 저는 경선을 할 수가 없었고 이원태 의원과 안우영 의원이 경선을 했는데
1: 예.
0: 경선 진행 중에 협의 없음이 나왔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경선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우영 의원이 1% 차이로 진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안우영 의원이 12일간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단식을 하면서 요구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윤리감찰단의 요구가 문제 있는 사람들 두 명에게 전화 두 번 해본 거다.
1: 예.
0: 그러니 이건 지나치게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 윤리감찰단에서 재감찰을 하고
1: 예.
0: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경선을 다시 해라.
1: 예.
0: 라는 요구였는데
1: 예.
0: 그 요구가 그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었어요.
1: 예.
0: 사후적으로 보면 선관위에서 바깥

0: 피해자 대납 사건이 고발이 돼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최근에. 그런데 그 발표에 따르더라도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의 결과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1: 예.
0: 그거는 윤리감찰단이 얼마나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 예.
0: 예, 예.
1: 예, 그러니까 당의 윤리감찰단이 들이대는 잣대가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희 전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예.
0: 김관영은 묻지마 제명이고,
1: 예.
0: 이원택은 묻지마 구명이다.
1: 예.
0: 이런 얘기를 해요.
1: 예.
0: 네, 네.
1: 그 후보님에
0: 이런 것들이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1: 그래요.
0: 전체적으로.
1: 예. 후보님에 예, 대한 예. 어떤 전북 도민의 민심은요. 어떤 약간의 동정심도 있고 과거의 어떤 치적도 있고 뭐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단 말씀이시죠. 치적에 대한 평가도 있고.
0: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 공천하는 과정 전체를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전북에는 어떤 사람을 내 맘대로 공천해도 여기는 공천 준대로 무조건 투표를 할 거니
1: 예.
0: 내가 공천하고 싶은 사람 공천한다.
1: 예.
0: 이 과정들이 드러나버렸어요.
1: 예.
0: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읽었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은 아 우리 도민들을 무시해도 요분수다.
1: 예.
0: 이번 내만큼은 정 대표의 공천 업무 과정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된다.
1: 예.
0: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민심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예,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요. 민주당이 전북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열었는데요.
0: 네.
1: 민주당 지도부가 김 후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지금까지 전북에서 연 경우는 아마 처음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0: 네, 그동안은 뭐 접전 지역을 가는 거죠.
1: 예.
0: 예를 들면 지금도 호남 지역 이외인 접전 지역으로 알코올어지는 뭐 평택을 간다든가 대구를 간다든가 부산을 가야 할 텐데
1: 예.
0: 전북까지 오셨어요.
1: 예.
0: 이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가 이곳을 공천 재난 지역으로 이미 만들어 버린 겁니다.
1: 예.
0: 그 재난 지역 방문한 거 뭐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공천 재난 지역에 올 때는 거기에 합당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0: 네. 예. 특히
1: 예.
0: 중앙선대위가 와가지고 대규모 중앙당이 와서 대책위원을 하다 보니까
1: 예.
0: 도지사를 뽑는 선거인데 후보는 안 보이고 지금 지도부만 보입니다.
1: 예.
0: 네.
1: 자 민주당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김 후보 발언을 가지고 상당히 어떤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사정 교감했다 이렇게 언급한
0: 네.
1: 부분을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는데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0: 제가 그 부분과 관련된 언급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제가 분명한 것은 대통령님을
1: 예.
0: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뭐 제 무소속 출마 자체를 대통령께서 양해하셨다거나 뭐 대통령 뜻이라든가
1: 예.
0: 이렇게 제가 주장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1: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래도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감했다고 주장하신 건 아니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정도 주장이신 건가요?
0: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1: 예.
0: 대통령님과 오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런 관계에서 제가 무소속 출마하는 것이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1: 예.
0: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님께 보고는 드리는 것이 제 도의다 생각해서
1: 예.
0: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고는 했지만 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거나 대통령 이런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럼?
0: 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1: 네. 네. 자, 김관영 후보께서요 정청래 대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요
0: 네.
1: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영의 당선이 정청래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0: 네.
1: 말씀하셨는데요.
0: 예.
1: 이 주장 맞으십니까?
0: 제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요.
1: 예.
0: 이 공당의 제1여당 아닙니까?
1: 예.
0: 이 공당의 이 권력,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예.
0: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국민 앞에 두려워해야 되고
1: 예.
0: 공정할 때 힘이 생기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1: 예.
0: 만약에 공정과 형평이라는 것이 무너져버린다면 리더십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들어간 공천.

0: 군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예. 그렇게 저는 많은 곳에서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도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
1: 네.
0: 이 민심이 정청래 대표의 이 공천 잘못한 것 이것에 관한 심판 여론이 지금 크게 들끓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만약에 우리 도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최종 결론을 내주신다면 정청래 대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1: 예.
0: 예.
1: 자, 후보님,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대표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면요. 만약에 네. 선거를,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이기셔도 다시 당으로 돌아가기가 네.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가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1: 예.
0: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이번 전북도지사 공천 과정에서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정 대표가 뭐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임이 안 된 거고 나서 다시 민주당의 가치가 회복되면
1: 예.
0: 그건 다시 생각해 볼 일이고
1: 예.
0: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1: 예.
0: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당사자의 한마디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12시간 만에 제명된 일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좀 과했다.
1: 예.
0: 이것이 저는 민주당 대다수의 이 평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 예.
0: 정 대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생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지금은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와 지금 맞으면서 접전으로 나오는데요. 결국 막판에는 그래도 민주당 쪽으로 표가 쏠릴 것이다.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분석에 대해서.
0: 저희도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고요.
1: 예.
0: 뭐 사실은 제가 지나다 보면은 아 김관영 하면서 나 1번 찍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 예.
0: 이곳에서 오랜 동안 관행으로
1: 예.
0: 1번을 찍어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0: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예, 다만 이 후보와 지금은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이 좀 바뀌어 있어요.
1: 예.
0: 그리고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절박하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끝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한 표 한 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김 후보님이 이원태 후보보다 더 어떤 상대적으로 난점 이거다 하고 좀 짚어주시면 뭔가요?
0: 경험이나 실적 면에서 저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아시다시피 제가 고시를 3개 합격하고 기재부에서도 근무를 했고
1: 예.
0: 변호사 10년 했고 국회의원 8년 했고 또 원내대표도 지냈습니다.
1: 예.
0: 또 도지사 4년 지냈고 전북 도가 지금 새로운 산업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1: 예.
0: 어렵게 곳곳에 싹이 트고 있는데 이 싹에 물 주고 거름 줘서 열매 맺는 일이 꼭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이 도지사가 실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곧바로 투입돼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경험 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공천장 갖고 기업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1: 예.
0: 기업은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0: 제가 지난 제 전임 도지사가 11조 원을 투자 유치했는데 제가 4년 동안 27조 원을 유치했어요.
1: 예.
0: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얘기하고 기업인들이 가장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도지사가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제가 그건 생각합니다.
1: 자, 새만금 개발 어떻게 네. 됩니까?
0: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희망고문 이제 그만하자라고
1: 예.
0: 말씀을 하셨어요.
1: 예.
0: 맞는 말씀입니다. 새만금이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되냐 하면서 희망고문이 됐는데
1: 예.
0: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새만금이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되자 그리고
1: 네.
0: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서 먼저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1: 예.
0: 새만금이 결국은 뭐냐면 기업 유치가 돼야 됩니다.
1: 네.
0: 최근에 현대차 9조 원 투자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 네.
0: 제가 직전에 2차 전지 특화단지를 거기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아리백 산업단지 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순환금이 본격적인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기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열심히 하고 실적낸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1: 예. 그 새만금 관련해서요. 가장 선택과 네.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네. 가장 선택과 집중해야 될 구체적인 분야는 뭐가 있습니까?
0: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건 SOC예요. 네. 공항, 철도, 항만, 도로 그리고 전력망 용수.
1: 예.
0: 이게 연결이 돼야지 예. 새만금의 기업들이 오지 말라기도 오게 됩니다.
1: 예.
0: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촘촘하고 속도감 있는 SOC 건설 일정이 필요하다. 이 예.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자,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오늘 전북 찾은 정청래 대표가요. 네. 이 대통령 지지하면 이원택을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재명 대통령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뭐 온 국민의 대통령이시고 이원택 후보도 좋아하지만 저도 더 많이 좋아합니다.
1: 예.
0: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난 22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1: 예.
0: 인재 영입 1호로 영입한 사람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훨씬 많은 교감을 하고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명이 된 것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 도지사가 당적이 바뀌면 도의 일을 못한다.
1: 예.
0: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1: 예.
0: 또 국회의원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국회의원들은 아직 임기가 2년 남았어요. 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할 일은 자기들 제대로 일하면 돼요.
1: 예.
0: 문제는 제대로 전략을 세우고 기업인들을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본 경험과 실적 있는 사람이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1: 예.
0: 문희상 20대 국회 의장님께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본인이 국회의장 하면서 김관영처럼 일머리가 있는 사람 처음 본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없었으면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갔다.
1: 예.
0: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예.
0: 일머리에 관해서는 일잘러 또 일에 미친 실용주의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아까 이문재 잠깐 여쭤봤는데요. 지금 민주당 네. 지도부에서는 당 대표가 바뀌어도 복당은 안 네. 된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이게 이제 선거철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1: 예.
0: 무소속 후보가 복당하겠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중앙당에 가서 이거 복당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꼭 당대표나 사무총장이 그 발표를 해요.
1: 예.
0: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났어요.
1: 예.
0: 그러고 나서 무소속 후보가 이기고 나서 지금까지 복당 안 된 일이 있는지 한번
1: 그렇습니까?
0: 찾아보십시오.
1: 그렇습니까?
0: 예, 예. 예.
1: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실 말씀 간단히 해 주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밀려났지만 예. 우리 도민들께서 다시 이렇게 세웠고 도민들께서 저를 출마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저를 지금 사랑해주고 계신데 결국은 전북의 미래, 전북 도지사는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우리 도민이 결정하십니다.
1: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실력 있고 검증된 예. 사람 부탁합니다.
1: 예. 수요일에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 인터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0: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2: 뉴사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보다는 고속도로 이동량 줄었지만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대교부터 서평택까지 길게 속도 떨어지다가 발안에서 화정휴게소 지나기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여주부터 호법 사이 구간 혼잡한데 광교터널 부근 갓길에는 지금 고장난 화물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 정체 두드러지면서 지금 안성에서 가장 혼잡합니다. 한편 내일은 날씨 좋지 않습니다.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우선 오늘 밤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에서 낮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뉴사이킥 날씨와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3: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4: 네, 예고해드린 대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자, 선거 9일 남았죠?
5: 네.
4: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5: 적어도 한 네. 2, 3주 전까지만 해도 네. 솔직히 선거 해보나 마나다. 예. 민주당의 전반적 압승이 예상되는 구도였잖아요. 예. 그런데 2주 사이에 그래도 꽤 많은 지역이 해볼 만하다.
4: 예.
5: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로 예.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대구가 예. 이번 지방선거의 뉴스의 중심이었던 적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제가 느끼기로는 예. 이제는 대구보다는 충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 서울 이야기가 많이 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영남은 수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4: 예.
5: 그리고 그 외에 서울이나 충남, 강원 같은 접전지를 노리고 있는 쪽으로 분위기 전환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4: 예. 이 양상이 좀 바뀌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5: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네. 어쨌든 이제 네. 보수가 결집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네. 너무 부자 몸살이기 했다고 봐요.
4: 네.
5: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도 네. 그렇고요. 아무래도 초반에 여론조사 격차가 좀 일찍 네.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공세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네. 토론도 피하고 그냥 얌전히만 있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네. 하다 보니
4: 네.
5: 오히려 예전에 박영선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나오고 이럴 때는 무슨 도시 정원 이렇게 네. 해서 호불호는 갈릴지언정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 등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서울을 아무래도 예로 들면 네. 무슨 공약이 있고 뭘 하겠다는 건지가 네. 잘 안 보이고
4: 네.
5: 뒤늦게 격차가 좀 좁혀진 다음에 막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게 네. 선거 판세가 좀 접전으로 변한 네.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 서울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5: 저는 여전히 네. 박빙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역전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오세훈 후보의 이제 마지막 약점이라면 네. 보수층 내에서
4: 네.
5: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이나 강남 3구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조금 예전 같지 못하다는 네. 것이었는데 정원호 후보 관련된 여러 네거티브나 네. 논란 등이 계속 불거지고 하면서 그 부분도 결국에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4: 네.
5: 가만 보시면 오세훈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하고 지난 한 2, 3주 동안은 네.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
4: 네.
5: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각을 세우지 않아요.
4: 네.
5: 이제 본인도 보수 결집이 필요하다는 걸 안팎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 부족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오세훈 지지 약간 부족한 게 회복이 되면
4: 네. 네.
5: 저는 마지막에는 역전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4: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중도층 유권자들은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5: 네.
4: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뭐 장동혁 대표까지 이러면 중도층은 오히려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 근데 이제 네. 결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동행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4: 네. 그러니까
5: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야 당연히 있겠지만 네. 서울 시민들로 한정해서 보면
4: 네.
5: 버스 환승제라든가 네. 청계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측면

0: 있는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예. 50% 초반 예.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 60% 초중반의 투표율을 보이는 총선 예. 보통 70% 중반을 넘기는 대선보다는 예.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예. 훨씬 더 중요한 선거라고 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수의 약점은 아 국민의힘 잘하지도 않는 것 같고 선거 진 것 같고 그냥 나 여론조사 응답도 안 예. 하고 투표장도 안 나갈래 하던 예. 분들이 많았는데 예. 그분들에게 이러다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네. 한번 나가봐야겠네. 예. 그분들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메시지를 내고 보수층에게 호소하는 게 저는 적어도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예.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 봅니다.
1: 부산 북갑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0: 부산 북갑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예. 여러 혼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선거 결과는 이 여조처럼 되지는 않고요. 예. 저는 결국 박민식 후보가 훨씬 더 지금 예. 나오는 결과보다는 선전할 거라고 전망하고 예. 있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 하정우 후보가 생각보다 너무 못한다.
1: 예.
0: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그런 여러 예. 전망을 했는데 갑자기 지역 선거판에 내동댕이 쳐지는 예. 게 아무리 본인이 스킨십이 좋고 성격이 좋아도 쉽지 않은 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못한 오빠 논란이나 예. 뭐 손털기 논란 등등이 예.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 게 이 예. 여조의 혼선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그 전재수라는 후광 효과가 있고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 시장에서 전재수를 찍은 다음에 예. 그다음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예. 나 시장은 1번 찍었는데 뭐 2번이나 뭐 다른 번호 찍는 게 네. 막상 그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정우도 본인의 개인기는 약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삭발한 네. 이후에 안철수, 나경원, 네. 뭐 주진우 네. 이런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박민식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막상 투표장에 가면 보수층이 또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결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결국 하정우 박민식의 네. 이 양자 대결 구도로 네. 실제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 봅니다.
1: 자, 그 부분은 좀 제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0: 네.
1: 장채고 여기 모셨을 때 말입니다.
0: 네.
1: 이, 좀 시간이 지나면 박민식 후보 쪽으로 좀 몰릴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0: 네, 네.
1: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그 반대 방향입니다. 약간 네. 물론 박민식 후보가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
0: 네.
1: 단단한 어떤 지지층이 있지만
0: 콘크리트층이
1: 네. 있습니다.
0: 있죠.
1: 있지만 네. 몰리는 건 사실상 지금 한동훈 후보 쪽으로 몰립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0: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체급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마냥 폄하할 수는 없겠죠.
1: 네.
0: 다만 매우 적은 샘플로 여론조사를 돌릴 네. 때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
1: 네.
0: 강성 팬덤들이 네. 여론조사 올 거 대비하고 막 전화기 붙들고 기다리고 네. 있는 것들로 인해서 바닥 민심과 다르게 튀는 결과도 있다고 네. 봐요. 그런데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네. 그 강성 팬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 공당의 공식 후보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20% 25%가 네. 있고 그 노모가 눈물로 삭발해 준 것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북구에 퍼져나가고 있고
1: 네.
0: 정말 보수층에게 인기 많은 나경원 의원이 한번 지원 유세를 다녀왔고
1: 예.
0: 어제였던가요?
1: 예.
0: 앞으로도 그런 굵직굵직한 지원 유세들이 기다리고
1: 예.
0: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장에
1: 예.
0: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민식 후보도 동행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래도 보수가
1: 예.
0: 하나로 뭉칠 거면
1: 예.
0: 국민의힘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1: 예.
0: 선거장에서 이제 막상 고민했던 분들도 결국에는 기호 1번과 2번으로 양분돼서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어 갈
1: 예,
0: 거라고 봅니다.
1: 달라질
0: 네.
1: 것이다.
0: 네.
1: 지금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0: 네.
1: 분명히 결과는 나올 것이다.
0: 그러니까 일부 팬덤들이 예. 또 강성 지지층이 과표집된 여론조사와는
1: 예.
0: 다르게 아,
1: 예.
0: 저는 그건 또 그 나름대로
1: 예.
0: 의미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1: 예.
0: 실제 투표 결과에서 2번이 끝까지 살아있으면
1: 아, 예.
0: 그 공당 후보의 저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 지금 장채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신동욱 의원이
0: 네.
1: 대구 가서 하정호 파이팅.
0: 아, 북구 지원 유세가.
1: 예, 대구 아니 네. 북구 가서. 하정호 파이팅. 여기 약간 진심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0: 아닙니다. 그 정도
1: 아니에요?
0: 덕담은 모두가 다 하고요.
1: 아, 그래요?
0: 한동훈 후보도 예. 하정우 후보를 만났을 때
1: 예.
0: 서로 덕담해 주면서 악수하고
1: 예.
0: 막 거의 포옹 비슷하게 한 사진
1: 예.
0: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라
1: 아,
0: 하면 정치가 너무
1: 아,
0: 전쟁이 되는
1: 아, 그렇습니다.
0: 거죠.
1: 그렇습니다. 좋은
0: 네.
1: 덕담이라면 참 좋은 일입니다, 정치가.
0: 네.
1: 그런데 그 정서적 적대감이나 괴리에 있어서는요.
0: 네.
1: 흡사 장채원 어떻습니까? 하정우 후보가 되는 게 낫습니까? 저 박민식은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게 낫습니까?
0: 저는 여기에 절대 말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왔고요. 저는 박민식 후보가 되는 게 낫다고
1: 아니, 물론
0: 생각합니다.
1: 물론이죠. 네.
0: 그런데
1: 질문은, 예.
0: 거기에는 제가 대답하지 않을 건데요.
1: 예.
0: 박민식 후보가 되는 게
1: 예.
0: 저희의 유일한 바람이고
1: 예.
0: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1: 예.
0: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0: 오는데 예. 어쨌거나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이 저는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만 예. 뭐 일정 수준 이상 투표를 하면 예. 또다시 보수 분열 예. 이전 투구 예. 우리가 또 과거로 돌아가서 뭐 탄핵 찬성이니 반대니 예. 그 싸움을 또 해야 돼요.
1: 예.
0: 지금 당 밖에 나가 있는데도 예. 정신 못 차리는 친한계 의원들이 북구 내려가서 치킨 먹고 오고 예. 막 그러잖아요. 예. 박정훈, 배현진, 고동진 이런 예. 분들이 그걸 또 해야 돼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동훈 후보는 당선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북구의 보수적 유권자들께서 예. 더 이상 보수 분열하지 말고 하나라가 돼서 민주당과 맞서 싸우라고 하면
1: 예.
0: 박민식 후보 중심으로 완전히 힘을 몰아주셔야 돼요.
1: 예. 그 얘기는 질문에 대답 안 할 거죠 아까 그.
0: 아 그럼요. 네. 예. 근데 저의 이 충분한 의사가 예. 잘 전달되고 있지 않나요?
1: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네. 대답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0: 실질적으로는 오직 박민식 후보의 당선만을 아, 원합니다. 예.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예. 친한동계에서는요. 이준석 동탑 모델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이때까지 예. 이준석 후보, 이준석 예. 개혁신당 대표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고 공격했던 게 친한동국계인데
1: 예.
0: 거기다 대고 또 이준석 모델 이야기하는 게 예.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예.
0: 저는 공영훈 후보보다는 예. 하정우 후보가 낫고요.
1: 예.
0: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냈던 이제 정치 신인이었죠. 한정민 후보보다는 장관까지 하고 재선을 한 박민식 후보가 훨씬 더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예. 동탑 모델이 재현될 수는 없다고
1: 아,
0: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예. 단일화는 가능성 제로인가요?
0: 불가능합니다.
1: 아, 불가능.
0: 네, 제로입니다.
1: 예. 네. 그건 뭐 처음부터 제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보수를 예. 공격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하정우 한동훈 단일화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보수 후보인 박민식 후보와 예. 반보수 후보인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는 아, 불가능합니다.
1: 불가능합니까?
0: 네.
1: 무조건?
0: 제로입니다.
1: 예. 예.
0: 되면 제가 삭발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불가능합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죠.
1: 단일화 되면?
0: 네.
1: 아, 예.
0: 제가 뭐 여기서 뭐 물레방아라도 돌고 뭐 공중제비라도 헤드스핀이라도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라도 당선되면
0: 네.
1: 복당 가능합니까?
0: 저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네. 안 좋아하는데요.
1: 네.
0: 그 답은
1: 네.
0: 한동훈 후보가 네. 비대위원장 시절 본인이 내놓은 바 있습니다.
1: 네.
0: 무소속 후보는 당선돼도 절대 복당 불가하다.
1: 네.
0: 이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거든요. 네. 자기가 한 말 지켜야죠.
1: 그건 모든 당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소속은 안 된다 해놓고.
0: 그런데 나중에. 그 네. 말을 한 당사자가 한동훈 자기 자신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한 말도 안 지킬 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1: 그렇습니까?
0: 그리고 네. 뭐 만약이 불가능하지만
1: 네.
0: 이준석 모델 하잖아요.
1: 네.
0: 이준석 모델은 신당 차린 거잖아요.
1: 네.
0: 차라리 그게 맞지.
1: 네.
0: 국민의힘에 또 들어와서 또 분탕질 치고 또 친한 게 아닌 절대 다수가 네. 싸우고 막 의총에서 맨날 지지고 복고하고 그거 보고 싶은 국민의힘 당원들 없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근데 하나만 더 짓궂은 질문을 더 하면 일단 끝에 가면 예측한 대로 될 것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1: 왜 늦어집니까? 그런 어떤 예를 들어 박민식 후보한테 표가 몰리고 결국 뭐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셨는데 몇
0: 네,
1: 전부터
0: 네.
1: 왜 그게 시간이 밀린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네. 보면 북구 사람들이 아니라
1: 네.
0: 전국에서 한동훈 팬클럽 관광버스 대절해서 내려가가지고 네. 거기를 막 휘젓고 다니고
1: 네.
0: 뭐 상인들한테 한동훈 찍어주세요 하고 물건 팔아주고
1: 외인들의 어떤 팬덤으로 착시 현상이 있다 이 분석입니까?
0: 그런데 이제
1: 네.
0: 그 문제점을 선관위가 인지해서 네.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에 네. 들어갔다는 CBS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1: 예.
0: 뭐 불법 선거 사무실부터
1: 아,
0: 시작해가지고
1: 그래요? 예.
0: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1: 예.
0: 그 강성 팬덤의 힘은 저도 인정합니다.
1: 예.
0: 팬덤이 있는
1: 그렇습니다.
0: 정치인이죠.
1: 예.
0: 그래서 그 강성 팬덤이 이제 여론조사를 튀게 만드는 역할까지도
1: 예.
0: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이지만
1: 예.
0: 결국 실제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를 하면 할수록
1: 예.
0: 그 팬덤의 효과는 점점 이제 묻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1: 예.
0: 저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믿습니다.
1: 부산 북갑 가봤습니까 혹시?
0: 가봤죠.
1: 아, 어때요 네. 분위기는?
0: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네. 제가 뉴스를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지원 유세를 하거나 뭐 이렇게 눈에 도드라지는
1: 분위기 어떻습니까?
0: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1: 네. 분위기.
0: 저는
1: 네.
0: 그 한동훈 후보 유세 때
1: 네.
0: 북구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
1: 네.
0: 보니까 막 적혀 있어요. 뭐 분당 위드훈이, 대전 위드훈이 이런
1: 그래요.
0: 관광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1: 네.
0: 보여요.
1: 네.
0: 그것들이 실제 선거에서는 북구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을 받을까?
1: 네.
0: 근데 박민식 후보 주변은 전부 다 북구 사람들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건 북구 사람들과
1: 뭐 도박이...
0: 외지인들의 싸움이라고 봐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예. 지금 선거 막 이제 막바지 막 들어가는데요.
0: 네.
1: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봅니까?
0: 가장 큰 변수는 예. 일단 부산의 또 보수 입장에서 보면
1: 예.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와서
1: 예.
0: 국민의힘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
1: 예.
0: 이런 메시지를 선명하게 낼 거잖아요.
1: 예.
0: 그게 또 국민의힘 부산 북갑이나 부산의 어떤 보수층 유권자들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예.
0: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말실수
1: 예.
0: 뭐 이제까지보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말실수를 하거나 네. 사고를 친다면 그 효과가 더욱더 커지겠죠. 네. 그런 것들이 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0: 결국은 선거에 어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그럼요. 그리고 네. 특히나 한동훈 후보가 네. 이례적으로 직접 안 나와도 되는데 본인이 재판장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네. 그런 과거의 악연이 있습니다. 네. 네, 박 전 대통령이 구태여 그런 이야기를 꺼내진 않겠지만 네. 국민의힘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 네. 이 말 한마디가 부산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예.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치겠죠.
0: 예. 지금 스타벅스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
1: 근데 뭐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 몰라도 이걸 너무 길게 가져가고 예. 뭐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스타벅스를 다 때리잖아요. 예. 저는 역풍이 불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마케팅 사력 입지 못했죠. 예. 잘못한 부분이 있죠. 예. 근데 CEO 교체하고 예. 전국에 사과문 두 번이나 내걸고 예. 내일은 정영준 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렇습니다. 또 사과한다고 예.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네. 여기서 막 또 뭐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더 막 꼬리를 타고 네. 이어지면 네.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되면 네. 별 생각 없던 분들도 야 이거 너무하네. 그러니까 정치 성향 가지고 너무 특정 기업 괴롭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역풍이
0: 그런데 뭐 그거는 뭐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쪽에서 그 일종의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도부에서 말입니다. 이걸 무슨 스타벅스의 그 마케팅 방향을 옹호하듯이 막 커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요? 일단 그러니까 바람직하냐의 문제가 있고 도움이 되냐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보수 결집에는 네. 좀 먹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이게 지금 양당이 서로 지지층 네. 결집하자는 차원으로 이런 네.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네. 민주당도 빠지고 국민의힘도 좀 빠졌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네. 스타벅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시는 거고 예. 사과한 걸 보고 예. 아 그래도 나는 좀 화가 난다. 예. 당분간은 이용 안 해야지.
0: 물론입니다.
1: 그것도 존중해야죠. 예. 근데 여기에 정치인들이 너무 과하게 끼어들면서 예.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건 그렇지만요. 그건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네. 문제는 이게 지금 잘못된 행위라는 건 분명히 어떤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어떤 개선을 요구하고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1: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일국의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나서서 네. 부처에서 수벅 선물한 사례 조사해라. 네. 앞으로 우리는 수벅 안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벅이 좋은 일이라는 것도 많아요. 네. 그 상위 군경 자녀들 지원해 주는데 국방부가 그걸 끊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장학금 받는 상위 군경 자녀들만 네.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투머치하고 오버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을 한 거지 네. 그 마케팅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데요. 바로 뭐냐면 비례성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행위의 비례성에 대해서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정치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네. 국민의힘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잘못된 행위를 꼭 옹호하는 듯한 모양새를 펼치고 있고.
1: 근데 네. 오세훈 시장 입장이 가장 적절했던 네.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페북에 글을 썼는데 스타벅스의 마케팅은 분명 잘못됐다.
0: 네.
1: 서두에 그걸 딱 적시합니다.
0: 네.
1: 그런데 대통령과 부처까지 나서서 특정 기업 죽이기
0: 그 정도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 그 스탠스 정도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오세훈 시장 편을 오늘 좀 이례적으로 많이 들게 되는데 그 스탠스 정도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저희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0: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하면 논란이 적어지는데 지금 창동원 대표나 가서 막 스타벅스가 뭐 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1: 저희 지도부도 마케팅 잘했다고 한 적은 없고요.
0: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읽혀지는 행위 아닙니까?
1: 마치 수벅 가는 게 무슨 뭐 잘못된 것처럼 막 뭐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인 거죠.
0: 예.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는데
1: 네.
0: 앞으로 전체 63 선거의 전체 전망 하나 짧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1: 저는 영남은 예. 국민의힘이 수상한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0: 아, 전부요?
1: 네.
0: 적전인지 전부?
1: 네. 영남은 예. 수상한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서울과 충남 강원이 핵심 접전 지역으로 보고 있고 예. 거기서 어떻게 판세가 변하는지 좀 지켜봐야죠.
0: 지켜보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자기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불교에는 업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벌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내가 다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우리 사회의 폐기물과 유기동물 문제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업보가 떠오릅니다.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게 부서져 물고기의 몸에 들어간 다음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오죠. 또 무책임하게 버려진 유기견 중 일부는 들깨가 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무심코 버린 것들이 쌓이고 엉켜서 결국은 내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 오늘의 과오가 미래의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협상과 관련해 어젯밤이나 오늘 어떤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제안과 논의되고 있다면서 상당한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화 의제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정치와 의사결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화가 언제든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단계에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 위협 제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SNS에 이란과의 어떤 최종 합의도 반드시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란의 핵농축 시설을 해체하고 농축 핵물질을 이란 영토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타결 가능성이 제기된 뒤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 대구를 찾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게 대구를 맡길 순 없다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대구 경북 공동비전 선포식에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이재명은 국민을 갈라쳐서 한쪽 국민을 겁박하고 한쪽 국민은 집단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300mm 이상, 남부지방은 많은 곳이 200mm 이상, 중부지방도 최대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이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의

0: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머리칸부터 꼬리칸까지 철저하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 열차.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 속의 설정인데요. 이 영화에서 18년 동안 꼬리칸에 타고 있었던 남궁민수 역할의 송강호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 줄 알아? 문을 여는 거야. 18년째 꽁꽁 얼어붙은 채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벽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문이란 말이지. 이 장면은 박찬욱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도 유명한데요. 박찬욱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벽인 줄 알았던 문을 꼭 찾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벽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막막하고 넘기 힘든 장애물처럼 느껴지지만 문이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저 문을 내가 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도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뭐가 됐든 도전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5월 25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박재범의 좋아 전해드렸습니다. 서정성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저녁 수영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 상쾌하고 좋은 밤이네요. 박재범의 좋아 신청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정성님은 요즘에 저녁 수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보통 아침에 수영 많이들 하시는데 저녁 수영도 되게 좋대요. 이게 운동 효과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왜냐면 하루 동안에 쌓인 긴장감을 물속에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고 당연히 뭐 수영 너무 좋은 운동이잖아요. 관절 부담에도 적은 유산소 운동으로 그리고 전신 운동. 아 저도 수영을 너무 배워보고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정성님 수영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프닝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속의 한 장면 이야기해봤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했던 벽인 줄 알았던 문을 꼭 찾으시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했던 그 장면 너무 멋진 말이죠. 막혀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해보고 발을 내딛어 보면은 또 이게 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한 주 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 휴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대체 휴일답게 오늘 오당제는 한 달에 딱 한 번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오당제 월말 결산 뉴스 준비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어떤 일 있었는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3부에서는 월요일마다 생각나는 목소리죠. 김민호 아나운서와 요즘 우리는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키워드 준비해봤을지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볼게요. 광고 듣고 오당제 월말 결산 뉴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5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오늘도 당신 편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오당재 월말 결산 뉴스. 첫 번째 오당재 뉴스, 아까시꽃 비빔밥입니다. 지난 5월 6일이었죠. 청취자 김영자님께서 내일 일기 시간에 남편이 꽃을 따와서 내일 저녁에는 아카시아 꽃을 넣어서 비빔밥을 해 먹어보려고요.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그 맛이 너무나 궁금해서 다음날 나의 오늘의 시간에 우리 김영자님과 전화 연결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것은 아카시아가 아니고 아카시다, 이런 정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명자님은 아카시꽃 비빔밥을 맛있게 드시긴 했지만 또 해서 드실 거냐는 질문에는 왜인지 대답을 잠깐 망설이셨습니다. 한편 아카시 나무 얘기가 나오자 몇몇 청취자분들은 파마의 추억을 떠올려 주셨는데요. 이경희님은 아카시로 파마를 해본 적이 있다고 남겨주셨고요. 1458님은 어릴 적에 아카시 잎을 다 따내고 줄기로 머리카락을 돌돌 감아서 친구들과 파마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셀프 파마법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당재 뉴스, 스승의 날 감동 문자 퍼레이드입니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오프닝에서 7년째 남모르게 제자를 돕고 있었던 선생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잊히지 않는 선생님이 계신지 물었는데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에서 정말 많은 제자분들이 선생님의 성함까지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6316님은 중2 때 국어를 가르쳐주신 김경란 선생님, 7732님은 친구 등록금 내는 걸 도와주신 최인윤 선생님, 2776님은 딸을 챙겨주신 노초영 선생님, 7998님, 중학교 때 호랑이 선생님이셨던 천중은 선생님, 그리고 0781님은 포천 경북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쳐주신 남궁숙 선생님이 그립다고 해주셨는데요. 이날 방송은 스승의 날 특집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방송이 끝나갈 때까지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선생님과의 추억을 보내주셨습니다. 한편 감동의 문자가 쏟아지던 그때 신은희님은 저는 수학 선생님을 좋아했지만 결국 수포자가 되고 말았다면서 웃지 못할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오당재 월말결산 뉴스, 5월의 마지막 뉴스는 오동훈 선생님의 아슬아슬입니다. 지난 5월 20일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쳤던 날, 수요일 코너죠. 내 마음 보고서에 출연해야 할 오동훈 선생님이 비 때문에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각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그러자 청취자분들은 오동훈 선생님 천천히 오세요, 오동훈 선생님 조심히 오세요, 늦는다고 하니까 왠지 더 기다려지네요 등등 선생님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동훈 선생님이 도착하셨을 때 남승희님은 오동훈 삼행시로 선생님을 더 감동케 했는데요. 오, 오늘 오시는 동, 동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훈, 훈훈한 얘기하고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이 삼행시가 반응이 좋자 김경주님도 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발만, 동, 동동 구르셨을 선생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훈, 훈훈한 청취자분들 응원에 힘이 나셨죠? 상담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소개 못한 삼행시는 오동훈 선생님께 따로 전달해 드리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오당재 월말결산 뉴스였습니다.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이윤성님이 소개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당제 월말 결산 뉴스, 역시 5월에도 너무 재밌는 소식들 많았는데요. 6월에 또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희원님이 매일 저녁 아들이 미니로 재생시켜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신청해 볼까 봐요 하면서 뻔해 위아 영 신청해 주셨어요. 민수야 엄마다 하셨는데 우리 희원님의 신청곡 뻔해 위아 영 듣고요. 이어서 비욘세의 헤일로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0: 행복한 우리 농어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요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요즘은 준비돼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또 이제 곧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선거방송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오당제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오당제 가족들 나의 요즘은 만나보겠습니다. 박지호님은 아내랑 동네 한 바퀴 걷는데 치킨 냄새 맡자마자 동시에 맥주 한잔 할까? 했네요. 연애 때랑 하나도 안 변한 우리입니다. 소소해서 더 행복하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 그쵸. 이런 게 진짜 행복이죠. 뭐 거창한 이벤트보다 이렇게 같이 걷다가 치킨 냄새 너무 맛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드시고 그런 순간들이 오랫동안 남는 것 같습니다. 소소해서 더 행복하다는 말씀이 마음이 많이 와닿네요. 그리고 서현주님은 4개월 정도 쉬다가 이직해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 중입니다. 늘 하던 일이긴 한데 아직은 새 직장이 좀 어색하네요. 다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우리 현주님 4개월 쉬시고 또 바로 일 시작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새로운 환경에서 이미 뭐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어색하고 또 긴장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차근차근 적응해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9193님은 길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기요 하시길래 번호 물어보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옷에 붙은 송충이 좀 떼어달라고 하시네요. 하하하. 아, 그랬구나. 순간 설렜을 텐데 예상 밖의 전개가 이어졌네요. 9193님, 뭔가 진짜로 설레는 일이 곧 일어나시기를, 좋은 소식이, 운명의 만남이 나타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837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안녕하세요. 60 중반 아저씨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이 구독자 만 명을 넘었어요.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수리하는 기술 나눔 채널인데요. 처음에는 영상 편집도 할 줄 몰라서 애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매일매일 응원할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던 우리 청취자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전화 데이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너튜브 채널 구독자 만 명 넘었다고 문자 주셨던 우리 9837님 축하도 해드릴 겸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예, 수원에 사는 김명중이라고 합니다.
0: 명중님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와, 지난번에 문자 보내주셨는데 구독자 만 명 되셨다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어쩌다 이렇게 채널 운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2: 아, 딴 게 아니고요.
0: 네.
2: 유럽 같은 데는 집에 뭐 고치고 그러면 본인들이 고치는데
0: 네.
2: 그래서 기술 나눔 방향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0: 기술 나눔을 하고 싶으셨구나.
2: 예,
0: 아,
2: 예.
0: 시작하게 된 계기도 너무 멋지신데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채널?
2: 한 4년 됐습니다.
0: 오, 4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2: 예, 예.
0: 와, 사실 너튜브 채널을 꾸준히 한다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인데 너무 멋지시고요. 그러면 영상 편집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2: 예, 제가 합니다.
0: 와, 직접이요?
2: 예.
0: 대단하신데 혹시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2: 처음에는 아들한테 배웠어요.

0: 아드님이 혹시 영상 관련 일 하세요?
1: 특별한 건 아니고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방송국 PD 하려고 시험을 봤었어요.
0: 오, 아드님이.
1: 네, 그래가지고 최종 면접까지 가가지고 자꾸 떨어지니까

0: 음식도 직접 하시고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1: 항상 어렵죠.
0: 항상 어려우세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1: 자막 같은 거쓸 때,
0: 맞아, 맞아.
1: 우리는
0: 어렵죠.
1: 컴퓨터 세대가 아니니까,
0: 네.
1: 타자 속도가 빠르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0: 아, 그럼 영상 하나 만드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이?
1: 지금은 얼마 안 걸려요.
0: 오, 어느 정도?
1: 한 30분?
0: 우와, 30분이면 진짜 빨리 하시는 건데?
1: 왜냐하면 제가 촬영을 하고 제가 그 말에 끊고 맺는 데를 아니까.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좀 빨리 해요.
0: 아, 그럼 촬영도 직접 하시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면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다 알고 계시니까 확실히 좀 속도가 나긴 하겠네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영상이 혹시 지금까지 올리신 것 중에 있나요?
1: 아, 콘센트 추가 설치하기.
0: 저도 이 영상 찾아봤거든요.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조회수가 한 27만 회 정도 되던데.
1: 아유, 그걸 알고 계세요?
0: 네네. 진짜 그 처음에 한 10만, 20만 이렇게 넘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나 같은 기술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0: 아, 그걸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조회수 27만 뿐만 아니라 구독자도 만 명을 달성하셨는데, 그때의 기분도 정말 궁금해요. 저희한테도 자랑도 해주셨지만.
1: 그 구독자 만명 넘었을 때, 누구는 만 명이 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0: 네.
1: 컴퓨터 컴자도 모르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만명 되니까,
0: 네.
1: 정말로 나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0: 진짜 그러셔도 되는 게 요즘에 만명 넘는 거 그렇게 쉽지 않고요. 채널이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영상 종류도 그렇고. 아, 이렇게 또 나눔을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셨는데 구독자도 만 명이 되시고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듣기로는 채널을 두 개나 운영을 더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어떤 채널들이 또 있어요?
1: 아, 제가 글쓰기를 좋아해가지고
0: 네.
1: 그냥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한테 붙이지 못한 편지.
0: 오.
1: 10년 후에 나한테, 10년 전에 나한테
0: 네.
1: 생각나는 대로 써보고 있어요.
0: 붙이지 못하는 편지. 와, 너무 멋진데, 이것도. 그리고요.
1: 그리고 하나는 집사람이랑
0: 네.
1: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놀러 다닐 때, 그거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편집부를 할줄 아니까,
0: 네.
1: 그걸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0: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하나도 쉽지 않으실 텐데, 지금 채널을 세 개나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하나 운영하나, 세개 운영하나 똑같아요.
0: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뭐 목표가 있으세요? 앞으로 이제 만 명도 달성하셨으니까?
1: 아니, 뚜렷한 목표는 없고,
0: 네.
1: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제 기술을 나눌 수 있다면
0: 와.
1: 얼마든지 더 하고 싶어요.
0: 네, 아, 너무 멋지십니다. 그 아내분이랑 그 편집 처음에 가르쳐줬던 아드님은 반응이 어떤가? 이렇게 만명 달성한 거 보고.
1: 생각 외라고 하죠.
0: 예상도 못했다. 이런 반응.
1: 그렇죠.
0: 축하 좀 해주셨어요, 좀.
1: 축하야 받죠.
0: 와, 좀 파티도 하시고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만 명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우리 명중님처럼 너튜브를 하고 싶지만, 시작 못하고 있는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뭔가 새내기 너튜브들한테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너 자신을 믿어라.
0: 오, 너 자신을 믿어라.
1: 이게 믿고서 해야지
0: 네.
1: 자기가 자기 영상도 못 믿는데 구독자가 늘어날 리가 없죠.
0: 저도 너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명중님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라.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네요. 내 영상을.
1: 그렇죠.
0: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 다 해도 되나요?
0: 네, 그럼 저희가 음악을 띄워드리겠습니다.
1: 아들, 딸, 엄마, 아빠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 그리고, 여보, 사랑합니다.
0: 끝났어요?
1: 예?

0: 와, 너무 멋진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사랑을 또 가족들한테 전해주셨는데, 그 음성 편지 써주시는 거 들으니까 다른 채널, 그 편지 채널도 한번 꼭 구경해보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명주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황가람의 반딧불이요.
0: 황가람의 반딧불, 나는 반딧불.
1: 네.
0: 왜요? 이 노래 듣고 싶으세요?
1: 그냥 와이프하고 듣고 싶었어요.
0: 아, 아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1: 예.
0: 주셨고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들으면서 우리 명중님께는 렌틸콩두유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한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만 명을 달성하신 우리 명중님과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멋진 분이시죠. 채널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운영하고 계시고 직접 다 촬영하시고 편집까지 하시고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 자신을 믿어라 새내기 너튜브들한테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내 영상을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보겠냐.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저도 열심히 채널을 한번 또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짐을 하게 됐고요.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더 길게 마음 전하셔도 되는데 사랑한다는 담백하게 또이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포레스텔라의 사랑의 여정 박지연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전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3: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시민을 구한 고등학생의 선행이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시민을 한 고등학생이 발견했는데요. 학생은 바로 옆에 있던 친구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직접 다가가서 호흡과 의식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걸 떠올려서 기저질환 여부까지 확인하면서 구급대가 올 때까지 침착한 대응을 했고요. 그 덕분에 시민의 골든타임을 지켜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이 학생은 경기도민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일로 안산시에서 표창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박민효 학생은 평소 이것이 되고 싶어서 관련 공부와 준비를 계속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이 앞으로 되고 싶다고 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요리사, 2번 간호사, 3번 변호사. 보기 중에 병원과 가장 관련 있는 직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요리사, 2번 간호사, 3번 변호사. 정답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아이즈원의 해바라기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 산하에 합작회사를 만들어 측근들과 사유화했다며 부패 카르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성동구 산하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사실상 정 후보 측근에 돈을 준 합법적 장치라며 박원순 시즌2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설립 당시 성동구청의 70%를 10%는 유관재단이 20%는 정 후보 최측근 인사 6명이 투자해 사실상 민주당 일자리를 만든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선거의 여왕 귀환이 아닌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소희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씨가 지방선거판을 무대로 활개를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 중인 추 후보와의 동행은 경악스럽다며 국정농단과 내란 세력의 최악의 조합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및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산하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2024년 2만 건이 넘었고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3년 6개월 만에 사령탑으로 현장에 복귀합니다. 박항서 감독의 매니저먼트사는 박 감독이 태국 2부 리그 깐짜나부리 파워 FC와 2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지원단장을 맡고 있어 대표팀 일정이 끝나는 7월 이후 소속팀에 합류할 예정이며 수석 코치는 이종수 코치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승인 지연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은신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현지 시간 24일 이란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도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모르고 직접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협상과 관련된 큰 틀의 지침만 전달하고 복잡한 전령 체계를 통해 보고를 받는 걸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많은 곳 150mm 이상, 중부지방은 2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국내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폭리를 취한 거죠. 정부에게서 저금리로 정책 자금을 빌린 다음 이 돈을 다시 점주들에게 빌려줬는데요. 금리가 최대 연 18%로 높아서 점주들이 큰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상생은커녕 점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 셈이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모습.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응급 상황에서 쓰러진 시민을 침착하게 도운 박민효 학생이 꿈꾸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간호사였습니다. 박민효 학생은 현재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보건간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민효 학생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아픈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간호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정답 맞춰주신 한 분께는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당첨 여부는 저희 오당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요즘 우리는 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올게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0: 훈련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6: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5: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6: 우리는
5: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직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6: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5: 와, 민호 아나운서 벌써 5월의 마지막 네. 주 월요일이에요. 5월이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예. 민호 아나운서도 어떻게 가정의 달 효도 많이 하셨나요?
6: 아, 이번 달에 가장 못한 것 같네요.
5: 아,
6: 네, 왜냐면 어버이날에 있었는데 네. 고향에도 못 내려가고
5: 아, 바쁘니까
6: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네, 반성하는 5월이었습니다.
5: 아, 그래요. 6월에 더 잘하면 되죠.
6: 네. 네.
5: 한때 유행했던 밸런스 게임 중에 이런 문학이 있대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6: 예.
5: 자, 나 같은 자식 낳기 대 나 같은 부모에게 자라기.
6: 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5: 김민호의 선택은 하나, 둘, 셋.
6: 저는 굳이 꼽자면은 후자, 나 같은 부모에게 자라기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5: 네네.
6: 일단 저 같은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5: 진짜?
6: 선택 못할 것 같고 제가 부모로서는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몰라서 일말의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부모 선택하겠습니다.
5: 나 같은 부모에게 자라기. 김민호 아나운서 어떤 부모님이 되실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6: 젠디도 혹시 만약에 선택하시려면 어떤 거
5: 저요?
6: 될까요?
5: 저는 나 같은 자식 낳기.
6: 진짜요? 저 같아도 근데 선배님이면 예, 나 같은 자식 하겠습니다.
5: 저도 제가 어떤 부모일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돌볼 자신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6: 역시.
5: 자식이 나온 것 같아요.
6: 큰 뜻이 있었군요.
5: 네.
6: 예.
5: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6: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즘 드라마입니다.
5: 네, 요즘 드라마 최근에 화제작들이 정말 많았죠.
6: 네.
5: 다 얘기하려면 3박 4일은 걸릴 것 같은데
6: 맞습니다.
5: 근데 저는 드라마를 잘 챙겨보는 편인데
6: 예.
5: 민호 아나운서 지난번에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 딱히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6: 맞습니다. 저는 요즘 연애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5: 네.
6: 드라마를 조금 제쳐두고 있는데 지금 염두에 둔 드라마는 꽤 많긴 해요. 모자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5: 네.
6: 완결이 막 된 이제 드라마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 딱히 없어도 이 네.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5: 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드라마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까요?
6: 21세기 대군 부인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5: 네.
6: 입헌 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인데요. 주요 등장 인물은 재벌이지만 평민이라서 짜증스러운 여자 성희주 아이유 씨가 연기를 했고요.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서 슬픈 남자 이한대군 변우석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최종의 내용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스포가 될 수 있는데
5: 네.
6: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최종회에서는 이한대군이 군주제를 폐지하고요. 계약결혼으로 시작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 평범한 부부가 돼서 일상을 살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5: 네, 21세기 대군 부인은 시작 전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았잖아요.
6: 네.
5: 이유가 뭐였죠?
6: 그 땡플릭스 폭삭 소가수다로 전 세계를 울린 아이유 씨와 선업튀, 선제업고 튀어로 역대급 신드롬을 일으킨 변우석 씨.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많은 시청자분들의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또 2022년에 극본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이거든요. 캐릭터가 다 진취적이고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5: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면서요.
6: 맞습니다. 마지막 주 방송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터졌어요. 11회 즉위식 장면에서 신하들이 왕을 향해서 천세라고 외쳤는데 자주국의 상징인 만세를 외치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왕이 쓴 구류 면류관이 중국 신화가 쓰던 것이기 때문에 자주국 황제가 쓰는 12면류관을 써야 하지 않냐 이런 시청자들의 비판도 잇따랐고요.
5: 네.
6: 또 성희주가 중국식 다도법을 사용한 장면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주적 지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조선의 예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추후 서비스에서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5: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 고증을 더 철저히 해야겠고요.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작품 이야기해볼까요?
6: 벌써 내일 종영을 앞두고 있는 허수아비.
5: 허수아비.
6: 네, 젠디 혹시 보셨나요?
5: 아, 제가 오늘 나오는 작품들 중에 이 작품을 안타깝게도 제가 좀 어려워하는 장르라서.
6: 아, 그렇군요.
5: 네네.
6: 장르가
5: 이거 살인
6: 약간의 그런 거 내용이죠.
5: 네.
6: 네네. 제가 정확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ENA 월화 드라마예요. 박혜수, 이희준, 곽선영, 정문성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요. 대중에게도 익숙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아시죠?
5: 네.
6: 이 영화로 잘 알려진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 첨단 DNA 감식 기술로 진범이 특정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났잖아요. 이 드라마 허수아비가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한 은퇴한 프로파일러 강태주, 그러니까 박혜수 씨가 범인을 찾아가서 면담하고 또 자백을 끌어내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5: 네.
6: 1988년 그 치열한 수사 과정과 또 30년이 흐른 2019년 현재를 교차시키면서 전개되는 구조고요. 8회 기준 최고 시청률 8.2%로 월화 드라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5: 네.
6: 커뮤니티에서는 시그널2의 빈자리를 메웠다 이런 호평도 나오고 있고요.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춘재 자백 이후의 연쇄살인사건 전말을 본격적으로 다룬 드라마는 아직 없다는 점에서 익숙함과 기시감을 주면서도 한국적 문화를 추가해서 서구식 장르물과 구별되는 K장르물의 특징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5: 네. 이런 장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푹 빠져서 보시겠어요.
6: 맞습니다.
5: 자, 그리고 또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6: 이번에도 저 MBC 드라마입니다.
5: 네.
6: 매일 저녁 주부님들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MBC 1일 드라마 첫 번째 남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5: 첫 번째 남자.
6: 네. 작년 12월 첫 방송을 했는데요. 복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된 여자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은 여자의 목숨을 건 치명적 대결을 그린 드라마예요. 함은정, 오현경, 윤선우 배우 등이 출연을 하는데요. 아, 함은정 씨가 놀랍게도 쌍둥이 1인 2역을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니 오장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씩씩한 캐릭터고요. 동생 마설이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아나무인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0: 두 캐릭터를 다 연기를 하고 있고요. 아. 오연경 씨는 극중의 악의 화신 채화영을 연기하는데요. 아주 우아한 미소 뒤에 서늘한 칼을 숨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평가를 하시는데 이거 완전 마라맛 복수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자극적인 드라마인데요. 원래는 한 120회 정도를 기획이 됐는데 네. 이 드라마가 지금 IPTV VOD 순위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대요. 오. 그래서 4주 연장이 됐습니다. 20회 연장이 현재 결정이 됐네요.
1: 네, 아나무인의 악의 화신까지 듣기만 해도 센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20회 연장까지 결정났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저희 뒤에서 이야기할 드라마 OST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김민석의 내가 있을게.

0: 김민석의 내가 있을게 듣고 왔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드라마 모자무사 OST였어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됐던 요즘 드라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남자까지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드라마 이야기해볼까요?
1: 네, 제가 초반에 이야기해드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그 드라마.

0: 아직까지도 제목이 헷갈리는 그 드라마 모자 무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준말인 모자 무사. 네. 엄청난 화제를 이끌어낸 드라마인데요. JTBC 토요일 드라마예요. 구교환, 고윤정, 오정세, 강말금, 박해준 배우 등이 출연을 했고요. 바로 어제 종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기회를 잡고 있는데요. 네.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서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하는 황동만, 구교환 씨가 20년 동안 자신의 쓰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40대 무직남에서 점차 평화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를 쓴 박혜영 작가는요. 또 오해영,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엄청난 사랑을 받은 드라마를 쓴 분이라 네. 명대사들이 줄을 잇습니다. 몇 개만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빛나는 것들끼리 빛나는 세상 만들어봐라. 하나도 안 빛난다. 이런 대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무가치함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이런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대사만 들어도 너무 좋죠.
1: 맞아요. 진짜 이 드라마는 뭐 받아 적고 싶을 만큼 명대사가 네.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이죠. 황동만의 행동이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예. 하찮은 시청자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저도 지금 1회만 본 상태인데 약간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출을 담당한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동만을 향한 반응이 엇갈린다는 걸 예상을 했고 비호감적인 면들을 줄일 방법도 고민을 했다고 네. 말을 했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캐릭터가 애매해질 것 같아서 대본에서 받은 느낌 그대로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황동만에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만 동만이라서 저러는 마음이 뭔진 알 것 같아. 이런 반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1: 맞아요. 감독님 말씀처럼 황동만의 그런 대사들을 줄였으면 캐릭터 애매해질 것 같고 또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다 네. 보면 동만이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0: 젠디도 이해가 되셨나요?
1: 네. 저는 너무 이해되고 동만이 편입니다.
0: 네.
1: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화제작이 있죠.
0: 맞습니다. 모자무사 속 황동만이 전형적인 남자 주인공과 거리가 멀었다면요.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유니콘 연하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국 누나들의 여심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유미의 세포들 시즌3입니다. 젠디 이거 보셨나요?
1: 당연하죠. 1, 2, 3 다 봤죠.
0: 어떻게 누나들의 여심 좀 흔들었나요?
1: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만족스러워요.
0: 네. 훌륭하군요. 이 드라마도 최근에 종영을 했습니다. 5월 6일에 종영을 했고요.
1: 네.
0: 김고은 씨, 김재원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스타 작가가 된 유미의 일상에 날벼락처럼 찾아온 뜻밖의 인물로 인해서 다시 사랑에 빠지는 세포 자극 공감 로맨스라고 소개가 적혀 있고요. 남자 주인공 술록은 달콤한 얼굴에 팩트 폭행을 날리는 편집부 PD인데요. 집 밖에서는 저전력 모드로 생활하는 집돌이라는 아주 귀여운 비밀을 품고 있어요. 근데 유미를 만난 후에 저전력 모드에서도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밖에서도 배터리가 풀충전 상태를 유지한다는 설정이 심쿵을 선사했죠. 이게 OTT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케이블 종편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1: 네.
0: 2021년 시즌 1, 2022년 시즌 2에 이어서 4년 만에 돌아온 시즌 3까지 이 시리즈가 아주 스테디셀러로 지금 등극을 한 상태고요. 이 드라마가 좀 다른 게 기존 로맨스랑 사건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요. 뭐 답장이 늦을 때 심장이 철렁하는 감정 아니면 혼자 상상하다가 관계를 망치는 순간 연애 속에서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험 이런 세세한 감정들을 세포라는 장치를 통해서 시각화한 게 젠디를 포함해서 여러 시청자분들 공감을 얻은 거죠.
1: 네. 이 드라마는 정말 너무 잘 만들고 웰메이드 드라마이기 때문에 강추하고요.
0: 네.
1: 근데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너무 빨리 끝났어요. 시즌3 특히나.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시청자들 반응이 이 드라마의 유일한 5점은 말이죠. 8화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었어요.
1: 맞아요.
0: 너무 짧아서 아쉽다. 이런 평이 정말 지배적이었는데요.
1: 네.
0: 감독님이 8부작으로 제작한 이유에 대해서 그 정도의 차가 컴팩트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서 유미가 그동안의 연애에서 상처를 받고 좀 관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즌3에서 술록과의 갈등이 거의 없어서 이야기 볼륨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남기셨습니다.
1: 그렇구나.
0: 화제성 상승의 요인으로는 누나들의 마음을 뺏어간 남자 주인공 김재원 씨의 존재감이 눈에 띄는데요. 시즌1, 2 출연자 대비해서 화제성 점수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술록 때문에 연하남 만나고 싶어졌다. 술록이 눈 보니까 바로 몰입이 된다는 네. 게 시청자들의 반응입니다. 젠디도 이 정도로 반응할 정도면 정말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나 봐요.
1: 이건 진짜 재밌고 유미의 세포들은 사실 3의 김재원 씨뿐 아니라 네. 1, 2,

0: 다 뭐 유미는 김고은 씨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안보현 씨도 원에서 안보현 씨도 그렇고 2에서 박진영 씨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 캐스팅 너무 잘해가지고 네. 1, 2, 3 다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연기도 다 진짜 잘하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도 드라마에 푹 빠져 계신 게 느껴질 정도로
0: 너무 너무 재밌어요.
1: 예, 감정이입이 확대해 계십니다.
0: 강추할게요. 네. 네, 어때요? 그럼 김민호 아나운서 이거 안 봤어요 아직?
1: 아 저도 예, 유미의 세포들은 약간 그냥 웹툰 같잖아요.
0: 괜찮아요, 진짜 예. 괜찮고. 그러면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는 뭐였어요?
1: 제가 아, 그 레이디 두아.
0: 오, 예. 오 레이디
1: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아. 좀 도파민 터지는 걸 네네네. 선호하기 때문에 네. 꽤 된 드라마지만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0: 오 레이디 두아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이야기했으니까 또 OST 한번 들어볼게요. 유미의 세포들 3 OST입니다. 소수빈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 곳.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요즘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됐던 드라마들 뭐 거의 다 만나본 것 같은데 또 네. 얘기할 게 남아있나요?
2: 이제는 앞으로의 기대작들을 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1: 오, 기대작.
2: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첫 선을 보인 MBC 금토 드라마 50%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신하균, 오정세, 허성태 이름만 들어도 정말 연기 잘하시는 이 세 분이 뭉친 드라마고요. 네. 총 12부작이에요. 평범해 보여도 이름 좀 날리던 세 남자가 운명에 의해서 다시 움직이게 되는 이야기고요.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이자 오란반점 주방장인 정호명 역의 신하균, 북한 최고 인간병기 불계 역의 오정세, 화산파 2인자 강범룡 역의 허성태, 이 세상에 치고 몸은 녹슬었을지언정 의리와 본능만은 여전한 짠물 액션 코미디라고 합니다. 소개만 들어도 정말 재밌어 보이죠?
1: 맞아요.
2: 네, 신하균 씨는 절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세 사람이 점점 어우러져 가는 과정이 큰 재미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신하균 씨랑 오정세 씨는 영화 극한직업에서도 이무배, 테드창으로 등장해서 티키타카 대단했는데 네. 이번 드라마에서의 호흡도 기대가 되고요.
2: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하반기 기대작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요즘 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JTBC는요, 당장 이번 주부터 새 드라마를 방송합니다. 신입사원 강회장인데요.
1: 아, 이거 재밌겠더라고요.
2: 네, 네. 제목부터 뭔가 내용이 예상이 됩니다. 이준영, 손현주, 전혜진 배우 출연인데요. 사업의 신이라고 불리는 굴지의 대기업 최성그룹 회장 강용호가 사고로 원치 않은 2회차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 유망한 축구선수 황준현과 영혼이 뒤바뀌면서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최성그룹의 인턴 사원으로 다시 발을 들이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KBS 토요일 미니시리즈도 소개해드릴게요. 7월에 네. 이게 부활을 한대요. 새 작품은 결혼의 완성으로 남궁민, 이설, 김대명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1: 네.
2: 이혼 직전에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 범죄자와 사투를 벌이게 되는 로맨스 스릴러가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한 MBC 1일 드라마 첫 번째 남자 120회에서 연장돼서 140회 끝난 네네. 다음에 그 후속이 발표가 됐습니다.
1: 오.
2: 제목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1: 오.
2: 한고은, 박세영 배우 등이 출연을 하는데요. 아직 내용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용감무쌍 용수정, 나쁜 사랑의 김미숙 PD가 연출을 하고요. 잘나서 정말 내 곁에 있어 등을 집필한 박지연 작가가 대본을 맡았고요. 이것 또한 7월에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2: 그리고 MBC 하반기 방송 예정의 10부작 드라마도 공개가 됐습니다. 너의 그라운드라는 제목인데요. 한효주 씨, 또 공명 씨가 주연을 맡았어요.
1: 네.
2: 2년째 재활 중인 에이스 좌완 투수가 변호사 출신 에이전트를 만나서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청춘 로맨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젠디가 정말 사랑하는 드라마 네. 유미의 세포들을 연출한 이상엽 PD가 메가폰을 잡는다고 해요.
1: 오,
2: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저는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게요.
2: 네.
1: 저도 MBC 드라마 너의 그라운드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2: 네.
1: 예정. 자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 나눠봤는데
2: 네.
1: 어때요? 민호 아나운서는 어떤 드라마 제일 먼저 볼 거예요?
2: 저는 그 스포츠를 저도 젠디와 마찬가지로 좋아해서
1: 네.
2: 스토브리그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너의 그라운드 약간 뭐 사랑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스포츠 내용도 많이 담길 것 같아서
1: 그러게.
2: 기대가 되고요.
1: 네.
2: 모자 무사 저 아직 못 봤는데 완결이 난 만큼 오늘부터 바로 정주행 들어갈 예정이고요.
1: 모자 무사 진짜 추천해요. 연기도
2: 네.
1: 진짜 너무 잘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배우들이.
2: 네. 요즘 볼 게 너무 많아서 사실 행복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는 너의 그라운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 출신 에이전트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2: 네.
1: 저희 또 게스트 분들 중에 변호사 출신 에이전트가 계시고 박지훈 변호사님이라고.
2: 아, 대박 대박.
1: 네, 그래서 추천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즘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2: 정말 드라마는 호흡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끈기가 좀 없는 편이어서 드라마를 처음 시작을 잘 못하거든요.
1: 네.
2: 근데 뭔가 내용을 다뤄보고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드라마가 많은 것 같아서 요즘은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드라마 보는 시간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1: 네.
2: 좀 듭니다. 젠디가 되게 드라마 매니아시잖아요.
1: 맞아요.
2: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1: 그냥 일단 스토리 보면은 그 드라마 다양한 스토리들을 볼 수
2: 네.
1: 있잖아요. 그게 재밌고 그리고 그 배우들의 연기 보는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일을 열정적으로 하지 이런 모습.

0: 배울 점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을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 지루하진 않나요? 너무 길어서. 괜찮으세요?
0: 그래도 이 드라마의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은 다 보게 되더라고요. 네.
1: 아, 젠디가 좋아하는 거는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네. 좀 들어가지고
0: 모자무사부터 시작해서 네. 또 연기했으니까 우리 민아 거는
1: 네, 연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감사합니다.
0: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드라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얘기.

김건모의 드라마 듣고 왔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3649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 머머에 올라와 있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일본 드라마를 보다가 운동하러 가는 중이에요. 운동하러 가기 싫어서 챗봇한테 갈지 말지 물었는데 러닝머신 10분만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하. 오, 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일본의 점술사이자 작가 예능인이었던 호소키 카즈코의 삶을 다룬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OTT 들어가면 메인에 떠 있어서 좀 궁금했는데 내용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시도를 아직 못해봤는데 이 강렬한 독설, 이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는 말을 직접 했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강렬한 독설로 방송가를 뒤흔들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실화 바탕으로 한 드라마라고 하네요. 이렇게 드라마 하나에 빠지면 운동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끝까지 다 볼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러 가신다는 우리 3649님 정말 대단하시고요. 임채영님도 운동하고 집에 가는 길에 또 보내주셨네요.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요. 꾸준히 운동하는 게 올해 목표 중에 하나인데 쉽지가 않네요. 야근 핑계, 피곤하다 핑계, 본방사수 드라마 핑계, 이제라도 꾸준히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채영님도 그렇고 우리 3649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이게 야근 핑계 대고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겠다. 아 이거 드라마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이것만 보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계속 대게 되잖아요. 근데 앞에 우리 3649님이 챗봇한테 물어본 것처럼 그냥 딱 10분만 한다. 너무 거창하게 한 시간 가야겠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그래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고 딱 10분만 걸어보자. 10분만 러닝머신 하고 오자. 이렇게 좀 쉽게 쉬운 목표를 정하는 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채영님도 운동 그래도 다녀오는 길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거 보니까 여러 핑계들을 잘 이겨내신 것 같고요. 4599님은 시어머니께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15일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한대요. 고령이셔서 잘 버텨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꼭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구보다 어머님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하면서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에 신청해 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우리 어머님 치료 잘 받으셔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방수영님이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듣고 싶어요 하셔서 이렇게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까지 두 곡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큐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5174님이 갑자기 다가온 행복이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온 작은 일들에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동네 카페에 갔다가 사장님께서 과자를 서비스로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진짜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죠. 카페에 갔는데 예상치 못한 서비스 과자 한 봉지. 진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거쳐간 일 아니어도 이런 생각지 못한 배려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런 행복들 자주 느끼시길 바랍니다. 4175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안산대학교 셔틀을 돌고 있는데 8시 40분이 마지막 운행이네요. 매일 놀러오고 있는데 목소리가 참 편안하게 예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기사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운행 다 마치셨겠네요. 이렇게 매일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기사님들 정말 감사한 존재들인데 오늘도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대체 공휴일이었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4일만 이제 출근을 하면 되니까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손태진의 Dear My Son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 원 상당의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려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뒤 폭행을 당했다는 한국인 활동가들의 주장이 나온데 외교부가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버락샤인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불러 이번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처사가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책임자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합의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와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JCPOA가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직접적이고 공개된 길이 됐다고 주장하며 나는 그런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차주인 50대 여성이 골목길을 진입하던 중 벽에 부딪힌 뒤 후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많은 곳 150mm 이상, 중부지방은 2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올해 구글의 개발자 행사에서 AI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변화들이 발표됐습니다. 25년 된 검색 서비스를 갈아엎는 데 이어서 스마트 환경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다양한 분야를 직접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구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구글의 승부수,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판 신분제라 불리는 후커우 제도가 68년 만에 완화됩니다. 그동안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졌지만 이 제도를 쉽게 손보지 못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구조가 지금까지의 고속 성장을 떠받쳐온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변화를 지금 선택한 걸까요?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5: 소장님.
6: 네.
5: 구글이 사준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다녀오셨다. 아, 이 소리가 네. 쫙 퍼졌습니다.
6: 아, 네. 뭐, 아닙니다.
5: 아니 뭐 예. 구글이 사줬다는데 우리는 더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6: 네.
5: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온 것 좀 공유 좀 해주세요.
6: 네, 그 구글 I/O라는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구글 I/O가 어떤 행사냐면 구글이 매년 5월에 한 번씩 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5: 예.
6: 애플의 WWDC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구글에는 구글 I/O가 있는 건데요. 이제 전 세계 개발자, 뭐 언론, 업계 관계자 수천 명이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옆 야외 공연장에 모여요.
5: 네.
6: 이 구글 I/O라는 이름이 컴퓨터에서 쓰는 입력인 인풋 그리고 아웃풋 요거의 약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혁신을 공개한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인더 오픈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업계 방향을 좌우한다 보니까 관심이 많게 되는데 저는 이제 또 운이 좋게 이 창구라고 하는 구글 플레이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갔거든요.
5: 네.
6: 그러다 보니까는 구글 본사 캠퍼스 투어를 이제 전날에 좀 했어요.
5: 야.
6: 근데 거기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 구글 아이오랑 좀 연결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 예.
6: 이 구글 본사에 가면은 이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복제판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5: 오.

0: 이게 이름이 스탠이라는 친구인데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완전한 티라노 화석의 복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갖다 놨냐라고 네. 하면 이제 한때 지구를 호령했었던 최강의 포식자인 티라노사우루스도 환경이 바뀌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매일 정신 차리자 뭐 예방주사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구글 IEO를 좀 보면서 느꼈던 게 아 구글이 이제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또 한 번 이 검색 시장에서의 티라노처럼 멸종하는 게 아니고 또 새롭게 뭔가 통째로 바꾸면서 일하려고 하는 좀 변화를 보여줬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구글 IEO가 하나씩 어떤 특정한 걸 뜯어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면 구글이 정말로 또 한 번의 그 어떻게 보면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멋집니다. 사실 한 시대의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기업들이 자기 부정, 자기 반성을 못해서 시대의 뒤안길로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네. 구글은 본사 로비에 그 공룡을 갖다 놓고 저걸 보고 상기하라고 해놓는 수준이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 본격적인 AI 시대의 갈아엎기를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구글 검색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가장 임팩트 있었던 무대에서 한 문장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구글 search is AI search라고 얘기했습니다.
1: 그게 무슨 소리예요?
0: 그러니까 이제는 구글의 모든 검색은 AI 검색이다 라고 명확하게 천명을 한 거예요.
1: 예.
0: 처음부터 끝까지 AI 검색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계속 나오는 어떠한 그 메시지가 이제 우리는 search가 아니고 ask engine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 예.
0: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search는 그냥 우리가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의 결과를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1: 예.
0: 근데 ask라는 건 물어본 거를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단순히 구글이 어떠한 검색의 링크를 연결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내용도 주고 컨텐츠도 주고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다 줄 수 있게 된다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변화가 중요한 거는 구글의 검색 사이트인 구글.com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글의 모든 패밀리 앱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놀라움이 뭐였냐면
1: 예.
0: 유튜브에 이 에스크 기능이 이제 조만간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0: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1: 네.
0: 예를 들면은 저희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1: 예.
0: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구글 IEO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구글 IEO에 대해서 뭔가 유튜브 이게 구글에 검색을 하면 글이 나오죠.
1: 네.
0: 글을 링크를 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최근에 이 구글 사이트에도 이 AI 검색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1: 예.
0: 거기에 보면 내용을 정리해 주잖아요.
1: 네.
0: 유튜브로 생각을 해보면
1: 예.
0: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면 구글 IEO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영상이 통으로 나오지 그게 몇 분 몇 초인지 안 알려주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제가 구글 IEO란 이라고 물어보면 저희 영상이 나오면서 그 영상에서 정확하게
1: 네.
0: 3분 35초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딱 눌러보면 제가 아 구글 IEO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럼 이거는 정말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1: 네.
0: 이른바 지금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우투 검색 그러니까 뭔가 찾아보거나 알려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그게 좀 더 심도 있게 가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빠가 아이가 보조바퀴 자전거를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두발 자전거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 40분짜리 아이 자전거 영상에 예를 들면 한 4분 53초에 그런 게 나옵니다. 라면서 알려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찾는 행동들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 자체도 AI가 알아서 찾아준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처럼 롱텀이나 정보성 영상들이 훨씬 더 많은 변화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래킹을 가져올 수도 있는 변화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글이 단순히 검색을 넘어서서 아예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준다라는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 이번에 좀 포인트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맥락에 그냥 구글의 미래상이 보이네요. 이제 서치 우리가 구글 들어가서 찾아봐가 아니라
0: 네.
1: 에스크 구글에게 물어봐. 그럼 지가 알아서 다 찾아서 답변을 해줄 거야.
0: 그렇죠.
1: 이 수준으로 가는 거네요. 자 그런데 사실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럼 뭐가 다를까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구글 검색이 지금까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구글 전체 플랫폼에 마치 챗GPT나 퍼플렉시티가 하고 있던 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구글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다 하는 풀스택 회사라는 거죠. 이른바 GPU 대신에 TPU라고 하는 반도체 칩도 만들고 데이터 센터도 하고 클라우드도 본인 거 안에서 하고 AI 모델도 본인 거 안에서 하고

0: 그 안에서 쓰는 서비스들도 다 자기들 본인 거니까 쉽게 말하면 가성비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구글의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을 네. 그대로 AI에 대한 경험을 주면서 그 안에서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 못 가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그 데미 서자비스가 나와서 구글 딥마인드 CEO 이제 알파고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고 작년 노벨 화학상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인터뷰에서 구글만이 이 풀스택 가진 유일한 조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것들이 진화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가 2030년 전으로 4~5년 만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2035년에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산업혁명의 100배 임팩트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구글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예. 하나의 형태로 연결하면서 사용자들을 다른 데 못 가게 하려는 어떠한 아. 것들 그리고 거기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글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1: 네, 그러면요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풀스택이 다 완성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0: 이 발표한 날부터 바로 구글 제미나이에 탑재된 게 있는데 바로 제미나이 3.5 플래시라는 모델입니다.
1: 예.
0: 이게 기존에 몇 달 전에 구글 제미나이 3.1 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프로가 제일 좋은 모델이고 플래시는 빠른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3.5 플래시가 불과 몇 달 전에 나왔던 3.1 프로, 그러니까 그 전에 제일 좋았던 모델이죠. 그 모델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AI는 똑똑하면은 비싸고 느린데 이 모델은 똑똑하면서도 출력 속도가 4배 빠르고 가격은 절반 이하예요.
1: 네.
0: 물론 기존 플래시보다는 비싸졌지만 프로 대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요즘에 AI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20짜리 요금제도 있지만 그 위에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100, $200짜리 요금제가 다 생겼잖아요.
1: 예.
0: 근데 구글은 지금까지 $20 요금제랑 $250 요금제 딱 두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50짜리를 동 경쟁사처럼 $50를 깎아서 $200를 만들어버렸어요.
1: 예.
0: 그리고 중간에 $100짜리 모델도 만들어서 지금 AI 회사들의 모든 사다리가 $20, $100, $200 이렇게 월 정액으로 간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렇게 한 번에 $50를 깎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구글이 TP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에서 자기네들이 강력함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고 미국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제미나이 스파크라고 하는 일종의 에이전트 모드가 나와요.
1: 네.
0: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이전트 모드를 제대로 동작시키려면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나 아니면 내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른바 오픈클로어 같은 형태들 이런 것들에서 됐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 스파크는 24시간 일하는 내 비서를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1: 예.
0: 거예요. 그럼 노트북을 덮어도 얘가 일을 하는데
1: 아.
0: 예를 들면은 매달 내 카드 명세서가 온 내 카드 명세서가 오면
1: 네.
0: 너가 Gmail에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혹시 새로 생긴 구독제가 있거나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결제하고 있는 건 네가 확인해가지고 그 필요 없는 건 네가 해제해.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럼 그렇게 시켜놓고 컴퓨터 닫고 있으면 얘가 메일 확인하고 클라우드 돌고 사이트 돌면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 아이 학교에서 안내 메일 오면 마감일만 뽑아서 매일 아침 요약해줘. 라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답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24시간 내내 클라우드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아도 AI가 이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에서 24시간 동안 안전하게 내 파일과 함께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이미 구글의 드라이브, 그러니까 구글의 파일이나 구글에서 쓰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글 안에서 가능한 생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몇 달 전에 소장님께서 그 AI에게 일 시키고 가려고 노트북 네. 하나 더 샀다고 했을 때
0: 맞아요.
1: 저도 사실 그 주에 그 말 듣고 또 하나 샀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일한다는 거니까 노트북을 따로 사서 켜놓고 다닐 게 아니라
0: 네.
1: 그냥 내 노트북에 일 시켜놓고 그냥 내 거 원래 들고 다녀도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켜도 되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이미 구글의 모든 파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구글의 엔터프라이즈 시장. 예를 들면 기업에서 기업 파일이나 여러 가지를 다 이 구글 안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회사는 이게 적용이 되면 쉽게 말해서 나 출장 가기 전에 그냥 핸드폰으로 시켜놓고 움직이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1: 네.
0: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죠.
1: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영상 서비스의 AI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 주세요.
0: 네, 방금 말씀드린 유튜브 안에서의 영상 서비스 AI 서비스 도입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검색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1: 예.
0: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보통 에이전트 하면

0: 는 일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내가 어떠한 보고서 써줘 아니면 내 이메일 보고 확인해 주잖아요. 근데 검색에도 에이전트가 붙는다는 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궁금한 게 있거나 찾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딱 찾는데 없으면 그냥 없구나 하고 끝나잖아요. 예를 들면 또 우리 박정우 교수님이 뭐 농구도 좋아하시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고 싶은 한정판 농구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지금은 중고 사이트에서 막 찾아요. 근데 없어요. 뭐 없으면 에이 없구나. 하고 한달 있다가 또 생각나면 찾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번에 나오는 검색 에이전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조던 농구화를 260발 사이즈에 맞는 걸 너가 검색을 해주는데 지금 없어도 만약에 나오면
1: 바로 나한테 알려줘.
0: 나한테 알려줘. 이런 거를 에이전트에 시켜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정 기간에 제가 한 번만 시켜놓으면 얘가 계속 인터넷을 돌고 있다가 우리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게 나왔네라고 하면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검색에 에이전트가 붙어서 24시간 동안 나의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거고 두 번째는 또 검색이 단순히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Generate UI in Search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1: 뭐예요?
0: 제가 구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블랙홀에 시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라고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관련된 글이나 링크를 줬잖아요. 얘가 바로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구글 검색창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왼쪽 오른쪽을 움직이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농구공이 어떻게 튀기니라고 하면은 중력에 따라서 어떻게 튀기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앱 같은 일종의 시각 서비스를 바로 이 구글 안에다가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단순히 그냥 검색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데 가지 않아서 이 안에서 바로 그 앱을 보고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어떠한 게 나왔냐면 무대 시연 중에서 주말에 가족이랑 뭘 할까라고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검색이 알아서 그냥 주말 플래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또 작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 쪽에서도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AI 영상 만들기 하면 구글에서 VO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고 기존의 챗GPT에서는 소라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구글 VO 대신에 나온 게 제미나이 옴니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고 이미 이거는 지금 제미나이 앱에 탑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뭐냐면 월드 모델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월드 모델은 쉽게 말하면 이제 AI가 세상의 물리적인 원리와 법칙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영상을 만들라고 칠 때 뭐 농구를 하고 있는 어떠한 뭐 경기장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사람이 농구공을 튀길 때 그냥 AI가 영상이 아무렇게나 농구공을 튀기는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세상의 원리와 물리적인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력을 계산을 해서 사람이 농구공을 칠 때 현실에서 튀기는 거랑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영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단순히 그냥 영상을 만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피지컬 AI의 학습용 데이터도 AI로 만들 수 있는 형태들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서비스가 이번에 우리는 특이점의 산기슭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 2027년 구글 I/O에는 실제 세계에서 작동하는 에이전트나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단순히 그냥 즐거운 영상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영상들을 우리가 글을 쓰면 나오는 시대가 되었고 이게 먼저 지금 유튜브 쇼츠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상당히 오고 있는 상황이죠.
1: 네. 그리고 이제 소장님 미국과 계실 때 한국에서도 구글과 삼성이 스마트 글라스라고 이제 통칭되는 구글 글라스 같은 걸 하나 출시했어요. 사실 구글 글라스는 예전에도 한 십수년 넘게 전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때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안경 체험 좀 하고 오셨습니까?
0: 네, 실제로 이제 가장 좋았던 게 그 안에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아마 우리나라 이제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실제 체험한 걸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은 이 글래스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는 오디오 형태가 있고 거기에서 베타 버전이긴 했는데 버튼을 누르면 우상단에 조그만한 이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상 깊었던 게 실시간 통역이나 한국어가 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해봤냐면 그 자리에 자리에서 바둑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바둑판을 보면서 제가 바둑을 못 두는데 얘가 영어로 얘기할래? 너 한국어로 해줄래? 이랬더니 얘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바둑판을 보면서 나 이거 어떻게 둬야 되는지 네가 알려줘 라고 하니까 수를 두면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둑이 좀 두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흰 돌을 어디다 딱 놨어요. 그랬더니 네. 아 거기에다가 착점을 하신 게 너무 좋은 수고

0: 이러한데 다음엔 이렇게 두세요. 아. 라고 얘가 그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제가 어떤 포스터를 보고 이 포스터 뭐야 라고 했더니 그 포스터의 가수의 음악을 저한테 들려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포스터고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노래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1: 예.
0: 심지어 이제 거기에 데모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한국어를 하시는 교포분이 일부러 앉아 계세요.
1: 예.
0: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글래스를 끼고 이분을 딱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일부러 한국어로 뭔가 얘기를 해줘요.
1: 네.
0: 그럼 그게 여기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영어로 뜹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실시간 번역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일부러 한국어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1: 네.
0: 글로벌 모든 사람들한테 한국어로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통역이나 번역들 이미지 바꾸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상당히 보여줬었고요.
1: 그러니까 이번에 판매되는 것도 그게 다 구현이 되는 거예요?
0: 이번에 판매되는 건 오디오만 있습니다.
1: 오디오만.
0: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디스플레이는 없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디오지만 뭔가 제가 바둑판 보면서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 화면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오디오 글래스는 올 가을에 나올 것으로 보고 디스플레이가 있는 건 한 1, 2년 안에 출시돼야 되는데 정확한 출시는 얘기해주지는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좀 체험을 해보고 했습니다.
1: 네. 소장님은 메타 글래스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메타 글래스하고 이번에 구글 글래스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0: 제가 볼 땐 가장 큰 차이는 메타는 궁극적으로는 글래스 올리로 갈 것 같고요.
1: 네.
0: 구글은 이 스마트폰의 플랫폼들과 연동하는 그림을 제일 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메타는 메타가 이제 앱 안에 있으면 결국 구글에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구글은 플랫폼 안에서 키워야 되니까
1: 예.
0: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음성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갤럭시 S26에 보면 에이전트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1: 네.
0: 근데 좀 느려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해줘 라고 하면 되긴 되는데 느리고 이걸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이 구글 글래스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다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집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 지금 이제 집에 갈 거니까 너가 짜장면 배달해줘 라는 얘기를 핸드폰을 꺼내고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냥 구글 글래스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동작을 합니다. 그럼 스마트폰 동작하고 제가 차에서 움직이겠죠? 그럼 그 안에서 얘가 좀 느려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동작을 해서 저한테 결국 음성으로 지금 배달됐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멍하니 5분 이상 보고 있지 않아도 음성으로 시켰을 때 에이전트가 이 스마트폰 앱들을 통해서 연결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스마트 글래스는 단순히 이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었던 구글 생태계를 확장시키려는 전략이에요.
1: 네.
0: 그리고 이걸 제가 정확하게 본 게 거기에서 개발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한 게 글래스용 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 앱을 개발자분들이 만들면
1: 네.
0: 그걸 우리가 글래스랑 잘 연동을 시켜줄게요가 이제 그들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프로치가 다르다. 그리고 구글은 역시 구글의 생태계를 키우려는 전략 안에 이 글래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어떤 접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각종 디바이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야 될 게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세상이 좋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편해질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첫 소식은 중국이네요. 중국이 후커우 제도, 우리로 따지면 이제 호패 제도, 호적 제도 이런 것 같은데 이걸 68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4: 그렇습니다. 후커우는 중국의 호적 제도인데요. 원래 호적이라는 거는 한 가구에 속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 이거를 기록해두는 문서잖아요.
3: 네.
4: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인구를 관리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기본 자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주로 호적지를 기준으로 제공이 됐어요.
3: 예.
4: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베이징에서 오래 일하고 오래 살았어도 이제 공식 호적이 다른 지방에 있으면 베이징 주민과 같은 사회보험 혜택 같은 걸 받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바꾸겠다는 제도 개편안을 내놨고요.
3: 예.
4: 앞으로는 자신의 호적지가 어딘지랑 관계없이 실제로 일하고 있고 실제로 살고 있는 도시에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3: 조금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고 가볼까요? 후커우 제도, 이거 왜 초에는 왜 도입한 겁니까?
4: 네, 이게 거주 이전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3: 예.
4: 중국이 처음부터 거주 이전을 강하게 막았던 건 아닙니다. 1949년에 중국 공산당 집권 이후부터 8년 정도는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웠는데요.
3: 예.
4: 이제 1958년에 변화가 생겨요. 당시 중국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키우는 정책을 펼쳤는데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이제 도시로 식량을 싸게 공급을 해야 됐고
3: 예.
4: 이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낮게 유지가 됐어야 됐습니다.
3: 예.
4: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농촌에 남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도시 공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3: 예.
4: 농민들이 진짜로 너도나도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3: 예.
4: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농촌 인구를 붙잡아둘 필요가 생긴 거예요.
3: 아.
4: 그래서 이때부터 도시 호적이랑 농촌 호적을 엄격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 예.
4: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도시로 이주를 해도 호적을 바꾸기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예요.
3: 네.
4: 그리고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이동 자체는 좀 자유로워지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일하는 것도 이제 가능은 해졌습니다.
3: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따른 차별은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호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교육, 의료, 주거, 복지 이런 출발선 자체가 달라졌고요. 그래서 일종의 중국 사회의 신분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항상 받아왔었습니다.
3: 네. 초반에 도입한 이유는 좀 씁쓸하지만 이해는 되네요. 그런데 이제는 또 중국도 많이 달라졌는데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4: 네, 여기서 중요한 존재가 바로 농민공인데요.
3: 예.
4: 농민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농촌의 호적을 가진 채로 도시로 나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를 말합니다.
3: 예.
4: 이제 공장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물류, 배달, 서비스업 같은 데서 저가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중국에서 대략 2억 명이 넘는 농민공이 일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3: 예.
4: 그래서 사실상 중국의 제조업이나 도시 개발을 떠받쳐온 거대한 노동력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 예.
4: 그래서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구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했어요. 이제 도시 호적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기업은 그만큼 저렴하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새로 개발되는 도시 아니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민공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습니다.
3: 예.
4: 이제 반대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농민공을 도시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게 부담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런 지방정부의 호적을 주게 되면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데리고 오는 가족의 교육이나 의료, 주거, 연금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서비스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3: 네.
4: 그래서 도시는 농민공의 노동력은 필요로 하면서도 이들을 완전한 도시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3: 예.
4: 그래서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냅뒀던 건데
3: 네.
4: 이래서 바로 후커우 제도가 오래 유지된 핵심 배경이 됐던 겁니다.
3: 이야, 중국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수용하고 있네요.
4: 그렇습니다.
3: 예.
4: 네, 이 차별이 한 세대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건데요.
3: 예.
4: 이제 기본적으로 후커우 제도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호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농촌 호적이면 아이가 도시에서 컸어도 도시 호적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3: 예.
4: 그래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구조였던 거고 정말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3: 예.
4: 아니면 국가가 인정할 만큼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경우가 아니면 호적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했습니다.
3: 쉽게 말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야 제대로 이사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수준인데
4: 네.
3: 하여튼 놀라운 것 같은데 결국 거주지 통제를 위해 만든 제도가 후커우 제도인데 이게 지금 불평등만 만들고 있는 가장 주범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것 때문에 경제성장은 좀 달성한 것 같긴 하고요.
4: 네.
3: 이런 제도가 그럼 중국에만 있는 겁니까? 다른 나라들도 있는 겁니까?
4: 네. 중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거주지 통제 제도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 아니면 강한 중앙집

인권 체제를 가진 나라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었더라고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게 구소련의 거주 등록제인데 중국의 후커우 제도도 이 거주 등록제를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 시절에는 국가가 정한 거주지에 머물렀어야 됐고 다른 도시로 가려면 공식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0: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이 공식 네, 제도를 공식 폐지했었고요.
1: 예.
0: 지금은 전산화된 개인 식별 번호로 대체한 상태입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거주지 통제가 매우 강한 나라인데 이제 평양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런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대한 충성도나 성분에 따라서 국가가 배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네. 네. 이게 실제 사람들의 일상에는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실제 사례가 네. 있습니까?
0: 네, 중국 영화 속에서도 이런 후커우 제도가 고발성 영화가 아니더라도
1: 네.
0: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재로 녹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럴 거겠는데요?
0: 네.
1: 소개 좀 해주세요.
0: 대표적으로 먼 훗날 우리라는 정말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있는데
1: 네.
0: 이게 최근에 한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헤이룽장성 출신인데 이 인물의 초반 목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베이징 후쿠오를 갖고 있고 베이징에 집이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인 거예요.
1: 예.
0: 이게 얼핏 들으면 속물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 속 맥락을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사람이 학력도 집안 배경도 든든한 인맥도 없는 지방 출신의 청년이 베이징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근데 이 인물은 같은 지방 출신인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돼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서로 사랑하는데도 이 남자 주인공은 언젠가 베이징에 번듯한 집을 마련해야 된다. 이 강한 목표의식이 그런 압박을 느끼기도 해요.
1: 예.
0: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게임 개발로 성공을 하고 베이징에 넓은 아파트도 마련을 하는데 이미 이 여주인공이랑은 이미 갈라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애틋한 영화인데
1: 네.
0: 이 영화가 가장 그러니까 정말 많은 중국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후커우 제도가 거창한 어떤 정책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직장 생활, 도시 정착의 문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진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 결혼 중매 업체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뭐 직업 같은 거일 것 같은데 근데 중국에서는 댁이 어디세요? 이런 네. 걸 물어보겠네요, 진짜. 그럼 중국 정부는 왜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이 후커우 제도를 바꿔야겠다 생각한 겁니까?
0: 네, 이렇게 농민공이나 이런 지방 청년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개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경제적인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1: 예.
0: 이제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대도시나 연해 지역 공장으로 대거 몰려가던 시대가 지금 끝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1: 예.
0: 일단 노동력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신 조사를 보면 농민공이 작년 기준으로 3억 11만 명이었어요.
1: 예.
0: 규모 자체는 큰데 전년 대비 0.5%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나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지금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43.3세인데요. 이제 50세 이상 비중도 32%까지 올라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을 붙잡아 두는 게 점점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새 노동력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내수 문제도 여기서 좀 발생을 했었는데
1: 예.
0: 후커우 제도는 과거 중국의 고속 성장에는 유리한 면이 있었어요. 아까
1: 예.
0: 말씀드린 것처럼 값싼 노동력을 도시 산업에 쉽게 공급할 수가 있었으니까.
1: 예.
0: 근데 이제 소비 경제에는 좀 불리했던 거예요. 도시에서 월급을 받지만 생활은 불안정하니까 언제든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녀 교육이나 의료, 노후 문제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우니까 도시에서 돈을 벌어도 쉽게 쓰지 않고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실제 사는 도시에서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농민공들의 불안을 조금 줄어들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관련한 소비도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고 본 겁니다.
1: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실제 중국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내수 진작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지방 가면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 어려워서 고충인 기업들도 많은데 중국도 내국인 농민공 구하기가 어려워질까 봐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거군요.
0: 네.
1: 그러면 실제로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0: 다만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1: 예.
0: 결국에는 학교, 병원, 사회보험 같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해야 되는 건 지방정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후커우 개혁은 중국이 이제 농민공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만 볼 수 없게 됐다. 이런 신호이고요.
1: 네.
0: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을 도시에 살고 소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지 결과적으로 내수도 살릴 수 있고 노동력도 붙잡을 수 있고 부동산 침체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1: 거군요. 그렇군요.
0: 겁니다.
1: 중국 내부에서는 또 부동산 침체도

0: 걱정인데 이들이 도시에서 버젓이 살 수 있게 되면 그럼 집도 구할 테니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 쿠바 소식이네요. 미국이 쿠바를 향해 심상치 않은 압박에 나섰다.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미국이 쿠바를 향한 압박 수위를 지금 확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0: 네.
1: 미 법무부가 쿠바의 마쿠 실력자인 그리고 혁명의 원로기도 한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겁니다. 이 라울 카스트로는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1959년 쿠바 혁명의 핵심 주역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후에 국방부 장관을 오래 지냈고 대통령까지 맡으면서 쿠바 군부와 권력 구조를 완전히 장악해온 인물이에요.
0: 예.
1: 지금은 공식 직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쿠바 체제의 상징이자 마쿠 실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법무부의 공소장에는 어떤 혐의가 있다고 써 있나요?
1: 네, 혐의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미국인 살해 음모, 항공기 파괴, 살인과 같은 7개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살인 혐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최대 사형이나 종신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0: 예.
1: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미국은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한 직후에 항공모함 전단을 쿠바 앞바다, 그러니까 카리브해에 배치를 했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단순히 법적 조치만 한 게 아니라 군사적 압박까지 동시에 강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네요. 올 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했던 방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정말 유사한데요. 당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했던 방식을 보면 미국은 마두로를 마약 테러 공모 혐의로 기소를 먼저 한 다음에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면서 압박 수요를 높였고 그다음에 마두로를 이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한 압송 작전까지 세웠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번에 흐름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맞습니다. 게다가 쿠바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미국이랑 가까워요.
0: 네.
1: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 거리가 145km밖에 안 되고요. 마이애미에서 쿠바 수도까지 비행기로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쿠바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격적인 군사 작전이나 압송 시도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라울 카스트로를 이번에 기소한 게 미국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예.
1: 그렇습니다. 이제 라울 카스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바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쿠바에는 군부가 운영하는 거대 기업 집단인 가에사가 있어요.
0: 예.
1: 이제 관광이나 유통, 금융과 같은 쿠바 경제 핵심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제 가에사 역시 카스트로 가문이랑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렇게 문제를 삼은 대표적인 사건은 1996년에 있었던 구출의 형제들 항공기 격추 사건입니다. 당시 마이애미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쿠바 망명단체가 있었어요. 이들의 이름이 구출의 형제들인 건데요.
0: 네.
1: 이 단체는 쿠바를 탈출하다가 바다에 표류한 난민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던 단체예요. 그런데
0: 예.
1: 1996년에 이 단체 소속의 민간 경비행기 3대가 플로리다 해협 인근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쿠바 공군 전투기가 이 가운데 2대를 격추를 한 거예요.
0: 아.
1: 이 사건으로 미국 시민권자 3명이랑 미국 영주권자 1명, 총 4명이 숨지게 됐습니다.
0: 예.
1: 근데 문제는 당시 쿠바 국방부 장관이 바로 라울 카스트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라울 카스트로가 발포 명령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봤고요.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법무부와 검찰이 그를 이제 미국인 살해 공모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0: 예.
1: 근데 당시에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쿠바의 핵심 권력자를 직접 기소하는 거는 외교적으로 거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고요.
0: 예.
1: 이제 자칫 하면 미국과 쿠바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미국이 쿠바를 압박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1: 네, 표면적으로는 인권 문제, 독재 정권 문제를 내세우고 있어요.
0: 예.
1: 근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데요.
0: 네.
1: 미국은 쿠바를 단순한 작은 섬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 바로 앞마당에 남아있는 마지막 반미 사회주의의 거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독립 기념일 메시지에서 마두로에 대한 기소와 축출은 아바나에 있는 그의 사회주의 동맹국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0: 예.
1: 또 이곳은 우리의 반구이며 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을 위협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0: 네, 여기서 말한 반구가 서반구 그 얘기인가 보군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1: 네, 또 다른 배경은 베네수엘라인데요. 쿠바는 그동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으로부터 석유를 싸게 공급받으면서 그나마 버텨왔습니다.
0: 예.
1: 그런데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또 친쿠바 노선, 베네수엘라 안에 있는 친쿠바 노선

0: 전이 흔들리면서 쿠바의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약해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쿠바에 연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전력난이 심해지고 이 전력난은 결국 민생 불안으로 이어졌는데 실제로 쿠바에서는 정전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미국은 이 내부 불만이 체제 균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적 이유도 작용을 했는데
1: 예.
0: 미국은 쿠바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 아.
0: 네, 쿠바가 러시아나 중국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플로리다 바로 아래의 경쟁국의 감시 거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기 쿠바 미사일 위기의 기억이 있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미국이 쿠바 정권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계속 더 버티면 너네 고립될 거고 타협하거나 개방되면 우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친쿠바 정권이 약해진 지금이 쿠바의 공산 정권을 압박할 적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이 가버리면 라울 카스트로를 마두르 저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처럼 미국으로 압송할 가능성 이것도 있습니까?
0: 네,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 예.
0: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나이인데요. 이 라울 카스트로가 1931년생이에요.
1: 예.
0: 이제 올해로 95세인데 설령 미국이 체포작전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렇게 95세 노인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장면이 마두로 때처럼 그냥 극적인 정치적 승리처럼 보이기는 굉장히 어렵고
1: 예.
0: 오히려 부담스러운 장면이 미국 입장에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이제 두 번째는 상징성과 권력의 무게감인데요. 쿠바 공산당과 군부, 내무부가 모두 촘촘하게 결속이 되어 있고요. 라울이 그 체제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지도자를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쿠바 혁명 체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것도 또 이유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로드리게스처럼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마두로 이후의 인물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쿠바에서는 지금 그런 인물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1: 아.
0: 네. 마지막으로는 쿠바의 체제 자체가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라는 점인데요. 이제 반정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반정부 시위도 있었고 야권과 시민사회도 어느 정도 존재를 했지만 쿠바 같은 경우에는 67년 동안 공산당, 군부, 내무부가 사회 전체를 매우 강하게 통제를 해왔고요. 이제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 조직까지 정권의 통제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권 내부의 균열을 노린다고 해도 쿠바에서는 생각만큼 쉽게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그런데요.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 좀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대통령 전인 차베스부터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이양되고 계속 연장되고 있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델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이었죠. 이 사람도 마두로의 최측근이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마두로가 체포당하고 났더니 델시가 돌연 친미 성향을 보이는 걸로 싹 바뀌어서 완벽하게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통제하는 상황으로 싹 바뀌었는데 쿠바도 그러지 않을까요?
0: 네. 모든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 예.
0: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쿠바의 내부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난이랑 전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1: 예.
0: 경제는 역성장하고 있고요. 전력난은 거의 파탄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바나 도심 항복판에서 정전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쿠바는 매우 사회 통제가 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 항복판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 네.
0: 그만큼 지금 민심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부 균열이 커지면 미국의 계산도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라울 카스트로를 실제로 압송하기보다는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만 쿠바 내부 혼란이 더 커지고 정권 통제력이 약해질 경우에는 더 강한 조치를 미국이 검토할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미국이 인도적 지원 카드까지 던지고 있어요. 이제 최근 미국은 쿠바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쿠바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히면서 흔들고 있는데요. 이게 쿠바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카드입니다.
1: 예.
0: 이제 받아들일 경우에 우리 체제가 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을 잃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요.
1: 네.
0: 반대로 거부할 경우에는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게 된다는 점에서 좀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미국은 쿠바 정권의 일종의 외통수를 둔 거고요. 미국을 지원을 받아도 체제의 약점이 드러나고 거부해도 민심이 약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를 실제로 끌어

0: 끌고 가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1: 예.
0: 베네수엘라 이후에 미국이 중남미의 반미 정권들을 다시 정리하려는 신호탄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1: 예.
0: 동시에 쿠바 혁명 체제가 70년 만에 맞닥뜨린 가장 큰 생존 시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박이 쿠바를 열게 만들지 아니면 더 굳게 닫히게 만들지 그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야 미국이 요즘 바쁜 것 같습니다. 이란 수습도 아직 안 됐는데 또 쿠바하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자, 마지막 소식도 한번 전해 들어보죠. 미국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호텔 청소부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0: 지금 뉴욕에서는 노조 노동자들이 잇따라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따내고 있어요.
1: 예.
0: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호텔 노동자들인데요. 뉴욕시의 호텔 노조가 최근에 100년에 가까운 노조 역사상 가장 큰 임금 인상안을 확보했습니다.
1: 예.
0: 대상은 뉴욕에 있는 250개 호텔에서 일하는 조합원 3만 명인데요. 이제 호텔 청소원의 시급이 현재 39.87달러예요. 근데 8년 계약 마지막 해에는 61.07달러까지 오르게 되는데
1: 네.
0: 이렇게 되면 계약 6년 차부터는 약 연 10만 달러 이상 1억 5천만 원 수준을 벌게 됩니다.
1: 예.
0: 임금만 오른 게 아니라 조합원과 가족의 무료 의료 혜택도 유지가 되고요.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주거비와 보육비를 돕는 새 기금에도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올해 초에 연봉이 대폭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뉴욕의 주요 병원 간호사들이 시 역사상 가장 크고 긴 파업을 벌였고요.
1: 네.
0: 그 결과로 3년 계약 기간 동안 12%가 넘는 임금 인상을 확보했습니다.
1: 예.
0: 이제 통근 철도의 노동자들도 협상력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통근 철도 중에 하나가 멈추면서 지금 롱아일랜드와 뉴욕을 오가는 승객 30만 명의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걸 보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음 계약 연도에 4%가 넘는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고요. 근데 이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3%를 제안했는데 이제 파업 사흘 만에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네. 왜 이렇게 우후죽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0: 네, 핵심은 생활비입니다.
1: 예.
0: 뉴욕은 원래도 비싼 도시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1: 예.
0: 근데 몇 년 사이에 주거비, 보육비, 외식비가 한꺼번에 튀면서 지금 임금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뉴욕은 금융업처럼 고소득층이 많은 도시인데
1: 네.
0: 이들의 소득이 높다 보니까 지역 물가도 같이 밀어올리는 측면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있었던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앉아서 점심 한 끼를 먹으려면 100달러가 정말 우습기도 하고 퇴근 뒤에 술 한잔 하려면 3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사립 학교 학비도 자녀 한 명당 연 7만 달러, 하나로 1억 원에 가까운 것이 많고요. 이런 소비가 뉴욕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1: 네.
0: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가격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인건비 좀 올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도 있고 또 많은 폭의 인건비 인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뭐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은 뭡니까?
0: 네. 정치 환경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일단 지금 뉴욕시가 노조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예요.
1: 예.
0: 이제 맘다니 뉴욕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부터 노동계급의 뉴요커를 보호하고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고소득층과 기업들은 불안하게 반응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우군이 생긴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실제로 맘다니 시장은 최근에 간호사들의 피켓 라인에 함께 서기도 했고요. 노동절 집회에서도 노조 노동자들을 향해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도어맨들을 지지하는 영상에서는 뉴욕에서 가족을 키우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조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없이는 뉴욕이라는 대도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들도 값비싼 뉴욕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전화.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이번에도 불발되면 이란을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거나 합의 불발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공격이 재개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국가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 후 중동 국가들이 평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집권 1기 때 이스라엘과 일부 중동 국가가 체결했는데 트럼프는 집권 2기에는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승인 지연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은신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0: 미국 CBS 방송은 현지 시간 24일 이란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도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모르고 직접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협상과 관련된 큰 틀의 지침만 전달하고 복잡한 전령체계를 통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 당국자들은 최고 지도자의 최종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가 조작이나 회계 부정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이 내일부터 사라집니다. 포상금은 한도 없이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30%까지 지급되고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이나 금감원에 이첩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가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조치로 미국에선 3,700억 원대 포상금이 지급된 적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위법 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더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며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많은 곳은 150mm 이상, 중부지방은 2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그룹 퀸이 8번째 앨범 발매를 앞두고 미국 LA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 공연에 마이클 잭슨과 그의 형제들이 방문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무대 뒤에서 퀸의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새 앨범에 들어갈 이 노래를 들었는데요. 이 노래는 환상적이니까 틀림없이 히트할 거라면서 꼭 싱글로 내라고 조언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조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1980년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싱글만 700만 장 이상이 팔렸고요. 이 노래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3주 동안 1위를 하면서 퀸의 음악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5월 25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퀸입니다. Another One Bites the Dust.

5월 25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Queen, Another One Bites the Dust였어요. 이성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에서 마이클 잭슨 배드 앨범을 들었는데 오늘 또 시작할 때 마이클 잭슨 이야기가 나왔네요. 마이클 잭슨이 퀸을 되게 좋아해서 공연을 자주 놀러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 노래를 듣고 아 이건 진짜 꼭 성공할 거니까 싱글로 무조건 내야 된다. 사실 퀸 멤버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대요. 그랬는데 마이클 잭슨도 권유를 하고 회사 측에서도 아 이 곡은 밀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싱글로 냈고 그 다음에 차트 1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졌던 건데 근데 이 베이스 라인이나 드럼 라인을 들어보면 마이클 잭슨이 딱 좋아할 만한 리듬이긴 하죠. 네. 그리고 그걸 퀸도 본인들 스타일대로

0: 너무 잘 만들어냈고요. 주변에서 나는 좀 긴가민가 한데, 이거 좋다. 이거 잘될 거야. 너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한번 이렇게 북돋아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생기곤 하죠. 오늘 어떻게 힘이 좀 필요하신가요? 제가 그 북돋는 역할 좀 해드릴까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예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잘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1: 유유제약.
12: 세금.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두 곡은 4791님 신청곡 The Temptations의 My Girl 그리고 8393님이 골라주신 사브리나 카펜터의 Man Child이었습니다. 임철희님 예전에 감성 있는 팝하면 라붐2 OST였던 쿡다북스의 Your Eyes였죠. 이 노래에 빠져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밤이나 새벽에 들어도 좋은 팝이라고 생각해요. 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감성이 지금 듣는다고 해서 어디 달아나지 않죠. 그 감성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게 또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쿡다북스의 Your Eyes 이 노래에 이어서 또 우리의 그 예전 감성을 자극할 만한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이종윤 님이 장국영의 To You 골라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곡 지금 이어서 들을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시내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최근 싱글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1971년생 영국의 가수 다이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이도는 에미넴이 그 스탠에 샘플링했던 땡큐로 워낙에 유명하죠. 그런데 그 땡큐 이전에 더 먼저 발표한 싱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1999년에 나왔었던 데뷔곡 Here With Me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가 그 미국의 드라마 시리즈인 로스웰이라는 작품하고 2003년에 영화 Love Actually에도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했었던 그 당시에는 막 빵 터지고 막 전 세계를 호령하고 이런 음악은 아니었지만 잔잔하게 되게 오랜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었던 이 Thank You라는 노래로 또 스타덤에 올랐던 다이도는 2019년까지 5장의 앨범을 냈는데요. 이 5집 앨범에서 마지막 싱글로 발표한 노래가 Friends라는 곡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다이도가 새 앨범을 발표하지 않은 지가 제법 좀 오래됐죠? 그래도 이 다이도 데뷔가 1999년이었고 현재까지 나온 마지막 싱글이 2019년이니까 데뷔 이후에 20년이 지난 시점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곡이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다이도의 새 노래, 새 앨범도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다이도의 데뷔곡 Here With Me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2019년 발표곡이에요. Friends.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다이도의 데뷔곡 1999년 작품 Here With Me,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19년 작품 Friends였습니다. 다이도의 목소리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감정의 베이스가 차분함이라고 할까요? 그 차분함 위에서 슬픔을 표현하고 차분함 위에서 기쁨이나 행복을 또는 분노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뭐라 그럴까? 같이 좀 이렇게 마음이 샥 가라앉은 채로 이 사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곡을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또 그걸 느꼈습니다. 황혜영님, 오늘도 새벽까지 작업 마무리 달릴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지니 중학생 때 정말 좋아했던 머나먼 정글과 지금까지도 찾기 힘든 꽃미모, 골드먼 중이가 떠오르네요. 롤링스톤스의 팬티 블랙 신청합니다. 늘 제 작업 메이트가 되어주는 골든디스크, 이번 작업의 마지막 날도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황희영님은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십니다. 네, 자주 사연 보내주시는데 지금 한창 작업 막바지시군요. 롤링스톤스의 팬티 블랙. 롤링스톤스의 음악을 뭐 이렇게 자세히 듣지 않으신 분들도 이 말씀하신 드라마 머나먼 정글

덕분에 이 노래만큼은 유난히 기억하고 또 좋아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황혜영님과 같이 이 노래 지금 들어볼까요? The Rolling Stones입니다. Painted Black.

0: The Rolling Stones' Painted Black에 이어서 7342님이 신청해 주신 KISS의 Black Diamond 그리고 3033님과 함께 했어요. 스타 세일러의 Fall to the Floor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박현주님,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른 미스티 신청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내 집 소파 같은 편안함을 주는 음악들이 있어요. 저에겐 이 노래가 그중 하나예요. Look at me 하면서 첫 가사가 나올 때 느껴지는 그 보드라운 벨벳 같은 편안함이란 하셨는데요. 네, 그 편안함으로 오늘 5월 25일 월요일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 미스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나눈 추억이 있잖아.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26일 오전 3시부로 제주도 제주 산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등의 통행을 자제하고 해안가 접근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Be ready.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火曜
1: 여기는 가요 1999.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P? This is your P, right?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하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8: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자꾸 게으름을 피우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모양, 빈둥빈둥인데요. 비슷한 우리말이 더 있습니다. 밴둥밴둥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꾸 뻔뻔스럽게 놀기만 하는 모양인 번둥번둥도 있죠. 센 느낌의 말로는 빤둥빤둥이나 빈둥빈둥이 있고 거센 느낌의 말로는 판둥판둥, 팬둥팬둥, 그리고 펀둥펀둥과 핀둥핀둥도 있네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핵 문제 이견 등으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순조롭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더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8: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될 예정인데 고의성을

0: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KTS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늑장 보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토부 첫 대면 보고에서는 보고가 지연됐다며 사과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0: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200mm가 넘는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돼 침수와 산사태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5월 2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관련 소식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며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교착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재차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위대한 합의가 되거나 협상 결렬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공격이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란과의 양해각서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60일 휴전 기간 동안에 이란 핵무기 폐기 논의 등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졸속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연설에서도 이란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란의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3: 놀라운 남녀 장병들이 세계 제1의 테러 조형국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이처럼 협상 진전과 공격 재개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 보장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고 중재국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우디와 카타르 등 아랍 국가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아랍 국가들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건 바로 해외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언제 풀어주는지입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동결 자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핵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4: 이란의 반관영 매체 타스님 뉴스는 해외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은 미국과의 양해각서 합의가 발표되는 즉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결 자산 해제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면서 동결 자산이 해제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도 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결된 이란 자산 120억 달러를 풀어주는 것이 합의 이행의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 환율 관리를 위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외화 자산이 시급한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은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합의가 이행된 뒤에야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도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야 동결 자산이 해제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단계에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셈입니다.
3: 현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핵 문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14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는 전쟁을 끝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이란 대미협상 단장인 이란의회 의장은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대동한 채 카타르 도하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카타르에는 수조 원 규모의 이란 자산이 현금 형태로 동결돼 있어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5.18 조롱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오늘 직접 사과합니다. 그룹 차원의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지원 기자입니다.

0: 2014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8일 만인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정 회장은 앞서 논란 다음 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소비자 불매운동과 정치권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육성으로 사과하기로 한 겁니다. 신세계는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 회장 등 최고위층이 행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신세계 측은 행사가 많은 유통업계 특성상 기간이 짧은 단발성 행사들은 계열사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통상 정 회장 직속 그룹 경영전략실까지 보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자들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해왔는데 감사팀이 이들 스마트폰을 포렌식한 결과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에선 기업의 비윤리적인 판촉 활동을 정부가 제재하기 어려우니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스타벅스 모회사인 이마트 지분을 7.89% 보유한 2대 주주여서 이마트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의 노후 자금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이마트 주가가 1,000원만 떨어져도 국민연금이 22억 정도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실제로 10만 2,000원대였던 이마트 주가는 이번 논란 이후 일주일 새 9만 원대까지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 자금 보호를 위해 주주로서 비공개 대화 요청, 공개 서한, 의결권 행사 등 활동 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2: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됩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3: 현재 비는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게는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어 기상청이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비는 제주와 전남권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국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 250mm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고 경남 남해안에 많게는 150mm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저기압과 거리가 먼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내륙,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경북이 10에서 60mm, 광주, 전남 30에서 80mm, 부산, 울산, 경남, 제주는 50에서 100mm입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한반도로 올라오며 강한 비구름으로 발달한 것이 원인입니다.
4: 고온다습한 공기를 가진 저기압이 남서쪽에서 유입되면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3: 제주도 지역은 육상에 강풍주의보,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 먼바다에는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예보돼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부산과 광주, 울산과 전남,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5: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통해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 군수시설 타격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 공관 직원, 국제기구 대표부 인력 등 외국인들은 가능한 빨리 키이우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키이우를 겨냥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하려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는 한국인 활동가 주장에 대해 외교부가 이스라엘에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이스라엘 대사대리를 불러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인 활동가 2명은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지중해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청주 흥덕구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보행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골목길에 진입하던 중 벽에 부딪힌 뒤 후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g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최고권위 교서에서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무장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를 발표했는데요. 교황은 또 AI 기술을 하늘에 이르는 탑을 세우다 신의 분노를 샀다는 바벨탑과 비교하면서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선 구축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회칙은 교황이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사목교서인데 다른 교황 문헌들과 비교할 때 구속력이 가장 강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충청, 경북 최대 80mm, 남부지방 최대 100mm입니다.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19도 등 16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6: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7: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8: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6: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연휴 기간에 선거

공보물들 받아보셨을까요? 두툼한 봉투를 뜯어서 후보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인지 유권자 3명 중에 한 명은 공보물 정보를 접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공보물 발송에 든 세금이 299억 원인데 이게 발송 비용만이지 공보물 제작비는 또 따로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분들한테만 공보물이 발송되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보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딱 8일 남았네요.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지역을 이끌 일꾼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이왕 받아보신 공보물 잘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2도, 부산 21도, 대구 20도, 대전 22도고요. 광주 23도, 강릉 17도, 제주 24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낮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카오 버블카 샴푸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26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매관 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최근 1심 선고를 앞두고 사업가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김 씨는 로봇계 사업가인 서모 씨에게 받은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의 잔금 2,9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약 3,5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에서야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법원에 알린 겁니다. 뒤늦게 잔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김건희 씨가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잔금 미지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씨는 그동안 청탁 대가가 아니라 단순 구매 대행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며 뒤늦은 잔금 지급은 양형에 유리한 참작을 의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찰이 업무 특성상 휴게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의 미지급 근무 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정부에 제기한 근무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경찰 측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휴게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이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막연하고 일반적이라면서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 등을 확인할 구체적,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특수 협박

0: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특수 존속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지난 2024년 3월 A씨는 5차례에 걸쳐 치사량의 메탄올을 소주병에 넣어 이를 붙인 B씨의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친할머니를 가장해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 라는 메모를 소주병에 부착하기도 했는데요. 1심과 2심은 이 행위가 특수존속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휴대하지는 않았다면서 특수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에 이제 잠정 합의를 하고 현재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합의안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오전 10시까지인데요. 지금 아마 9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분위기로 보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조합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 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0: 네.
1: 조합원들의 이번 이제 잠정 합의안에 대한 관심과 결집도가 좀 상당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0: 네.
1: 조합원 상당수가 이른바 이제 반도체 부분 종사자다 보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숫자 면에서 좀 이 가결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다만
0: 네.
1: 이제 가전 휴대폰 부분 이 비메모리 부분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이번 잠정 안에는 이제 반도체 영업이익 뭐 사실 사업 성과라고 했지만 회의록에는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해서 특별 성과급 제도가 신설이 됐죠. 이렇게 되면 메모리 호황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강한 이제 유인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그러나 조합원들 3인 3색입니다. 서로 내떡이 더 커 보일 수도 있는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메모리 부분 한 2만 8천여 명이 되는데요.
0: 네.
1: 여기는 1인당 평균 뭐 올해 300조 원의 영업이익을 감안하게 되면 6억 원가량 그리고 내년은 10억 원입니다.
0: 네.
1: 내년 영업이익이 한 490조를 감안하게 되면
0: 네.
1: 메모리 사업 부분은 그야말로 2년 만에 로또를 맞게 되고요.
0: 평생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는 목돈을 성과급으로 받는다.
1: 맞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도 1억 6천만 원입니다.
0: 네.
1: 여기가 이제 이른바 은도끼. 그다음에 돌도끼도 네. 있는데요. 가전과 통신 부분은
0: 네.
1: 자사주 6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에서만 100배 정도
0: 네.
1: 차이가 나다 보니까 노노 갈등이 정말 이제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어쨌든 이제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게 되면 통과하지만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합의안은 최종 부결 처리됩니다.
0: 네.
1: 그럼 노사는 처음부터 다시 재협상에 돌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같은 회사 안에서 성과급 차이가 100배가 난다. 이 비반도체 DX 부문 중심의 3대 노조가 이제 절차가 불공평하다라면서 법원의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사실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DX 부분 중심의 제3대 노조, 이른바 동행노조가 오늘 수원지법에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결국 노노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냐. 월급 루팡이 등장을 했다.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 유명 이 도둑 캐릭터인 루팡이 빗댄 신조어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적자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까지 받다 보니까 1억 6천만 원도 아깝다라면서 과격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조롱성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게 사실은 적자 사업부에만 월급 루팡이 있느냐 전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이게 지금의 이제 반도체 부분 성과라는 게 20, 30년 전부터 이제 계속된 이 투자 선행 투자와 또 황해 법칙을 만들어낸 이제 선배들의 노력의 결과로
0: 네.
1: 이 치킨 게임에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0: 예.
1: 오히려 메모리 사업부에 있다는 이유로 메모리 사업부에서 더 많은 월급 루팡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어쨌든 서로 내밥 그릇 싸움, 내 떡이 더 커 보이는 사내 불신의 골이 좀 더 깊어지

0: 있는데 이게 창업주 삼성그룹 창업주가 이병철 회장인데요.
1: 네.
0: 경영철학이 인재제일입니다.
1: 예.
0: 뛰어난 인재가 최고의 성과를 내고 그래서 최종 면접에는 관상가를 옆에 두고 면접을 보고 있다라는 일화가 유명한데
1: 맞아요.
0: 그러면서 이제 내 평생 80%는 인재를 모으고 기르는 데 보탰다 보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1: 네.
0: 그러나 지금의 삼성의 자태를 보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합입니다. MZ 노조가 그러나 이제 회사 발전보다는 뇌 월급 봉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회사가 사라지면 월급도 없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삼성전자한테 필요한 건 물론 기술 리더십을 넘어서 상처 입은 직원들이 마음을 좀 하나로 묶는 것. 내부 결속이 흔들리면 장기적인 기술력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외 보상 체계, 조직 통합 문제가 더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1: 네. 그런데 이게 또 삼성전자 노조 사태가 있고 나서 뭐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우리도 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마저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10.5%를 성과급으로 못 박으면서 이른바 산업계 전반에 N% 성과급 요구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미 카카오가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 현대차 LG유플러스는 무려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내놔라라고 지금 사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 네.
0: 문제는 업종 특성이나 재무 여력이 전혀 다른데 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43%,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6에서 7%고요.
1: 예.
0: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9%입니다. 삼성전자 해외에서 매출 90% 육박하는데 카카오처럼 해외 매출이 거의 없고 국내 의존도가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삼성처럼 달라라고 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지금은 사실 호황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황기에까지 높은 성과급 구조가 고착화되면 결국은 투자 축소와 고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지금 직원을 구하느니 차라리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렇게 이제 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하청 노동절까지 원청을 상대로 성과 배분 요구가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기업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고정비처럼 굳어지게 되면 신규 투자나 연구개발 축소로 또 대기업과 정규직 간의 이제 성과급 배분 문제 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간의 이제 격차가 더 커지는
1: 네.
0: K자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1: 네,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서로 합의가 돼야 될 텐데요.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을 놓고 주주들 반발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0: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주주권 침해라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전 이익을 먼저 나누는 것은 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한 상황인데요.
1: 네.
0: 가장 큰 이유는 노사가 주주총회나 주주 승인 없이 기업의 핵심 재원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미리 떼어가는 이 구조가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1: 네.
0: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반도체 부분의 사업 성과 10.5%를 특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요. 기존의 OPI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익의 12% 안팎을 성과급 재원으로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주주들은 세금이나 이자 비용을 빼기도 전에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떼어가게 되면 결국 주주들한테 돌아갈 배당 여력, 또 미래 투자 재원이 심각하게 이제 훼손될 수 있다라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이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한 개정상법을 근거로 해서 이번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공언한 상황입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실제로 합의 자체를 무효할 가능성까지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소송 전까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실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1: 네.
0: 또 소송 전으로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는 노사 갈등에 이어서 주주 갈등까지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1: 아, 네. 회사와 직원,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지금 과열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상품이 일반 ETF처럼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1: 네.
0: 특정 종목, 한 종목에 하루 변동폭의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를 추종하는 초고위험 구조라는 겁니다.
1: 예.
0: 이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전 의무 교육 신청에 이미 10만 명 넘게 신청을 할 정도로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 네.
0: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루에 이제 30% 급락하게 되면
1: 네.
0: 투자자는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가 AI 기대감과 실적 전망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이게 결국 이렇게 변동성 주가가 오르내리게 되면 원금이 빠르게 깎이는 구조여서
1: 네.
0: 장기 투자에는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1: 네.
0: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해 상품 아예 ETF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하는 이유도
1: 예.
0: 일반 투자자들의 착시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1: 네.
0: 이번 상품은 단기 방향성에 베팅하는 고위험 상품이지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 대체 투자라는 접근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 분산 투자 효과가 거의 없고
1: 네.
0: 개별 개별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주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묻지마식 투자는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관련해서 문제가 워낙 커지니까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정 회장이 오늘 오전 9시에 두 번째 대국민 사과문에 이제 직접 나사는데요. 이번 사태 직후에 이제 대표이사를 해임했고요. 사과를
1: 네.
0: 한 지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겁니다.
1: 네.
0: 스타벅스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책상에서 탁과 같은 이 부적절한 문구를 프로모션에 진행하면서 이 시작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는데요. 직접 정 회장이 대국민의 사과에 나선다라는 건 이번 사태가 단순히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1: 네.
0: 그룹 차원의 브랜드 위기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1: 네.
0: 특히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브랜드가 아니라 MZ세대 충성 고객층을 기반으로 성장한 상징성이 큰 만큼 5.18과 연결된 역사적 민감성을 좀 건드렸기 때문에 소비자 반발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1: 네.
0: 실제로 불매운동이 공직사회까지 확산이 됐고요. 또 이제 시민단체 고발과 경찰 수사로까지 이제 번진 상황인데요.
1: 예.
0: 이미 이 정 회장의 과거 이제 멸공 발언까지 다시 소환이 되면서 비판의 화살이 이제 신세계그룹 전체를 번치면서 주가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스타벅스 제휴 카드를 내놓은 카드사들도 긴장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제휴 카드사들이 지금 불똥이 좀 카드사까지 튀고 있는데요.
1: 네.
0: 최근 이제 이 논란을 인식해서 출시 일정을 전 재검토하면서 금융권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2: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0: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2: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0: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 겨냥해서 사이트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베 이용자들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수토식이 열렸던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조롱성 행동을 했다라는 이 관련 보도를 SNS에 공유했는데요.
0: 네.
1: 그러면서 이렇게 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에 폐쇄,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1: 또한 스타벅스 코리아가 2년 전이었죠. 세월호 참사 10주기 때 사이렌 머그잔 술시 이벤트를 한 것을 두고서도 추모일을 맞아서 유가족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행사를 시작을 하면서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을 것이다 라고 꼬집었는데요.
0: 네.
1: 결국 이번에 있었던 5.18 탱크데이 행사 요 모욕도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0: 네, 진짜 책상의 탑 이거는 진짜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정용진 회장이 오늘 뭐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 진상조사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경찰도 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 관련해서 수사의 속도를 좀 내고 있네요.
1: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요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 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라면서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지난 22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측을 먼저 조사한 바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고발건도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고위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하고
0: 네.
1: 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 사태를 일부러 뭐 이용을 해서
1: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0: 그렇군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이 정용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또 신세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1: 네. 이제 아까 고소인 조사에 나섰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이번에 이제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0: 네.
1: 고소인을 대표해서 발표한 입장문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5.18 45주년에 벌어진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논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5.18 희생자들의 고귀한 명예를 짓밟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집었는데요.
0: 네.
1: 대기업의 상업주의가 역사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정용진 회장과 예전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세계그룹의 압수수색을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야당 쪽,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정부가 또 이 스타벅스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요. 투표장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나서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이제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요. 장동혁 대표.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라면서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 네.
1: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다. 그래서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고요. 또 본인이 예언을 하나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스타벅스 불매 운동 기한은 딱 6월 3일까지라면서
0: 네.
1: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은 그날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스벅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0: 네.
1: 앞서서 이제 24일에 인천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도 장동현 대표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커피까지 정해준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도 장관도 나서서 무슨 커피 마시지 말자. 이거 공산당 아니냐라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에 가자라면서 일종의 인증 릴레이를 이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정말로 이 탱크 이벤트는 탱크 모양의 텀블러를 이제 이벤트에 내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1: 네,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관련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 네.

0: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네. 일베에서 합성한 이 드럼통에 스타벅스 텀블러를 합성한 이미지를 올렸다가 예. 뒤늦게 지적을 받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1: 네, 일반적인 모양이 그냥 텀블러였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맞받아쳤습니다.
0: 네, 민주당.

0: 한국판에서는 5.18을 조롱하는 이중 태도야말로 국민의힘의 본심이라고 했는데요. 스타벅스도 사과한 마당에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민의힘의 퇴행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0: 조승래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의 잘못된 마케팅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럼 동의한다는 거냐, 일각에서 이 투표장이 스타벅스 가져가서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거는 장도혁 대표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1: 아,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일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0: 네. 지난 주말에는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을 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1: 예.
0: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충북 옥천에 있는 본인의 모친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아가지고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을 격려했는데요.
1: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지원에 나선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거는 이제 작년 5월 대선을 앞두고 1년 만에 다시 방문을 한 건데요.
1: 네.
0: 어제 박 전 대통령의 곁에는 박덕흠, 유영아, 엄태현 국회의원과 함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또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같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건강 잘 챙기시라, 그리고 당선이 되면 협업을 잘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1: 네.
0: 이 일정 이후에는 또 국민의힘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사무실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장우 시장은 저와 오랜 세월 함께한 동지다라면서
1: 네.
0: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신의를 지키시는 한결같은 분이다 이렇게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1: 네, 박 전 대통령이 뭐 대구에 있으면서 뭐 그냥 뭐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보폭을 계속 넓힐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0: 네, 이 TV조선 보도를 보면 일단 이번 주에 부산, 울산, 경남과 강원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27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영남권을 시작으로 추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1: 광폭 행보네요.
0: 네, 말 그대로 그 어떻게 보면 장도현 대표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강원일보 보도를 보면은 28일 같은 경우 원주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1: 네.
0: 유세 차량에 오르는 등 직접적인 선거 유세 형태는 아니지만 김진태 후보와 동행을 해서 시장 상인들과 인사 나누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게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1: 네.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그 전에 탄핵된 대통령이 이렇게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참 웃지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만큼 어쨌든 지금 장 대표의 화력이 약하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또 박 전 대통령이 좀 희석된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1: 네.
0: 지지층 결집용으로 좀 끌어서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네. 참. 그리고 이 경기 평택 의뢰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 이제 논란이 있는데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논란입니다. 김 후보는 업체 지분 인수 과정 등의 법률 위반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네. TV조선 보도를 시작으로 여러 보도들이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커졌는데요. 김 후보가 본인이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해명을 한번 했고요. 밤에 라이브로.
1: 네.
0: 그리고 나서 어제 캠프 이름으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입장문을 정리해드리면 일단 의혹이 제기된 이 대부업체는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운영하던 이 농업 관련 회사의 자회사였고
1: 네.
0: 어머니의 간병 등 가족의 아픔과 연결된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해당 회사가 금전 문제 또 복잡한 법률 소송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돼서 김용남 후보가 동생을 돕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경에 부득이 지분을 인수를 했고 주식 명의도 본인의 실명으로 이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관련 재산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다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업체로부터 한 번도 배당이나 급여, 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1: 근데 뭐 이게 녹취가 나왔는데 뭐 배당은 뭐 다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커진 건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를 보면 동생과의 녹취가 이제 동생이 나왔던 이 녹취에 따르면은
1: 예.
0: 사실 김은남 후보가 뭔가 수익에서 편취했던 것처럼 나오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1: 네.
0: 일단 뭐 동생도 이후에 좀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1: 네.
0: 김용남 후보의 주장은 안 가져갔다라는 거고
1: 예.
0: 또 이제 폐업 관련해서도 적법한 자진 폐업과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인데 그걸 위해서 우선 면허를 갱신한 것이다라며 운영을 더 하려고 면허를 갱신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허위 왜곡 주장과 과도한 비방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품격

0: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1: 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김영남 후보와 민주당이 결단을 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0: 네,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주변에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하면 김영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막혀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접전지하기로 할 수 있는 영남과 서울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고 민주개혁 진영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맏형 정당이기 때문에
1: 네.
0: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명의로 조만간 김영남 후보를 고발할 예정이고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만약 김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1: 네.
0: 또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김영남 후보 의혹에 침묵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혁신당이 윤리감찰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에게는 거취에 대해 숙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1: 네.
0: 당으로는 윤리감찰을 요구하는 혁신당의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1: 네.
0: 조승래 사무총장 이제 주말 기자 간담회 때 왜 혁신당이 우리 당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하라 마라. 왜 다른 정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1: 네.
0: 그냥 본인들 얘기는 하시라라고도 꼬집었는데요.
1: 예.
0: 저희들은 한 번도 혁신당에 대해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비난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느냐라며 빛의 혁명 또 사선을 넘은 동지끼리 지켜야 될 금도가 있다. 그 금도를 좀 지켜주시라.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1: 예.
0: 또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 의혹의 핵심은 불법성 여부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데 불법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한 게 아닌가라며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취약하고 그렇다면 후보는 완주가 당연한 게 아니냐. 이 이슈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격전지로 떠오른 전라북도에 총력을 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청래 대표도 갔더라고요.
0: 네, 최근에 이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는 기세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의 대결이 마치 정청래 대표가 좀 대리로 나서는 듯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어제 전북 정읍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이원택을 지사로 만들어달라고 호소를 했고 전북 민심을 좀 믿는다.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함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달라고 했는데
1: 네.
0: 어제 일부 시민들은 이 현장에서 불공정 공천이다. 정청래 아웃 이런 손팻말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UU. UU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4: UU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8: 키 성장엔 아이클 타임.
9: 키가 크고 싶다면
10: 키 성장엔 아이클 타임.
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0: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5: 네, 이번 주는 비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진 제주산지와 또 일부 전남 지역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오전에 수도권 충남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는 최대 150에서 제주산지 최대 250mm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강풍도 동반하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2도, 낮 기온은 서울대구 27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고요. 다시 또 목요일에 서쪽 지역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4809님이 소방기사시래요. 출근길에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정해 주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고 카업 버블카 샴푸도 보내드릴게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들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곤 하는데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강제로 운전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죠. 운전대 옆에 있는 측정기를 불어서 수치가 정상일 때만 시동이 걸립니다. 잦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올가을부터 이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데요.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무사히 정착돼서 안전이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이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차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재국들을 인용해 핵 프로그램 관련 조치와 제재 완화의 선후 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 휴전 연장, 후속 핵 협상 개시 등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데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선제적이고 명확한 제한을, 이란은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 보장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미 현충일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 공격 작전, 장대한 분노 과정에서 미군 장병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녀 장병들은 세계 최고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추도했습니다.

0: 했습니다. 이란 핵무기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종전협상 최우선 조건입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수장이 미국에 대한 저항과 국민적 단합에 호소했습니다. 조이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국민이 영웅적인 저항으로 적을 무력화했다며 전장에서도 외교에서도 후퇴는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까지 힘을 얻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는데요. 현지 시간 25일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전장보다 7.15% 내린 배럴당 $96.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보행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골목길에 진입하던 중 벽에 부딪힌 뒤 후진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해 축 우라늄의 이란 내 폐기도 수용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어젯밤 9시 반쯤 청주 흥덕구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났는데요. 운전자와 또 얼굴에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충청, 경북 최대 80mm, 남부지방은 최대 100mm입니다. 남해안 또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19도 등 16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아이들이 반대말 대기 놀이를 해요. 핑퐁핑퐁 말을 주고받더니 한 아이가 놀다의 반대말은? 하고 묻습니다. 놀다의 반대말은 공부하다? 일하다? 아니고요. 상대 아이의 대답은 재미없다 였어요. 놀다의 반대말은 놀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재미없죠. 시를 20년 써도 여전히 시를 모르는 저에게 어린이는 언제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스승님들, 이 초록 세상이 재미있나요? 이 말은 마음껏 놀고 있냐는 뜻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여러 변수가 돌출되고 있는데요. 2부 레드캠프 시간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6.3 지방선거 격전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평택을 재선거 상황 들어보고요.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김종훈 진보당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언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6: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등사님이 우리 사회 생활의 활력소 JB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JB 화이팅 하라는 인사고요. 9433님이 JB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 주말에 국제 요리 대회가 있었는데 엄마가 참가해서 금상을 받아오셨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메달 사진 그리고 어머님 파이팅하는 사진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6: 어떤 요리를 하셨길래?
7: 그래서 저도 사진에 요리가 혹시 있나 해서 열심히 봤는데 요리 사진 없고 상장과 메달 사진을 보내주셨던데 메뉴가 좀 궁금하죠?
6: 국제 요리 대회요?
7: 네.
6: 떡볶이 하셨나?
7: 예. 외식 프랜차이즈 요리라고 써있네요, 상장에.
6: 아, 그래요? 스파게티 하셨나? 외식하면 좋고. 아, 피자도 있구나. 또 뭐가 있나요?
7: 9433님 메뉴도 좀 알려주세요. JB가 너무 궁금해하네요.
6: 아, 아무튼 아,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7: 네, 야. 축하드립니다. 어우, 메달. 네.
6: 오, 상장도 멋있는데요.
7: 네, 네. 네, 사진 보내주셔서 저희 보고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 네.
7: 그리고 3149님이 오랜만에 클래식하게 라디오로 청취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라디오로 들으면 또 JB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3149님이 JB 시사 외모 덕이었나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6: 옛날 라디오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화면 없으면 좋겠어요.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사석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7: 네, 그러면 저처럼 뭐 얼굴 안 보이고 하실래요?
6: 아, 뭐 그러면 좋죠.
7: 하지만 촌철님들이 서운해하실 겁니다.
6: 그럴수록 자유의 영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7: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6: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에 페이스북에 드럼통 모양의 스타벅스 텀블러 사진을 올렸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 텀블러를 탱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드럼통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 때문이라는 설명도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텀블러 사진은 AI로 합성한 가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럼통은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일베 등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 확산시킨 밈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 텐데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면서 직접 드럼통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결과

0: 적으로 박수영 의원은 가짜 사진을 앞장서서 유포한 셈인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 또 뭐가 있습니까?
0: 정재학 시인이란 사람이 22일 경기데일리에 쓴 정용진을 살립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를 했는데 이 칼럼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방공전선을 지지하는 강력한 우파 기업인이고 탱크데이는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 광고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5.18에 탱크가 동원된 적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의 주장을 여과 없이 퍼뜨린 박주영 의원도 그렇고 아주 기초적인 사실 인식조차 결여돼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5.18 사진만 둘러봐도 탱크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이렇게 반문한 겁니까? 그러면 기초 소양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데요. 기초 사실에 대한 무시인지 아니면 기초 사실에 대한 무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주장을 두고 맹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맹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감정이 눈을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다른 소식도 있나요?
0: 스타벅스 코리아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가면 여러 카테고리 가운데 교환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기 순위 1, 2위를 계속 유지하던 게 뭐였냐면 스타벅스 교환권이었는데 이게 순위가 쭉 밀렸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9위였는데 그다음에 또 10등으로 떨어졌다라는 보도도 함께 있었더라고요. 아메리카노 두 잔과 디저트 세트가 밀려 내려온 거고요. 3만 원권과 5만 원권 e카드 교환권도 각각 14위, 17위로 밀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밀렸는지는 굳이 진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폄훼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외면한 결과인데 사실 제가 볼 때 이건 둘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왜요?
0: 스타벅스 상품 교환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돈 교환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3불 충전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게 이슈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60%를 써야 환불해 준다라는 그 규정을 고수할지 아니면 국민적 분노에 고개 숙이면서 환불 약속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불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적도 함께 따라붙게 될 겁니다. 돈에 연연하는 걸 보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뭐 이런 지적이 바로 따라붙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 더 추가할까요? 선불 충전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프티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카톡 기프티콘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환불 안 해주나요 혹시? 이것도 환불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용진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네, 파란 대문님이 일찌감치 이런 순서를 올려주셨었어요. 사과는 진심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지 9시가 기다려집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짱구님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얘기를 앞에 잠깐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도대체 다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본인들의 말의 무게를 왜 이리 가볍게 만들어버립니까? 라는 물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잠깐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에 들어갔었는데요. 이 탱크 사진은 내린 것 같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그저께 낮 12시 30분쯤에 민주당이 전남 광양시 옥곡 5일장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장면인데요.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광역기초위원 후보들이 유세차 앞에서 정청래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잡은 사람, 뭐 선대위 관련 인사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후보들을 향해서 구령을 외칩니다. 그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죠.
2: 자리요! 열중 쉬어! 앉아! 앉아! 일어서! 앉아! 종작 봐라! 일어서! 엎드려 맞춰! 엎드려 맞춰! 엎드려 맞춰! 하지 마요.
0: 네, 조금 전에도 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좀 들리긴 하던데 아무튼 상당수 후보들이 이 구령에 따라서 엎드려 뻗쳐까지 하는 이런 사진도 좀 함께 올라왔는데요.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데이지님이.

0: 아휴, AI를 말하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이건 뭡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왜 이런 건가요?
1: 이 민영배 후보가 현장에서 이 진행하는 분이 재미있게 해보려 한 건데 오버를 했다라면서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유를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의 얼차려 행태를 통해서 재미를 주고 관심을 끌려고 한 그 발상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18 정신이 도대체 뭡니까? 민주주의 정신이고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 독재 문화에 대한 저항 정신이었습니다. 이 5.18 정신을 부르짖는 민주당에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거냐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위원장인 권향엽 의원이 순간 당황하고 불편하셨을 후보자들과 지지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 사람의 선대위 직책을 해임하고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던데 저 권위주의식 우령에 순종한 후보들도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신정민 님이 아휴 참 한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라이언킹 님, 하댕TV 님 등 많은 분들이 이게 재밌어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선거 연장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북 전주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그 현장에서 반대 시위대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시작되자 현장 인파 사이에서 정청래 아웃, 사당화 반대 등의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유세차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고 자신들을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 대책회의 소속이라고 밝히면서 정청래는 물러가라. 불공정 공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이 사람들을 민주당 지지자들과 분리 조치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후에도 피켓을 흔들면서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를 했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고성과 신경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일단 이것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외친 구호에 불공전 공천 반대 이런 구호가 포함된 것을 보면 전북지사 공천을 둘러싼 당내에 논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결국은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런 장면으로 지금 연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단 추정은 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진상조사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0: 네, 또 다른 현장이 있죠.
1: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부산북과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좁은 길목에서 지나가기를 망설이니까 김민전 의원이 손을 흔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1: 네, 오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김민전 의원은 여학생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지나가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일부 언론에서 제가 박민식 후보를 오빠라고 부른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누구를 그러니까 두고 오빠라고 불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튼 10대 여학생들에게 오빠 많아요라고 이야기한 것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지금 뭐 논리까지 그 대가면서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하나만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가 초등생에게 오빠라고 해봐라고 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논평 냈고 어떤 비난 쏟아냈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민전 의원에게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뉴스도 안 봅니까? 예? 아니 오빠라는 발언을 했다가 그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사실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다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기 따라한다? 뭐 따라한다는 표현은 좀 뭐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다? 뉴스를 보기만 했어도 이거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묻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는 사는지.
0: 네, 판단은 순찰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0: 뉴스는요?
1: 법무부가 지난달부터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1955년부터 2026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받은 훈장과 포장 그리고 표창 2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문이나 간첩 조작을 공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수록된 검사와 수사관들부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열전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집필한 건데요. 검사 모두 49명이 고문과 간첩 조작에 관여했다고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가운데 30명이 54개의 훈장과 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기춘 씨. 이 사람도 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0: 짚을 점은요?
1: 자, 관련 소식을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찰이 바로 이 훈장, 포장, 표창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바가 있는데 검찰이라고 아, 우리는 예외니까 안 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같은 괴에서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성과가 있겠느냐 좀 이거인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반헌법 행위자 열전 수록 검사들 서훈 공적을 살펴봤더니 상당수가 서훈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수사 유공, 국법질서 확립. 이런 추상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정 사건 수사 성과 이런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 공안 사건 수사를 통해 국가 보위와 사회 안정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986년에 홍조 근정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명부 전 대검 중수부장인데 이 사람은 1974년에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담당을 했었고요. 이 사건으로 사형 집행까지 이루어진 고 김태열 씨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 전 중수부장이 훈장을 받은 사유인 중요 공안 사건에 통혁당 재건위 사건이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중요 공안 사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사람이 고문 사건 내지 간첩 조작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서훈을 박탈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지금 도랑이 파여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문득 든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0: 어떤 거죠?
1: 자, 고문 사건과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 공인 자료가 있기나 한 거냐. 자, 이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검찰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이 펴낸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펴낸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고문 사건과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경찰과 검사의 서훈을 박탈하기 이전에 그 사건들의 국가 공인 백서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 혈세가 고문과 간첩 조작에 가당한 사람들을 배불리는 데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끊어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어야 할 역사적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고문과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해서 세상에 공개하고 후대에 남기는 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면 그다음에 서훈 박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국가공인 자료가 지금 만들어진 적이나 있는지가 의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네. 작업도 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엽기토끼님이 당시 충견들한테 그냥 막 준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어요. 이사나님, 이제야 제대로 그래도 돌아가는군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억울함은 얼마나 세월이 흘러도 꼭 밝혀주고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담쟁이 넝쿨

0: 님은 서훈도 취소하고 지급된 연금도 회수해야 합니다. 허구님, 이미 천수를 누렸지만 자손들을 부끄럽게 만들긴 해야 합니다. 역사는 제대로 기록돼야 한다. 이런 얘기시고요.
1: 그렇죠.
0: 반면에 네. 황송웅치님, 법꾸라지들이 또 소송전하지 않을까요?
1: 뭐 그럴 수도 있겠죠.
0: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세종연구소 이용준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연임이 의결이 된 바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 부처인 외교부가 이 사람의 연임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난 22일에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가 뭐냐?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건데.
0: 궁금하죠.
1: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면서 공개가 곤란하다. 외교부는 좀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개인 신상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리면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까? 그게 보도에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이사로 알바게 하고 그다음에 고든창 같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강연시켰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세종연구소 부지 매각을 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도를 타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한 일상님이 이건 잘했네요. 라고 칭찬해 네. 주셨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6: 네, 레드캠프 오늘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계속 선거 현장 돌고 계십니까?
7: 선거전이 한창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그 우리 후보들 돕고 있습니다.
6: 의원님 지역구가 원주인가요?
7: 강원도 원주입니다.
6: 그래요? 예. 네, 계속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후보고 같이 이제 도시는 거고.
7: 후보 그 다음에 어려운 지역들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광역 의원, 그 다음에 기초 의원의 이제 가나 나범 받은 후보들, 이런 후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 간접 지원해주고 뭐 시장, 도지사 집중 유세가 있으면 거기 합류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6: 강원은 진짜로 선거 운동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7: 면적이 넓어가지고.
6: 그러니까
7: 이동 거리가 오히려 그 현지에서 있는 체류 시간보다 이동 거리가 더 많으니까 아마 지사 후보들은

0: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기초단체장들 가령 원주시장 후보들은 원주 시내권 내에서 다니기만 하면 되지만.
1: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찾는다고 하던데 혹시.
0: 28일 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1: 어디로 온대요 강원도.
0: 저희 원주에 이제 오래된 전통시장이 밀집지역이 있어요. 그 중앙시장 자유시장 도량시장 뭐 이런 게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30여 분 정도 체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원주로. 그럼 의원님도 가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0: 저도 뭐 같이 있어야죠.
1: 도움이 좀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0: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당을 대표할 만한 얼굴이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될 상황이고.
1: 많이 그다음에 말씀하셨으니까. 예.
0: 그다음에 그 우리 중진들이라고 해도 우리 당을 뭐 얘기하고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을 소구할 만한 상징적인 분이 없고 오히려 뭐 일부 최고위원들은 오히려 이상한 소리만 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라도 좀 다녀주시는 게 그러니까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 지지층인데 전통적으로 지지층인데 지금 널브러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투표 안 하겠다.
1: 니네 샤이 보수층이라고.
0: 그렇죠. 뭐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니네 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고 지금도 그래도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당 모습 보면 도저히 투표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만 한두 분씩이라도 모여준다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지역이 모수가 작잖아요. 유권자 수가.
1: 그렇죠.
0: 작으니까 거기서 다만 50표 100표만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전통적으로 저희 당이 조금 그 강했던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니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뭐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계엄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1: 그렇죠.
0: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계엄을 찬성을 했거나 윤 어게인을 찬동했거나 부정선거를 옹호한 건 아니잖아요.
1: 근데 탄핵당한 것도 아니,
0: 당연, 아니 탄핵의 성격이 좀 다른 거고 그다음에 현직에 계실 때 과오에 대해서는 이미 뭐 판단이 나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그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저런 세력들은 정말 우리 당에서 없어져야 된다. 저런 세력들과 같이 해서는 우리 그 일반적인 보수층들이 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극한의 세력들하고는 다르니까 네. 저는 이거를 뭐 같이 탄핵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달리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1: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과 이런 걸로 볼 때 본인이 작정을 하고 나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누군가 요청이 있었다고 보세요?
0: 아니, 사람이 혼자 어떻게 다 판단해요. 다 완전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당신이 직접적 판단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당이 본인이 속해 있었고 예. 그다음에 당의 공천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이겼고 했던 당이 어려우니까 저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온 것 같다고 이해합니다.
1: 근데 부산도 간다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0: 어제 제가 저기 요새 선거운동 막 하다 보니까 중앙뉴스를 못 쫓아가요. 네. 근데 부산 가신다는 얘기까지 못 들었는데.
1: 내일 간다고 하는데.
0: 내일 가신다고.
1: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예. 부산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는데.
0: 예, 예.
1: 부산에 가면 부산 북갑 가면 한동훈 후보도 있고 박민식 후보도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후보는 박민식 후보고. 어떻게 할까요? 박근혜 전.
0: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실 거라고 봅니다.
1: 그죠?
0: 예, 그렇게 보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박민식 후보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여론조사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윤 어게인 세력들과의 유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갑을 다녀갔던 저희 당 관련했던 인물들이 그 문제를 정리를 못해주고 오히려 박민식 후보한테 얹혀줬던 것.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오히려 거기에 얹혀가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런 면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북갑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과 지금 북갑에서 왜 보여지고 있는 선거의 이 양태들이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1: 그러나 의원님은 부산 북갑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0: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동훈 후보가 네. 계산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

0: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보면은 전 3자 구도에서도 박빙 내지는 네네.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보이고 있고 어제 특히 부산일보가 발표한 것들은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은 의미 있는 차이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사표 방지 뭐 이런 것들이 당장 이번 주말이면 사전 투표 있잖아요.
1: 28일부터인가 그렇죠. 뭐 예.
0: 영향을 미치고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일찌감치 내려가서 지역구민들하고의 착근했던 부분, 그다음에 본인이 선거 캠페인 중에 그 외쳤던 얘기들이 씨앗이 좀 뿌려져서 발화되고 있어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1: 네, 사전 투표는 29일과 30일 이번 이틀간 그죠. 금, 토, 요 이렇게 아, 이틀간 금, 토, 예, 네. 진행이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그냥 다자 대결 구도로 끝까지 완주를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저는 애초부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현상들도 충분히 뭐 그게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박민식 후보를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부추기고 추동하고 있는 당 관계자들 내지는 지도부들이 이기려고 나온 것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여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뭐 단일화 같은 거는 그 인위적인 단일화, 예. 후보 간의 단일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어렵고 예. 오히려 유권자들이 부산 북구 갑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우리 보수 성향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 어디에 표를 몰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판단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개표 결과가 나와봐야 이번 그 최종적인 거 나오는 거니까 하는데 하여간 체감상으로 지금 보수층이 좀 결집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긴 받으세요.
0: 북갑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 예.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전이 지금 뭐 중반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많이 지금 격차가 있었던 지역마다 다 이제 접전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양당 구도잖아요. 그러면은 한 표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많이 근접해서 지는 결과들이 나올까 봐 그래서 더 많이 뛰고 있는 거고 후보들도 더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1: 열 표 차로 지나 한 표 차로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죠.
0: 그럼요. 10% 이상으로 해서 이기는 거나 한 표 차로 지는 거는 똑같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저희 당이 변화를 제대로 모색하지 못했던 것도 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1: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스타벅스 코리아 이제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뭔가 두둔하는 네. 이런 모습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선거와 접목을 시키면서 보수층 결집을 좀 꽤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일단 이 분석에는 동의를 하세요?
0: 아니요. 시계열상으로 조금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일단 스타벅스가 그런 마케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또 한 기업을 몰아세웠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전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키워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가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저희 당 후보들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끼어드는데 그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변질시켜 버렸다고 봐요.
1: 어떻게요?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의 극우에 더 가까운 분들이 이 스타벅스를 옹호하면서 오히려 기업이 뭐 불가피했던 점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정치 쟁점화 해버린
1: 그렇죠.
0: 거고
1: 그렇죠.
0: 그렇게 되어 간다면 저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권이 예. 그다음에 정부가
1: 예.
0: 지나치게 한 기업의 문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너무 개입했다라는 문제를 희석시키는 상황으로 와서
1: 우리 정치 쟁점해버리니까
0: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성격상 너무 그 약간 더 강한 우측에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그러니까 좋기는 아니 뭐 하여튼 우리가 잘만 핸들링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유리했을 수 있는 이슈였는데 잘못 관리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1: 그러면
0: 있습니다.
1: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세요?
0: 지금 현재는 그래요.
1: 양태로 보면은
0: 네.
1: 오히려 이제 그 극우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0: 그렇게
1: 부작용이 발생을
0: 거죠.
1: 한다.
0: 예. 그 전 시점까지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건데.

0: 그거를 좀 핀트를 좀 돌려버린 듯한
1: 아니,
0: 느낌이에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정영주 회장이 이제 대검이 사과한다는 거잖아요.
0: 그죠. 진상도 얘기한다고 하고.
1: 정영주 회장이 나와서 저희 잘못한 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일은 만무할 거고.
0: 그렇게 안 하겠죠.
1: 그러니까
0: 당연히.
1: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스타벅스를 두둔하는 이 그 행보가 오히려 뻘쭘해지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1: 결과적으로.
0: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단의 근거가 중도, 뭐 약간 건전한 보수 중심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거보다 더 우측으로 클릭돼서
1: 그러니까요.
0: 기준점을 거기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모든 일들이 그렇지.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봅니다.
1: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이 막판에 민주당에 좀 악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0: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지 1년 조금 남짓돼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이렇게까지 소위 막하는 쉽게 막하는 정부가
1: 정권이
0: 그러니까
1: 어떤 점에서
0: 뭐 그전에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부터 쭉 있었던 각종 제도들 뭐 검찰의 문제 검찰 문제 있죠. 정리해야 되는데 저렇게 너무 과하게 해야 될 문제인가? 사법 개혁이란 문제 정리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렇게 모두 뿌리째 흔들어야 되나? 그다음에 최근에 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문제를 그 공소를 취소하면서까지 저렇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하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당이 잘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 당이 지나치게 약세이고 선거 결과가 뭐 15대 1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만큼이나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게 선거전을 이끌어와서 이런 형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좀 어려워진 국면도 너무 쉽게 지금 선거 결과를 생각했고
1: 낙관했다.
0: 그다음에 지나치게 막해도 어쨌든 결과는 같을 거다라는 데서 나왔던 것 아닌가 싶어요.
1: 그러니까 정치권은 오래된 그 격언 비슷한 게 있잖아요. 고개를 드는 순간에 뭐한다.
0: 그러니까 늘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건데.
1: 그 양상이 지금 민주당에
0: 네,
1: 나타나고
0: 저는
1: 있다.
0: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지금 김용남 후보의 이른바 그 차명 대부업체 소유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거는 김용남 의원 개인에게 어떤 한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른 데도 영향
0: 미치죠. 영향 미치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그 스타벅스 갖고 할 일이 아니라 김용남 후보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1: 오히려.
0: 그러니까 어제 저는 좀 놀랐는데 저녁 뉴스 보면서 민주당의 조승래 총장께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아 대부업을 운영을 했던 의혹이 있는 후보가 대표 후보라고 나서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국민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잘못된 부분이 있고 국민 정서와 다르다면 정말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저거를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고 당에서도 전국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려는 눈치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1: 그러면 평택을 권해서 하나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0: 네.
1: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와 예.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의 어떤 단일화 가능성이 계속 조금씩 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어떤 성원으로서 바람직한 그러니까 선거 유불리 떠나서 그 방향성은 동의를 하십니까?
0: 방향성 유이동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그게 후보 간 단일화라는 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부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황교안 후보가 우리 당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보수적 가치를 얘기한다면 저는 본인이 후보직 사퇴를 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1: 알아서.
0: 아, 네.
1: 그러면 유이동 후보는 정치적 부담도 단다.
0: 아, 그럼요.
1: 근데 그렇게 할까요?
0: 아,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 욕심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한데
1: 그렇죠.
0: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이나 전체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0: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2: 네, 오늘은 최근 들어온 제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2: 자주 들어옵니다.
1: 자주?
2: 네.
1: 오, 예.
2: 그 학군제 학원가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강제 추행 사건인데요. 학원의 특성상 여러 학교 학생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도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게 며칠에 걸쳐서 세 차례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1: 예.
2: 근데 그 모든 게 다 CCTV에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이 학원에 알려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수사가 시작됐고요. 피해 학생과 학부모 측은 이제 강력하게 이 가해 학생한테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죠.
1: 이게 뭐 반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네. 지속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경찰 신고는 의무이고요. 학교 폭력으로도 접수를 해서 양쪽 절차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1: 네.
2: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갈아서 보란듯이 잘 살고 있고 애초에 학폭위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정법원에서 가장 가벼운 보호 처분이로 이게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을 잘 지도하라 이게 끝이거든요.
1: 1호?
2: 네. 이걸 받는 걸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1: 그래요?
2: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니까 법령상 일부 경미한 사건에 한해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가 가능한 경우 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복 신고가 아닐 경우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인 건데요.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이 고 피해자 측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피해 학생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신원 노출이었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던 거죠.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시작되면 그 서면 통지, 출석 통지서만으로도 이제 학교나 학년이나 반이나 이름이 서로에게 공개가 되고요.
1: 네.
2: 두 번째로는 이걸 이제 사안 조사 보고서라는 걸 학교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에 자기의 피해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걸 우려를 한 겁니다.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가 된 이유이자 허점이기도 한 건데 이 가해 학생 측이 꾸준히 합의를 시도했고 이후에 전학까지 갔다고 합니다.
1: 정규 일단 여기서 그럼 그 남학생, 여학생 같은 학교 학생이었어요.
2: 다른 학교였어요.
1: 다른 학교였고,
2: 네.
1: 그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학원 건물.
2: 학원 건물이었습니다.
1: 네.
2: 그럴 경우에 이제 근데 그런 가해 학생의 노력이 오히려 좋은 시도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좋은 시도였다라고 반영이 되면서 비교적 경미한 1호 처분이 내려진 거죠.
1: 예.
2: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아이가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입시에 불리하게 좌우될 수 있는 어떤 학교폭력 처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하셨고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진행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혀 타격 없이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이 학생, 가해 학생을 징계하고 싶은데 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징계도 받지 않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부분 이런 것이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1: 아니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 진행을 원하지 않았다고요?
2: 네. 그 본인의 신원이 모든 게 다 노출이 될 걸 우려를 했다는 거죠.
1: 근데 지금 강력한 처벌을 또 원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처벌은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겪을 2차 가해나 아니면은 그 피해를 우려를
1: 그래요?
2: 했던 건데요.
1: 네.
2: 그러니까 애초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그러니까 남학생이 다니고 있던 학교는 아예 사건 자체를 모르게 되는 거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범죄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입시에 반영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현재 입시는 이제 학폭만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강제 추행이라든가 성매매, 뭐 강간, 딥페이크 같은 중한 성범죄일수록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학폭위 개최를 원치 않아서 학교장 종결 처리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사건이 알려지는 게 두렵고 2차 가해를 우려하는 경우가 그 원인인 건데요. 결국 이렇게 학폭위 제도 혹은 학교장 자체 처리 제도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건데 학생들이 그러면 학폭위를 평소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을까 좀 들어봤습니다.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A씨의 이야기입니다.
4: 학교 전담 경찰관하고 생활지도 교사랑 둘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기를 켜놓고 피해자 학생한테 신고할 거야 말 거야 라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 학생이 위축돼가지고 원래는 신고했다가도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제가 담임선생님이 옆에 서가지고 진술하는 걸 지켜보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교사도 그렇고 뭐 경찰도 그렇고 다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니까
1: 네.
2: 네. 그래서

0: 형사법상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그런 딥페이크나 강간이나 반복되는 강제추행 같은 중대 성범죄가 오히려 학교 안에서는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1: 네.
0: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본인의 신원 노출 그리고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고 가해 학생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학교장 자체 종결 처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건들이 외부로 잘 드러날 수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그 파악조차 어렵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죠.
1: 그럼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0: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장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제도에 범죄명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1: 가해 학생 말이에요.
0: 네. 끝나버렸습니다. 이거는 한번 포기를 하면은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래요.
0: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2: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2: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1: 미래를 위한 선택.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3: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4: 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이 되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mm, 남해안으로는 최대 150, 그 밖에 남부지방도 최고 100mm, 중부지방도 10에서 60mm 예상됩니다. 지금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 내려져 있고요. 남해안으로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 충남부터 그쳐서 동쪽 지역은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27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고 다시

0: 또 목요일에는 중부지방 호남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어제 정연옥 의원 연결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바라보는 부산 북갑선거 상황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이 바라보는 경기 평택을 선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납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평택시당 김현정입니다.
1: 네, 의원님 지역구가 평택병이죠?
2: 네, 그렇습니다.
1: 바로 인접 지역구죠, 그러니까 평택 그러면.
2: 네, 21대 지역구이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때 아, 21대는 또 거기 지역구이셨고.
2: 예, 이번에 병이 하나 서로 새로 생겼거든요.
1: 네,
2: 네,
1: 그렇죠.
2: 그럼 제가 이번에 병으로 출마했습니다.
1: 그럼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평택을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선거판이 어떤 것 같습니까?
2: 지금 뭐 저 2강 1중 상황에서 네. 아주 그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이제 하루에도 막 두세 개씩 나오고 있는데
1: 네.
2: 이제 샘플로 한 500개잖아요.
1: 네.
2: 그리고 편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4.4이고
1: 어이구, 예.
2: 그 ARS라든지 뭐 전화 면접 이런 방식 또는 설문에서 어떤 거는 정당하고 후보만 넣고 어떤 거는 정당과 후보와 직책까지 넣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지지율이 달리 나오는 아주

0: 혼조세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죠. 뚜껑 열어봐야 한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0: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선 가능성은 지금까지 뭐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김영남 후보가 진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 당선 가능성은 본인의 이제 지지 의사를 묻는 것 말고 주변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의미한 지표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아무튼 지금 막판에 근데 김영남 후보의 그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지금 불거졌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진단을 하세요?
0: 일단은 요 평택 그 을 선거 관련해서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이게 뭐 지금 뭐 일부 조력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듯이 뭐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각 그 전국 선거들은 뭐 전부 다 지금 뭐 후보들 간에 서로 그 다 이렇게 경쟁하고 접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평택을의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1: 예.
0: 지금 현재 이제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입장문도 냈고 뭐 동생의 그 인터뷰도 나왔고 해서 소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 진위 여부는 이제 더 이제 확인해볼 문제이지만 이 관련해서 일단 조국혁신당이나 이제 국민의힘까지 참전을 해서 과도한 이제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지금 결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아,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 결집을 불러온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0: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후보가 얼만큼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느냐,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 소명의 진정성을 얼만큼 받아들이냐 여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당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률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어제 이제 당 사무총장의 입장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네네.
1: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법 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0: 네.
1: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 발언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대국민 메시지로 이게 적절한 지금 발언이었다고 보세요?
0: 아, 사무총장이요?
1: 예.
0: 일단 뭐 전체 선대 본부장으로서 지금 뭐 우리 당의 후보가 지금 출마한 상태에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까지 참전을 해서 계속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1: 예.
0: 당에서도 빠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저 후보한테 소명을 요청을 했고 그 소명한 자료를 가지고 당의 이제 법률 그 저 팀에서 법률국에서 확인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그 입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대 당의 공세에 대해서 그 정도 발언을 뭐 하는 것이죠, 오히려.
1: 제가 이제 그 질문드린 취지는 지금 뭐 선거 막판에 완 상태에서 뭐 후보를 교체한다, 뭐 사퇴나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강구하기 힘들다라고는 현실적 측면을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대부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그 미치는 도덕적 측면에서의 국민적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의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걸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0: 네, 근데 그게 이제 후보의 이제 소명을 저희가 지금 저기 소명 서류가 있는데, 이제 차명으로 대부업을 자회사로 뒀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지탄받을 일이죠.
1: 네.
0: 공직자로서. 그런데 지금 본인은 그 이제 자회사를 둔 그 대부업을 인수한 것이 본인이 그거를 대부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운영하는 그 농업법인이 경영난을 겪었고 각종 송사에 지금 휘말려서 그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2020년도에 인수를 한 거고 그 대부업은 자회사로서 따라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그 관련된 대법 관련된 어떠한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도 한 푼도 없었고 거의 폐업 상태였다라고 지금 본인은 소명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승래 총장이 말씀하신 거지만 그 대부업과 연관된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게 이제 의원님의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원님께 뭐 이렇게 뭐 질문 드리는 것 그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유권자가 위법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아무튼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 주시면서 이 지역구에는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근거를 좀 밝혀줄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던 걸까요?
0: 일단 제가 그

0: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네.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1: 네네네.
0: 오히려 이제 이 그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또는 조국혁신당의 후보들한테 불리하게 네.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후보가 소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1: 네네네.
0: 그거를 보면서 그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늘 예. 선관위 주제로 그 토론이 또 있어요.
1: 예예.
0: 그리고 내일도 뭐 라디오에서 저기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상당히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오늘도 뭐 후보가 인터뷰를 하던데
1: 예.
0: 그 과정에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 평택의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1: 알겠습니다.
0: 해서 예,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 범위를 좀 넓혀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조국 후보 측에서는 김영남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계속 의혹을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과 요구한 것도 많이 있고.
0: 네.
1: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그 조국 후보 측의 이런 그냥 공세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공세를 어떤 정서로 받아들였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0: 아, 조국 후보 측에서 김영남 후보에 대한 공세요?
1: 예예예. 예, 예.
0: 그건 뭐 선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0: 계속 처음부터 그 김영남 후보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앞서 나갔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1등 후보에 대한 이제 그 공격을 이제 하는 선거 전략상 한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그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 공세가 좀 과도한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민주당 당원인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그 첨부해서 본인이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다라고 한다든지
1: 네.
0: 또는 여기 평택을이 험지여서 국힘 제로를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그때도 여기 험지 아니다.
1: 예.
0: 오히려 조국 후보가 오면서 험지가 됐다. 이 얘기도 제가 가장 먼저 했거든요.
1: 네네네.
0: 이 평택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1: 네네네.
0: 지금 추세상으로는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험지라고 보는 것은 좀 과도한 건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1: 예, 예, 예, 예.
0: 마찬가지로 그건 본인도 귀책 사유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면 받아서 나온 것이고 처음으로 비례대표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배지가 떨어졌다가 다시 사면 받아서 같은 대에 22대 때 출마하는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1: 네.
0: 강서구청장 그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 강서구청장 사면시켜서 출마시켜가지고 그것이 그 이후에 선거들을 패배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 것과 사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1: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질문드렸던 취지는 요 선거 있기 전에 사실 두 당 간의 합당 논란이 있었잖아요.
0: 네.
1: 합당 논란이 있었고 이 논란 과정에서 사실 당원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갈래 이제 반응들을 정서적 측면에서 이제 풀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조국 후보 측의 김영남 후보에 대한 공세가 다시 정서적 반응을 좀 불러일으킨 측면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0: 아무래도 그런 측면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어차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지역에서 어차피 네. 두 당은 합당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1: 네.
0: 조국 후보가 민주당스럽고 합당되면 훨씬 더 역할을 할 거니까 국가대표 뭐 후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1: 네네.
0: 사실은 그 합당은 무산된 건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1: 네네.
0: 그 합당은 무산된 거는 이미 무산된 거고 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다면 여기 평택을에 출마하기 전에 저는 충분히 저기 진보당의 당대표도 출마 이미 했던 상태였다고 하면 저희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사전에 좀 뭐 협의를 더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었으면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1: 그러면 좀 감정의 골이 더 패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0: 지금 뭐 보니까 조국혁신당 당 자체가 지금 아예 그 평택을 선거에 뭐 다 올인하고 있는 것 같고
1: 예, 예.
0: 아침마다 최고위 때마다
1: 예.
0: 저기 뭐 그 김용남 후보 비판부터 하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1: 네.
0: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앞으로 선거 이후에도 양 당이 우호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1: 좀 그 스타벅스 코리아 문제 불거졌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자꾸 선거하고 그러니까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0: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 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이
1: 어떤 보시면. 걸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으로 가자.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먹힐 네. 거라고 보십니까?
1: 아, 참 이거는 뭐 선거를 여부를 떠나서 네. 이게 지금 공당의 당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이거 완전히 본인이 일배당임을 선언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0: 예.
1: 이게 무슨 그 국가폭력이니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스타벅스가 무슨 이제 보수들의 아지트라든지 뭐 탱크가 무슨 액체를 담는 용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0: 네.
1: 장동혁 대표부터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슴없이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5.18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아픈 역사 아닙니까?
0: 네네네.
1: 그런 역사를 그 민주주의 상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건드려도 되는지 저는 정말 이 시민들이 정말 분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혹독한 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정말 이원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0: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 알겠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너무 과도한 대응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비판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일단 저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제 조롱과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0: 네.
1: 공론화나 수기 작업을 거쳐가지고 좀 법제도적인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그건 저는 그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그 대통령도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국민 아닙니까?
0: 네.
1: 국민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좀 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국민들도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0: 아, 예, 예.
1: 오히려 이런 대통령이라든지 뭐 행안부나 이런 쪽에 이런 저 대처보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장동혁 대표부터 하는 의원들의 태도 그것이 저는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예.
1: 이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근데 오히려 뭐 그 충북도당 SNS부터 해서 뭐 샌드위치 먹자, 뭐 스타벅스 들렸다 출근하자 이런 식으로 거기다 거제시장 후보까지 참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당대표부터 이제 의원들까지 참전을 하니까 이게 점점 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상욱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종훈 진보당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뭐 간밤에 좀 대화 진척되거나 소통 이루어진 거 없습니까?
3: 예, 특별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0: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화도 예. 완전히 중단되어 버린 상태고?
3: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0: 그럼 뭐 이 상태로 그냥 쭉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3: 좀 오늘까지 기다려보긴 할 텐데요.
0: 네.
3: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예. 와중에 김상욱 후보 측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다. 그런 관련 제보가 예. 이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3: 예.
0: 일단 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후보님 측에서는.
3: 첫째는 단일화 경선을 진행하고 있었던 과정이란 말입니다.
0: 네.
3: 중단시킨 어떤 이유를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단일화 경선 중에 상대방과 협의도 없이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은 이제 김상우 후보입니다.
0: 네.
3: 이것은 이제 뭐 대한민국 정치사에도 우리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또 여론조사 부정 개입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데
0: 네.
3: 여론조사 중간에 김상우 후보 측에서 이 내용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 여론조사 한참 진행 중에도 5월 24일 9시 30분경에 김상우 후보 관계자가
0: 네.
3: 저희 선본 책임자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0: 예.
3: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23일 밤 9시경에 김상우 후보 관계자가 여론조사 기관에 연락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도 했고요.
0: 예.

0: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1: 잠깐만, 수치를 언급을 했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 어떤 수치를. 어떤 수치를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0: 수치를 뭐 이를테면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사람이 일부가 이제 그 왜곡돼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수치가 네. 몇 퍼센트니 이런 퍼센트까지 얘기해가면서 얘기했다는 건 그 내용을 다 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1: 근데 일단 좀 제가 제일 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이 그 네. 설문 구성을 할 때
0: 네.
1: 역선택 방지 조항 안 났어요?
0: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서로 간에 합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1: 네.
0: 이 과정은 이제 어떠한 이의도 없이 울산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잘 듣자라고 이제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히 뭐 역선택 방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의가 없어가지고 서로 합의하여 진행이 됐습니다.
1: 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예. 없었습니까? 그러면?
0: 예, 예, 예.
1: 그러면, 예. 그래서 어떤 그 이 설문 내용에 당신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0: 예, 예, 예. 질문은 들어가 있었고,
1: 예.
0: 그것이 누구를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 예.
0: 또 누구를 지지하는가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자 이렇게 합의가
1: 그러면
0: 되었습니다.
1: 지금 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김상욱 후보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다라는 게 혹시
0: 예.
1: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땡땡 퍼센트더라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그 뜻입니까 그러면?
0: 그렇죠. 그렇죠. 일부 이제 그런 얘기고요.
1: 예.
0: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론조사를 합의하에 진행되고 여론조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서로 합의하에 그것을 열어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 저 중간에 그 어쨌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요.
1: 그러면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0: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론조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기는 하는데
1: 네.
0: 특별한 뭐 의심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1: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럼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저희가 네. 조사 돌려보았는데 지금 중간 집계상 국민의힘 지지층이 몇 퍼센트 나왔다 이런 것들을 그 김상욱 후보 측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0: 그러니까요. 그 본인들은 이제 알려주지 않았다고 현재로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증거 보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법적으로 확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그래요.
0: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여론 기관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또 김상욱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어.
1: 네.
0: 그것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 네.
0: 왜 중단 파기를 했느냐는
1: 네.
0: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그런 어떤 파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하여간 예. 뭐 좀 진행 경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 다시 그러니까 그 두 분 후보님이 뭐 만나든 대화를 하든 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다시 매듭 짓고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할 여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론조사가 두 개 기관에서 했거든요.
1: 네.
0: 저희들이 선택한 한 기관이 있고 김상우 후보가 선택한 한 기관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저희들 기관은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봉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 네네네.
0: 민주당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도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알기로는 뭐 70% 이상이 넘으면 여론조사 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유효하다는 어떤 것을 답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로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유불리한지 본인들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1: 그럼 여론조사 결과 까자 이 말씀이시네요.
0: 예, 예,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대로
1: 예.
0: 그것을 확인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1: 그 제안을 혹시 그 김상우 후보 측이 하셨습니까?
0: 예, 저희들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 그런데 답은 없고?
0: 예,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요? 그러면 혹시 예. 김상우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면
0: 예.
1: 진보당 측에서 그러니까 그 선정한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만이라도 단독으로 혹시 공개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0: 그거는 뭐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1: 예.
0: 이미 뭐 학위가 파기된 상황에서
1: 어흥.
0: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 네네네.
0: 그 지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을 민주당이 제 수한테는 뭐 민주당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김상.

0: 후보는 몰라도 네. 그렇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울산 시민들의 대의에서 합의에서 진행된 만큼 지금이라도 합의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합의대로 뭐 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지금 네. 그 구청장 군수 같은 기초단체장 단일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이미 여론조사를 다 한 상태에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미 발표를 해서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 한 명이 또 사퇴를 하기도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4명이 사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1: 이미 그건 단일화가 다 성사가 끝나버렸고.
0: 예,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되돌리기에는
1: 어렵고.
0: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좀 정리를 하면
0: 예.
1: 김상욱 후보 측의 지금 입장이 지금 상태 그대로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냥 예. 후보님도 선거에서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고 이럴 계획이십니까?
0: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뭐 잘못을 했던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1: 네네.
0: 민주당의 어떤 사유인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이게 중앙당과 중앙당끼리 합의사항이에요. 이 합의에 근거해서 판단을 빠르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1: 그럼 민주당 지금, 중앙당의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0: 예, 중앙당의 얘기는 현재로서는 시당에 맡겨놨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합의는 중앙당과 중앙당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1: 네.
0: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저는 하면 될 문제이다. 합의와 원칙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 아, 그래요?
0: 예.
1: 지금 그 사전투표가 지금 3일 남은 거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다시 보니까 상황이 타개가 돼서 여론조사가 완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물리적으로
1: 예.
0: 오늘 정도까지가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1: 아, 데드라인이 오늘이다.
0: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개하고 또 서로 간에 겸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또 사실은 저희들이 쉽지 않는 어떤 경선을 한 거잖아요. 여론조사나 이런 것 전반적인 그동안 추이를 보면
1: 네네.
0: 그래서 무엇이 두려워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1: 알겠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예, 민주당의 예.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밝히기를 역선택 예. 방지 조항을 넣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 예예.
1: 혹시 그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 방안은 받을 용의가 있으신 거고요.
0: 그 현재로서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저
1: 예.
0: 받을 수가 없죠.
1: 받을 수가 없다.
0: 이제 이미 여론조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1: 알겠습니다.
0: 저희들은 통보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정리를 하면 예. 후보님의 입장은 예. 지금 여론조사가 거의 대본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냥
0: 예.
1: 이거 공개하고 그 결과에 예. 따르자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0: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0: 예, 고맙습니다.
1: 네,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캡박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6: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해고.

0: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 네, 오늘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 주변 잘 살펴보시고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세게 분다고 하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3: 빨소!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8: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현대차가 협력사들에게 원가 20%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각각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내일 출시됩니다. 벌써부터 ETF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에는 그리고 두 회사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삼성의 가전부서 직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대만의 TSMC 직원들 사이에서도 파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지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8: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영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고요.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8: 예, 현대차.

0: 제가 협력사들한테 원가 절감을 해봅시다.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뭐 표현이야 정중하겠으나 협력사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어떡하나. 또 이제 당연히 그런 생각할 테고 이게 뭐 원가를 목표겠습니다만 20% 낮추는 게 이게 됐으면 진작 했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다뭐
1: 그러니까요.
0: 이런 숫자 나올 만큼 뭐가 좀 마음이 급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이에요?
1: 쉽지 않은 목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20% 낮춰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20% 낮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봅시다. 좀 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건데요. 4월 중순에 이제 협력사들에게 이 같은 안내를 했고 5월 말까지 그 방안을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른바 협력사들의 팔을 비트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0: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달라요?
1: 물론 가격을 뭔가 원가를 낮추자라는 요구는 똑같지만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너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라는 약간의 위기감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력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하고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0: 예.
1: 우리가 이걸 만들지 않으면 사실상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라는 생존을 위한 위기감이 좀 뒷단에는 있는 것 같고요.
0: 그러니까 원가 낮추면 생존이 쉽지 않, 원가 낮추지 않으면 생존이 쉽지 않은 거는 늘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현대차 상황이 더 뭔가
1: 그렇습니다.
0: 어렵거나 위태롭거나 그래요?
1: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파상 공세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제 미래차라고 하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중국의 공세가 꽤 무서운데요. 원래 전반적으로 현대기아는 합쳐서 글로벌 탑3 지위의 전기차 시장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이게 4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해 현대기아가 60만 9천 대 전기차 팔았거든요.
0: 예.
1: 근데 중국의 BYD가 2024년에 25만 9천 대에서 1년 만에 62만 7천 대로 판매량을 141% 정도 증가시키면서 3위로 올라섰고요. 올해 3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BYD가 20만 4천 대를 팔았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글로벌에 23만 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로
0: BYD가
1: BYD가 올라간 거고 현대기아는 16만 9천 대로 뒤로 뚝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배터리 원가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건데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한뭐 전체 원가의 한40%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 배터리 밑에다 바퀴 달고 위에다 의자 놓은 게그 차라면서요. 그러니 배터리가 다겠죠, 뭐.
1: 중국이 워낙 이제 이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른바 삼원계 배터리라는 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강하게 밀었고 중국은 약간 싸구려다라고 얘기 들었던 LFP 배터리를 개발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0: 예.
1: 이게 기술 개발이 점점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우리도 LFP 배터리 해야 돼라는 상황으로 역전돼 버렸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현대기아가 생존을 위해서 결국에는 협력사들에게 원가를 좀 낮춰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몇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삼원계 배터리는 우리 거고 LFP 배터리는 중국 거고라고 할때 우리는 이제 애국심 한 50% 더 더해서 아유 그 LFP 배터리 그거 무겁기만 하고 효율도 안 나오고 아유 중국 애들 싸구려 배터리예요.
1: 맞아요. 그렇게들 얘기 많이.
0: 전문가들도 막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진짜로 몰라도 되니까.
1: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겠죠. 그만큼 중국이 그 분야에서 기술적인 그 진보를 많이 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0: 그렇기도
1: 것
0: 하고
1: 같고요.
0: 우리가 경계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유 중국 잘합니다 그러면 잘하나 보다 해야지 뭐야 중국 편이세요?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
1: 말씀하시는 건
0: 전문가들이
1: 이제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자 이런
0: 예
1: 말씀이시죠? 네.
0: 알기는 알아야 이제 대비도 하고 피신을 하고 내지는 할거
1: 네.
0: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중국 전기차가 우리가 전기차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계 3위면 많이 올라왔는데
1: 네.
0: 그래도 이 시장에서는 1등, 2등만 살아남으면 뭐 3등이나 10등이나 똑같이 망한다. 그냥 그 위기감이겠죠?
1: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제품의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인 블룸버그 NEF라는 곳에서 자료를 내놓은 게 있는데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평균 가격이 1kW시당 84달러인데 북미에서는 이게 121달러 정도에 내놓고요. 유럽은 131달러 제조하는 데 든다라고 하고 한국은 100달러 초반이라고 하니까 이걸 그대로 자동차에 적용해 보면 자동차 이제 가격 자체에서 경쟁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BYD의 해치백 모델 돌핀 서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유럽에서 4천만 원에 팔리는데

0: 경쟁 모델인 폭스바겐 ID3는 6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나 차이 나거든요.
1: 이게 뭐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착한 배터리가 중국산이 꽤 원가 경쟁력이 한 2천만 원 있어서 그래요라는 설명이라는
0: 뭐 사실은 사실상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력의 비용 차이,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중국은 이제 간접적으로 정부에서 미래산업 밀어주려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중형 SUV 모델 시라이언 7이라고 있는데 이게 4,490만 원부터 시작인데 경쟁 차량이 기아 EV5거든요.
1: 예.
0: 이게 5,66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차이 나버리니까.
1: 아, 이렇게 4,5천만 원짜리 차 사는 분한테 비슷한데 1,000만 원 더 쓰세요라고 하는 기회는 참 어렵죠, 그게.
0: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중국 제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했었는데 이제는 뭐 가서 직접 한번 타보면 어이 뭐 내부도 훌륭하고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니까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타고 다니면 얼리어답터 느낌이에요, 이젠.
0: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걸 무조건 달성을 해라 안 해라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80% 이상, 그러니까 20% 원가 절감하자 그랬잖아요.
1: 그게 이제 납품가 좀 낮춰주세요라는 얘기겠죠. 결국은 또 바꿔 말하면.
0: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80% 정도까지 달성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모델의 우선 물량을 배정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렇군요. 이게 근데 전기차 쪽에서만 그렇습니까? 일단
0: 이게 그러니까 걱정은 사실은 전기차도 아까 제가 미래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중국의 미래차.
0: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의 미래차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의 미래에 나올 기술들인 거죠. 근데 미래 기술 쪽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좀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특히 AI 쪽이 지금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1: 중국과의
0: 충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역량을 거기다가 국가적으로 쏟아붓는 데다가 더군다나 약간의 이런 저가 공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중국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딥시크라는 충격을 한번 받았었잖아요.
1: 가성비 AI.
0: 네. 가성비로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럼 다른 데 다 망하겠네?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최근에도 딥시크가 플래그십 AI 모델이라고 V4라는 걸 내놨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를 사실 오픈하자마자 프로모션 가격이라 그래서 우리 한 75%만 받고 몇 달간 이거 서비스 해줄게라고 얘기했었어요.
1: 월 사용료로?
0: 예. 예. 근데 이걸 영구유리 가격으로 갈게라고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75%만 받고 그냥 계속 갈 거야라고 해버리니까
1: 예.
0: 업계에서 야, 이거 프로모션이라 그래놓고 이렇게 저가 공세로 계속 나온다고? 더군다나 가성비도 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뭐 이른바 토큰 사용량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야 이러다가 우리가 앞서 전기차에서 본 것처럼 과거에 야 이거 별로 이렇게 뭐 좋은 거 아니야 별로 싸구려야 이러다가 시장 자체가 여기서 먹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간접적인 보조금이 중국은 엄청 많거든요. 이런 회사에 대해.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WTO나 뭐 이런 데서 규제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이미 WTO는 그 사실상 저 지위를 다 상실을 했고
1: 대통령이 네. 맨 앞에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자국의 이제 지원이나 뭐 이런 규모에 따라서 전반적인 미래의 기술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 우려까지 지금 같이 나오는 것이죠.
1: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시대로 들어가서 게임 해보자라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유럽 같은 나라나 또 뭐 우리 같은 분위기나 선진국들은 정부가 또 특정 회사 지원하면
0: 네.
1: 그건 또 특혜 아닙니까 하는 또 말이 나오면 또 그 설득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
0: 네, 여기는 설득의 과정이
1: 그렇기도 하고.
0: 없으니까요. 네.
1: 하여간 요즘은 중국이랑 직접 부딪히는 업종은 돈 못 벌고 있다. 모든 업종이 중국이랑 피해가는 업종 중에
0: 네.
1: 돈 버는 회사들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다. 결론이네요.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2: 네.
1: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던 삼성전자 두 배, 하이닉스 두 배 따라가는 ETF, 레버리지 ETF.
2: 네, 드디어 나옵니다. 총 18개 상품인데요. 이제 삼전닉스 이제 현물 수익률을 정방향으로 두 배 추종하는 상품이 각각 다섯 개. 그리고
1: 예.
2: 선물 수익률을 정방향으로 두 배 추종하는 상품도 각각 두 개씩. 그리고 선물을 이제 역방향으로 두 배 추종하는 상품이 각각 한 개. 이렇게 해서
1: 곱버스도 있어요.
2: 네, 지금 말씀드린 16개 상품의 한 저당 가격은 이제 각각 2만 원씩이고요.
1: 예.
2: 이제 삼전닉스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 증권, 그러니까 ETN도 미래에셋에서 두 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ETF는 실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담아놓는 일종의 펀드 바구니, 그러니까 F가
1: 예.
2: 펀드잖아요. 그런데
1: 예.
2: ETN의 N은 노트,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사가 요거 지수 수익률만큼은

0: 줄게라고 이제 약속하는 일종의 금융 상품이죠.
1: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죠.
0: 똑같지만 뭐 어쨌든 ETN이 조금 위험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자산을 바구니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의 신용을 믿고 이제 사는 거니까 사실 ETF보다 ETN은 위험 신용 위험이 조금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1: 증권사가 손들면
0: 못 받을 수도 있다 돈을. 네, 그건 이제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1: 이건 그럼 주식 소쿠리.
0: 네, 그.

0: 미국이나 홍콩 이런 데는 삼성전자의 같은 뭐 이런 기업을 두 배, 세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이미 있었지만, 그러니까
1: 예.
0: 즉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규제 때문에 못 나왔던 건데, 어차피 우리가 막아도 해외 나가서 투자하실 분들은 다 투자하니까, 아, 유동성만 해외로 나갈 바에는 우리도 시장에서 수요를 좀 반영하자라는 어떤 당국의 판단이 드디어 서서
1: 예.
0: 이제 상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1: 상한가와 하한가가 우리는 30%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60% 오르고 60%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0: 네, 맞습니다.
1: 삼성전자가 5% 오르면 얘는 10% 오르고
0: 네.
1: 4% 떨어지면 8% 떨어진 걸로 나오고.
0: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생각은 하실 게 이제 음의 복리라고 이 효과를 가장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결국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나도 본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수가 하루에 10%,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올랐다가 다음 날 다시 10% 떨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느낌상으로는 그럼 제자리네 싶지만, 실제로는 100, 만약에 그러니까 100에서 10%가 오르면 110이 되는데, 110에서 10%가 떨어지면 99가 되잖아요.
1: 11이 빠지니까.
0: 그렇죠.
1: 예.
0: 네.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자리보다 이미 손실이 더나 있는 거고.
1: 원래 주식으로 해도 그렇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은 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배, 2배 레버리지 ETF는 오를 때 20% 올랐지만 떨어질 때도 20% 떨어진다. 그러면 100이 120이 됐다가 20%가 다시 빠지면 그때는 96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는 거의 원래 자리인데 레버리지 ETF는 투자자 손실이 더클수 있다는 거.
1: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횡보를 자주 하면 레버리지는 주약이다.
0: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점을. 그러니까 뭐 예전에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 3배 투자하는 속셀 같은 걸로 이제 그 지수가 16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되게 재미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1: 네.
0: 그렇게 한 방향으로 오르기만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1: 그럴 때는 두 배보다 더 파워를 내는데.
0: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횡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락이 심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 상품은 굉장히 더 위험하다는 거, 이거를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1: 원래 주식은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내리고 보통 그게 일반적이다 보니
0: 네.
1: 보통 그렇잖아요.
0: 네.
1: 특별한 일 아니면.
0: 맞습니다.
1: 그렇다 보니 이제 레버리지는 보통 이 주식이 그동안 20% 올랐으면 나는 40% 올랐겠네라고 해서 계좌 열어보면 나 레버리지였는데 왜 25%밖에 수익률이 안 찍혀 있어?
0: 네.
1: 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그건 이제 개인들이 알아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심하면서 투자하시면 될 텐데.
0: 네.
1: 이런 두 배짜리가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화끈한 국민들은 얘, 이 친구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이거 투자를 하시려고 할 텐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여기로 몰리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0: 이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변동성이 어쨌든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두 배짜리 ETF에 투자자가 돈이 한 100억 들어왔다. 그러면 두 배 ETF니까 삼성전자 200원어치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ETF가 자기 돈은 100억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온 돈이. 그래서 사용하는 게 TRS 계약이라고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건 증권사가 ETF한테 삼성전자 100억 원의 추가 노출을 빌려주는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ETF 자기 돈 100억에 증권사가 제공한 100억을 노출을 해서 총 200억의 효과를 만드는 거죠.
1: 단체로 B2하는 거군요.
0: 비유를 하자면 비슷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증권사는 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장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자기들도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든 아니면 뭐 선물이나 파생상품.
1: 진짜 두 배를 사는구나.
0: 사서 해지를 해야죠. 해지를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ETF 자금이 유입되면 금융사의 해지 수요가 늘면서 실제로 선물 현물 가격이 매수가 연결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매수 압력이 시장에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전닉스처럼 거래 대금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투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금융사들이 TRS 해지 때문에 현 선물을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효과가 그럼 계속 주가를 무한으로 끌어올려주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대로 자금 유출이나 하락장에서는 해지 포지션도 줄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락장에서 더 파는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1: 신용 위주로 투자했다가 떨어지면 또 더 크게 떨어지는
0: 네.
1: 효과도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래서
1: 비슷한.
0: 특히나 외국인 비중이 높고 지금처럼 AI 기대감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삼전닉스 카지노화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과거의 ETF 경쟁은 뭐 S&P 500, 코스피 200 아니면 반도체 지수 이렇게였는데 이제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이버 현대차 이런 개별 종목의 테마와 경쟁으로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ETF의 어떤

0: ETN화가 되는 거 아니냐. ETF의 파생상품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당분간 한국 증시의 자금이 더 AI나 반도체로 쏠릴 수밖에 없는
1: 그럴 수도
0: 거고요.
1: 있겠네요.
0: 네. 뭐 여기다가 개인 단타나 뭐 데이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옵션성 매매 자금까지 붙으면 사실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 상품이 이제 나온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ETF는 지금까지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식을 깨는 사건인 거고 앞으로 ETF 시장이 아마 양분이 되겠죠. 연금 시장처럼 안전한 시장과
1: 골고루 가면 안전한 ETF와 네, 화끈한
0: 진짜
1: ETF와
0: 바구니와 네, 초고위험 트레이딩 시장으로 좀 양분이 될 거고 지금 이렇게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온 것 이거 자체는 국내 ETF 시장이 이제 분산 투자 시대에서 방향성에 베팅하는 네, 시대로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라면 시장처럼 된다는 거네요. 순한 맛, 매운 맛 다 쏟아지는.
0: 네.
1: 그렇게 이게 근데 신용으로 사면 그럼 몇 배짜리 몇 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만 내고 이걸 사도 두 배짜리인데 이거를 살 때 신용으로 사면 뭐
0: 금액에 따라서
1: 신용을 네. 얼마나 해주느냐는 이제 증권사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0: 네.
1: 한 세 배 해주는데도 요즘 종종 있는 것 같으니까. 천만 원 있으면 6천만 원어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0: 하지만 신용으로는 할 수.
1: 이거는 신용으로는
0: 네,
1: 못해요?
0: 신용으로는 못합니다.
1: 아, 이 레버리지 네네. ETF는 신용으로 못해요?
0: 네, 신용으로는 못합니다.
1: 그럼 지금 그냥 보통주 그냥 삼성전자 하나 살 때는 3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데 신용하면.
0: 개별 종목은
1: 그러니까요.
0: 가능하지만. 네, 증권사에
1: 따라서. 2배짜리 사려고 하면 신용을 안 해주면. 그럼 이게 오히려 더 순한 맛이네.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럴 거면 굳이 왜 이걸 출시했대요? 생각이 드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또 급하게 해야 되니까.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후폭풍. 반대하는 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나 봐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핵심이 합의 핵심 자체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의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를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1: 예.
2: 이제 비반도체 부분에서 좀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 현재 반도체 아닌 직원들.
2: 네, 맞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 받는 것 자체를 보면은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올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1인당 최대 6억 원 안팎 성과급 받을 수 있게 되고
1: 내년 이맘때.
2: 네. 예. 그럼 그 전이랑 합치면은 뭐 세전 기준으로 10억 원 까지 받게 된 엄청난 액수인 거거든요. 근데 이 수조 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같은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도 이제 상당한 성과금 받다 보니까 아니 적자 사업부도 이렇게 받게 되는 거 이거 좀 아니지 않냐라고 불만 많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1: 예.
2: 특히나 이제 기존의 흑자를 기록을 했던 이제 DX 이 부분들이 스마트폰이나 가전 담당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X 부분 직원들이 아니 우리 그동안 반도체 적자 기록할 때 이제 모바일 부분이나 이제 흑자 내는 데서 다 지원했지 않냐.
1: 그러네.
2: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뭐 한 600만 원 상당 자사주만 준다.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냐. 목소리 나오고 있는 거죠.
1: 어찌 보면 반도체 우리가 살린 건데 네. 휴대폰 부문 입장에서 보면.
2: 네. 맞아요.
1: 네.
2: 그래서 DX 부분 직원 중심의 3대 노조인 동행노조가 이번 찬반 투표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라면서 이 투표 멈춰라라고 가처분 신청 잠시 후에 낼 예정이라고
1: 그래서
2: 하고요.
1: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실적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본사 앞에 편의점 주인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2: 그렇죠. 맞아요.
1: 거기서 라면 먹고 힘내서 일한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고요.
2: 마땅치 않죠.
1: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싸우죠 이제부터는.
2: 맞아요.
1: 시작하면.
2: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성과금을 받는 쪽에서도 영업이 200조 원을 달성을 해야 준다라는 허들 걸려 있어가지고 뭐 이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1: 받기로 한 약속에 네. 200조 넘겨주기로 했으니 이 약속은 좀 과한 것 같다는
2: 네.
1: 이야기도 있고.
2: 맞습니다. 이게 되게 전반으로 또 일파만파 건지고 있어가지고 뭐 심지어 SK 하이닉스 직원들도 이제 하이닉스가 아닌 계열사 직원들은
1: 예.
2: 그럼 우리도 못 받는데 SK 미들릭스 SK 로보닉스 아니냐 라고 하고 또 삼성에서도 계열사 다른 쪽에서는 우리 삼성전자 아니고 삼성 후자다 뭐 이러면서 여러 별명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다른 회사도 왜 우리도 성과급 줘라
2: 네.
1: 똑같이 영업이익 잘라서
2: 네.
1: 작든 크든
2: 맞아요. 재계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번질까 봐 좀 겁내고 있는 거고요. 뭐 심지어는 대만의 TSMC에서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1: TSMC 직원들도 이제 삼성전자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파업하는
2: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비 효과 상당한 상황입니다.
1: 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들은 얼마나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원망스러울까요?
2: 네, 다 같이 일어날까 봐 지금 좀 겁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되고 있습니다.
1: 주주들도 막 소송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어떻게 될지. 예, 여기까지 일단은 들어보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되

0: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수원지법에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성과급에 불만을 품은 반도체외 완제품 DX 부문 직원들이 투표 참여를 위해 동행노조로 대거 가입하자 초기업 노조가 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동행노조를 투표에서 배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DS 부문은 연봉 1억 원 기준 세전 약 2억 1천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지만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25일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기뢰부설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 아바스 등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60일간 핵협상을 벌이는 내용의 양해각서 초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SNS를 통해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란과의 조율을 통해 이란 내에서 폐기되거나 다른 장소에서 미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등이 입회한 가운데 폐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440kg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다른 방안도 열려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수장이 미국에 대한 저항과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